0: 모든 위협과 침략에는 군이 가혹한 보복으로 대응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하메네이의 장례 일정은 오는 4일 수도 테헤란에서 시작돼 9일 마슈하드에서 안장식을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전국의 보안 경비 태세가 최고 수준으로 격상되고 주요 도시 상공에는 비행 제한 조치가 시행됩니다.
1: روزهای قبل هفتههای قبل همه در تلاشن تا این مراسم به نحو احسن برگزار بشه.
0: 이란의 대미 협상 대표인 갈리바프 의회의장은 국민에게 장례식에 참석해 복수의 뜻을 보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란 당국은 하메네이의 장례식을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장으로 준비하며 내부 결집의 계기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카타르에서 진행된 미국과 이란의 간접 협상이 별다른 진전 없이 끝나고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양측은 하메네이 장례식 이후 협상 일정을 다시 잡을 계획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2: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3: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2: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 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0: 5시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구구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 러시아가 오늘 새벽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포함한 전역에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미사일 74발과 드론 496기가 동시에 발사된 이번 공격으로 최소 21명이 숨지고 90여 명이 다쳤습니다. 키이우 현지 매체는 이번 공격이 2022년 러시아 침공 이후 가장 강도 높은 공격 중 하나라고 보도했습니다. 키이우에서만 20명이 목숨을 잃었고 어린이를 포함해 90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주거용 건물 20곳을 포함해 30여 개 건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비탈리 클리츠코 키이우 시장은 6층짜리 아파트가 직격탄을 맞아 무너졌다고 밝혔으며 일부 부상자는 여전히 잔해 속에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중부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에서는 유도폭탄 공격으로 7살 소녀가 숨지고 가족 4명이 다쳤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번 공격이 러시아 민간 기반시설을 겨냥한 우크라이나의 공격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드리 시비아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구조 상황에 따라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일랜드를 방문 중이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일정을 단축하고 즉시 귀국해 방공 시스템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인접국 폴란드는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켰고 핀란드도 발트해 일부 구역에 임시 비행제한 구역을 발령했다가 해제했습니다.
2: 테슬라가 미국과 푸에르토리코에서 6인승 모델인 모델 Y L 판매를 시작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모델 Y L은 기존 모델 Y를 길게 늘인 형태의 3열 6인승 차량입니다. 미국 소비자 가격은 61,990불로 책정됐습니다. 테슬라는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이 모델의 출시를 알렸지만 미국 생산과 판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이 모델이 미국에서 당분간 생산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모델 YL은 중국에서 비아디 등 현지 업체와의 경쟁 속에서도 테슬라 실적을 견인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후 호주와 뉴질랜드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도 판매돼 왔습니다. 한편 테슬라의 올해 2분기 총 주문량은 48만 126대로 시장 평균 전망치인 40만 6,600대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주문량인 38만 4,000대와 비교하면 25% 증가한 수치입니다. 모델 3와 모델 Y가 전체 주문량의 97%를 차지했습니다. 다만 양호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주가는 장중 8% 하락했습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향해 강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국이 나토에 어느 나라보다 많은 돈을 쓰고 있지만 그 대가로 아무런 혜택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수치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5년까지 미국이 나토에 쓴 돈은 9,990억 달러에 달합니다. 같은 기간 영국은 905억 달러, 프랑스는 665억 달러, 이탈리아는 488억 달러를 지출했으며 독일 등 다른 회원국들은 이보다도 훨씬 적은 금액을 부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두고 말도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나토 회원국들의 국방비 증액을 요구해왔으며 최근 이란 전쟁 이후로는 회원국들이 필요할 때 협조하지 않는다며 비난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다만 오늘 게시물에는 이 수치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자료나 설명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나토 분담금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유럽 동맹국 사이의 핵심 갈등 사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오늘 시민단체로부터 업무방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지난 2024년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등이 내부 규정을 어기고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 홍명보 전 감독도 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늑장 수사 비판 속에 기존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이며 이번 추가 고발 사건까지 병합해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명보 전 감독은 지금까지 참고인 신분으로도 조사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3: 2년 전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공정성 논란을 두고 경찰이 뒤늦게 수사의 속도를 내는 가운데 홍 전 감독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질지 관심입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4: 홍명보 전 감독이 업무방해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에 당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지난 2024년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이임생 전 기술총괄 이사가 내부 규정을 무시한 채 감독을 선임하고 연봉을 결정한 과정에 홍 전 감독도 관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5: 홍명보의 전술은 무전술, 무전략입니다. 전혀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능력이 되는 것처럼 국민을 기만해가지고 그 돈을 받았기 때문에 폭넓게 보면은 저희로서는 그 뱀으로 보죠.
4: 그러면서 선수들에게는 강요와 협박을 동반한 고통을, 국민에게는 모욕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전 감독 재선임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선 이미 2년 전 경찰에 고발장이 제출됐습니다. 늑장 수사 비판에 서울경찰청이 수사에 나섰고 이번에 추가로 고발된 사건까지 병합해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종로경찰서는 정 회장을 포함해 주요 피고발인 조사를 마쳤지만 당시 고발장에 빠져있던 홍 전 감독은 참고인 신분으로도 조사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독 선임 불공정 의혹의 핵심 당사자이자 피고발인으로 적시된 만큼 이번에는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높습니다. 위법성과 강제성 여부에 초점을 맞춰 법리관계를 따져보고 있는 경찰은 홍 전 감독을 포함한 핵심 인물 소환 여부에 대해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6: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룹으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2: 최고 호텔 3호관광 독립기념일 특선.
3: 세계 최고 국립공원 옐로스톤 4일. 국립공원 속 가디너에서 숙박은 3호뿐입니다. 매주 월, 금, 7월 3일 출발.
2: 평생 잊지 못할 감동. 가장 아름다운 캐나다 로키 4일. 그 비싼 밴프에서 숙박. 6월 29일 7월 3일 출발.
3: 또한 VVIP 리무진으로 떠나는 요세미티, 세코야, 킹스캐년, 엔텔로, 파웰호수, 모뉴멘트, 샌프랑까지 7월 3일 출발.
2: 그 밖에 코스타리카, 하와이, 알라스카 크루즈까지.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0: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1: Korean Air. 안녕하십니까, 김재현입니다. 7월 6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매일 낮 12시 정오 뉴스 끝까지 안 듣고 바로 채널 돌리면 손해보는 일이 벌어집니다. 뉴스 바로 뒤에 재현과 지수의 LA 한입토크가 이어지니까요. 한인경제 한입토크 안 들으시면 돈 흐름 놓치시고, AI 한입토크 놓치면 혼자서 끙끙 앓게 되시고, 건강음식 주말 레저 정보 놓치시면 정오 뉴스의 알짜를 놓치시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재현과 지수의 LA 한입토크에 만했는 성원 부탁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께 정보 토크 한입을 만나게 준비하겠습니다. 저희랑 한입 같이 해주시겠습니까? 가든그로브 경찰국이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불법 폭죽 무관용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아미르 엘파라 가든그로브 경찰국장은 독립기념일 당일 경사와 경관, 그리고 행정직원을 시 전역에 추가 배치해 불법 폭죽 단속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불법 폭죽을 사용하거나 소지하다 적발되면 체포와 함께 $1,000의 행정벌금이 부과됩니다. 합법적인 폭죽이라도 오용하거나 개조하다 적발될 경우 역시 $1,000의 벌금을 피할 수 없습니다. 상습 위반자에게는 벌금이 중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든그로브 시 조례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 소방청장 인증마크가 있는 안전폭죽만 독립기념일 당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 사유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불법 폭죽을 목격했을 때는 가든그로브 경찰국 714-741-5704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시 폭죽이 터진 주소와 관련자 인상착의를 함께 알려주면 됩니다. 독립기념일 안전수칙과 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든그로브 폭죽 한라인 714-741-5270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러시아 내부의 민심 변화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 공격이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확대되면서 러시아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쟁의 여파는 전선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곳곳에서 인터넷 접속 차단과 연료 배급이 일상화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이례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오는 9월 총선을 앞두고 집권 여당인 통합러시아당을 직접 지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통합러시아당이 스스로를 대통령의 정당이라고 규정하며 푸틴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약 20년 만의 일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동안 집권당과 전략적으로 거리를 두는 방식을 유지해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전쟁 장기화로 민심이 흔들리자 푸틴 대통령이 직접 정치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쟁이 러시아 국민의 일상을 얼마나 깊이 파고들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캘리포니아 시미밸리에서 테슬라 차량이 카페 야외석으로 돌진해 한 명이 숨지고 다섯 명이 다쳤습니다. 지난달 29일 쇼핑센터 인근 인도로 테슬라 SUV가 돌진한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테슬라의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 작동 중이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보다 열흘 앞선 29일 텍사스주 해리스 카운티에서도 오토파일럿이 켜진 테슬라 모델3가 주택 현관으로 돌진해 7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유가족은 테슬라의 주행보조 기술이 사고와 연관이 있다며 운전자와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잇따른 사고에 연방도로교통안전국이 특별충돌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은 운전자의 개입 없이도 차선 유지와 속도 조절이 가능한 기능으로 편의성 때문에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스템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검증은 여전히 논란 중입니다. 연방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 테슬라 주행 보조기술 전반에 대한 규제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습니다.
2: 인도네시아 아체주에서 오늘 미혼 남녀 커플이 공개 태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틱톡 라이브 방송 중 키스를 한 혐의로 당국에 체포돼 등나무 회초리로 25대를 선고받았으나 구금기간을 감안해 이 가운데 일부만 집행됐습니다. 아체주는 인도네시아 중앙정부가 2006년 평화협정을 통해 이슬람법 시행 권리를 인정한 유일한 주로 미혼 남녀 간 신체 접촉도 처벌 대상입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인도네시아가 비인도적 형벌 폐지 협약을 비준한 국가임을 들어 이번 공개 태형이 인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3: 공개 석상에서 회초리로 21대를 맞았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녀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이슬람법을 위반한 이들이 인도네시아 반다체의 한 공원에 끌려 나옵니다. 이 가운데 22살 남성과 25살 여성은 틱톡 라이브 방송 중에 키스를 한 죄로 두건을 쓴 집행관에게 등나무 회초리로 21대를 맞았습니다. 이 커플은 지난 2월 27일 차 안에서 키스하는 라이브 방송이 화제가 되면서 당국에 신고가 접수돼 4월에 체포됐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녀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5: Menurut saya sih sangat layak ya dilakukan eksekusi cambuk ini karena untuk jadi tontonan juga untuk warga Aceh lainnya untuk lebih berhati-hati dalam bersosial media.
4: 무슬림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수마트라섬 최북단의 반다 아체는 이슬람법을 시행하는 유일한 주입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정부는 분리주의 세력과 평화협정의 일환으로 2006년 반다 아체주에 종교법을 시행할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2015년부터는 무슬림이 아닌 1%의 나머지 주민들에게도 이 법을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슬람법은 혼외 또는 동성 간 성관계를 포함한 도덕 위반 행위에 대해 최대 100대의 태형을 허용합니다. 또 도박과 음주, 몸에 붙는 옷을 입은 여성, 금요 예배를 빠진 남성도 처벌합니다. 국제인권단체는 인도네시아가 비인도적인 형벌의 폐지를 의무화하는 협약을 비준했다며 이번 공개 태형은 인권 침해라고 지적합니다.
6: Tapi apakah itu kriminal sehingga harus dipidana, penjara atau dicambuk bahkan? Itu kan hal yang berlebihan.
4: 이 커플은 25대의 태형을 선고받았지만 그간 옥살이한 점을 고려해 그나마 21대로 감형된 처벌을 받았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7: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8: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7: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8: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7: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9: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8: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10: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8: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11: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12: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13: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날을 기억하시죠?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온 당신의 길.
14: 그 땀과 열정으로 일군 비즈니스, 그리고 소중한 삶의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를 라디오 서울이 세상에 전합니다.
15: 한인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업가, 전문인, 그리고 우리들의 어른 올드타이머까지. 살아온 이야기, 요즘 사는 이야기, 그리고 남기고 싶은 이야기 보따리들을 고선미 진행자와 함께 풀어보세요.
14: 매일 오후 1시부터 3시에 방송되는 해피투게더를 통해 당신의 이야기가 라디오 서울 방송과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를 통해 널리 알려집니다.
15: 라디오 서울 특별기획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 323-935-0606에 문의하세요. AM 1650 라디오 서울 당신만의 이야기가 오래오래 기억됩니다.
1: 민노동부 노동통계국이 오늘 발표한 6월 고용보고서에서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5만 7천 명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전문가들이 예상한 10만 5천 명의 절반 수준으로 기대를 크게 밑돈 결과입니다. 4월과 5월 일자리 증가 폭도 합계 7만 4천 명 하향 조정되면서 고용 둔화 흐름이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전문 사업 서비스와 사회지원 부문이 고용을 끌어올렸지만 여가 접객업이 6만 1천 명 감소하며 전체 수치를 끌어내렸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개최 특수로 여가 접객업 고용이 늘 것이라는 월가의 기대가 빗나간 셈입니다. 네, 실업률은 4.2%로 전월보다 소폭 낮아졌지만 경제활동 참가율이 함께 떨어진 영향이 컸습니다. 알리안츠 그룹 고문 모하메드 엘 에리어는 노동 공급 측면의 문제가 일자리 증가 부진의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채권 시장은 연방준비제도가 연내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나서지 못할 수 있다는 기대를 키우며 이날 오전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준이 12월 회의까지 금리를 동결할 확률은 하루 전 17%에서 22%로 높아졌습니다. 미투 이란 전쟁 이후 유가 급등 속에서도 이어지던 고용 호조가 6월 들어 꺾이면서 연준의 통화 정책 경로에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오픈 AI의 수석 경제학자 로니 차터지가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차터지 수석 경제학자는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 연례 워크숍에서 어떤 업무가 인공지능에 노출됐다고 해서 인공지능이 그 업무를 곧바로 대체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경제학자였던 자신의 아버지가 지난 1985년에 개인용 컴퓨터를 도입했던 경험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업무 방식이 크게 흔들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컴퓨터는 오히려 업무 효율과 생산성을 높여줬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통계 분석을 위해 대형 컴퓨터실에서 펀치카드를 써야 했지만 개인용 컴퓨터 도입 이후에는 자신의 책상에서 직접 분석이 가능해졌다는 사례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차터지 수석 경제학자는 최근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당초 예측과는 달리 현실화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공지능 역량이 높아질수록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예상만큼 맞아떨어지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그는 일자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화할지를 훨씬 더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근거 없는 낙관이나 비관 대신 노동시장 동향에 대한 실질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결론입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러시아 내부의 민심 변화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 공격이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확대되면서 러시아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쟁의 여파는 전선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곳곳에서 인터넷 접속 차단과 연료 배급이 일상화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이례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오는 9월 총선을 앞두고 집권 여당인 통합러시아당을 직접 지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통합러시아당이 스스로를 대통령의 정당이라고 규정하며 푸틴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약 20년 만의 일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동안 집권당과 전략적으로 거리를 두는 방식을 유지해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전쟁 장기화로 민심이 흔들리자 푸틴 대통령이 직접 정치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쟁이 러시아 국민의 일상을 얼마나 깊이 파고들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2: 이란군은 오늘 성명을 내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지정 항로를 벗어나는 선박에 즉각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공습으로 사망한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의 장례식이 오는 4일 수도 테헤란에서 시작돼 9일 마슈아드 안장식으로 마무리될 예정인 가운데 이란 당국은 전국 보안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했습니다. 이란군은 호르무즈 해협 안보에 개입하려는 미국의 시도를 국가주권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며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카타르에서 진행된 미국과 이란의 간접 협상은 별다른 진전 없이 끝났으며 양측은 하메네이 장례식 이후 협상 일정을 다시 잡을 계획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3: 또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장례식을 앞두고 보안 태세를 강화하며 적들에게 오판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런던의 조수현 특파원입니다.
16: 이란군이 성명을 내고 호르무즈 해협의 안보와 안정은 레드라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유조선과 상선은 지정된 항로를 이용해야 한다며 이탈하거나 항행 규정을 무시하면 즉각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의 안보 문제에 개입하려는 미국의 모든 시도를 이란의 국가 주권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한다며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이 뒤따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17: در سیانت از حق حاکمیت خود در تنگه هرمز از هیچ اقدامی برای در هم کوبیدن هر گونه تعدی و تجاوز توسط ارتش آمریکا و حامیان آن دریغ نخواهد کرد.
16: ایران 군은 또 전쟁 첫날 사망한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장례식을 앞두고 미국과 이스라엘을 향해 자국을 공격하지 말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어떠한 오판도 피하라며 모든 위협과 침략에는 군이 가혹한 보복으로 대응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하메네이의 장례 일정은 오는 4일 수도 테헤란에서 시작돼 9일 마슈아드에서 안장식을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전국의 보안 경비 태세가 최고 수준으로 격상되고 주요 도시 상공에는 비행 제한 조치가 시행됩니다. 이란의 대미 협상 대표인 갈리바프 의회의장은 국민에게 장례식에 참석해 복수의 뜻을 보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란 당국은 하메네이의 장례식을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장으로 준비하며 내부 결집의 계기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카타르에서 진행된 미국과 이란의 간접 협상이 별다른 진전 없이 끝나고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양측은 하메네이 장례식 이후 협상 일정을 다시 잡을 계획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18: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19: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20: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1: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2: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1: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23: 213-383-3838 213-383-3838.
24: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25: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24: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25: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24: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수 코치. 714-742-48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26: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27: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26: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27: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26: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28: 홈쇼핑 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밀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 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29: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1: 5시 이브닝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브닝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LA 한인타운 일부 구역에 대장균 오염이 확인되면서 물 끓여 마시기 주의보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LA 수도전력국은 어제 한인타운 내 특정 검사 지역 샘플에서 대장균이 검출된 이후 오늘 오전까지 해당 구역에 대한 주의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도전력국은 오염이 전체 수도 시스템으로 번진 것은 아니라고 밝혔으며 노르만디 에비뉴와 웨스트 식스, 가 교차로에 현장 지휘소를 설치해 생수를 배포하고 원인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주의보가 적용되는 구역은 사우스 아드모어 에비뉴부터 사우스 마리포사 에비뉴 사이, 웨스트 5가와 웨스트 6가 사이 블록입니다. 이 구역 안의 식당과 업소들은 보건당국의 행정명령에 따라 영업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캐시백 씨는 저녁 영업을 전혀 하지 못해 하루에만 $1,000에서 $1,500 상당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구역 주민과 업주들은 식수는 물론 요리와 양치질, 얼음 제조 식재료, 세척 등 모든 용도의 수돗물을 1분 이상 끓여 식혀 쓰거나 생수만 사용해야 합니다. 수도전력국은 이번 대장균 검출이 보일 하이츠 창고 화재와는 무관하며 화재 관련 오염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당국은 수질이 안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대로 주의보 해제를 즉각 통보할 방침입니다.
0: 오늘 잉그루드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피파 월드컵 토너먼트 경기가 열립니다. 공식 명칭은 로스앤젤레스 스타디움입니다. 경기 시간대를 전후해 경기장 주변 고속도로와 인근 도로에 극심한 교통정체가 예상됩니다. 평소에도 교통량이 많은 잉그루드 일대인 만큼 이번 월드컵 경기로 혼잡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당국은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경기장 인근을 지나야 한다면 평소보다 훨씬 여유 있게 출발 시간을 잡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기 전으로 주변 도로 진출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오늘 잉그루드와 그 주변을 이동할 계획이 있다면 교통 상황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노숙인을 겨냥한 총기 폭력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분석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최소 278명의 노숙인이 총격으로 사망했으며 공식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사례까지 더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다운타운 스키드로 지역의 살인율은 도시 전체 평균의 17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노숙인 밀집 지역에서 범죄 피해가 반복되는 배경에는 경찰 순찰 공백과 정신건강 위기 대응 체계의 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야외에서 생활하는 특성상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겪는 폭력 피해는 공식 범죄 통계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실태 파악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노숙인 보호를 위한 정책 대응이 실제 위험 수준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스키드로의 살인율이 도시 평균의 17배라는 수치는 특정 지역에 위험이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미국 전역에서 한국 문화가 일상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애틀 스페이스 니들 앞 야외 광장에서는 지난달 열린 한국 문화 축제에 수많은 시민이 몰렸습니다. 코스트코 매장 메인 코너에는 한국 라면이 진열되고 있고 코리안 바비큐 식당에서는 상추쌈과 폭탄주를 즐기는 미국인들의 모습이 낯설지 않습니다. 한국 뷰티 브랜드 올리브영 매장 앞에는 오픈 전부터 수백 미터의 대기줄이 이어졌습니다. 음식과 뷰티에 그치지 않고 음악과 드라마 그리고 생활방식 전반으로 관심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류가 특정 팬층을 넘어 미국 주류 소비문화 안으로 진입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분석합니다. 주 LA 한국문화원은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문화행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에 대한 미국인들의 관심이 일시적 유행을 넘어 생활 속 선택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온디맨드 특별 협찬은 MPSN 리버티 뱅크 카드, 세계 1위 결제 시스템 회사 월드페이의 유일한 한인 파트너 MPSN 리버티 뱅크 카드가 함께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온디맨드 서비스는 www.radioseoul1650.com에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4: LA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0: 샌프란시스코 시의회가 홈리스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습니다. 시 집행부는 보호시설을 늘리고 정신건강과 중독치료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예산을 집중하자는 입장입니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치안 악화와 도심 상권 피해를 근거로 단속과 법 집행을 먼저 강화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홈리스 주민을 범죄와 동일시하는 접근 방식을 중단하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상인단체는 장기적인 복지대책과 함께 즉각적인 거리 환경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지원이냐 단속이냐를 둘러싼 이 논쟁은 샌프란시스코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홈리스 인구가 급증한 캘리포니아 전역의 도시들이 같은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시의회는 추가 공청회를 열어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표결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번 논의 결과는 다른 캘리포니아 도시들의 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1: 오늘 오후 1시 44분 이스트 로스앤젤레스 도저 스트리트 4321번지에서 공공 유틸리티 공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구역에서 전기 수도가스 등 지하 매설물 관련 유지보수 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장에는 담당 유틸리티 작업 인력이 투입돼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현장 주변 일대는 작업 구역으로 설정돼 통행에 일부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작업은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오늘 오후 1시 44분 이스트 로스앤젤레스 도저 스트리트 4321번지에서 공공 유틸리티 공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구역에서 전기 수도가스 등 지하 매설물 관련 유지보수 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장에는 담당 유틸리티 작업 인력이 투입돼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현장 주변 일대는 작업 구역으로 설정돼 통행에 일부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작업은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오늘 오후 1시 40분 로스앤젤레스 유클리드 에비뉴 1119번지 인근에서 주인을 잃은 개 한 마리가 발견됐습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은색 세단과 트레일러를 연결한 흰색 SUV가 관련된 차량 사고가 주택가 인근에서 발생했으며 이 과정에서 개가 현장 부근에 홀로 남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민앱 제보자가 주인 없이 혼자 있는 개를 발견해 즉시 신고했으며 현재 현장에서 해당 개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차량 사고 경위와 함께 개의 주인을 파악하기 위한 확인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개의 주인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며 이 개를 알아보시는 분은 즉시 관계 당국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6: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7: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6: 장례비는요?
7: 공업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6: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7: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

0: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1: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2: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장벽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메디컬 그룹.
3: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4: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5: 건강하세요.
3: 센터 메디컬 그룹.
6: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7: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6: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7: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8: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9: 어제 뉴욕 증시는 반도체 업종이 이틀 연속 급락하는 가운데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전날보다 1포인트 이상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지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약 1% 하락했습니다. 미국 주요 반도체 종목들로 구성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하루에만 5% 넘게 빠졌고 이틀간 낙폭은 11%를 웃돌았습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해 브로드컴, AMD, 인텔, 마벨 테크놀로지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이 일제히 하락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이틀 연속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월마트, 코스트코, 코카콜라 같은 필수 소비재와 일라이, 릴리, 존슨, 앤드 존슨 등 제약주는 강세를 보이며 자금이 이동하는 순환매 흐름이 뚜렷했습니다. 투자자문사 사비 웰스는 최근 몇 달간 급등했던 업종에서 자금이 빠져나오는 순환매이면서 동시에 AI 투자에 대한 재평가 성격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6월 비농업 일자리가 5만 7천 명 증가에 그쳐 시장 전망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 둔화로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이끄는 연준이 연내 금리를 올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으면서 금리 동결 가능성이 하루 만에 높아졌습니다. 반도체 업종의 조정이 일시적 차익 실현인지 AI 투자 열기의 변곡점인지는 시장이 주목하는 핵심 변수로 남아있습니다.
10: 러시아가 오늘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 대규모 공습을 단행해 최소 21명이 숨지고 수여 명이 다쳤습니다. 러시아군은 미사일과 드론을 동시에 쏟아부었으며 호텔과 주거용 건물 등 30여 곳이 파손됐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들은 이번 공격이 2022년 러시아 침공 이후 가장 강도 높은 공격 중 하나라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최근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모스크바 등 러시아 본토의 정유시설과 에너지 인프라를 잇따라 타격한 데 대한 보복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1: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공격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한상옥 기자입니다.
12: 푸른 새벽 하늘 위로 검붉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폭격을 맞은 아파트 외벽은 처참하게 뜯겨나갔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부서진 차량과 잔해가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잔해 속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쓴 여성을 조심스럽게 구조해냅니다. 러시아가 미사일과 드론을 쏟아부으면서 수십 명이 숨지거나 다쳤고 호텔과 주거용 건물 등 30여 곳이 파손됐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들은 이번 공격이 2022년 러시아 침공 이후 가장 강도 높은 공격 중 하나라고 보도했습니다.

0: 해외 출장 중이던 젤렌스키 대통령은 일정을 단축해 급하게 귀국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번 공습이 최근 모스크바 등 자국 정유시설을 겨냥했던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는 드론을 동원해 모스크바를 비롯한 러시아 본토의 정유시설과 에너지 인프라, 군통신시설 등을 잇따라 타격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1: 5시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0: 선택하세요 품질을.
1: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0: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셸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0: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2: 323-732-1235.
3: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4: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3: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4: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5: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3100 윌시어 매장이 7월 25일 문을 닫습니다.
6: 1985년 오픈한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윌셔 시대를 마감합니다.
5: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6: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반값 세일 한 벌 799불.
5: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00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6: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 업투 75% 세일.
5: 7월 25일에 문을 닫는 3100일셔 이태리 패션타운의 마지막 세일.
6: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
7: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8: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9: 엄마 집밥이 최고지.
8: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9: 엄마가 해준 응대구조림에
8: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9: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10: 밥 한 그릇 더요.
11: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10: 웨스턴 도마 칼국수.
11: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10: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11: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12: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3: 혈당 관리를 하는데 먹는 거, 운동하는 거 못지않게 또 꾸준히 측정해서 그 결과를 잘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혈당이 이유 없이 평소보다 높거나 아니면 뚝 떨어지게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건강상에 정말 어떤 이상의 신호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혈당 측정기를 잘못 사용한 것에 그 원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혈당 측정기를 잘못 사용하는 가장 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손을 씻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하는 경우라고 하네요. 손에 묻어있던 음식물이나 당분이 혈당 수치를 실제보다 높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껍질을 벗긴 과일이 손에 묻은 상태에서 이를 씻지 않은 상태로 대충 닦고 혈당 측정기를 사용했을 때 혈당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알코올 솜으로 닦는 것만으로도 충분치 않았고요. 결국 비누와 물로 손을 완전하게 씻은 후에 측정했을 때가 정확한 혈당 결과가 확인이 됐습니다. 자, 혈액량이 부족한 경우도 문제라고 하네요. 혈당 측정기는 일정량 이상의 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적으면 오류가 발생하거나 또 부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손이 차가운 상태에서는 혈류가 줄어들어 체혈이 어려워질 수 있겠죠? 조금 문질러주면서 따뜻할 때까지 기다려주고요. 혈액을 억지로 짜내기 위해서 손가락을 과하게 압박하면은 역시 결과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검사지, 테스트 스트립, 이 관리도 간과하기 쉬운데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측정기에 맞지 않는 스트립을 사용하거나 또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을 사용할 경우에도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스트립을 고온이나 습한 환경에 보관하면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고 하네요. 권장 온도에 보관하고 또 사용 후에는 용기를 즉시 닫아주는 습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정확한 혈당 측정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절차가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 당뇨병 학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꼭 손을 비누로 씻고 완전히 건조하세요. 새 혈당 측정기 바늘로 손가락 측면에서 혈액을 채취하세요. 이렇게 말이죠.
12: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네, 매주 목요일 주식 투자의 영재들의 비법을 전해드리는 시간, 주식 영재반 시간인데요. 오늘은 7월을 맞아서 상반기 코스피 결산 그리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장조바 부디가 너무 안 좋아서 속보부터 다시 나와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영주 와이즈 경제연구소장,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상무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십니까.
5: 네, 안녕하십니까.
3: 장초반 8천이 깨지고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네.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기도 했는데요. 코스피가 5.68% 지금 하락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6.7%, 하이닉스 7%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어휴,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장 초반에.
5: 예, 그렇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도 30만 원을 하회하고 있는 상태고요. SK하이닉스도 230만 원대까지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의 어떤 변화, 그다음에 국내 증시의 변화, 이것이 7월 들어서 색깔, 물론 이제 6월 들어서 6월 말부터 이제 변화가 나타났던 부분들인데, 뉴욕 증시도 7월 1일이 되면서부터 일부 헤지 펀드들의 물량 축소 이런 네. 것들이 나타나면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좀 키워가고 있는 분위기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상당히 지금 이제 격앙된 분위기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이게 지금 사이드카도 걸렸고 뭐 서킷까지는 아니긴 합니다만.
3: 아, 갈지도 모르겠어요.
5: 예, 갈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통 사이드카가 걸리고 나면 한번 브레이크가 걸리거든요. 예, 예. 살짝 걸리는데 지금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고 계속해서 매도가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뭐 많은 분들이 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사자가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불안한 거죠. 제가 이런 표현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100층까지 건물 올라가는데 50층 정도에서 바람이 세게 불면 별로 그렇게 뭐 심각하게 느껴지진 않죠. 근데 90층에서 바람이 세게 불으면 건물이 흘렁거리면
3: 이거 안 되나?
5: 안 되나? 네. 뭐 이렇게 좀 굉장히 위험한 현기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고소공포증을 느끼고 내려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네. 한두 명 내려가기 시작하면 야 100층 뭐 야경 뭐 100층에서 보나 90층에서 보나 야경 똑같아. 내려가자. 뭐 이런 뭐 심리가 되고 더 이상 힘들어서 네. 못 올라간다라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지금은 이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지금 이제 키워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네. 아니겠나 싶습니다.
3: 낙폭이 말씀드리는 순간 조금 더 커져서요. 7,800선까지 일단 무너졌습니다. 7,900선은 어떤 심리적인 저항선 정도로 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거 깨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4: 그렇죠. 이제 저희가 6월 초에 이제 코스피가 고점이 9,200이었었네요. 9,300이었나요?
3: 넘었죠.
4: 그 정도가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보통 그때 이제 그 23일 날 코스피가 9.99% 네. 떨어지는 날 거의 이제 8천 초반대까지 한번 밀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고점 대비해서 딱 10%인데 보통 이렇게 그 주식 시장이 상승을 하는 과정에서도 늘 한 15%에서 한 20% 정도는 센 조정이 한 번씩 나오게 되는데요.
3: 아,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도 그런 조정은 네. 있다. 아, 네. 예, 예.
4: 그러니까 10% 조정이라고 하면은 이제 8천선 초반대인 거고 네. 이제 8천선이 깨졌다라는 거는 이제 한 15% 정도. 그러니까 한 7,800까지도 좀 밀릴 수 있다라는 네. 것들을 좀 반영을 좀 하고 있는데
3: 네. 7,800도 깨졌어요 조금 전에.
4: 네, 그러니까 좀 조정이 좀 깊어지는 그런 모습들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좀 그 3월 말 이후에 이제 이란 전쟁 이후에 전쟁 내내 할 때는 주가가 그렇게 오르더니 전쟁 끝난다고 하니까 또 주가가 좀 많이 빠져서 좀 허탈한 느낌도 좀 있는데 예. 어쨌든 좀 지금 시장은 약간 좀 평상시보다는 좀 센 조정을 좀 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3: 뭐 올라도 너무 올랐으니까 한번 조정을 받긴 받아야 되는데 이 조정의 골도 굉장히 깊은 것이 아닌가. 6.4% 정도 빠져서 7,770선까지 계속 낙폭을 조금씩 더 키우는 중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드카의 효과가 별로 보이질 않는 그런 느낌이에요. 간밤에 뉴욕 증시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간밤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메타가 남는 컴퓨팅 용량을 팔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마이크론 주가가 10%, 샌디스크도 10% 넘게 빠졌는데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5: 그러니까 마이크론, 이제 메타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지금 이제 막대하게 지었는데 예. 데이터 센터에서 남는 부분들을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요청하는 고객사들에게 팔겠다. 여유 있는 공간들을 팔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서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 메타가 지금 데이터 센터가 남아돌아? 남아돌면 우리가 캐펙스 투자가 조심스러워지는 거 아니야?
3: 너무 과했던 거 아니야? 예.
5: 그리고 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증설을 한다라고 하는데 어디에 증설을 하든지 간에 캐펙스 투자가 늘어나게 되면 이것이 나중에 과잉 공급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뉴욕 시장에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올랐고요.
3: 네.
5: 하드웨어 기업들이 빠졌어요.
3: 아.
5: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면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기업들이고
3: 아니 막상 메타는 올랐어요.
5: 왜 메타는 그렇고 왜냐하면 이제 그 수익원을 다변화한다라는 거고 그 대신 이제 마이크론이라든지 뭐 이 우리나라의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조정을 좀 받는 이런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뭐 결정타라고 보기보다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수급장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시장을 좀 명확히 수급과 펀드멘탈을 구분해야 되는데 펀드멘탈이 훼손됐느냐? 아직까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3: 그렇죠.
5: 특히 이제 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 다음 주 화요일 날 잠정 실적이 나오고 이제 5월 아니 7월 20일부터 미국의 또 빅테크 기업들의 또 실적도 나오거든요.
3: 네.
5: 그 실적을 확인하긴 해야 돼요. 하지만 지금은 앞서 언급드렸던 헤지펀드라든지 이런 쪽들에서 매물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고 이 수급이 지금 현재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모펀드가 6월 말부터 매물을 줄여하기 시작했다라는 네. 점을 놓고 보면 일단 지금 수익을 확정하려고 하는 일부 펀드들의 움직임이 보였고 이러한 수급이 공포를 불러일으키면서 매수를 사라지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다라는 거죠. 펀드멘탈이 훼손돼서 수급이 네. 오느냐라는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좀 신중합니다. 저는. 네. 하지만 일단 증시 격언에 수급은 모든 것에 우선한다라는 격언이 있어요.
3: 뭐 그거야.
5: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예. 심리적으로 수급적으로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펀드멘탈이 살아있으니까 지금 내가 이 기회를 이용해야지라고 한다라면 일단 조금 시간을 두고 여유 있게 네. 접근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 알겠습니다. 이렇게 여유 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래도 투자자 입장에서 조금이지만 아무튼간에 간밤에 있었던 일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거예요. 메타에 어떻게 남은 컴퓨팅 용량이 있을 수가 있지? 그렇게 한가한 때가 아닌데 딱 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그게 지금 시장에 반도체 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4: 이제 좀 그 논란의 여지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AI 투자, AI 투자 뭐 다 부족하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남아?
3: 그러니까
4: 하니까 되게 좀 황당하기도 네. 하고 진짜 거품인가 뭐 싶기도 한 건데요. 근데 이제 뉴스를 이제 메타가 이제 이 잉여 컴퓨팅 파워를 이제 임대를 한다라는 거에 좀 내면을 좀 이렇게 쪼개 보면은 이게 그냥 남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옛날 그러니까 좀 저성능 그러니까 이제 연산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이제 속도도 느리고 열도 많이 나고 그런 약간 저가 칩이 예. 있는 그 라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것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사용을 해서 계속 돌려야 되냐. 그러니까 요거는 H200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칩 받기 전에 조금 이거는 그냥 뭐 좀 지금 당장 너무 급한 뭐 엔트로픽이나 이런 데들한테 조금 임대를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예, 이런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수요가 부족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인프라를 계속 짓고 데이터 센터를 계속 지어가는데 지금 약간 옛날 칩과 새로 지금 뭐 베라루빈이라든지 H200이라든지 이런 신형 고성능 칩 을 약간 바꾸고
3: 네.
4: 이걸 이제 전환하는 과정에서 약간 비는 이제 그 컴퓨팅 파워 이제 연산 라인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좀 이제 다른 데 이제 대여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당장 비워 가지고 새로운 칩을 심어서 데이터 센터를 하기에는 지금 GPU가 너무 모자라는 거예요.
3: 그렇죠. 그렇죠. 예, 예.
4: 근데 지금 그런 거를 하려고 뭐 예를 들어서 AMD 거를 막 칩을 하려고 하니까 엔비디아에서 그러면 우리 안 죽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협박하니까 이제 메타 같은 기업들 네. 입장에서는 그럼 뭐 그냥 이거 그냥 빌려주지 뭐 차라리 임대료나 받지 뭐 이런 거라고 네.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이거는 AI 투자가 뭐 줄어든다든지 이런 문제는 저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 저희 한국 주식시장에서도 어제 보면은 전자 하이닉스 쉬니까 다른 업종들이 막 올라요.
3: 네, 네.
4: 코스피 어제 2% 이상 빠졌는데 오히려 상승 종목은 더 많았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다 많이 빠지고 있긴 한데 또 다른 쪽 뭐 조선이라든지 이런 쪽들은 또 주가가 생각보다 좀 더 빠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지금은 약간 수급이 그동안 너무 이제 전자나 하이닉스나 뭐 미국에서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너무 이제 갔고 그리고 이제 갈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이제 반도체 가격이 너무 올라 버렸는데 디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지금 8배, 9배 올라 있거든요.
3: 뭐 이익률이 80% 많이 됐다면서요.
4: 네. 약간 예. 이게 좀 도둑놈이잖아요.
3: 말도 안 되는 거죠.
4: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른 기업들이 다들 이제 견제하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끝은 아니고요. 저는 네네. 이제 그냥 기울기가 약간 둔화가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3: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세장은 아니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메타는 짱짱한 새 컴퓨터가 있으니까 예전에 디스크에 돌리던 거 니네가 써라 약간 이런 식으로 일단은 이해를 하고 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BIS라든지 요즘 들어서 이 인공지능 버블에 대한 경고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또 사실이에요. 간밤에는 블랙록 쪽에서 이제 신흥시장에 대한 투자 약간 줄여라 이런 식의 어떤 조언 같은 게 나오기도 했단 말이죠. 상황 어떻게 봐야 됩니까?
5: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성민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견제가 좀 있다라는 건데 우리가 AI 쪽에 대해서는 조그만 어떤 뭐 이렇게 약간 틈이 보이면 네. 그걸 굉장히 확대 해석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오라클이 $900 투자하는데 $400 차입한다 그러니까 소위 오라클 쇼크라고 그래가지고 네네. 주가가 한번 좀 출렁거렸던 그런 모습들
3: 보여서 또 그 지적하기도 했고
5: 뭐 여러 가지 예.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러한 흐름들 그러니까 그 블랙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투자 그런 부분들이니까 자신들의 어떤 뭐 상황들 이런 것도 볼 수 있겠고 쏠림 현상들에 대한 또 우려감들도 뭐 없는 것은 아닌 것 예.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근본적으로 펀드멘탈이 훼손됐느냐라는 부분들하고 수급적으로 지금 이 정도라면 좀 챙기고 봐야 되느냐라는 논리가 좀 충돌하는 것 같아요. 충돌하는 것 같고 또 일부 또 자신들의 어떤 투자 업계에서 나름대로 또 챙기려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챙기고 나는데 주가가 올라갔다? 이건 또 고객들은 할 말 없거든요. 아직 뭐 그런 부분들도 뭐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예. 그들이 꼭 무조건 투자자들을 위해서만 100% 본다라고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3: 그러니까.
5: 서로 간에 뭐 어떤 그 맞고 틀리고가 뭐 좀 이해관계도 또 배제할 수는 없겠죠.
3: 예.
5: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금 상태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논쟁을 잠재울 수 있을 때까지 이런 논쟁들은 지속된다고 보는데 그게 7월 중순이니까
3: 예.
5: 얼마 남지는 않았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3: 수급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외국인 이야기들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블록록에서 그런 말까지 나왔고요. 최근에 수급 동향을 쭉 보면요. 오늘 포함해서 10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들의 순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앞에 6월 19일부터 어제까지의 순매도 금액을 다 합치니까 36조 원이 넘네요. 어마어마한 순매도 매도 폭탄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거를 여전히 리밸런싱의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4: 그러니까 이제 리밸런싱도 있고요.
3: 네.
4: 근데 이제 또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하나는 약간 개별적으로 지금 6월 말이 지났잖아요.
3: 네.
4: 반기가 지났잖아요.
3: 아,
4: 항상 반기가 지나면은 진짜 리밸런싱이 나옵니다.
3: 그냥
4: 말만 같은 리밸런싱이 아니라 진짜.
3: 지난달이 끝이 아닌 겁니까?
4: 네.
3: 예.
4: 그러니까 나오는 그 물량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제일 더 핵심적인 거는 너무 변동성이 커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 지금 전자하이닉스가 전체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55% 되는데 그거랑 같이 움직이는 거. SK스퀘어, 삼성물산.
3: 아, 그렇죠.
4: 삼성 생명 예. 이런 한 4개, 5개 종목이 사실 코스피 2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70%입니다.
3: 네.
4: 아실 텐데, 다들 아실 텐데 네. 그 정도인데 이제 이게 너무 이 전자닉스에 이제 몰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 한국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6월 들어서 장중에 코스피 변동률이 거의 4% 5%였잖아요. 맨날
3: 네.
4: 사이드카 뭐 맨날 나오고.
3: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네. 진행형입니다.
4: 근데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
3: 예.
4: 일본도 뭐 그 키옥시아도 있고 뭐 도쿄 일렉트론도 있고 이제 반도체 기업들 좀 있는데 일본 시장에 그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 또 토픽스 같은 경우에 이제 주가 변동률이 하루에 1.5% 밖에 안 돼요.
3: 그게 정상.
4: 네. 예.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변동성이 똑같은 예를 들어서 이런 AI와 관련돼서 반도체와 관련돼서 IT 산업이 있고 또 이익을 많이 가져가고 다 좋은데 주가 변동성이 다른 시장에 비해서 지금 3배, 4배 되면 그러니까 이익이 아무리 3배, 4배 돼도 변동성이 3배, 4배 되면 그게 그거거든요.
6: 아,
4: 왜냐하면
6: 예,
4: 외국인들
6: 예.
4: 입장에서는 소위 말해서 그 내가 하루에 감당할 수 있는 손실의 어떤 규모가 정해져 있는데 이게 다른 시장 대비해서 3배, 4배가 되면 3배, 4배 줄여야죠.
6: 그렇네요. 네네네. 네.
4: 그래서 저는 이게 저희 시장이 좀 변동성이 많이 줄어야 외국인이 좀 덜 팔 거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
6: 근데 변동성이 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 전반적인 기업의 어떤 이익 성장률 같은 거 봤을 때 반도체에 그게 다 쏠려 있는데.
4: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일본과 저희의 문제 또 저희와 대만의 문제는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좁은 범위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네. 하다 보니까 대안이 별로 없어서 그런 거
6: 그러니까
4: 같아요.
6: 모든 게 다 이 반도체에만 네. 집중돼 있으니까 네. 그게 변동성을 키웠다. 네.
4: 그러니까 저희가 반도체 이외의 다른 산업을 사실은 지난 한 1, 2년 동안 못 키운 거죠. 이제 정부가 이제 그거를 지금 이제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뭐 지금의 어떤 변동성이 때문에 외국인들은 당분간은 좀 팔지 않겠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6: 알겠습니다. 뭐 한쪽으로 너무 쏠리면 그 시장은 굉장히 깨지기 쉬운 시장이라는 거는 당연한 얘기니까.
5: 그리고 이제 성우님 말씀 좀 덧붙이면 이런 것도 봐야죠. 그 지금 입장에서 보면 성우님 말씀하신 것처럼 변동성이 3, 4배 되면 그만큼 물량을 좀 줄여야 되는 거고요.
6: 네.
5: 그다음에 이제 블랙록이라든지 헤지펀드들 지금 이제 많은 모익 같은 헤지펀드들이 뭐 미국에서도 지금 물량을 좀 줄이고 있다라는 건데 지금 이제 헤지펀드들 같은 경우는 고객들하고 거의 1년 단 연간 단위 계약을 맺는데 연간 단위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지금 앞으로 하방에 변동성이 생길 걸로 예상이 된다라면 지금 수익을 확정하는 게, 지금 수익을 확정하는 게 낫습니까? 좀 더 지켜보는 게 낫겠습니까?
6: 아, 지금 아무래도
5: 지금
6: 좀 움직여야죠.
5: 왜냐하면 네. 지금 이제 여기서 10% 더 먹을래다가 여기서 벌어놓은 거 한 20% 깨져버리면 다시 말짱 도루묵이 되잖아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그러니까 헤지펀드들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지금 이제 뜬금없이 헤지펀드들 얘기들이 거론이 많이 되는 이유가 그들이 이제 큰 손들이 있고 네네. 그들이 이제 거액 자산가들인데
6: 운용하는
5: 운용하는 우리도 네. 이제 사모펀드 같은 경우죠. 네네. 이런 쪽들에서 매몰들이 나온다라는 것은 이제 나는 거액 자산가들 입장에서 보면 5% 10% 더 버는 건 난 소용 상관없어. 지금 이익을 확정하고 싶어.
6: 네.
5: 여기서 지금 내가 맨날 사이드카 걸리고 심장 벌렁벌렁 거리는 것보다 지금 나는 돈 버는 게 여기서 더 벌어봤자 얼마를 벌겠어. 난 그냥 확정할래.
6: 100% 먹었으면 됐죠. 110% 먹으려고 하겠어요.
5: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심장 벌렁거리고 진짜 내가 건강해질 것 같다. 네. 그리고 이제 펀드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확정해서 채권 사놓으면 자기 11월 달에 보너스가 얼마인지 확정이 확 되죠. 그럼 나머지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선거 기간 금리 뭐 인상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죠.
6: 네.
5: 편안하죠. 이런 수급들도 현재 지금 겹치면서 변동성을 좀 나타내는 구간이 아니겠나. 더군다나 지수가 이제 9,000, 네. 8,9천 왔으니까 여기서
6: 부담스럽죠.
5: 지수도 10% 남았는데 네. 내가 굳이 이걸 하겠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 자, 이런 상황에서 환율까지 들썩이다 보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은 원래는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썼던 요소인데 이제 커질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아닐까 싶어요. 74조 매도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거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매도를 하기도 했는데 국민연금이 미칠 어떤 영향 전망에 대해서 상무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4: 근데 뭐 어저께 이제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실 연금의 진심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연금이 그 주가가 올라갈 때는 좀 파는 경향들이 굉장히 강하고.
6: 그럴 수밖에 예, 없죠. 예,
4: 워낙 예. 큰 기관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시장에 부담을 주고 또는 주면서까지 리밸런싱은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말 연금이 예를 들어서 팔아서 코스피가 예를 들어서 지금 7천, 8천인데 뭐 6천, 5천 갔다. 어떡하겠어요.
6: 네.
4: 이제 큰일 납니다.
6: 누가 책임질 거야 이러면.
4: 예. 그래서 그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올해 초에 이 리밸런싱을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정부가 들어서면서 저희 코스피 비중, 국내 주식의 비중을 좀 늘렸고 지금 그 기간이 끝난 거잖아요.
6: 선거도 있었고.
4: 네. 예. 그래서 약간 저는 조금 더 완만하게 리밸런싱 할 수 있는 기회를 상반기에 좀 놓쳤었지 않았나 잠깐.
6: 네.
4: 심하지 않아도.
6: 예.
4: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월달, 3월부터 차츰 줄였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왔을 텐데
6: 네.
4: 이제 한번 넘겼잖아요. 근데 그때 사이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분기 동안에 약간의 이제 시차가 시차 동안에 이제 그만큼 또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리밸런싱을 해야 될 부담이 더 생겼다라는 정도로 보는 거지. 이것 때문에 네. 주가가 빠진다. 이것 때문에 시장이 흔들린다. 이렇게 되기에는 연금은 그 정도로 이렇게 잔인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연금은 비교적 친절하신 것 같습니다.
6: 알겠습니다. 그나마 자본주의에서 친절한 연금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봤는데요. 자, 그래서 1부를 마무리하는 질문은 두 분께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미들은 이제 더 이상 매수할 돈도 없다. 이런 한숨을 쉬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코스피가 예전 전망대로 1만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단기적으로 하방은 어디까지 열어놔야 되나?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5: 일단 1만까지 가기 위해서는 좀 이제 매물대가 생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올라갈 때는 쉽게 네.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9천, 8천에 사신 분들 같은 경우 소위 이제 물려버린 거죠.
6: 그렇죠.
5: 그러면 네. 이제 나 원금만 하면 팔아야 되겠다. 차트 보면 아찔하죠. 처음엔 더 갈 것 같던 차트지만 차트가 빠지면 이제 아찔하죠. 올라올 때마다 매물대니까 시간은 좀 오래 걸릴 것이다. 연말까지 볼 것이나 좀 뒤로 좀 밀어내야 되고.
6: 가긴 간다?
5: 네. 가긴 간다. 그런데 네. 근데 이게 지금 두 가지 시나리오인데 삼전직수로 가면 먹자값 개인들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삼전닉스가 천천히 가면서 다른 것들이 가면 20, 30% 룸이 열리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이 7월 달에 네.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라는 거고 하방은 아직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변동성이 시작됐으니까 일단 8천이 깨진 상태이니까 조금 서두를 필요는 없겠다. 너무 저점에 잡으려고 하는 노력을 조금 빠르게 서두르지 말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6: 그래서 여유 돈으로 하는 게 좋긴 그렇죠. 해요. 네. 예. 상무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만을 가긴 갈 것이다. 그다음에 하방은 어디까지 열어놔야 된다.
4: 이제 하방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상승장에서 예. 일반적으로요. 예. 그 물론 이제 올해 장이 좀 특별한 장이긴 하잖아요. 네. 아, 상반기에만 100%가 넘게 올랐으니까. 근데 어쨌든 과거의 상승장, 뭐 99년과 같은 이런 장 강세장에서 이렇게 주식시장이 올라갔다가 한 번씩 휘청거릴 때 최대 낙폭이 한 20% 정도였었어요. 20에서 예, 예. 22%.
6: 예.
4: 그러니까 지금 뭐 9,200, 9,300 정도에서 만약에 20% 정도 빠진다라고 하면은 한 9,300, 9,400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7,300, 7,400 정도. 그러니까 지금 7,800 정도까지 밀린 것 같은데 약간 뭐 이번 주 정도까지는 조금
6: 좀 더 열어놔라.
4: 하방 여력이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뭐 전자 닉스 실적 발표하고 다시 미국 빅테크 기업들 실적을 발표할 때쯤이면 조금 이런 가격에 대한 조정은 좀 마무리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약간 좀 특이한 국면인 거죠.
6: 네.
4: 이제 주가가 올랐는데 이렇게 실적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해서 주가가 올랐던 거는 저는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오랜만인 건지 처음인 건지 잘 모르겠는데
6: 당연한 얘기가 굉장히 이상한 네. 그런 느낌.
4: 그런데 네. 보통 시장이 이제 움직일 때는 보통 이제 기대로 막 움직일 때는 사실은 실적보다는 밸류에이션이 움직이는데 지금은 사실 그렇게까지 주식시장이 국내 주식시장이 비싸다라는 그런 느낌들은 좀 없어서
6: 네.
4: 저는 조정을 받으면 다시는 올라올 거다. 다만 이게 상반기에 그러니까 연초 대비해서 100% 올랐던 그런 기울기를
6: 네.
4: 또 재현하기는 쉽지 않다.
6: 그게 정상이 아니었으니까.
4: 예. 만 포인트라고 해도 뭐 예를 들어서 7천, 8천에서 가면은 사실은 상승률은 상반기에 한 3분의 1도 안 되는 거잖아요.
6: 네네.
4: 그러니까 하반기는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 좀 변동성을 보이면서 전체적인 상승의 기울기는 좀 기울지 눕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6: 지금 시간이 많이 되는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5: 네. 예.
6: 3전 실적 계속 언급이 되고 네. 있는데 3전 실적이 지금 예상보다 안 좋을 수 있다는 얘기가 네. 나오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5: 그게 안 좋다라는 네. 것이 충당금을 잡았다라는 거거든요.
6: 그 성과가 때문에.
5: 그게 네. 이제 우리가 미래 이익이 날 것에 대해서는 미리 재무제표에 잡지는 않습니다만 미래에 나타날 비용을 인식하는 순간 보수적인 회계 원칙에 따라서 비용을 잡습니다.
6: 네.
5: 그게 충당금인데요. 뭐 소송이 걸려도 잡는 거고요. 그런 것들인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현대차 같은 경우 노조의 파업이 상시적인 것처럼
6: 네.
5: 저는 이거는 예상이 된 거고
6: 매출과는
5: 상관없는 거니까 예. 상관이 없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우님 말씀을 한 가지 덧붙이면 7천이 지켜줘야 됩니다. 7천 깨면 신용 리스크도 생깁니다.
6: 그 반대매매 뭐 이런
5: 반대매매 물량이 한 6,500부터 예. 나오니까 예.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6: 알겠습니다. 관심 가져야 될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일단 섣불리 접근할 그런 시장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또 뭘 더 봐야 되는지 2부에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2부에서도 차영주 YG경제연구소 소장, 허재환 유신투자증권 상무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단답형으로 두 분께 질문 하나씩 드릴게요. 삼성전자 닉스, 삼전 닉스 끝물입니까?
5: 아닙니다.
3: 아닙니까? 끝물입니까?
4: 저도 아닌 것 같은데요.
3: 알겠습니다. 조금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걱정이 되는 건 이거예요. 간밤에 미국 증시 나스닥 0.66% 빠졌어요. 이게 반도체가 10% 넘게 빠지는데도 이 정도로 버텨준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지없이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아, 이거 너무 이거는 체격 차이, 체력 차이가 난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4: 네, 맞습니다.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너무 반도체에 좀 쏠려 있다라는 게 이제 그대로 이제 드러나는. 물론 이제 상반기 때는 그게 오히려 큰 호재였었고, 미국보다도 국장을 해야 된다라는 굉장히 좀 강력한 논리였는데, 이게 이제 흔들리니까 완전히 좀 반대의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물론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오히려 좀 올해 상반기에 부진했던 빅테크 기업들이 이번에 메타를 비롯해서 또 올라온 측면들도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어쨌든 미국이 지금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유가도 떨어지고, 뭐 요즘 뭐 은행주들도 거의 52주 신고가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생각보다 미국은 특히 이제 뭐 그 중남 북중미 월드컵 갑자기 이제 월드컵 얘기하니까 좀 마음이 쓰라리긴 한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지역별로는 되게 경기가 좋다고 합니다.
3: 아, 예, 예.
4: 특히 그게 확실히 이제 고용 효과라든지 소비 효과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그러니까 반도체가 조금 흔들려도 미국 경제는 성장할 수 있다라는 어떤 대안들이 저희보다는 좀 많다라는 게 굉장히 좀 강점인 것 같고, 저희는 반면에 반도체에 좀 많이 성장을 너무 좀 의존하는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3: 이래서 다들 은퇴 자금은 미국 주식으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2부에서는 순환매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현대차 주가는 또 왜 이래요? 지금 40만 원대까지 추락을 했네요.
5: 좀 안타까운 면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46만 원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실적 시즌이잖아요. 자꾸 실적 시즌 얘기하는데, 현대차는 지금 실적과 관련돼서는 강하게 실적이 개선된다라는 신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차가 조금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드라마틱하게 개선됐다는 얘기는 없어요. 좀 조정받는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현대차를 자동차로 보는 게 아니라 로봇주로 이제 봐왔던 것들이죠. 근데 로봇주들은 이제 기대감이 컸었던 부분들인데 실적 시즌이 오면 기대감으로 올랐었던 주식들은 조금 이제 뒤로 밀릅니다. 지금 당장 내가 실적이 좋은 주식들을 살 기회가 들어왔는데,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굳이 로봇을 사? 라는 생각들이 이제 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3: 그럼 단순히 현대차를 떠나서 로봇 자체가 조금 지금은 아니다?
5: 일단 서두를 필요는 더 없는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지금 매력적인 가격대, 매수 관점, 매수 관점으로 보면 30만 원이 깨졌다라는 것은 매력적인 가격대로 좀 와 있는 상태인데, 이런 질문이 유효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드렸는데, 삼성전자 살래, 현대차 살래라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쪽들이 되는 거죠. 물론 현대차를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뭐 100% 삼성전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자분들도 선택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3: 아무래도 지금 실적이 잘 나온 게 그쪽이니까.
5: 실적이 지금은 이제 잘 나오는 거고, 나중에 이제 삼성전자가 뭐 한 50만 원까지 갔다, 그리고 현대차가 지금이다, 그러면 삼성전자 팔아서 현대차 한번 사볼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질문이 굉장히 유효한 게, 우리가 제가 6월부터 이런 질문들을 하고 다니면 6월 초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살래, 코스닥 살래, 그러면 삼성전자였습니다.
3: 100이면 100.
5: 그런데 이게 월요일 같은 경우 이런 질문을 하면 코스닥도 한번 사볼까? 이렇게 좀 미묘하게 변화가 오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 삼성전자 살래, 소비재 살래, 그러면 소비재도 오늘 좋거든요. 오리온, 뭐 지금 현재 아모레퍼시픽, 한국콜마, 뭐 대한항공 이런 것 주가들이 좋거든요. 상무님 말씀하신 순환매가 조금씩 틈새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모습들도, 이러한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도 해보고, 주위에 계시면 그냥 야 삼성전자 좋대더라, 현대차 좋대더라가 아니라 너는 지금 이렇다면 뭐 살래? 너는 뭐 살래? 이런 것들을 한번 물어보는 것도 시장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체크하는 하나의 어떤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 아니, 그때 현대차가 막 가파르게 올라서 허상무님께서는 속이 다 시원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기도 했었는데, 지금도 별로 안 좋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막 나빠지는 것 같지도 않은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4: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자동차 기업에서 이제 로봇 기업으로 가는 전환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실적은 여전히 이제 자동차 쪽에 있는데 지금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다 안 좋아요.
6: 그렇죠. 네. 네.
4: 뭐 하다못해 전기차 많이 파는 중국 업체들도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쪽의 소비는 확실히 좀 안 좋은데 이제 그러니까 본업에서 이게 돈을 잘 못 버는데 이제 투자를 많이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그 로보틱스에서 이제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때 이제 반짝반짝 이제 뛰는 건데
6: 네.
4: 그래도 저는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좀 매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올해 내년까지는 되게 좋지만 일단은 좀 주가가 많이 오르고 많이 반영한 측면들이 있고 반면에 이제 현대차나 현대차 그룹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좀 뒤에 미래인 거죠. 최소한 한 3년에서 4년 뒤에는 훨씬 좋아질 텐데 지금 당장은 이제 좀 가시적인 게 좀 덜 보이는. 그래서 오히려 장기 투자 측면에서는 저는 오히려 로보틱스나 현대차 그룹이 조금 더 저희 한국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좀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6: 알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저가 매수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한데 그렇게 하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무튼간에 지금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닥 쪽으로도 순환매 장세가 왔다라고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코스닥이 출범 30년을 맞기도 했는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요. 2차 전지라든지 바이오가 한번 왕창 급등을 했다가 이후로 쭉 조정을 받는 또 그런 흐름도 보였거든요. 이 상황은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5: 글쎄요. 뭐 이게 지금 뭐 자꾸 실적 얘기하는데
6: 예.
5: 이게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 삼성 SDI가 AMPC 보조금 받아가지고 2분기 흑자전환 얘기가 나왔어요. 증권가에서.
6: 예, 예.
5: 원래 4분기에서 3분기, 2분기는 또 보조금 받아서라도 흑자전환 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러면서 지금 2차 전지가 다시 또 반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유상증자하는 것 때문에 1.2조 원 에코프로 네. 그룹주들 오늘도 이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뭐 전반적인 투심이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알테오젠 같은 경우 기술 이전이 여전히 견조하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삼성바이오라든지 한미약품 같은 경우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실적 견조하다라고 네.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동안의 쏠림 현상들에서 이제 눈을 서서히 돌릴 만한 요소들이 보일 수 있는 것들이 조금 틈새 종목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6: 네.
5: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 반등세를 나타내긴 하겠는데 더군다나 이제 정부가 코스닥 정책 활성화 대책 이런 것들을 내세우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승급제 물론 이제 그걸 하반기 한다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부실 기업들의 퇴출 이렇게 되면 결국 코스닥 ETF로 자금이 몰려들게 되면 코스닥 ETF 자금이 어떤 순으로 들어올까요? 역시 2차 전지 제약바이오,
6: 뭐,
5: 반도체 소부장 이런 순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6: 뭐 그게 거의 전부잖아요.
5: 그게 이제 패시브 네. 자금에 이제 들어오는 순서이니까 그런 순서에 따라서 현재 지금 선침해성 물량들도 일부 좀 있는 것이 아니겠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6: 자 그런데 며칠 좀 잘 가나 했더니 오늘 또 여지없이 900이 깨지면서 어제도 깨졌구나. 아무튼 물러난 상태인데요. 지금 상황을 보자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다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한 7% 넘게 빠지고 코오롱 티슈진도 3% 넘게 빠지고 코스닥 계속 봐도 되는 겁니까?
4: 저는 이제 3분기 그러니까 이제 네. 7, 8, 9월이 를 기점으로 해서 4분기에는 그리고 내년에는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 이제 올해 2분기부터 좀 좋아질 거다라고 저는 기대를 했는데
6: 네.
4: 이제 이란 전쟁 나오고 유가 터지고 뭐 금리 인상 얘기 나오면서 약간 한 분기 정도 이제 밀리는 그런 느낌으로 예. 저는 좀 이해를 좀 하고 있고 이제 코스닥 시장이 되려면 그리고 코스닥 기업들이 사실 글로벌한 기업이 별로 없잖아요.
6: 맞아요.
4: 대부분 네. 뭐 전자나 하이닉스나 뭐 SDI나 LG 엔솔이나 이런 국내 대기업에 이제 투자를 받아서 살아가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결국은 국내 안에서 저희가 투자가 좋아져야 투자 수요가 좋아질 때 이제 코스닥이 조금씩 좋아지는데 그래서 뭐 저는 반도체 소부장은 뭐 오늘은 뭐 좀 주가가 안 좋긴 하지만 이번에 정부의 이제 메가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분명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분명히 좀 뭔가 변화가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뭐 2차 전지나 바이오도 물론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금리에 대한 부담들이 좀 있긴 하지만
6: 네.
4: 7월이나 뭐 올해 하반기에 금리를 저희 한국은행이 미리 올려버리면 차라리 그 다음부터는 좀 부담이 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저는 3분기 한 뭐 여름 이번 여름의 끄트머리 정도부터는 그래도 코스닥 시장에 관심들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6: 저 근데 하는 금리도 하는 금리인데 기본적으로는 미국 금리에 더 관심이 많을 거 아니에요?
5: 네.
6: 워시 의장이 간밤에 묘하게 이야기를 했던데 네.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5: 아니 어떻게 보면 이제 워시 예. 의장이 저는 이제 변화를 조금 가져오는 독립된 의지 드디어 이제 매파냐 비둘기가 아니라 예. 이제 나만의 워시 목소리를 좀 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받았어요.
6: 아, 익명 받을 땐 트럼프파였지만 이제
5: 네, 이제는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 우리가 그동안의 양적 완화가 아니라 우리가 전통적인 그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유동성의 조절 기능을 금리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6: 네.
5: 벤 버넨키 이후부터 연준이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만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연준의 눈치를 더 봐야 된다는 거죠. 연준이 어떤 발표를 하기 전까지 연준의 어떤 그 우리가 그전에는 뭐 자꾸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니까 아 이렇게 될 거야 연준이 어떻게 할 거야라고 패드워치가 나왔는데 이제 그게 불가능해지는 거죠.
6: 네,
5: 그러면
6: 네.
5: 오히려 위상은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자신만의 이제 그 칼을 드러냈다. 네. 아,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6: 장단점이 있어요.
5: 예.
6: 자, 순환매까지 이야기를 해보고요. 최근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새롭게 또 주목을 받는 측면들도 있는데 다 좋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 대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연말까지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 이게 또 고민이거든요. 당장 그 한 3분기 때 투자 전략 이런 것들은 상무님은 어떻게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4: 그 저는 요즘 3개 얘기하고 있습니다.
6: 예.
4: 그러니까 너무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에 대해서 비중이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운용 자산 중에서 70, 80% 이상 되면 네. 좀 줄이자. 조금 줄이고
6: 네네.
4: 대신에 그거를 3분기, 4분기를 보면서 반도체 소부장. 그다음에 약간 반도체보다는 확실히 이제 베타가 낮은 은행이나 금융 쪽.
6: 네.
4: 그런 쪽들을 좀 보자. 그리고 이번 국면에서 좀 많이 빠지면 혹시라도 2차 전지 정도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투자 사이클과 함께 가는 산업들 군들 내에서 반도체에 좀 쏠려 있는 것들을 약간 좀 퍼뜨리는 그런 쪽에서 전략들을 하면 그래도 지금 만약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으면 연말에는 그래도 지금보다는 주가가 좀 위에 있지 않나 그렇게 네. 저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6: 알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살펴볼까요? 최근에 미래셋 증권 이쪽 주가가 되게 안 좋아요. 오늘도 한 8% 빠지고 있는데 막판 그러니까 끝물 때 증권주가 빠진다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요거는 괜찮은 거예요?
5: 근데 미래셋 증권하고 저는 다른 증권사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6: 아,
5: 미래셋 증권은 네. 스페이스X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 기대감이 좀 올랐었고요. 반면에 다른 증권주들은 저는 오히려 봐야 된다. 지금 이제 신용장고라든지
6: 네, 네.
5: 아니면 고객예탁금에 대한 이자 수익도 어마무시하고요.
6: 여전히 괜찮다.
5: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해서 정책당국자가 증권사 배불리 일만 시켰다라고 했잖아요.
6: 네.
5: 이 수수료 수입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사상 최고의 이익이 나올 걸로 보기 때문에
6: 네, 네.
5: 다른 증권주들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 알겠습니다. 스페이스X는 확실히 여러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 많이 했는데요. 지금 코스피 시장 6% 정도 계속 빠진 채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말씀 여러 가지 조언을 해드린 대로 약간은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영주 YG경제연구소 소장,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상무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7: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8: 1부 시작합니다.
9: 반도체 종목의 정점 통과 우려에 미국 기술주가 급락하면서 우리 증시도 얼어붙었습니다. 코스피는 8%가량 하락해 7,648로 내려앉았고 그중 SK하이닉스는 14% 넘게 폭락했습니다.
8: 이렇게 극심한 변동성에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10: 코스피는 4.46% 급락한 7,933으로 시작했습니다. 8,000선 붕괴와 함께 가파른 급락세에 코스피 시장은 개장 10분도 되지 않아 올해 15번째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하락세는 진정되지 않았고 차익 실현 압력 확대 등으로 낙폭은 더욱 커지며 7.89% 폭락한 7,64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폭락은 미국의 IT 기업 메타가 여분의 AI 연산 자원을 외부에 판매하는 클라우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보도가 단초가 됐습니다. 컴퓨팅 자원이 부족하지 않다는 인식을 자극해 반도체 종목이 고점을 통과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종목 등이 급락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11: 엄청난 AI 데이터 센터를 져서 소위 말한 AI의 패권을 자기네들이 쥐겠다는 경쟁을 했었잖아요. 우리는 이때까지 없고 막 그 소위 말하는 공급 부족이었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10: 반도체 대형주이자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9.06% 폭락한 28만 6천 원으로 SK하이닉스는 14.57% 떨어진 218만 7천 원으로 무너졌습니다. 개인이 6조 2,600억 원 넘게 순매수하며 지수를 방어했지만 외국인이 4조 4천억 원 넘게 팔았고 기관도 2조 원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하락 출발한 코스닥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기계 장비와 전기전자 등 업종 전반이 약세를 보이며 6.74% 떨어진 866에 마감해 900선이 무너졌습니다. 케빈 워시 미국 연준 의장의 인플레이션 위기가 누그러졌다는 언급으로 달러 강세는 다소 진정됐지만 강달러 기조는 유지됐고 외국인의 대규모 국내 주식 순매도도 겹치면서 환율은 주간 거래 종가 1,555.8원으로 다시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9: 서울 전셋값이 올해 들어 5% 넘게 오르며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5배가 넘는 수준으로 불장을 기록한 올해 매매 상승률에 육박합니다.
8: 전세 수급지수는 최악의 전세난으로 평가되는 2021년 초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12: 서울 성동구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 지난달 전용 84제곱미터 전세 신규 계약이 보증금 10억 9,500만 원에 체결됐습니다. 지난 4월에 9억 4천만 원의 세입자를 받았는데 두 달 만에 1억 5천여만 원이 뛰었습니다.
13: 요즘 같은 경우는 전세 물건도 굉장히 많이 없고 금액도 많이 상승해서 좀 거래가 쉽지는 않습니다. 소유자분들께서 가격도 많이 올리시고 계시고 소유자가 좀 우위시죠.
12: 성동구의 다른 대단지 국평 전세 보증금은 지난달 13억 원까지 올라 석 달 만에 2억 원이 비싸졌습니다. 73주째 상승세를 달리고 있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오름폭도 0.3%대를 유지하며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 전세 누적 상승률은 5.1%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5배 이상 높은 상황. 5.11%인 올해 매매 상승률과 비슷한 수준까지 높아졌습니다. 서울에서 거주하려는 임차 수요는 꾸준하지만 수년간의 착공 감소로 입주 물량이 대폭 줄고 갭투자 차단과 계약갱신 증가 여파 등으로 매물이 쪼그라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100보다 커질수록 집을 내놓는 사람보다 구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인 전세 수급지수는 최악의 전세난이 있었던 지난 2021년 초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세 구하기가 별따기가 되자 젊은 층의 임차 수요가 매매로 이동하고 전세가가 집값을 밀어올리는 악순환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이번 주 0.27% 오르며 73주째 오름세로 매매 전세 동반 상승세가 심화하는 상황.
14: 전세 물량이 전체적으로 없다 보니까 사실 전세를 못 찾아서 매매로 전환이 되는 수요도 발생을 하면서 서울 외곽 지역 중심으로 매매 가격도 오르기도 하고요.
12: 반도체 특수로 급등 중인 화성 동탄 아파트 값은 1.46% 올라 여전히 높은 상승세를 나타냈고 성남 수정구와 분당, 수원, 영통 등 경기 남부권 주요 지역 강세도 이어졌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9: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시위로 봉쇄됐던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출입문이 27일 만에 열렸습니다.
8: 경기장은 국회 국조특위 현장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개방됐는데 경찰은 시위대를 한 명씩 이동시켜 출입로를 확보하고 닫혔던 문을 열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15: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개표소 방문을 앞두고 일대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출입문을 막은 채 자리를 지켰고 부정선거 재선거 구호가 울렸습니다.
16: 부정선거 재선거
15: 기동대 등 인력을 대거 투입한 경찰은 출입문 인근을 에워싸고 양편으로 줄지어서 위원들의 이동로를 확보했습니다. 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시위 참가자들을 향해 공무집행방해 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17: 이동하는 것을 가로막지 말고 자진해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특위위원들이 인근에 도착한 상황에서도 일부 시위대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두르고 서로 팔짱을 낀 채 출입문을 막아섰습니다. 결국 경찰은 이들에 대한 이동 조치에 나섰고 10여 분에 걸쳐 시위대를 한 명씩 붙잡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출입구 앞이 비워지자 경찰은 굳게 닫혀있던 셔터를 올렸습니다. 지난달 봉쇄가 시작된 지 27일 만이었습니다. 이렇게 개표 소문이 열리면서 현장에서 1시간여 동안 대기하던 특위위원들도 현장 조사를 개시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출입문을 막고 있던 시민들에 대해 강제 예산이 아닌 경찰관 공무집행법에 따라 이동 조치했다며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며 폭력을 행사한 60대 남성 한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9: 봉쇄 27일 만에 공개된 잠실 개표소 내부에서는 투표지 247만 장이 밀본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8: 일단 훼손된 흔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CCTV 등이 부실하게 관리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18: 굳게 닫힌 철문을 열자 투표지라고 적힌 하얀 상자가 방안 가득 쌓여 있습니다. 겉면에는 봉인 테이프가 둘러져 있고 무단 개봉을 막기 위해 군데군데 도장도 날인돼 있습니다. 시위대 저지로 한 달 가까이 발이 묶인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개표소환 투표함들입니다.
19: 손 대시면 안 됩니다. 네.
18: 투표함은 경기장 지하 잠금 장치가 달린 폐쇄된 사무실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송파구 전역에 투표지 247만 장이 투표함 380개에 밀봉돼 있었는데 일단 육안으로는 무단 개봉이나 훼손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 현장 그대로 보존돼 있다는 것을 증언하셨습니다. 그 안에는 247만 표에 달하는 유효 무효 투표지 그리고 투표함이 그대로 보존돼 있습니다.

0: 했는데 향후 국정 조사와 수사 과정에서 쟁점이 될 거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1: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현장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2: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3: 20대 남성이 변호인과 함께 법원에 들어섭니다. 잠실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열렸습니다.
4: 경찰관 폭행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5: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6: 해당 경찰이 신분 밝혔는데
5: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6: 막아선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4: 신분 밝혔는데 계속 경찰관 이렇게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7: 오늘 영상 어떤 점 구매하실 예정이신가요?
3: A씨 측 변호인은 경찰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건 인정한다면서도 구속영장 청구는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심사 결과 법원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달 5일 서울 송파구 지역의 지방선거 개표소였던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인근에서 경찰관의 양팔과 목덜미를 붙잡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기지 못하면서 개표가 지연됐고 개표가 완료된 이후에도 일부 시위대는 재선거 등을 주장하며 핸드볼 경기장을 봉쇄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봉쇄 현장에서 근무를 마치고 복귀하려던 경찰관을 선관위 직원이 위장한 것으로 의심하며 막아 세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가해자 3명을 특정해 가담 정도가 크다고 판단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모습을 촬영해 SNS에 올린 20대 여성도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최근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의 불법 행위와 관련해 수사를 받은 참가자는 현재까지 100명을 넘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1: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범행 증거를 현직 경찰관인 그의 아버지가 없앤 것으로 드러났지만 현행법상 친족 특례 조항 때문에 처벌을 면했습니다.
2: 사법 처리가 불가능해지면서 부실 수사와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커지자 결국 경찰청이 해당 경찰관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8: 지난 5월 5일 광주 도심에서 길 가던 17살 여고생을 납치해 살해한 23살 장윤기.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장 씨가 성폭행 의도로 범행했다고 판단하고 살인죄가 아닌 강간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9: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10: 죄송합니다.
8: 광주지방검찰청은 보안수사를 통해 장 씨가 갖고 있던 성인용품이 심하게 훼손된 점과 지인들과의 대화 기록 등을 토대로 성범죄 의도를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현직 경찰관인 장 씨의 부친 A 경감이 아들이 구속된 이튿날 원룸에 들어가 핵심 증거들을 버리거나 불태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장 씨의 아버지가 성인용 인형을 해체한 뒤 여러 장소에 폐기했고 장 씨의 과거 휴대전화도 훼손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충분한 증거를 수집해 재판에서 장 씨의 혐의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인용 인형 실물은 결국 경찰이 촬영한 영상 등 자료만 재판의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경찰은 인형에서 채취한 장 씨의 유전자 정보와 감식 보고서, 훼손 상태를 촬영한 동영상 등을 확보했기 때문에 실물을 압수할 필요성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11: 촬영을 다 남겨놨어요. 네, 남겨놓고 유혈조에 있는 혹시 DNA 이런 부분도 확인 차원 유전자 감식도 다 했어요. 그래서 굳이 유혈조 자체에 대해서 압수할 필요성이...
8: 더욱이 장윤기의 부모에 대해선 친족이 저지른 증거인멸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상 특례 조항을 고려해 형사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법적 처벌이 가로막히고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 여론이 쇄도하자 경찰청은 A경감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경위와 초동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전격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1: 상대팀의 혐오가 담긴 구호를 외친 배재고 야구부 선수들에게 6개월 출전 정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특히 프로 진출이나 대학 진학을 준비하던 3학년 선수들이 직격탄을 맞게 됐는데요.
2: 배재고는 대한체육회에 재심 청구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12: 배재고 야구팀에서 3학년은 12명. 올해 전국대회 출전이 정지되면서 더 기량을 펼칠 기회는 사라졌습니다. 프로야구 스카우트들이 봤을 때

0: 올해 드래프트에서 뽑힐 가능성 있는 선수는 많게는 2명. KBO 드래프트 조항에는 학교폭력이 아닌 경우 드래프트 참가나 프로 입단을 제한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팬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구단에서 배재고 선수를 뽑는 선택을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대다수 선수가 현실적인 목표로 삼는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이마트의 8강과 올해 상반기 주말리그 우승으로 팀 성적을 보는 웬만한 대학에는 원서를 넣을 수 있지만 대학도 곤란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배재고 선수 학부모들은 잘못은 인정하지만 징계 수위는 가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체육회 일주일 내에 해야 하는 재심 신청을 두고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대한야구 소프트볼협회 스포츠 공정위는 개인의 징계 여부는 뒤로 미뤘습니다.
1: 출전 전 6개월 이내에 다시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열어서 면밀한 조사와 자료를 통해서 다시 징계를 결정하기로 이렇게 의결했습니다.
0: 주로 구호를 외친 선수들이 경기를 뛰지 않은 1, 2학년 들이었다는 점에서 선수의 적극 가담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도 당장 3학년생들의 프로 입단과 진학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2: 국민의힘은 배재구 야구부가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걸 두고 과도하다며 정부 여당이 나서서 아이들 미래를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양양자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극단적이고 혐오적인 표현은 분명 잘못이지만 벌이 과하다며 상처를 입은 광주 학생들이나 시민들도 아이들 장래와 꿈이 꺾이길 바라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3: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는 건 혐오와 역사 왜곡을 방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강준현 수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교육 현장에서 조롱과 혐오의 언어가 일상화되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현실에 국민이 개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란군이 지정 항로를 벗어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 또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장례식을 앞두고 보안 태세를 강화하며 적들에게 오판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런던 조수현 특파원입니다.
4: 이란군이 성명을 내고 호르무즈 해협의 안보와 안정은 레드라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유조선과 상선은 지정된 항로를 이용해야 한다며 이탈하거나 항행 규정을 무시하면 즉각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의 안보 문제에 개입하려는 미국의 모든 시도를 이란의 국가 주권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한다며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이 뒤따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5: در صیانت از حق حاکمیت خود در تنگه هرمز از هیچ اقدامی برای در هم کوبیدن هر گونه تعدی و تجاوز توسط ارتش آمریکا و حامیان آن دریغ نخواهد کرد.
4: 이란군은 또 전쟁 첫날 사망한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장례식을 앞두고 미국과 이스라엘을 향해 자국을 공격하지 말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어떠한 오판도 피하라며 모든 위협과 침략에는 군이 가혹한 보복으로 대응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하메네이의 장례 일정은 오는 4일 수도 테헤란에서 시작돼 9일 마슈하드에서 안장식을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전국의 보안 경비 태세가 최고 수준으로 격상되고 주요 도시 상공에는 비행 제한 조치가 시행됩니다.
6: روزهای قبل هفتههای قبل همه در تلاشن که این مراسم به نحو احسن برگزار بشه.
4: 이란의 대미 협상 대표인 갈리바프 의회의장은 국민에게 장례식에 참석해 복수의 뜻을 보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7: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천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명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에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8: 남들이 지금은 집 살 때가 아니라고 말할 때 진짜 기회가 찾아옵니다. 빠른 정보가 곧 당신의 자산이 됩니다. 지난해에만 무려 624명이 샬롬센터를 통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셨습니다. 이번 샬롬센터 내 집 마련 정보 박람회에서 저소득 프로그램 16만 1000불에 위시 그랜트 3만 불을 더해 최대 23만 불까지 다운 페이먼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은 물론 첫 주택 구입자에게 3만 5천 불을 지원하는 그린라인 홈 프로그램과 은행 제공 무료 그랜트 정보를 드립니다. 역발상의 지혜로 내 집 마련에 도전 전할 기회. 7월 18일 토요일 오전 10시 LA 미주 평안교회에서 열리는 주택 박람회 예약은 213-380-3700 www.shalomcenter.net입니다.
7: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톤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스탠톤 아울렛에서는 후지로키 마사지 체어 4,999달러짜리 오픈 박스를 999달러에,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달러짜리가 998달러, 삼성 비스포크 포도어 대형 냉장고 3,499달러짜리를 오픈 특가 1,877달러, 김채, 풀무원, 김치 냉장고를 오픈 기념 특가로 세일합니다.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 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하며 방문하시는 고객분들에게 푸짐한 경품잔치의 티켓을 드립니다.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8: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3100 윌셔 매장이 7월 25일 문을 닫습니다. 1985년 오픈한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윌셔 시대를 마감합니다.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에 드립니다.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반값 세일 한벌 799불,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00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7월 25일에 문을 닫는 3100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의 마지막 세일,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
9: 가장 싼 비행기 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10: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1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3: 네,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갑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 해제합니다. 뉴스 왔당. 자,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목요일 뉴스 특보입니다. 영화 배우 같은 1호신문 민웅기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4: 안녕하세요. 1호신문 민웅기 기자입니다.
13: 동의하세요?
14: 아닙니다. 저는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13: 알겠습니다. 근데 멋있어요.
14: 아, 감사합니다.
13: 첫 번째 뉴스 뭡니까?
14: 네, 첫 번째 뉴스는 이재명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회동입니다.
13: 예, 전현직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만났네요.
14: 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청와대에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단독으로 회동한 건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두 사람은 2시간가량 오찬 및 산책을 하며 국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합니다.
13: 네, 뭔 대화를 나눴대요?
14: 네, 이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은 민주진영의 단합과 국민통합의 공감대를 이루고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전당대회와 맞물려 여권 내부에서 지지자들 사이에서 서로 멸칭으로 공격하고 있는데 이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국민통합으로 나아가려면 당내 단합이 출발점이라며 민주당이 먼저 단합하고 그 위에 민주개혁진영과 빛의 혁명을 함께했던 세력들과 더 큰 단합을 이뤄야 국민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부 단합도 매우 중요하다. 속이 단단해야 한다 하면서도 끊임없이 외연을 확장하면서 구조적 다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 전 대통령이 진영 내 단합에 방점을 찍은 반면 이 대통령은 이를 기반으로 한 뉴 이재명 등 외연 확장에 상대적으로 무게를 둔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13: 미묘하게 좀 달라요.
14: 네, 맞습니다.
13: 그렇죠? 참. 아, 그런 거를 찝어내는 기자님들도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4: 네.
13: 대한민국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도 나왔다고 하죠?
14: 네, 문 전 대통령이 광주 행사 보고 정말 기분이 좋았다. 잘 이끌어줘 감사하다라고 칭찬하자 이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이 재생에너지 사업을 육성해놓은 덕이라고 화답했습니다.
13: 네, 탈원전 때문에 네. 전력이 그렇게 네. 뭐 원활하게 수급이 안 될 거다. 그런 얘기도 있긴 한데요.
14: 네, 야권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13: 네, 있죠. 개혁에 대한 조언은 뭐가 있었어요?
14: 네, 두 사람 대화 중에 검찰개혁에 대한 언급도 나왔는데요.
13: 네.
14: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의 매우 중요한 개혁과제로 이것이 잘 추진돼야만 향후 검찰의 권력 남용을 막을 수 있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은 이 개혁과제가 국가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변화를 수반하는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심하게 꼼꼼하게 준비해달라라는 당부도 내놨습니다.
13: 네.
14: 이 대통령이 수차례 밝힌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과 맞닿아 있고 이제 정청래 전 대표를 비롯한 범여당의 강경파들이 강조하는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와는 좀 거리가 있어서 여러 해석을 또 낳고 있습니다.
13: 그러네요.
14: 네.
13: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저녁에는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만찬을 가졌죠?
14: 네, 맞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하반기 국정과제 관련 입법안 처리에 더욱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혁과제 입법 속도는 이 대통령이 지난 1년 동안 몇 차례나 강조한 바가 있어서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단에게도 다시금 부탁을 하면서 이제 좀 속도를 내달라는 것을 네. 당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13: 네, 잠시 후 만찬에 참석한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을 연결해서 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민주당 최근 내부 분열을 봉합하고 단합이 이루어지겠습니까?
14: 일단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당권주자들은 전현직 대통령의 회동을 계기로 통합과 연대의 가치를 한 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로에 대한 견제구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13: 네.
14: 여의도로 복귀한 김민석 전 총리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해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 굳이 대표를 두 번 할 필요성을 발견하기 어렵다라고 직격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청래 전 대표는 민주당 안으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하나로 모이는 대통합을 이뤄야 한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전통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좀 해석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이 다짐대로 화합과 통합이 될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3: 안 지켜봐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정청래 대표가 네. 전북에 가가지고
14: 그쵸.
13: 대통령이 발표한 AI 메가 프로젝트 그거에 네. 대해서 전북이 소외되지 않도록 네. 내가 당대표가 되면 네. 여러 가지로 뭐 조치하겠다, 신경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14: 또 굳이 이제 여러 지자체가 이제 동시에 취임식을 했는데 거기서 친천계라고 알려진 그러니까요. 이원택 지사를 또 찾아간 것도 얘기가 나오고 있죠.
13: 그러니까요. 물러서지 않을 것 같다.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뉴스는 뭔가요?
14: 두 번째 뉴스는 선관위 국정조사 자료 제출 부실에 여야 한 목소리 질타입니다.
13: 네. 국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진행 중이죠?
14: 네. 어제 국회에서 2차 기관 보고가 열렸습니다. 첫 회의와 달리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한 직무대행, 중앙선관위원 전원, 그리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증인과 참고인 50여 명이 대거 출석했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한 목소리로 선관위의 자료 제출 부실을 초반부터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여전히 선관위가 정신을 못 차렸다. 제출도 늦고 자료도 거치시고 엉망이라고 했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선관위가 거짓 답변을 하면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고발해야 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선관위는 이제 투표용지 100% 인쇄를 원칙으로 하는 방안과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제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13: 사전투표 제도를 둘러싸고 여야 간 팽팽한 설전이 이어졌다고 하던데요.
14: 네. 그렇지만 이제 중앙선관위원 다수는 이제 사전투표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좀 했는데요. 노태학 전 위원장은 사전투표 이후 본투표 결과를 반영하지 못하는 점과 투표용지를 장기간 보관해야 하는 점에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답했고 위철한 직무대행도 사전투표가 참정권 행사에는 큰 도움이 되지만 관외 사전투표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13: 아니 이런 거 잘 관리하라고 선관위가 있는 거지.
14: 그렇죠.
13: 이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디 있어요?
14: 참. 네, 맞습니다.
13: 국민의힘에서는 위철한 직무대행의 거취에 대해서 압박을 다시 가하고 있었죠?
14: 네. 위 대행 같은 경우에는 진상규명위원회 결과보고서 사전보고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13: 네.
14: 또 이제 위 대행이 이 대통령의 사법고시, 사법연수원 동기고 이 대통령이 지명한 중앙선관위 유일한 상임위원이라는 점을 들어서 이제 탄핵 추진까지 언급하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대행은 무책임한 결정, 사퇴하면 더 큰 어려움이 생겨 국민의 죄송스러운 상황이 될 것이라면서 이제 사퇴를 재차 거부했습니다.
13: 노태학 전 위원장도 선관위 위원장 재직 시절에 외유성 부부 동반 출장 의혹이 불거졌었잖아요.
14: 네, 노 전 위원장이 4년 재임 기간 동안 3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왔는데 매번 배우자를 동행하고
13: 네.
14: 항공비와 숙박비 등을 이제 비용 처리를 이제 나라 돈으로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배우자 관련 비용이 항공료만 지금 알려진 게 3,300만 원 수준이고 체제비, 식비 등은 아직 확인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해서 노 전 위원장은 도덕적, 정치적 어떤 질책도 달게 받겠다. 출장 비용을 바로 국고로 반납하든지 적절한 방법으로 사회에 환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13: 네. 올림픽 공원 집회도 이제 한 달째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14: 네, 맞습니다. 집회로 인해 올림픽 공원 핸드볼 경기장 내 송파구 개표소에 이제 투표용지 247만 장이 이제 26일째 반출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네.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관위 같은 경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국조특위에 선거소청과 연계해서 이 투표함과 투표용지를 여야와 시민단체와 함께 공개 검증하는 방안을 의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13: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올림픽공원 등에 대한 첫 현장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고요?
14: 네, 맞습니다. 국조특위는 오늘 송파구 선관위와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 현장 조사 및 검증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당초에는 오는 8일 한 차례만 현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오늘과 7일 총 두 차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13: 네.
14: 이후에 국조특위는 14일과 22일에 1차와 2차 청문회를 진행한 뒤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방침입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제 선관위를 둘러싼 문제의 진상 규명이나 개혁 대책 마련이 나올 수 있을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3: 알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로 가볼까요?
14: 네, 세 번째 뉴스는 스타벅스 가이즈 논란 배제고 전국대회 6개월 출전 정지입니다.
13: 배제고 야구부의 스타벅스 응원구호 논란이 계속되고 있네요.
14: 네, 맞습니다. 배제고 야구부 일부 학생들이 지난 6월 29일 광주제일고와의 청룡기 경기 중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구호를 외쳐서 이제 지역 비하 논란이 빚어졌잖아요.
13: 네.
14: 그래서 배제고가 즉각 사과문을 발표하고 서울교육청 차원에서 조사를 또 착수를 했는데 5.18 3단체와 5.18 기념재단이 일제히 비판 성명을 내는 등 사태가 일파만파 퍼지는 모양새입니다.
13: 네.
14: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배재구 교직원, 학생, 선수, 학부모 등이 광주제일고를 직접 찾아가서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지만 광주제일고 측은 이제 사과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방문이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13: 네, 대한야구 소프트볼 협회에서도 즉각 중징계를 결정했네요.
14: 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어제 배재고 야구부에 대해 전국대회 6개월 출전정지라는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배재고가 스포츠 정신에 반하고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출전정지는 어제부터 바로 적용돼 배재고는 오늘 예정된 청룡기 2회전에서 몰수패 처리됐습니다.
13: 네.
14: 또 나아가서 이제 협회는 지도자와 선수 개인에 대한 징계는 면밀히 조사 후 조사를 거쳐서 이제 6개월 내에 다시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앞으로는 모든 대회 경기 시작 전에 부적절한 응원 금지에 대해 사전 안내를 의무화하기로 하고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서 지도자와 학생 선수의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3: 네, 잘못은 당연히 했는데 네. 과연 이렇게 6개월 출전 정지 이게 맞는 것이냐 좀 그런 너무 가혹한 징계가 아니냐 네. 이러한 지적도 있습니다.
14: 뭐 프로를 진출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는 이게 큰 치명상이 될 수도 있는데요.
13: 그렇죠.
14: 그러다 보니까 야권을 중심으로 이제 그런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정정식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전체가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조롱에 동조하지 않은 선수들도 많이 있는데 배재고 야구부 전체의 6개월 출전정지 징계는 과도하다. 아직 인생의 꽃도 피우지 못한 청소년의 꿈을 꺾는 과도한 징계나 비난은 자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13: 네.
14: 김재섭 의원도 배재고 선수들의 행동은 저열하고 면죄부를 줄 수 없다면서도 이들에게 가해지는 비판의 무게는 비정상적으로 무겁다. 얼마 전까지 대통령을 필두로 온 정부 부처가 스타벅스 때리기에 나서더니 이제는 교육부 장관과 정치인들이 일제히 나서 배재고 선수들을 마녀사냥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의원 역시 어린 학생들에게 징계가 과도하다고 지적을 했는데 다만 이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의원이죠 지금은
13: 네.
14: 과거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제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낮추는 형법 개정도 추진한 바 있어서 네. 이게 좀 이율배반적 아니냐라는 또 분석도 있습니다.
13: 근데 징계가 좀 너무 가혹하고 네. 과한 것이 아닌가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14: 네.
13: 좀 협회나 관련 단체들이 귀 기울여 봐야 될 것 같아요.
14: 맞습니다.
13: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 운동 선수들의 인생이 거의 끝나는 수준인 것 같거든요.
14: 그렇죠.
13: 말씀하셨듯이 프로 야구
14: 네.
13: 단에서
14: 네.
13: 지명을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
14: 워낙에 야구계에서 이제 광주일고가 네. 가지고 있는 위상도 또 높고 해서
13: 그런 것도 있고 뭐 네. 프로 야구 팀에서는 학폭 문제가 있는 학생은
14: 그쵸.
13: 지명 자체를 그냥 배제해버리잖아요.
14: 그쵸.
13: 그래서 이 아이들의 그냥 꿈을 완전히 앗아가는 것은 또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도 한번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뉴스입니다. 기자님이 직접 고르신 더 눈여겨볼 뉴스 소개해 주세요.
14: 네, 마지막 뉴스 역시 스포츠 관련 내용인데요. 정몽규, 클린스만 홍명보 선임 의혹 서울경찰청 직접 수사입니다.
13: 북중미 월드컵 조별 예선 충격 탈락 여파인가요?
14: 네, 경찰은 어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금융범죄수사대가 직접 수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종로경찰서에서 맡아왔는데
13: 네.
14: 사안의 중요도를 감안해 서울청으로 이송한 것입니다.
13: 고발 내용이 뭡니까?
14: 네, 국가대표팀 클린스만과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에 정몽규 회장 등 축구협회 고위 관계자들이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업무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입니다.
13: 네.
14: 종로선은 지난 2024년 7월부터 총 8건의 고발을 배당받아 정몽규 회장과 이임생 전 기술이사 등 협회 관계자들을 조사해왔습니다.
13: 벌써 2년 동안 진행되어 온 사건이긴 하잖아요.
14: 네, 맞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경찰은 법리 검토만 했을 뿐 별다른 진척이 없었습니다.
13: 네.
14: 심지어 수사상 사실관계는 2024년 11월 문체부 감사와 지난 4월 행정재판 1심 판결을 통해 위법성이 확인됐는데도 구체적 혐의 구성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행정처분과 이제 형사 사안에 대한 판단이 다르다는 건데 실제로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되려면 정 회장이 속임수나 강압으로 각 기관을 방해한 고의성이 추가로 입증돼야 합니다.
13: 네.
14: 그럼에도 이제 감사원 등에 따르면 경찰의 1차 처분 평균 소유식 기간이 60일이고 지능범죄도 평균 100일 남짓인 걸 보면은 이제 수사가 너무나도 지체된 게 아닌 거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13: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서울경찰청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14: 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청 역시 이제 그간의 수사 기록을 먼저 살펴본 뒤에 정 회장 등 피고 고발인에 대한 추가 조사 여부를 검토할 방침으로 얘기해줬습니다. 그런데
13: 네.
14: 다만 이제 정 회장과 홍 감독이 사의를 표하는 등 이제 수사의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13: 그것도 그러네요.
14: 네. 맞습니다.
13: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도 이 문제에 관심을 좀 보이지 않았습니까?
14: 네. 이재명 대통령도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주장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 정말 고생 많으셨다. 여러분이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국민들의 희망과 자부심을 안겨주기 위해 여러 모든 것을 그라운드 위에 쏟아냈다. 대한민국의 축구에 더 큰 도약을 위한 밑거름이 되도록 정부 역시 할 수 있는 것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날 글에는 정몽규 회장이나 홍명보 감독, 대한축구협회, 코치진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13: 네. 불편한 마음을 좀 네. 드러낸 걸로 보여지네요.
14: 맞습니다.
13: 알겠습니다. 이루신문 민은기 기자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14: 네, 감사합니다.
13: 네, 안녕하세요. 밥만 나는. 네, 어제 청와대와 이재명 대통령은 점심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오찬, 저녁에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의 만찬까지 종일 손님 맞이로 바빴는데요. 어제 저녁 이 자리에 직접 다녀오신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전화로 연결해 보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의원님 나오 계시죠?
15: 네, 안녕하세요. 이주희 의원입니다.
13: 네, 인터뷰
15: 반갑습니다.
13: 인터뷰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15: 예, 네, 감사합니다.
13: 네. 의원님 어제 청와대 처음 가신 건가요?
15: 아, 처음은 아니었고요.
13: 네.
15: 그 전에도 종종 가긴 했었는데요.
13: 네.
15: 이렇게 그 저희 민주당 3기 원내대표단과 네. 함께 간 것은 처음이죠. 저희 네. 이제 신임 원내대표단이기 때문에요.
13: 네. 무슨 네. 음식 드셨어요? 또 비빔밥 드셨어요?
15: 그렇지는 않습니다.
13: 네. 네. 뭐 드셨어요? 궁금해가지고.
15: 아, 예. 뭐 일반적인 네. 예, 일반적인 한식 종류였고요.
13: 네.
15: 그 외에는 특별히 네. 뭐 말씀드릴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13: 술도 네. 한 잔씩 뭐 하셨어요? 뭐
15: 아.
13: 막걸리나 뭐
15: 그렇진 않습니다.
13: 아, 술 안 네. 드셨어요?
15: 네, 네.
13: 몇 시간 정도 만나셨어요?
15: 예, 그냥 뭐 그냥 일반적인 만찬이었고요.
13: 네,
15: 네. 네. 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뭐 다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3: 아니 몇 시간 만난 것도 뭐 얘기를 못 해주세요. 뭐 내용을 얘기해달라는 것도
15: 네. 네? 네, 네, 그냥 일반적인 네. 저녁 시간 정도로 식사를 네. 했습니다.
13: 대통령께서 말씀 많이 하셨어요? 아니면은 의원분들 얘기도 대통령께서 많이 들으셨어요?
15: 뭐 당연히 이제 대통령과 우리 또 한동도 예. 원내대표께서 모두 발언식에 말씀도 하셨고요.
13: 네.
15: 그리고 나머지 이제 참석한 우리 원내대표단들도 좀 이러저러하게 골고루
13: 네.
15: 말씀을 나눴습니다.
13: 네.
15: 그런데 그 취지는 하나로 모아졌던 것 같아요.
13: 어떤가?
15: 네. 네, 일단 서로 정말 지금은 이제 이재명 정부 1년 차를 넘어서서 2년 차에 들어서는 시기인 만큼
13: 네.
15: 정부와 여당이 정말 더 단단히 단합하자.
13: 네.
15: 예, 그리고 1년 차의 성과를 대한민국 구석구석 확장하자. 예, 그런 의지를 좀 충분히 다졌던 것 같습니다.
13: 네.
15: 특히 이제 대통령께서 저희 원내대표단 보고 굉장히 반가워하셨거든요. 사선을 함께 넘어온 동료다. 이런 표현까지 쓰셨어요.
13: 네.
15: 그래서 그런 동료들을 오랜만에 만나서 정말 반갑다고 하시고 출범도 축하해 주시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제 국회 산적해 있는 주요 국정과제 관련한 법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로도 뭐 그 일단 계류된 것만 해도 100여 개가 넘고
13: 네.
15: 또 추가로 입법에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이런 그 국정과제 관련한 입법안 처리에 좀 속도를 바짝 올려달라 이런 주문을 특별히 또 하셨습니다.
13: 네. 어제 네네. 서면 브리핑한 거는 다 봤는데
15: 네.
13: 뭐 분위기는 아주 화기애애하고 좋았어요?
15: 예, 뭐 시종일관 화기애애하고 예, 서로 또 덕담과 정감을 나누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13: 대통령께서 약간 뭐 섭섭해하는 듯한 뭐 이러한
15: 아유,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13: 없었어요?
15: 네네.
13: 배석자는 뭐 비서실장, 뭐 정무수석 이런 분들 배석하셨나요?
15: 예, 뭐 청와대에 계셨던 네. 예, 주요 그 핵심 이제 비서실 관련 분들이 계셨고요.
13: 네.
15: 네. 네.
13: 뭐 다른 에피소드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15: 아 정말 그 죄송하지만 제 네. 우리 기자님 다른 기자님들께서 네. 제가 방송에서 또 다른 말을 하면 많이 서운해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예, 네 특별히 네. 뭐 더 드릴 말씀 없고 일반적인 그냥 저녁 식사를 같이 했다 그리고 네. 덕담을 나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 선물은 뭐 받으셨어요? 네.
15: 그건 노코멘트입니다.
13: 어, 받으셨다는 예. 얘기네. 알겠습니다. 예. 곤란해지네요. 예. 그제 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과의 합의 없이 국회 상임위원장 11곳을 선출했잖아요.
15: 네.
13: 이게 뭐 7개는 야당 몫으로 뭐 남겨두긴 했지만 핵심인 법사위나 경제 관련 상임위 모두 민주당이 장악했다 막 이런 비판 나와서 국민의힘에서는 반발을 좀 심하게 하고 있는데
15: 네.
13: 원내대변인으로서 원내대표단 입장은 어떠세요?
15: 아, 네. 그 이게 사실 저희가 국회가 네. 한 달 이상 멈춰져 있었잖아요.
13: 네.
15: 저는 무엇보다 그 민생 산적한 민생 현안 앞에서 이렇게 국회가 멈춰 있는 것 자체가 국민께 굉장히 죄송하고 신뢰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우리 이제 의무를 지금 방기하고 있었던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국회가 좀 다시 일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예, 단독으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수밖에 없었. 라는 말씀드리고요.
13: 네.
15: 그런데 저희가 그 11개를 이제 선택하는 과정에서 이게 뭐 그 일방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것만 한 것이 아니고요.
13: 네.
15: 그동안 그 무려 이제 17차례 이상의 그 원내 지도부의 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13: 네.
15: 네. 그러니까 충분하게 사실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물론 이제 법사위원장이 쟁점이기는 했지만 그때 그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시는 또는 원하시는 그런 상임위를 저희가 남겨둔 셈입니다. 그러니까 그 7개 남은 상임위가 결코 국민의힘에서 받지 못할 거부할 그런 상임위들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뭐 국토위나 산자위 사실 저희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가고 싶어하시는 그런 상임위들인데요. 예, 그 우리 민주당 안에서도 경쟁이 치열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13: 네.
15: 예, 그런 상임위들도 지금 남겨져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머지않아 예, 국민의힘 쪽에서 좀 대승적인 그런 결정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3: 네, 법사위원장으로 서윤교 의원이 이제 네. 임명이 됐는. 네, 검찰 개혁이나 뭐 조작 기소 특검 형소법 개정 강경한 입장을 계속 견지하던 분이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비슷한 기조가 계속 유지된다라고 저희들 판단해도 될까요?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민주당은 그냥 강행 처리하고 이런 모습들.
15: 아, 네. 그 뭐 그런 모습 자체가 보여지는 것은 참으로 좀 안타깝기는 한데요. 일단 그 서영교 우리 법사위원장님 개인의 성향의 어떤 문제가 아니고요. 이 지난번 조작 기소 저희 국정조사 특위를 통해서 밝혀졌던 여러 내용들은 정말로 그 자체로 위법한 뭐 더 나아가서는 위헌적일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저는 그때 그 공식적으로 국회에서 추진했던 이 그 국정조사 특위에서 그런 사실들을
13: 네.
15: 분명히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너무나 명백해졌다고 생각하고요. 뭐 가령 그 얼마 전에 바로 비단 최근에 있었던 이화영 부지사 관련 또 1심 사건에서 재판부에서 이 공소권 남용이다. 그 술파티 관련 위증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제목에 대해서 무죄가 되었고 또 일부는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기각이 되었고 그러니까 그 자체로 이 기소 자체가 부당했다는 것을 법원에서도 지금 인정한 것이거든요.
13: 네.
15: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이게 뭐 특정 뭐 누구를 위해서 뭐 개인의 또 어떤 정체적인 우리 의원들이 어떤 정체적인 이득을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CCBB도 엄격하게 가려져야 돼야 될 것이 이 형사소송 절차인데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이 특히 그 기소의 과정이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당연히 이제 교정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저도 이제 국정조사 특위에서 좀 하게 되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시각에도 그 조작 기소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여전히 재판에 불려다니거나 잘못된 그 이제 기소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 사법개혁을 바로 세우는 문제이다. 그래서 철저하게 사실에 입각해서 필요한 조치들이 향후에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서영교 그 우리 법사위원장께서 물론 이제 그 이제 목소리도 크시고 네. 그렇긴 하지만 굉장히 합리적이시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정확한 시기에 입각해서 흔들림 없이 좀 소임을 맡아서 잘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13: 네, 의원님께서요 네. 형소법 네. 개정안에 앞으로 무게를 둘 수밖에 없다. 그리고 수사 절차법을 빨리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뭐 준비된 수사
15: 제가 아니라 절차... 아마 우리 원내 대표님이실 겁니다.
13: 아 그래서 그러면 네. 의원님이 이렇게 브리핑을 하신 거군요.
15: 네, 네 맞습니다.
13: 그럼 수사 절차법 뭐 준비된 것들이 좀 있어요?
15: 어차피 이제 상임위에서 네. 이제 상임위가 막 구성이 되었으니까요. 그 상임위 내에서 논의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13: 네.
15: 예, 아직 저희 원내에서 뭐 이렇다 할 어떤 로드맵을 뭐 가지고 상임위에 이런 뭐 요청을 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13: 네.
15: 예, 아마 상임위원들께서 사실 또 이제 이미 이제 공소청 중수청 이제 나뉘는 그 이제 수사 기소 분리 과정을 겪으면서 그 내에서 또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생각을 하신 바들이 있을 거예요.
13: 네.
15: 특히 이제 이번에 법사위 참여하신 의원님들은 더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의원님들께서 합리적인 그 법안들을 놓고 방안들을 놓고 충분히 숙의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3: 네, 의원님 네. 지금 민주당 뭐 지지율도 그렇고 대통령 긍정 평가일도 그렇고 좀 분위기가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11곳 그냥 마음대로 단독으로 처리를 하고 이런 것들이 국민들 보기에는 좀 독단적인 모습으로 비치지 않을까요? 좀 우리가 다수당이니까 무조건 따라와라 막 그래도 국회는 대화 타협 조정 이 숙의 민주주의를 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근데 야당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15: 네, 저 당연히 그런 그 비판을 하시는 국민들 계시는 것을 또 알고 있고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매우 좀 그 주의해서 지금까지 좀 보고 있고요. 또 그 말씀도 다 경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국민의힘과 지금 저희가 어떤 대화도 없이 어떤 그 타협의 의지도 없이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니거든요. 그 이미 그 지난 뭐 두 달 전부터 국민의힘 측에 계속적으로 협상을 요청을 드렸고 뭐 지금 이 순간도 저희는 그런 마음입니다.
13: 네.
15: 언제든지 대화하고 협상하겠다는 마음이고요. 그래서 그 또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그런 또 저희의 마음을 당연히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뭐 17차례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13: 네.
15: 뭐 전화로 소통하시고 또 우리 수석님들이
13: 네.
15: 개별적으로 만나고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그 횟수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13: 네.
15: 그래서 그런 끊임없는 서로 간의 대화는 당연히 있어 왔고요.
13: 네.
15: 그 과정에서 각자의 의사들이 좀 이제 드러났고 그러나 각 당의 어떤 당리당략이라든지 또 누가 어떤 상임위를 맡느냐 이런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회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13: 네.
15: 그리고 지금 여전히 본회의에 계류된 법안이 그렇게 많고 또 정부에서도 지금 굉장히 절박하게 빨리 그 민생입법들을 처리해달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또 하신 바가 있고요. 그래서 국회 입법기관인 국회가 입법을 하지 않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는
13: 네.
15: 그건 열을 야를 떠나서 정말로 심각한 직무유기인 것이고요.
13: 네.
15: 저희는 이 사태를 반드시 빠르게 해소해야 한다.
13: 네.
15: 더 이상은 6월 이후로는 갈 수 없다.
13: 오.
15: 이것이 예, 이 대의가 저희에게는 가장 컸다, 중요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또 그 11대 7이라는 것도
13: 네.
15: 지금 국회 여야의 의석 비율입니다. 의석
13: 네.
15: 비율대로 11개 상임위는 우리 여당 상임위 그리고 나머지 상임위는 야당이 이렇게 가져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국회법을 준수하면서 사실 이제 국회가 멈춰서 하지 않는 것도 사실 국회법을 준수하는 것이죠. 그리고 의장님께서도 그런 또 법에 따른 중재의 요청을 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예 이렇게 논의했다. 이 좀 진심을 알겠습니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6: 네. 그 국민의힘은 계속 보이콧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나머지 7개 상임위도 같은 논리라면 조금 더 대화 나눠보다가 국민의힘이 협상에 응하지 않고 계속 저런 식의 반응을 보이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15: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7개 상임위는 저희가 가져오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개 상임위 중에서도 우리 민주당이 더 가져오겠다 이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반드시 책임지고자 하는 상임위는 이미 결정을 한 것이고요. 11개로. 남은 상임위는 국민의힘에서 빠르게 상임위원장을 내부에 논의하셔서 명단도 제출하시고 저희에게 의지를 좀 보여달라. 네, 결정을 내부적으로 해달라 이런 상황이고요. 제가 보기엔 지금은 공은 국민의힘 쪽에 간 것 같습니다. 야당에서 결단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우리는 상임위원장도 추천 안 할 거야. 그리고 상임위원들도 다 그냥 뭐 다 안 할 거야. 이런 입장이잖아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네. 민주당에서 7개 상임위원장 자리도 다 가실 그럴 계획과 생각도 있으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15: 저는 그런 상황이 안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요.
16: 네.
15: 야당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내부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이거 7개 나쁘지 않으니 받자라는 의견이 있다는 언론 보도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16: 네.
15: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걸 충분히 고려해서 야당이 원하셨던 상임위들을 남겨두었기 때문에
16: 네.
15: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16: 네.
15: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요.
16: 알겠습니다.
15: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16: 네.
15: 다시 저희 원내 지도부에서
16: 네.
15: 또 충분히 가장 또 합리적인 방안들을 고려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16: 알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오찬 함께 했잖아요. 두 분 포옹하고
15: 네.
16: 손잡고 서로 건강 챙기시라고 하고 시종일관 화기했던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되면 민주당에서 전당대회와 관련된 개파 간의 갈등 다 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15: 저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정말 공개된 부분이 짧아서 아쉬울 정도로 진짜 매우 의미 있는 만남이었다는 느낌을 보면서 참 가졌는데요.
16: 네.
15: 완전히 당장 어떤 그 갈등이 봉합되거나 사라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저는 저희 그 당원분들께 큰 울림을 주는 만남이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그 국가를 어떻게 보면 책임진 그 절체절명의 역할을 맡아본 분들이지 않습니까?
16: 네.
15: 두 분이. 그래서 만나자마자 그런 포옹도 하고 악수도
16: 네.
15: 하고 정말 어제 만난 친구처럼 그렇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실 수 있었던 것 같고요.
16: 네.
15: 그 모습 자체가 저는 그 우리 당원들 또 지지자들의 마음을 그동안 서로 상처를 입었던 그 마음을 녹이기에는 충분했다. 예, 그렇게 평가합니다.
16: 근데 다시 얼어붙은 거 아니에요? 어제 김민석 총리는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해서 아니, 그러한 리더십 가지고 연임을 하는 게 맞아? 이건 안 맞지? 이렇게 공격을 하고 정청래 대표는 전북에 가가지고 아우 전북 소외당하지 않게 제 당대표 되면 제가 잘할게요. 저 찍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서로 날카롭게 이제 공격은 계속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15: 이제 전당대회 때 예, 출마하실 그 두 분이 각자의 어떤 그 정치적인 입장을 이제는 과감 없이 그 이제 후보가 되실 분들이기 때문에 뭐 표출하시는 것은 뭐 그럴 수 있고 또 당연하고 또 그런 과정이 우리 당 자체를 성장시킬 수 있는 어떤 선의의 경쟁 과정일 수 있다고 보는데요.
16: 네.
15: 저는 그 두 분의 행보는 그럴 수 있지만 이제 지금 중요한 것은
16: 네.
15: 당원들의 갈라진 마음인 거잖아요. 우리
16: 네.
15: 지지자들의 갈등일 텐데. 이런 갈등들을 해소하고 서로 함께 힘을 합쳐 나가야 된다는 메시지는 분명히 지금 우리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만남에서 충분히 표현이 되었고 또 그 진심이 이미 전해지는 그런 과정이 어제 그 짧은 시간에도 좀 진행이 되었다고 보입니다.
16: 네.
15: 그래서 이렇게 지지층 간의 감정의 골이 있는 상황에서 두 분이 특히나 아주 공통적으로 단합과 통합을 강조하시지 않았습니까?
16: 네.
15: 그래서 우리 민주당 전체에 주시는 메시지는 네. 매우 분명했다고 보고요.
16: 네.
15: 뭐
16: 아, 말을 민주당... 안 듣잖아요. 근데 후보들이 지금.
15: 아, 그 속도가 네. 예, 뭐 더디냐 빠르냐 차이가 있을 뿐이지
16: 네.
15: 저는 충분히 그 어제 이제 식사하셨던 그 비빔밥처럼
16: 네.
15: 통큰 통합을 기반으로 해서
16: 네.
15: 예, 이 단합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성과와 또 외연 확장 예, 이것으로 나아가자는 건
16: 네.
15: 이거는 너무나 분명한 우리 집권 여당이 나가야 될 바다 이 메시지는
16: 알겠습니다.
15: 정말 확실하다 생각합니다.
16: 아유 너무 아름답게 잘 얘기해 주셔가지고 감사하고 마지막으로요.
15: 네.
16: 어제 만찬에서 제일 맛있었던 음식은 뭐였어요?
15: 이거 개인적으로,
16: 진짜 맛있다. 막 이렇게.
15: 네. 개인적으로 마지막에 마셨던 네, 허브차가 참 좋았습니다.
16: 알겠습니다.
15: 네.
16: 이상
15: 네.
16: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5: 네, 감사합니다.
16: 네.
17: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18: 어제 우리 코스피가 반도체 급락에 7.9% 폭락했습니다. 8,000선을 내주고 7,600까지 밀렸는데요. 오늘도 걱정입니다. 조금 전에 거래가 끝난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종목이 또 한 번 급락했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인 반도체 쏠림이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 셈입니다.
2: 부동산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화성 동탄은 지난주에도 무서울 정도의 강세를 이어갔고요. 주변 지역으로 번져나가는 정황도 역력합니다. 전세난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대응에 나섰는데요.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3부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18: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한파에 어제 코스피가 8% 가까이 급락하며 8,000선을 내줬습니다. 코스피의 대표 주자인 삼성전자는 9.06%, SK하이닉스는 14.57% 폭락했습니다.
2: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서울올림픽공원 개표소에 진입해 현장조사를 벌였습니다. 개표소 문이 열린 건 시민들의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 27일 만입니다.
18: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과 충청에 이어 오늘 영남권 국민보고회에 참석합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의 투자 계획을 청취하고 정부의 지원 방안을 제시합니다.
2: 김종욱 전 해경청장 등 비상계엄 당시 해경지휘부가 오늘 구속갈림길에 섭니다. 이들은 전국 해경지휘관 화상회의에서 국군방첩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인력 파견을 논의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8: 이란군이 지정 항로를 벗어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망한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장례식을 앞두고 적들에게 오판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2: 오늘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다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은 21도, 낮 기온은 30도로 예년보다 높아서 습도 높은 더위가 예상됩니다.
18: 네, 첫 소식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서울올림픽공원 개표소에 진입해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2: 시민들의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 27일 만에 개표소 문이 열린 겁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19: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서울올림픽공원 개표소를 찾았습니다. 투표용지 등 내부 보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첫 현장 조사에 나선 겁니다. 정오쯤 현장에 도착한 위원들은 경찰 브리핑을 들으며 안전 확보 여부를 확인했고 1시간여 만에 시위대를 뚫고 개표소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 27일 만으로 시위대와 별다른 충돌은 없었습니다.
20: 열렸습니다.
19: 내부 현장 검증은 40분가량 진행됐습니다. 위원들은 투표함 등 보관된 물품은 별도로 열어보지 않은 채 현장을 보존하고 다시 문을 폐쇄했습니다. 점검 과정에선 일부 투표용지 보관 장소가 샤워실이라거나 CCTV 설치 부족 등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다만 특위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은 점검을 마친 뒤 투표지 247만 장이 그대로 보존된 거로 보인다며 공개 재검표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20: 우리가 공개적으로 재검표하는 것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다는 말씀하시고
19: 개표소 방문 전에는 투표지 부족 사태가 전국에서 가장 극심했던 서울 송파구 선관위에 대한 현장 조사도 진행됐습니다.
21: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 그거 잘하라고 월급 주는 거예요. 남 탓하라고 월급 받는 게 아니라고요.
22: 그런데 송파구는 유독 50%를 그대로 고수를 했어요. 그 고수한 이유가 뭡니까? 특히 사전투표율이 낮은 이 송파구에서.
19: 국조특위는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에 대한 2차 현장 조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는 22일 결과보고서 채택 전까지 이번 사태의 진상이 규명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18: 그동안 경찰은 체육단체들이 피해를 호소해도 적극적인 해산 조치에는 주저해왔습니다.
2: 그런데 국회 출입협조 요청에는 1,000명이 넘는 경력을 동원해 닫혔던 출입문을 여는 데 성공했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23: 지난달 9일 잠실 개표소 앞 시위 참가자들과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이 대치했습니다. 개표소로 쓰였던 핸드볼 경기장 내 사무실에 들어가려는 체육단체들을 시위대가 막아선 겁니다.
24: 체육계에서 정권이 들어가서 불만을 일으키라고.
23: 일터를 빼앗긴 체육단체는 수차례 경찰의 적극적인 조치를 호소했습니다.
25: 결국에 이런 문제들이 공권력이 투입돼야 되는 지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해야만 저희도 일터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3: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를 특정하며 불법 행위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도 체육단체 진입을 위한 집회 참가자들의 이동 조치나 강제 해산은 주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엔 경찰 수장이 직접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강제력을 행사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런데 국회 국정조사특위 요청에 경찰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기동대 20여 개 부대를 포함해 대화경찰 100명, 형사 200명까지 모두 1,500명이 핸드볼 경기장에 배치됐습니다. 경찰은 특위위원들의 길을 터주고 문 앞에서 버티던 시위 참가자들은 강제 이동 조치했습니다. 이마저도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방문했던 시간에만 유지됐습니다. 국조특위 현장조사 뒤 위원들과 경찰이 철수하면서 개표소 앞 봉쇄 시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체육단체가 요청했을 때와 대응에 차이가 있었던 이유에 대한 YTN의 질의에 당시와 다르게 대응한 게 아니라 매번 현장의 안전 확보 가능성을 따져 조치하고 있고 이번엔 경력을 배치하는 게 시민 안전에 낫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표정입니다.
18: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윤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의 통화를 사적 청탁으로 규정하고 사퇴를 촉구한 것과 관련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면서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통화 내용은 이중기표로 인한 무효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달라는 것이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무효표가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은 우리의 임무이고 선관위에 요청하는 건 당연한 자신의 권리이자 임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2: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잘못된 처신을 지적하는 게 어떻게 죄가 되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선거 당일 국회 법사위원장이 선관위원장과 사적으로 통화한 것 자체가 문제라며 오이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었던 본인의 처신이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서 의원은 연어 술파티 선동가를 부르고 조희대 대법원장 4인 회동설 등 같은 음모론을 퍼뜨린 본인 과거부터 반성해야 한다며 법사위원장 자리부터 내려놓고 과거나 곱씹으며 자숙하길 바란다고 쏘아붙였습니다.
18: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2: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0: 20대 남성이 변호인과 함께 법원에 들어섭니다. 잠실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열렸습니다.
1: 경찰관 폭행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3: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해당 경찰이 신분 밝혔는데
1: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3: 막아선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1: 신분 밝혔는데 계속 경찰관 이렇게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4: 오늘 영상 기사에 어떤 점 분명하실 예정이신가요?
0: A씨 측 변호인은 경찰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건 인정한다면서도 구속영장 청구는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심사 결과 법원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달 5일 서울 송파구 지역의 지방선거 개표소였던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인근에서 경찰관의 양팔과 목덜미를 붙잡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기지 못하면서 개표가 지연됐고 개표가 완료된 이후에도 일부 시위대는 재선거 등을 주장하며 핸드볼 경기장을 봉쇄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봉쇄 현장에서 근무를 마치고 복귀하려던 경찰관을 선관위 직원이 위장한 것으로 의심하며 막아 세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가해자 3명을 특정해 가담 정도가 크다고 판단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모습을 촬영해 SNS에 올린 20대 여성도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최근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의 불법 행위와 관련해 수사를 받은 참가자는 현재까지 100명을 넘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18: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가 폭락했습니다. 코스피가 8% 가까이 폭락하면서 7,600선까지 내려앉았는데요. 이 배경엔 반도체 종목 급락이 있었습니다.
2: 이렇게 극심한 변동성에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는데요. 오늘도 걱정입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코스피는 4.46% 급락한 7,933으로 시작했습니다.

0: 선전포탄을 맞았습니다.
1: 엄청난 AI 데이터 센터를 져서 소위 말한 AI의 패권을 자기네들이 쥐겠다는 경쟁을 했었잖아요. 우리는 이때까지 없고 막 그 소위 말한 공급 부족이었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0: 반도체 대형주이자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9.06% 폭락한 28만 6천 원으로 SK하이닉스는 14.57% 떨어진 218만 7천 원으로 무너졌습니다. 개인이 6조 2,600억 원 넘게 순매수하며 지수를 방어했지만 외국인이 4조 4천억 원 넘게 팔았고 기관도 2조 원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하락 출발한 코스닥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기계장비와 전기전자 등 업종 전반이 약세를 보이며 6.74% 떨어진 866에 마감해 900선이 무너졌습니다. 케빈 워시 미국 연준 의장의 인플레이션 위기가 누그러졌다는 언급으로 달러 강세는 다소 진정됐지만 강달러 기조는 유지됐고 외국인의 대규모 국내 주식 순매도도 겹치면서 환율은 주간 거래 종가 1555.8원으로 다시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2: 네, 서울의 전셋값이 올해 들어서만 5% 넘게 폭등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3: 전세 수급 지수는 최악의 전세난으로 평가되는 2021년 초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4: 서울 성동구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 지난달 전용 84제곱미터 전세 신규 계약이 보증금 10억 9,500만 원에 체결됐습니다. 지난 4월에 9억 4천만 원의 세입자를 받았는데 두 달 만에 1억 5천여만 원이 뛰었습니다.
5: 요즘 같은 경우는 전세 물건도 굉장히 많이 없고 금액도 많이 상승해서 좀 거래가 쉽지는 않습니다. 소유자분들께서 가격도 많이 올리시고 계시고 소유자가 좀 우위시죠.
4: 성동구의 다른 대단지 국평 전세 보증금은 지난달 13억 원까지 올라 석 달 만에 2억 원이 비싸졌습니다. 73주째 상승세를 달리고 있는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오름폭도 0.3%대를 유지하며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 전세 누적 상승률은 5.1%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5배 이상 높은 상황. 5.11%인 올해 매매 상승률과 비슷한 수준까지 높아졌습니다. 서울에서 거주하려는 임차 수요는 꾸준하지만 수년간의 착공 감소로 입주 물량이 대폭 줄고 갭 투자 차단과 계약 갱신 증가 여파 등으로 매물이 쪼그라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100보다 커질수록 집을 내놓는 사람보다 구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인 전세 수급지수는 최악의 전세난이 있었던 지난 2021년 초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세 구하기가 별따기가 되자 젊은 층의 임차 수요가 매매로 이동하고 전세가가 집값을 밀어올리는 악순환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이번 주 0.27% 오르며 73주째 오름세로 매매 전세 동반 상승세가 심화하는 상황.
6: 전세 물량이 전체적으로 없다 보니까 사실 전세를 못 찾아서 매매로 전환이 되는 수요도 발생을 하면서 서울 외곽 지역 중심으로 매매 가격도 오르기도 하고요.
4: 반도체 특수로 급등 중인 화성 동탄 아파트 값은 1.46% 올라 여전히 높은 상승세를 나타냈고 성남 수정구와 분당, 수원, 영통 등 경기 남부권 주요 지역 강세도 이어졌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2: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우리나라 부동산 과세를 거래세 위주에서 보유세 위주로 바꿀 것을 권고했습니다.
3: 반도체 업계 호황 등에 힘입어 집값 급등세를 보인 경기도 화성 동탄 아파트 가격이 이번 주엔 1.46% 올라 상승폭이 소폭 둔화했습니다.
2: 국가 데이터처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2%를 기록해 2023년 12월 이후 2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고 발표했습니다.
3: 정부는 석유 최고 가격제로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0.4%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2: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최근 고환율이 외국인의 투자자의 기계적인 주식 포트폴리오 재조정에 따른 매도 때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3: 하나오션이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한국형 차기 구축함 설계와 건조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2: 네, 이번엔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상임위원장 11명을 단독으로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이

0: 이번에는 7월 임시국회 소집까지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화와 협치 정신을 여권이 앞장서 배신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1: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시작일로 못 박은 날짜는 오는 6일,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민생 현장에 국회 손길을 기다리는 과제가 산적하다. 지금은 일할 때 아니냐며 국회 정상화에 국민의힘도 동참하라고 강조했습니다.
2: 멈춰서 있는 7개 상임위를 국민께서는 어떻게 보실지 국민의힘은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1: 오후엔 범여권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법사위가 첫 전체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검찰개혁 완성 등 입법 속도전을 벼르며 여당 간사까지 일사천리로 선출했는데 제1야당을 향해선 소위 명단을 제출하라며 참여를 압박했습니다.
3: 하반기 법사위도 오직 국민만 바라보겠습니다. 더 나은, 더 국민의 요구에 충실한 검찰개혁을.
1: 수적 열세 속 속수무책으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준 국민의힘은 규탄대회부터 의원총회까지 내달리며 입법 독재를 성토했습니다.
4: 방탄국회 우회대국제 민주당을 규탄한다!
1: 또 26년 전 김대중 전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까지 소환하며 민주당이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저버렸다. 강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5: 말로만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하지 김대중 정신을 완전히 배신한 정당이 지금의 민주당입니다.
1: 2시간 넘는 의원총회 끝에 국민의힘은 이대로는 원구성에 협조할 수 없다며 나머지 상임위원장 자리 7곳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소취소 특검법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도장이 있으면 법사위를 내줘도 되지 않겠느냐는 일부 의견이 나오기도 했지만 중진은 강한 투쟁에 모였습니다.
6: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으면은 저희가 이게 상임위 운영에 협조할 생각은 전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7: 다만 공소취소 특검법과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에 대응하려면 원내에서 싸워야 한다는 현실론도 있어 전면 보이콧까지 나아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0: 국민의힘은 배재고 야구부가 이른바 스타벅스 응원 논란으로 6개월 출정 정지 징계를 받은 것을 두고 과도하다면서 정부 여당이 나서서 아이들의 미래를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양양자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극단적이고 혐오적인 표현은 분명 잘못이지만 벌이 과하다며 상처를 입은 광주 학생들이나 시민들도 아이들의 장래와 꿈이 꺾이길 바라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광주 새천년 NHK 룸살롱에서 접대부를 안치고 술판을 벌인 인물들은 아직도 5.18 정신을 정치적인 자산으로 호의호식하고 있다며 배재고 학생들에 적용한 작대를 오늘날 김민석, 송영길에 적용해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는 건 혐오와 역사 왜곡을 방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강준현 수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교육 현장에서 조롱과 혐오의 언어가 일상화되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현실에 국민이 개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정치부터 화합과 소통을 할 수 있게 민주당이 더 노력하겠다면서 국민의힘도 차별과 역사 왜곡이 없는 교육...
8: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9: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입니다. 우울증은 그 증상에 따라 임상에서 크게 세 가지로 구별을 합니다. 영어로는 메이저 디프레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울한 감정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영어로 바이폴라 디프레션이라고 조울증이 있습니다. 이는 환자가 해피했다가 조금 지나면 매우 새드한 그런 감정이 자주 반복이 됩니다. 우울증과 관련이 있는 뇌의 도파민의 경우 우리 뇌에서 분비되는 마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영화에서 보면 길거리에서 파는 마약도 도프라고 합니다. 조울증의 경우 해피할 때는 도파민이 증가하고 새드할 때는 도파민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허전한 마음이 자꾸 들고 울고 싶고 판단이 흐려지고 이러한 감정이 사이클처럼 왔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심하면 자살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산후 우울증도 여기에 속하는데 출산에 따른 호르몬이 불균형도 관련이 있겠지만 엄마가 된다는 기쁨도 있고 불안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정으로 원하지 않던 아이일 때 그리고 남편과 화목하지 못한 관계일 때 산후 우울증이 올 수 있습니다. 산모가 결혼 전에 우울증을 앓으셨다면 출산 후에 산후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식구들과 친구들이 산모를 잘 돌봐주고 특히 남편이 따뜻하게 대해주고 매사에 배려를 많이 해주어야 합니다.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요. 계절도 우울증에 한몫을 합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이면 계절성 우울증이 올 수 있고 우울증을 앓고 있던 환자는 상태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계절성 우울증은 주로 가을이나 겨울에 많이 발생하는데 항상 흐리고 우중충한 날씨가 많은 영국이나 북유럽에 우울증 환자가 많습니다. 이런 계절성 우울증 환자분들은 캘리포니아에 오시면 우울증이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잠깐 해봅니다. 만약 본인이 우울증이 의심되면 숨기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치료될 수 있는 것인지 치료기간은 얼마나 걸릴지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10: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 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 그를 보좌하기 위해 진짜들이 나타났다. 의리 하나로 뭉친 최측근 실세들의 반란. 본격 정치 뒷담화 찐철파.

0: 네, 장성철의 뉴스 명당 3부와 4부는 본격 개파 시사 토크 찐철파로 함께합니다. 저의 최최최최최 측근 요즘 어려운 곳에서 네.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중앙일보 강찬훈 논설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네네. 위원님 네. 풀렸어요? 괜찮아요?
1: 어떤 거요?
0: 중앙일보. 네.
1: 아유, 저 그 중앙일보의 사고에 다 상황을 우리 독자들과 국민께 상세 설명드리지 않습니까? 네. 사고에 난 내용 그대로입니다. 저희들은 업무에 충실하고요. 네. 네. 또 지면에 대해서 늘 최선을 다해서 그 우리 신문의 사명을 다하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0: 정답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서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님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서영주입니다.
0: 어제 저녁 뭐 맛있는 거 드셨어요?
2: 아, 그럼요.
0: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2: 저는 장성철의 사랑이 맛있었습니다.
3: 찐철파니까.
0: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랑 세 번 만나는 저의 영혼의 단짝 김준일 시사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4: 예, 장성철 진행자와 굳이 비빔밥을 먹지 않아도 되는 김준일입니다.
0: 아, 오늘 우리 두 번 만나는구나. 네. 한 번 없어졌구나.
1: 야, 이거 뭐라고 하나 이거? 회전문 출연인가? 뭐 둘이 함께 있다가 나갔다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0: 아니, 측근들만 네. 여기 찐철파에 네. 오는 거예요. 강찬호 의원님. 네. 배재고 야구부 네. 관련해서 네. 여러 가지 좀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뭐 징계 네. 6개월. 네. 뭐 출전 정지 6개월.
1: 아니, 저는 그것뿐이죠. 저는 뭐죠? 이계호 의원인가요? 네. 민주당 이계호 의원은 뭐 아예 해체를 지금 뭐 검토해라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0: 야구부를 해체라.
1: 저는 놀랐어. 정말 좀 네. 저는 뭐
0: 잘못한 건 맞잖아요.
1: 잘못한 거 분명히 맞고요. 네. 꾸중 들은 거 맞습니다. 근데 네. 잘못한 것에 대해서 가하는 상응하는 또 벌의 정도도 네. 또 거기에 이제 그 어떤 그 상응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큰 죄지었는데 가벼운 벌을 주면은 그건 안 되듯이 또 어느 정도의 벌을 했는데 그것보다 너무 과하다는 벌을 주면 네. 또 그것 역시 그 또 다른 논란을 빚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 사회의 그 생리입니다. 그런데 네. 전 분명히 잘못했어요. 분명히 잘못했고 또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 제대로 인식을 다시 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한데 네. 그런데 이걸 갖고 정말 그 우리 어린 학생들 또 이제 그 야구를 갖고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평생 본인 커리어 추구해야 되는 그런 학생들이 6개월이라는 이런 장기간 사실 고교와 대학 요 짧은 기간 동안에 선수로서의 미래가 사실 결정되는 짧은 승부가 상당히 그 거기에 관행이 된 야구 아닙니까? 예. 그런 점에서 조금 좀 이것은 물론 잘못했다는 걸 전제로 근데 그거 좀 버리기 과한 것이 아닌가 하고 네. 특히 해체까지 민주당 의원이 얘기했다는 건 저는 그건 정말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서영주 소장님.
2: 해체를 거론하는 건 좀 과하고요. 네. 그건 감정적인 발언 같아요. 다만 이제 이 배재고 학생들이 물론 이제 좀 부적절한 언행들을 했죠. 네. 그것도 스포츠 경기 중에 그래요. 저는 어른들이 문제예요. 네. 그 안에 감독 코치들이 있으면 그걸 제재하고 네. 즉시로 좀 어떤 사과의 유감 표명을 광주 일고 떠가워서 보냈다면 이런 일까지 왔을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 정치도 그렇고 지금 각종 사회에 있는데 우리 어른들이 문제다. 어른다운 어른이 없다는 부분에서 좀 반성을 하고 싶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이 6개월 정지에 대해서 과하다. 이거는 좀 평가가 엇갈릴 수 있으나.
0: 아, 그래요?
2: 사실 이게 IOC 같은 경우 좀 보면 올림픽 경기에서는 정치적 시위나 정치적인 행위를 한 거에 있어서는요. 자격 박탈에 준하는 아주 정치적 시위를 강하게 지금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네. 그래서 스포츠에는 정치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이런 불문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에게 안타깝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뭐 과하다 아니다 이 논쟁으로 또 가면 이 자체가 또 사실 그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스포츠는 스포츠의 장에서만 싸울 수 있도록.
0: 근데 6개월
2: 했으면 좋겠어요.
0: 6개월 출전 정지면 아마 의무 출전 규정에 좀 저촉이 돼가지고 앞으로 야구 인생이 끝날 수도 그러니까. 있을 것 같아요. 대학이라든지 프로야구단 지명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게 맞는 것이냐 이 정도까지.
2: 이게 맞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평론할 수는 없는 것이고 네. 사실 부적절한 이 과정 속에서 조금은 이 결과에 도출된 게 안타깝다 정도로
1: 네. 과하다고는 얘기하시지 않는군요. 그러니까 아니
2: 뭐
1: 아니다.
2: 저는 그냥 뭐 그 저도 체육을 오랫동안 네. 했던 사람인데 이 체육계에서 저도 올림픽을 쭉 이 역대 보면서 정치적 표현하는 상황들이 많았었어요. 네. 뭐 예를 들면 인종차별에 대해서 뭐 항의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나는 그럴 수 있다 했더니 그 선수들 자격 박탈해버리고 출전 정지 시켜버리고 그래요. 그래서 뭐야 좀 심한 거 아니야 하지만 스포츠가 정치적 중립을 시키는 것들 그런 기준을 세우는다는 차원에서는 제가 그게 과하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이제 학생들의 그런 야구 인생에 따라서는 좀 안타까움이 크죠 저도.
4: 제가 이제 해외는 도대체 어떻게 하나 이제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셨고 구체적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인종차별 뭐 이런 류의 혐오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강력하게 대응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걸 스포츠 자체를 무너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일본 고교야구에서는 그렇게 단체로 뭔가 응원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아예 금지를 해요. 그리고 예, 뭐 상대팀에 대해서 하는 것, 자기네 팀에 대해서 하는 것까지 오케이. 상대팀에 대해서 뭔가 말을 하는 것 자체를 못하게 합니다. 스포츠맨십을 키우기 위해서 뭐 이런 고교하고는 그렇게 하고 있고.
0: 상대에 대한 존중을 가져라 이거.
4: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하는 거고. 예를 들면은 2021년에는 영국 포츠머스 유소년 선수들이 메신저에서 자기들끼리 이제 대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잉글랜드 대표팀에 흑인 선수들이 있는데 얘들 좀 이상하다 조롱을 했는데 그게 걸렸어요. 어떻게 걸렸는지 모르겠고 얘가 유출이 됐어요. 이 유소년 선수 3명이 즉시 방출됐습니다. 그리고 2021년 미국 캘리포니아 고교농구 대회가 있었는데 두 팀이 한 팀은 백인 중심 팀이고 한쪽은 이제 히스패닉이 좀 많았어요. 근데 백인 중심 그 팀에서 그 멕시코 빵 토르티아라는 게 있는데 그걸 던졌어요. 그래서 이 팀이 우승했는데 우승이 박탈됐습니다. 뭐 이런 일도 있고 관중에 대해서도 이제 무관용이에요. 예를 들면 작년에 월드컵 축구 예선이 있었는데 엘살바도르 팬이 수리남 선수를 향해서 원숭이 소리를 냈어요. 니들 원숭이야. 라고 했으니까 이때 협회가 이제 제재금 6만 달러와 함께 홈 경기 관중 입장석 15%를 폐쇄해라 너희.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뭐 근래에는 뭐 아시겠지만 지금 그 1차전 했을 때 그때 멕시코 한국 유튜버가 촬영하고 있는데 멕시코 관중이 눈 찢는 거 했잖아요. 그게 무슨 뭐 토목 엔지니어 협회장인가 그 사람인데 그 사람 이제 그 협회장 사퇴하고 뭐 이렇게 뭐 그런 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과하다 아니다 뭐 이렇게 뭐 평가하실 수는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엄중하게 다들 보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평가를 해봐야 된다.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거고 징계는 징계대로 훈육은 훈육대로 전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1: 저는 한 가지만 덧붙이면 다 이건 정말 인정하죠. 저도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다만 그 징계의 수위에 대해서도 논했을 뿐이고 그걸 전제합니다. 그럼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민주당과 정권 스타벅스 불매운동 계속하고 있나요? 계속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거 한 가지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탱크로 뭐 그거는 탱크로 밀어버려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지금 그 탱크라는 말이 갖고 있는 엄중성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하셨던 민주당 정권 이런 분들 단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한 분들 있나요?
0: 최욱에
1: 대해서. 아 이거는 그리고 그 같은 탱크라도 차원이 다르잖아요. 탱크로 사람을 밀어버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저 진보 진영에 가까운 스피커가 그런 소리를 한 것에 대하여 그 전혀 그 정권에서는 문제도 안 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두 가지는 같은 잣대에서
4: 지적하고 싶어요. 잠깐만. 그러니까 저는 최욱이나 정준일을 굉장히 비판을 했고
1: 이게 지금 얘기한 거 아니에요?
4: 스포츠 협회가 징계를 내리는 것과 정권이 하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1: 아니죠, 저는
4: 그러니까.
1: 왜 연관이 되죠. 같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그러니까 지금 스타벅스만 나오면 또 탱크만 나오면 난리가 나는데 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고루 좀 보자는 거예요.
4: 이게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교훈을 얻지 않고 이게 이제 반복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비판대로 하면 되는 거고 징계는 징계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1: 그렇죠. 저도 똑같은 얘기예요. 다만 거기서 언급 안 하신 건 제가 언급한다는 얘기입니다.
0: 제가 이제 안타까운 거는 거기에 코치 감독 어른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을 좀 하지 말라고 자제하고 바로 그냥 광주 제1고 가서
2: 그렇죠.
0: 사과하고 고개 숙여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으면 이렇게 좀 사건의 파장이 커지지 않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어른들이 잘못된
2: 거예요. 제가 이제 우려하는 바는 이 기준을 세워놓지 않으면 이게 사실 그냥 뚝이 무너지는 거예요.
0: 네.
2: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돼. 그런 행위를 했을 때는 이런 처벌이 있을 수 있어라고 보여주는 것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최근에 이런 지금 배제고 광주일고 논란 이후에 광주의 5.18 거리 팻말에 군화를 걸어놔요.
0: 네.
2: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뭐 어때 우리가 한다는데 그렇게 젊은 청년들이 생각하게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스포츠라는 기준과 물론 정치권의 기준은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좀 문제의 심각성을 그냥 뭐 넘어가도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지만 기준을 안 세우려면 그냥 중구난방으로 다 그냥 폄하하고 조롱하고 그런다니까요.
4: 이게 짧게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미국에서 예전에 이제 박사 공부를 했잖아요.
0: 네.
4: 공부를 하는데 이제 오클라호마에서 했거든요.
0: 네.
4: 근데 갑자기 이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차가 뿡 지나가면서 뭐가 휙 날라와. 그래서 뭐라고 막 하고 가. 이제 한 20살 정도 된 백인 애였어요. 그러니까 원숭이 인형을 나한테 던지더라고. 근데 이제 도망간 거예요. 걸리면은 걔 학교 잘리거든요. 네. 그런 거 잘려요. 그러니까 세상에 인종차별하고 뭐 혐오하고 이런 애들을 다 막을 수는 없어요. 네. 그거 어떻게 막습니까? 그리고 지가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또라이 총량의 법칙도 있고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준과 징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를 생각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행동을 막을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징계가 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보면은 이제 아 이런 거 하면 안 되는구나. 나는 계속 호남 조롱하고 싶고 광주 조롱하고 싶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막을 수? 그거는 교육은 교육대로 하고 징계는 강력하게 해서 네.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에서 이거를 더 확산되지 않게 막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징계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0: 알겠습니다. 네. 뭐 요사는 여기까지만 그렇죠, 얘기하시죠. 그냥,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네.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영주 소장님, 네. 이재명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어제 화기애애한 모습 보였어요.
5: 네.
0: 민주당의 갈등과 분란 잦아들 것 같습니까? 없어집니까?
5: 저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잦아드는 수순으로 갈 것이다. 왜냐하면 현직 전직 대통령이 만나서 네. 통합의 방점을 찍었고 네. 당내가 단단하게 뭉쳐야 된다는 데 있어서 일성을 했기 때문에
0: 네.
5: 일단은 지지자들의 그 조금 과열된 갈등 양상은 좀 수습되지 않을까라고 봐요.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을 조금 끌어들여서 본연의 전당대회에 활용하려는 듯한 그런 그 당내 갈등 양상들이 있었는데 전직 대통령은 거기에 선을 그은 거잖아요.
0: 네.
5: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했던 우리 당내의 진영들이 조금은 거친 언사들을 줄일 것이고.
0: 진짜요?
5: 저는 그럴 거라고 봐요.
0: 그래요.
5: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유시민 작가랑 정청래 전 대표가 가장 조금 속상할 거다.
0: 왜요?
5: 좀 고립되는 듯한 우리 진영 내에서.
0: 그래요?
5: 그렇죠. 왜냐면 유시민 작가는 뭐 중축을 하랬더니 재건축을 한다고 하면서 막 그 주변에 있는 진보 진영 내에 뭐 평론가들이나 그다음에 대통령에게 나를 세웠는데 대통령은 그냥 신경도 안 쓰고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손을 잡아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사실 외연 확장에 대해서 방점을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중축 그거는 유시민 작가 당신 주장이야. 그런 건 나는 별로 신경 안 써. 우리는 재건축을 하든 재개발하든 외연 확장을 하겠다. 하는 것이고 정천의 전 대표도 마찬가지죠. 유시민 작가와 비슷하게 우리 안에 있어서의 당원들을 추동하고 딴지 게시판의 당원들을 끌어들여서 이번 전당대회 활용하려고 하는데
0: 네.
5: 어제 좀 면을 구겼잖아요.
0: 네.
5: 전북 가서 뭐 전북 소회론을 네. 꺼내들어서 뭔가 또 이 당원들과 전북의 이 당원들을 추동하려고 그랬는데 못 쓰게 졌다.
0: 못 쓰게 졌어요?
5: 못 쓰게 졌다 봐요. 벌써 욕 먹어요.
0: 그래요?
5: 네.
0: 강찬호 의원님.
1: 네.
0: 잦아들어 이제.
1: 일단은 네.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렇게 봅니다. 봐요?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가 사퇴하면서 네. 1차적으로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문재인 전 대통령 네.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뭐 이런 표현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이제 이른바 문조 털레요가 정말 어떻게 딱 그 대표 그만두고 이제 다음 차기 전당대회 출사표 던지면서
0: 네.
1: 처음 상징적으로 만난 행보가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상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정말 야 이제 문조 털레요 연합이 바로 이제 전당대회 전국 시작되면서 가동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주기 충분하잖아요. 그러는 마당인데 갑자기 청와대에서 전격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7월 1일 회동 점심 먹는다 나오니까 어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다른 건 좀 상황이 달라지네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거든요. 거기서 벌써 일단 어떻게 보면 좀 전에 이제 얘기하시지만 이른바 문조 털레오 연합한테는 이게 문이 빠져나가는. 문이 빠지고 나머지 4명이 이제 아직 남아있는 듯한 어감이 좀 안 좋게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좀 그런 효과가 어느 정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나 어저께 이제 그 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회동 그 초반에 공개된 그런 여러 가지 발언을 놓고서 벌써 약간 좀 그 인식차가 드러나면서 내가 보니까 친명과 친문 강경파들은 네. 벌써 그 상대방의 불만을 내쏟더라고요.
0: 어떤 불만?
1: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네. 뭐 당내 화합이 우선이다 뭐 이런 부터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아니 바로 지난번 지방선거 때 민주당 김용남 후보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조국을 응원하는 그러한 그 저 좋아요를 누른 사람이 문재인 전 대통령 아니냐. 본인 스스로가 해당 행위를 해놓고 네. 이제 와서는 당내 단합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고 있으니 정말 정말 자가당착이고 네. 기가 막힌다. 결국은 지금 정청래 이재명 번갈아 만나면서 자기 몸값 그 자기 위신 높이는 데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비판하는 제가 친명 관계자를 들었어요. 네,
0: 그렇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님 단합을 예. 대단히 강조 많이 했고 화합의 상징 비빔밥 먹고 이런 것들이 진짜 진영 간의 갈등과 분란, 개파 간의 갈등과 분란이 심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러한 모습과 메시지와 뭐 신호를 주면 이 강한 지지층들,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 그분들이 이렇게 수위가 좀 낮아질까요? 그냥 이렇게 정리가 될까요? 그래,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저랬으니까 우리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이나 뭐 김민석 총리 그만 공격하자. 이럴까요?
4: 그러니까 이게 싸움 판은 벌어졌잖아요.
0: 그렇죠.
4: 어떻게 안 싸우나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멸칭 뭐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은 무규칙. 이종격투기 같이 이제 싸우지 말자라는 거예요. 네. 반 뭐 그런 금도도 없고 뭐 깨물고 뭐 찌르고 막 이런 거 눈 찌르고 뭐 낭심 차고 막 이런 게 지금 난무하는 지금 종합격투기 장이었는데 그런 말고 때릴 때만 때리고 싸우는 거 반칙은 하지 말자 이 정도의 선을 그었다라고 봐요.
0: 아니 네. 저런 모습을 보고 그럼 유시민 전 장관이 그래 내가 정말 너무 지난 금요일에 심한 말했구나 나는 더 이상은 아무 말 안 해야지. 난 이번 전당대회 빠져야지 이럴까요?
4: 저는 약간의 그 억제 효과는 있다고 봐요.
0: 그래요?
4: 예, 그러니까 물론 한 번도 참전을 안 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여요. 본인이 아니 저는 그리고 본인의 정치적 의사를 얘기하는 거를 막을 필요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고 봐요. 네. 근데 그 내용들이 보면은 본인만 옳고 저쪽은 다 뭐 본인은 공격을 받아서 좀 긁혀서 그런 것 같은데 뭐 저쪽은 이제 촉법이니 용역이니 하면서 완전 멸시하는 거잖아요. 급도 안 되는 애들이 와가 잭나이프 청와대 이름 박힌 잭나이프 들고 와가지고 막 찌르고 다닌다. 이게 할 말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0: 그런 말들은 안 할 거다.
4: 그런 말들은 하지 네. 말고 만약에 좀 하더라도 이제 엄청 더 욕먹게 되죠. 문재인 대통령도 하지 말라고 하고 다 하지 말라는데 너 뭔데 이렇게 네. 이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조금 자제 효과는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계속 얘기하지만은 당권 주자들은 이제 자기 얘기를 좀 해라. 지 얘기를 좀 해라. 아니, 남 얘기 좀 하지 말고.
0: 아니야. 안 돼.
4: 안 돼?
0: 네거티브하고 서로 공격하고.
4: 물론. 현실적으로. 뭐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 뒤에 얘기하겠지만은 왜 두 번 당대표 하는지 모르겠다. 이제 적용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0: 직공이야,
4: 어쨌든
0: 직공.
4: 내가 그런 거를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연관성이라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에이. 근데 뭐 지금은 막 이제 하도 멸시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 거 좀 하지 말라라고 선을 그어줬다. 뭐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1: 그 근데 네. 저는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뭐 이제 격한 발언 자제하자 그랬는데
0: 네.
1: 문재인 대통령이 할 말이 없어요. 과거에 민주당 네네. 경선 때 그 비문저 후보들한테 네. 막 저 열성 지지자들이 막 그 격한 아주 그냥 감정적 발언을 쏟아내니까 네. 그 이제 언론에서 이거 만약 욕설이 지나치다. 그때 뭐라 그랬어요?
0: 양념으로
1: 좀 생각해 주자 이런 말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건 문재인 전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자기 편한 지금 상황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0: 네.
1: 그건 저는 그러니까 좀 정치인들이 말이죠. 과거를 좀 성찰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내가 내뱉는 말 하나하나가 얼마나 이게 앞으로 나에게 부메랑이 될지 정말 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금 이런 그 무슨 말을 할 때마다 다 과거가 지금 소환되면서 조롱을 당하는 이거에서 좀 깨닫기 바랍니다.
0: 네. 서 소장님.
2: 근데 애시당초 문조털려가 잘못된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거기에 넣었다는 자체부터가 의도가 조금 불순했던 부분이 있고 사실 확대하면 조국 전 대표도 거기 들어갈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현상 자체가 우리가 아 그럴 것이다라는 거죠.
0: 네.
2: 그러면 정확하게 따지면 내민어예요. 내민어. 지금 민어철인가?
0: 네.
2: 네 민어.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플레이어잖아요.
0: 네.
2: 그다음에 민 유시민 김어준 이게 민어철이니까 민어인데 거기에 내민어 그 정도 세 명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시적으로 확증할 수 있는 이쪽 그 팀 김어준이다. 나머지 당연히 문재인 전 대통령 빠지는 게 맞았고 네. 조국 전 대표도 관련성은 있을지언정 그건 우리의 상상력과 정치적 구도에 대한 해석일 뿐이지 현상에서 지금 뛰는 플레이어는 정청래 유시민, 김어준.
0: 선수장님.
1: 그러니까 민어도 있지만 잠깐. 청어도 있네. 청어.
2: 그러니까. 그렇죠. 청어 민어.
1: 정청래, 김어준 연합.
2: 네. 네. 청어 민어예요.
1: 네. 청어
0: 민어. 선수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김어준 씨가 프랑스 가가지고 음식점 오픈하고 거기서 오늘은 제가 주문받습니다. 네. 서빙도 보고 뭐 주문도 받고 이런 모습 네. 보였단 말이에요. 네. 이게 그냥 정말 그 프랑스 음식점 개업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해서 그럴까요? 아니면은 아 이거 곤란한데 여러 가지로 좀 나 좀
1: 약간 좀 피해 있죠.
2: 한 발 빼는 거라고 봐요.
0: 그래요?
2: 예. 김어준 씨를 아는 사람들의 평가는 본인이 절대 무리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이득이 안 되면은 급선회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네. 하더라고요. 유시민 작가의 다스베이다 출연에 판을 깔아줄 때도 그 김어준 씨가 받아칠 때 네. 반 농담식이지만 네. 아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뭐 이렇게 뭐 하세요 유시민 TV 파서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반 농담식으로 좀 발을 빼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네. 정청래 그 전 대표나 유시민 작가가 제가 점점 고립될 거라고 하는 게 이런 현상이에요. 김어준 씨가 이 따지면 이 난장판에서 본인이 가장 큰 플랫폼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에 레스토랑 개업한다고 거기 가서 서빙하고 있다는 거는 네. 아 머리 아파 나 잠깐 빠질래 이런 거고 프랑스 레스토랑에 본인이 심혈을 기울여서 거기에 그러니까. 모든 걸 투자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내 인생이 중요하지 당신들 삶은 알아서 하세요 라는 좀 신호 아닌가. 그래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도 요즘에 한번 그 거친 멸칭들을 이 진보 진영에 던져놓고 잠깐 쉬고 있잖아요.
0: 네. 김준일 평론가님 예. 저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 눈치 보면서 유시민 전 장관 약간 좀 몸조심하고 김어준 씨는 야 이건 내가 꼈다가는 이거 큰일 나겠다 그래서 해외로 지금 약간 도피성 음식점 개업하러 갔고 총청래 대표 차포가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까?
4: 그 쉽지 않은 지금 이게 돌아가는 판이 네. 예. 정청래 대표가 손발이다 묶였다 혹은 잘렸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0: 그렇게 봐도 돼요?
4: 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사람도 그렇고 예를 들면은 검찰개혁 선명성 가지고 본인이 이번에 승부를 걸려고 했잖아요. 맞아요. 대통령이 수기 좀 해줬으면 좋겠다 당해서 그랬는데 바로 보안수사권 폐지 막 이렇게 막 치고 나갔는데 뭐 김민석 총리도 나도 폐지야 당해서 해 이렇게 된 거에다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네. 뭐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속도도 중요하지만은 뭐 그런 것들을 그럼 이거는 정청래 대표한테 유리할 게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승부 보기도 어렵지.
0: 그러네.
4: 그리고 이제 적통 논쟁. 본인은 이제 나는 적통에 지읒자도 안 꺼냈다 뭐 억울해하는데 막 본인 줄줄 읊었잖아요. 이제 족보 꺼내가지고 뭐 김대중 노무현 꺼냈는데 막 이제 노이즈가 너무 끼니까 다 다 욕 먹는 거잖아요 지금.
0: 그렇죠.
4: 그만 좀 해라. 그러면 이제 적통 논쟁하기도 어려워요.
0: 그러네.
4: 그것도 어렵지. 게다가 이제 우군들 이제 스피커들도 지금 조용 좀 잠잠해지고 있지. 그러면 뭘로 이제 할 거냐. 거기에 몰라요, 당대표 왜 이런 식으로 두 번 하려고 하냐. 본인 정치만 하려고 하냐. 이런 공격 들어오지. 이게 일종의 이제 태그매치였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레슬링에서 송영길 이제 딱 싸우다가 이제 딱 치고 이제 김민석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링에. 그래서 메시지 내고 송영길 의원이 그동안 정청래 견제하고 막 이런 지금 판이에요. 되게 좀 쉽지 않은 싸움이 되겠다.
0: 출마를 안 할 수도 있을까요?
4: 저는
0: 출마 포기?
4: 지금은 이제 낙장불입이 돼버렸어요. 지금 안 하는 거는 이제는 좀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된 것 같고.
0: 김어준 총수 나 좀 도와줘 빨리 좀 뭐 화력 좀 쏴 막 네. 이런데 아니 잠깐만 나 지금 프랑스 여기 음식점 여기가 더 중요해요.
4: 금방
0: 나중에 봐.
4: 김어준이 뭐 그거를 지나칠 사람은 아니고 네. 뭐 좋겠다 그냥 김어준은 개인적으로
0: 그래요.
4: 아니 돈 많으니까 돈 많으니까 뭐 프랑스에 가서 식당도 내고
0: 그러니까요.
4: 뭐 450억 매출액 지금 연간 매출액이다 인당 매출액으로 따지면은 어마어마해요 그쪽은.
0: 아, 김어준 씨 방송.
4: 김어준 씨의 그 딴지 일보 그 그룹이 네. 이제 그 공개된 걸 보면은 네. 450억 54억인가 그래요 매출액 와. 연간 매출액이 그러니까 네. 하고 싶은 거 우리 어준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지 네. 부럽다
1: 또한
4: 똑똑한 장사꾼이다
1: 예, 그리고
4: 장사꾼.
1: 무제한의 언론 자유를 누리잖아요 사실
0: 그러네요.
1: 보수 언론에서 말입니다 지금 저 친명 핵심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의 공소 취소 거래를 시도했다
0: 네.
1: 만약에 이런 거를
0: 맞아,
1: 뭐 기자가 맞아. 아니라 기고라도 해가지고 어떤 뭐 외부인의 기고를 맨, 그 맨 밑에 이거는 우리 편집 방향과 뭐 일치하는 건 아니 뭐 만약 그렇다고 하면 그 보수 언론이 살아났겠어요 아무리 네. 우리는 그 보수 언론은 강변했겠죠 아 이거 우리 신문의 입장이 아니라 기고자 입장이다 그게 통합니까
0: 네.
1: 그 보수 언론 뭐 작살 났을 겁니다 저 뭐 불매니 뭐니 그리고 이제 각종 제재 근데 저 그걸 한 정치 저 김어준 그분은 그 사람은 그냥 누군가 출연자가 한 거다. 사실 그 얘기 나왔을 때 그럼 자기가 제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맞장구 쳐놓고 네. 뒤늦게 그 제재 뭐 그 사람 출연자 얘기든 내 얘기 아니다 이거 하나로 그냥 빠져나가 버리고 지금 정부가 뭐 제재 하나로 더 놀란 거는 그 이후에 친문 친명 중에 핵심 친명이라는 하정우. 네. 뭐 이재명 하정우 그 다음에 대통령 비저 정책실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0: 그러니까요.
1: 계속해요. 이거는 우리 언론이 오래 몸담아만 저한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불편한... 이렇게 대통령을 직접 공격한 매체가 네. 그 저 대통령 핵심 측근들이라는 사람이 줄줄이 나와가지고 계속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무제한의 언론 자유를 누리는 정말 매체다.
0: 그 얘기는 불편한 얘기도 가서 하세요.
1: 네.
5: 그런데 저도 좀
4: 불편해 불편해.
5: 그 좀 불편한 그 말에 동조를 하는 입장이에요. 우리는 아까 체육 씨 얘기도 했잖아요. 네. 땡크데이 네. 부분에 대해서. 탱크를 밀어버려야 된다. 이게 만약에 방송에서 진행자가 있잖아요. 네. 바로 하차합니다.
1: 그럼요.
5: 그러지 않을까요?
1: 그렇죠.
5: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뉴미디어가 자율성을 누리면 자율성을 누린 만큼 스스로 좀 돌아보고 발언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좀 섬세한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선동적이고 네. 네. 너무 구독자의 비율을 맞추려고 좀 과한 것 같다.
0: 그 김준일 평론가님, 예. 이 김민석 총리가 당으로 돌아온 날 전당대회 준비해서 의결한 시도당 순회 경선 일정 이거 정청래 대표에게 유리한 거 아니야? 뭐 고향인 충청도 먼저 하고 약간 좀 뭐 문제 있고 공격당하는 호남은 좀 나중에 하고 이런 문제 제기는 할 만하다고 보세요?
4: 그냥 신경전이죠.
0: 신경전이에요?
4: 뭐 어디를 먼저 하든 없어? 이길 사람은 이기고 그래? 질 사람은 지고 뭐 과거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후보도. 여기저기 가다가 이제 호남에서 확 일어나가지고 대세론이 또 이제 뒤집히면서 이겼잖아요. 뭐 충청도에서 먼저 할 수도 있죠. 예. 근데 그 다음에 그럼 그 다음에도 계속 표를 받을 것이냐. 네. 이 경선 과정은 길기 때문에 신경전은 네. 할 수 있다. 뭐 저는 보는데 그게 결정적이진 않다고.
0: 의도된 건 아니에요, 서수장님?
5: 아니 의도된 거라고 오해를 받을 만해요.
0: 아니 위원장 없이 부위원장이 막 거기서 결정해버리고
5: 그러니까요. 부위원장이 또 따지고 보면 정청래 지도부에서 그러니까. 있었던 분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려면 조금 더 고심하는 흔적을 남겼어야 되는데 이 전대 일정을 마무리할 때 아니 충청도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무리를 대전에서 해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민주당 전대를 서울 경기에서
0: 그러네.
5: 했는데 왜 또 마무리를 대전에서 하지? 그러면은 지금 후보 중에 세 명인데 정청래 전 대표는 충청도 출신, 김민석 후보는 서울 출신,
0: 네.
5: 송영길 의원은 호남 출신. 이렇게 나누는데 하필이면 또 충청도 출신인 정청래 전 대표에 맞춰서 시작과 끝을 충청도에서 마무리한다. 이거는 별건 아닐 수 있어도 오해는 있을 수 있다.
0: 한반도의 중심.
5: 그러니까 오해는 있을 수 있다. 그럼 전준이가 아 이거 정청래 전 대표를 위해서 고민했나라는 거. 두 번째 룰도 그래요. 7대 3으로 왜요? 했잖아요. 네. 1인 1표제가 됐잖아요.
1: 그러니까요.
5: 그러면 대의원도 1인 1표예요.
1: 네.
5: 굳이 그거를 나눠서 7대 3으로 이제 대의원 포션과 당원 권리당원 포션과 국민의 여론 조사 이 포지션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1인 1표제면 사실 저는 5대5로 가는 고민도 했어야 된다.
1: 아, 5대5가 맞죠.
5: 당신과 네. 민심이 좀 어느 정도 균형을 잡혀서 전국정당으로서 우리가 1인 1표제를 당원에게 권한을 준 만큼 또 국민들에게 또 권한을 주겠다. 이렇게 좀 전준이가 고민해야 되는데 그래 7대3 좋네. 1인 1표제 자 이제 대의원도 한 표니까
4: 민심은 정청래가 높아 지금.
1: 그런데 아니 저는요 네. 정말 민심이 그렇게 정청래 높은 더 그야말로 5대5를 정청래가 받아들여야지.
5: 그렇죠.
1: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진짜 저 정말 좋은 지적하셨는데 원래 민주당이 아시다시피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힘이 17대1이었습니다.
0: 그렇죠.
1: 그 이유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권리당원은 아시다시피 6개월 천원 6천원만 내 6개월 시간 기다리고 6천원만 내 면은 되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사실 민주당에 대한 고민이나 그런 게 꼭 어떤 좀 뭐 다른 건 안 그렇겠지만 그냥 내 친구가 거기 민주당 이번에 뭐 공천이니 선거 나가니까 너 친구가 부탁하니까 내가 그냥 이건 명의 그냥 내준 이런 분들도 많아요. 이게 당원은 정확히 말하면 그 충성도나 당에 대한 숙고 이런 부분에서는 좀 여러 가지 대의원에 비해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는 대의원에 대해서 가중치를 두는 것이고 그렇지. 또 둘째 민주당이 얼마나 호남에 편중돼 있습니까? 그 영남 이런 분들의 영남 이런 사람들 쪽에는 좀 가중치 둬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대의원 제도의 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일거에 무슨 그냥 이거를 그냥 무슨 선거의 그 제일 원칙 1인 1표 이거 그냥 내세워 가지고 이런 당내 속사정 이런 건 고려를 안 하고 밀어붙인 치니까 누가 봐도 지금 정성원 대표한테 유리한 그러한 지금 선거제 정선 제도를 만드는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마당에 여기다가 그 당원을 세상에 70으로 해버리니까 지금 1만 명 대 100만 명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도 과거에는 17만 대 100으로 이제 싸웠는데 네. 이제 1만 대 100으로 싸우게 100만으로 싸우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권리당원 쪽에 지금 친정표가 훨씬 많다는 것이 네. 정설입니다.
0: 이거 바뀌려
1: 저는 없죠? 그런 점에서 네. 예 저는 그런 점에서 이거 상당히 이번엔 이 룰과 지금 말한 대로 경선 일정 그 순서 저는 과거 노무현의 기적이 왜 일어났습니까? 제주도 울산 등 그 민주당이 과거에 그 좀 저 뭐냐 소외됐던 지역부터 시작을 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언더독이 올라오는 드라마도 나왔었고 노무현 네. 드라마가 나왔잖아요. 네. 너무 판에 박힌 딱 정무적 고려가 딱 느껴지는 이런 일정 정말 그냥 국민 일반이 봐도 좀 석연치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다.
0: 네. 알았어요.
1: 석연치 않습니다.
0: 네. 3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 유튜브 댓글로 왕터프가이님이 장성철 당수님 매일 유튜브 재방 봤는데 오늘은 라이브로 처음 봅니다. 목디스크는 좀 어떠시나요?
2: 오래된
0: 전 목디스크 시술 받으러 가는 길입니다. 장성철 짱 이렇게 하셨는데 네. 그 주사 열나 아파요. 주사 잘 맞으시고 빨리 네. 네.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3부 여기서 마치고요. 광고 듣고 와서 국민의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기다려주세요. 네, 찐철파 4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좋아요 눌러주셔가지고 좋아요가 1000개 넘기를 방송 중에 넘기를 기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찬우 의원님, 네. 국민의힘에서 윤리위가
1: 네, 그렇습니다.
0: 수십 명의 의원을 징계하겠다. 50명? 네.
1: 뭐 그런 얘기가 나오긴 나오는데
0: 110명 중에 50명을 징계해요.
1: 저는 이걸 볼 때는 그 저 지금 민주당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호남에 뭐 지금 수천조 원을 지금 하겠다. 이건 이제 근데 구체적으로 정말 이제 부지 선정 들어가고 네. 최종적으로 정말 그 공장 설립될 돼야죠. 때까지 그게 시간은 오래오래 걸릴 거라는 거는 그건 우리 공국민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0: 강훈식 비서실장이 4년 안에 끝난다고 아이고, 그랬는데
1: 모르겠습니다. 뭐 4년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속도가 없게 추진해온 각종 다른 정책에 비하면 긴 거고요. 네. 자 그런데 여기는 진짜 제가 볼 때는 네. 굉장히 좀 시일도 걸릴 것이고 네. 그다음에 50명이라는 숫자도 네. 이것이 과연 정말 어디까지 믿을 만한 것인지
0: 그래요?
1: 또 그다음에 징계 수위도 또 네. 이게 뭐 제명 뭐 징계하면 보통은 제명 내지 뭐 당원권 뭐 1년 정지해가지고 공천에 악영향 미칠 정도 네. 뭐 이 정도 돼야 이게 징계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 네. 뭐 주의 경고 또 이거 저를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우선 제가 어제 몇 명 의원들한테 전화를 돌려봤는데
0: 아이고 무서워. 네. 아이고 날 징계한다고 나 무서워 진짜. 나
1: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진짜 웃음만 아니 다
0: 그런
1: 웃음만 나온다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사퇴 위기에 몰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선 돌리기용으로 징계를 꺼낸 것이다.
0: 아.
1: 그러니까 언론이 지금 장동혁 사퇴 문제는 속 들어가고 네. 징계 몇 명 받나 징계 수위는.
0: 아, 정치를 되게 잘하네.
1: 그런 거지. 그런 거지.
0: 사퇴하라고 그러면 네. 재선거 딱 꺼내고 네. 또 사퇴하라고 그러면 네. 병원에 입원해버리고.
1: 그러니까 주로 몸빵이 많았어요. 그러면 단식이 있었고요. 네. 그 당시에 보니 최장시간 필리버스트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화재의 8박 10일 미국 매유가 있었고요.
0: 네.
1: 그리고 마침내 이제 병원 입원이 있었어요. 이 네 개는 주로 본인의 몸으로 해결했는데 이제는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이제는 징계라는 또 카드를 들고 나왔는데
0: 정치력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럼.
1: 정치력 그걸 좋게 말하면 정치력이고 판단. 나쁘게 말하면 이제 몸까지 본인의 몸까지 희생해가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계속 꼼수로 연명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비판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일단 시선 돌리기는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언론 계속 이 얘기만 해주는 이제 며칠 가는 거죠.
0: 그러니 다음 네. 주까지는 기본적으로 가겠네요.
1: 네, 다음 주까지 계속 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지금 말한 대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50명이니 뭐냐 일단 해놓으면 이게 엄청 기니까는 좀 더 가야 된다 이러잖아요. 이게 더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네. 재밌는 게 이거에 제 가장 공식적으로 나를 세운 게 미래 대한과 미래잖아요. 네. 그 대한과 미래 분들도 근데 그래요.
0: 뭐라.
1: 일단 운만 띄웠지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네. 더 이상의 반응은 유보하겠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0: 그러니까 지금
1: 일단 시선 돌리기 네. 국면 전환은 네. 성공했으나 네. 이걸 갖고 계속 가기는 어렵겠죠. 지금 점점점 저는 시점이 모아지고 있는데 정기국회 전에는 이분 나가게 해야 되겠다는 쪽으로 왜냐면 아무리 시간을 끌고 그래도 적어도 뭐 이걸 어떻게 한 달을 끌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네. 뭐가 나온다면은 그 나오는 순간에 근데 정말 납득할 수가 없는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금 거치적으로 정말 거명되는 사람이 진종호 이런 사람인데 네. 정말 그런 그 사람이 징계를 받을 만한 이유가 될까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0: 강 의원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강 의원님은 중간에 말을 끊지 않으면 네. 최장 몇 분까지 혼자 얘기할 수 있어요?
1: 저번에 김준일 우리 평론가 다른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좀 이렇게 재본 게 있는데 뭐 3분 무호흡인가 뭐 그런 것들이 있다고는 합니다.
0: 아, 10분 이상 그냥 얘기하실 수
1: 근데
0: 있죠.
1: 근데 어떻게든 말을 끊고 싶으셔서 지금 그러신 거 아니겠습니까? 에. 제가 저 자제하고요.
0: 눈치도 빨라.
1: 그 제가 찐철파로서 그 대표의 저 심기를
0: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살펴주세요.
1: 네, 알겠습니다.
0: 김준일 평론가님. 김준일 평론가님. 예. 김재원 의원은 어제 최고위원은 어제 저랑 인터뷰하면서 요즘에 장동혁을 지켜달라는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분위기 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우리가?
4: 아니 그 지금 국민의힘 책임 당원들이 네. 민주당 권리 당원화했다. 뭐 이런 생각이
0: 무슨
4: 들어요.
0: 무슨 말이에요?
4: 문자 폭탄을 엄청 보낸대요 지금.
0: 아~
4: 예. 그래서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저는 뭐 이제 그런 자신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는 건데 네. 사실 그거는 이제 약간 저는 폭력적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핸드폰이 마비가 될 정도로 네. 그게 이제 민주당의 유구한 전통이었는데 이제 국힘 쪽으로 이제 간 거예요.
0: 네.
4: 그래서 뭐 당원 주권주의 양당에서 다 얘기하고 있고 막 이러잖아요. 문자 폭탄에 받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뭐 정점식 원내대표 그리고 뭐 친한계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최근에는 윤재호 의원도 네. 문자 폭탄을 엄청 받았대요.
0: 그래요.
1: 네. 네.
0: 네가 왜 한동훈하고 같이 막
1: 외교안보 포럼 왜 한동훈
4: 포럼 왜 한동훈 초대해가지고 이 분란을 만드냐 그러면서 윤재호 의원 막 받았다고 하지 막 그러니까 김재원 의원이 얘기한 거는 아마 당내 의원들이 아니라 당원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많더라 맞아요. 뭐 이렇게 네,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0: 그럼 그게 대세의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냥 강경파들이 강경한 당원들이 장동혁 편들어줘야지 지키자 이런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인다.
4: 근데 그게 이제 지난주에 나온 한국갤럽도 그렇고 보면은 장동혁 대표가 자리를 지켜야 된다 국민의힘 지지층 보면은 네. 더 다수예요.
0: 높아요?
4: 더 다수예요 지금.
0: 네.
4: 그러니까 당원들은 더 짠물이잖아요.
0: 네.
4: 그럼 더 많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장동혁 체제 때 들어온 이제 당원들이 상당히 많고 그거는 친장동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0: 네.
4: 근데 그거 믿고 가는 거죠 지금. 그래서 뭐 이게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은 이거 장기화다 제가 보기에는
0: 장기화.
4: 대하 막장사극이다. 네. 대하 막장사극.
0: 9월 전 장기화.
4: 장기화.
0: 내년 9월 전.
1: 내년 9월 아니고 내년 2월이겠네.
0: 뭐, 6월.
4: 근데 그러니까 하나만 근데 좀 말씀드리면은
1: 여러 개 말씀하시죠.
4: 저는 장도혁 대표가 진짜 해당 행위를 한다.
0: 어떤
4: 정말 이기적이다라고 봐요.
1: 그렇죠?
4: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지금 보세요. 지금 선관위 국정조사하고 있죠.
0: 네.
4: 그래서 대여투쟁에 가장 힘을 쏟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선관위 네. 국정조사 있죠.
1: 그렇죠.
4: 그리고 지금 상임위 배분 문제로 지금
1: 그렇죠.
4: 원내대표단이 지금 막 이렇게 하고 있고 법사위 가져와야 된다. 뭐 여기에 막 힘 실어야 되는 거 있고 그리고 지금 3대 국힘 입장에서 보면 3대 메가 프로젝트도 이거 지금
0: 그렇죠.
4: 송곳 검증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 뭐 부동산 문제 민생 현안도 지금 다 검증해야 되는데
0: 맞네.
4: 온통 그 징계. 신경은 지금 징계 얘기로 해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지금
0: 그러네요.
4: 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게 해당 행위 아닌가요 진짜?
1: 네. 그거는 무책임하게 이럴 게 없다. 늘 해온 행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그가 예를 들어 트럼프가 무슨 뭐 성적 욕설하고 이런 거 더 이상 뉴스도 안 되잖아요.
0: 네.
1: 그런 건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마다 해당 민주당 도와주는 행위만 해왔기 때문에 더 이상 뉴스 안 된다. 물론 김준일 평론가 잘 지적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자체가 다뤄야 될 주요 현안 예를 들어 지금 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호남 반도체 몰빵 그다음에 선관위 문제와 더불어 장동혁 문제도 국민의힘이 다뤄야 될 힘겨운 대여투쟁의 이러한 수준의 지금 이슈가 돼버렸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어쨌든 그 정기국회 전에는 이게 저는 사달이 날 것 같습니다.
0: 서 수장님
5: 네.
0: 정정식 원내대표는 의원들 징계 신중히 진행되어야 한다. 이런 식의 막 약간 장동혁 대표는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5: 다른 말을 하는데 장동혁 대표 눈치는 보는 것 같아요.
0: 아 눈치를 본다.
5: 그럼요. 원내대표가
0: 아니 어제 또 재선 후 만나가지고
5: 네.
0: 장동혁 대표 체제 관련해서 뭐 오래 가면 안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도 했다라는
5: 아니, 그러니까 얘기가 있어요. 그거를 왜 그렇게 숨어서 해요. 원내대표 정도 되면은
0: 네.
5: 부적절하다.
0: 네, 잘못됐다.
5: 의원들 징계하는 것들은 지금 시점에서는 옳지 않다.
0: 네.
5: 왜 말을 못하고 뭐 네.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 이거 눈치 보는 거거든요.
0: 네.
5: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네. 장동혁 대표가 가지고 있는 카드들이 몇 가지가 있는 거죠.
0: 뭐예요?
5: 가장 큰 카드
0: 뭐.
5: 한동훈이에요. 한동훈을 일단은 물면은
0: 네.
5: 죽었던 몸이 소생되는 거예요.
0: 아
5: 그래요.
1: 네.
5: 결국에는 적대적 공생관계에 있는 한동훈을 소환을 해야겠다. 결국
2: 징계 카드를 꺼낸 건 한동훈을 소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장동혁을 중심으로 구심점으로 모여요. 벌써 고성국 씨 참전하잖아요.
0: 네.
2: 그 전에는 한동훈 그 의원이 없으니까 참전 안 하다가
0: 나부터 징계해라.
2: 나부터 징계해라 하면서 친한 게 이제 두들겨 패니까 이제 장동혁을 중심으로 한 축이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제 형성이 된 거예요. 지방선거 책임론. 그게 뭐예요? 잊어버려요 다.
0: 그러네.
2: 결국에는 한동훈과 장동혁의 싸움이 딱 이제 대립각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늘 내년으로 넘어갈 거다 장동혁의 임기는.
0: 네.
2: 2월이 저는 가장 합리적인 정정식 대표의 출구 전략이었어요. 장동혁에게도 좋고 나머지 그 반발하는 세력에게도 그 정도 선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에 장동혁 대표는 나 다 내년까지 다 임기 채울 거야.
1: 근데 임기 채우면 그 다음에 또 나오기 어렵고 저는 2월이 좀 합리적일 것 같아요. 만약 저 시간이. 근데 저는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출연하는 방송마다 민주당 패널분들 만나면
0: 네.
1: 천원이 똑같아. 장동혁 임기 더 갈 거다. 전부 장동혁 보좌해 주느라고 진정한 찐 장파는 다 민주당 지금 장동혁 의원이 국민의힘에는 지금 편드는 의원이 한두 명 없다. 아예 없다 지금. 원외 조강한 김민수 둘이 있다. 근데 그렇지 않다. 국회 찐 장파가 161명이 이미 있다.
0: 아, 민주당 의원들. 네.
1: 그러니까 지금 장동 대표가 버티고 있는 거고요.
0: 알겠습니다.
1: 그리고 저 그 좀 전에 뭐 그 얘기 하셨지만은 저는 그 지금 윤재욱 그 원내대표가 대선까지 다 지금 만났다는 거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저 다선을 다 만든 거. 죄송합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한 그래서 다 네. 지금 사실 총의를 모아가서 언제든지 지금 한 방에 준비될 수 있다고 보고요.
0: 신동욱 네. 김재원 최고를 불러다가 오늘 의견 이러니까
1: 근데 그거는 아니 그 원내대표가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거고 다만 근데 이제 징계를 만약에 정말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 만약 나온다면
0: 네.
1: 그거는 굉장히 클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게 신동욱이나 김재원한테 압박이 될 것 같고 한 가지 재미있는 건 박정은 의원이 지금 상을 당했는데
0: 네. 네.
1: 어저께 저녁에 그 병원에 그 한동훈 대표 의원이 갔어요.
0: 네.
1: 그런데 한동훈 의원이 가니까 거기 문상 어떤 윤재혁 의원,
0: 네.
1: 그다음에 이만희 의원, 네. 이인선 의원 이런 사람들이 다 거기 테이블에 한동훈 의원과 앉아서 화기애애하게
0: 네.
1: 과거 지금 한동훈과 거리 두고 다 비판했던 사람들
0: 네.
1: 다 모여가지고 아주 화기애애한 네. 그런 모습을 연출했다고 합니다.
0: 알겠습니다. 네. 강 의원님 골프 치세요?
1: 네?
0: 골프.
1: 저는 못 칩니다.
0: 못 쳐요? 네. 그러면 네. 여기서 네. 골프 하시는 분은
6: 민주영.
0: 서용주 네. 소장님인데
2: 네.
0: 조선일보 단독 보도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분들에게 골프를 제안했대요. 야당에 좀 얘기를 듣고 싶다고.
2: 좋은 제안이라는 것 같아요.
0: 끝이에요?
2: 뭐 골프라는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리를 하자는 거잖아요.
0: 네.
2: 골프 운동 특성상 뭐 테니스나 뭐 이런 탁구나 펜싱 하자고 할 수는 없잖아요.
0: 네.
2: 뭐 배드민턴은 저쪽 그 네트 옆에서 하는데 얘기를 못하지만 골프는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충분히 한 4시간 다시 할 수 있어서
0: 같이 또 샤워도 하고
2: 샤워도 하면서 끝나고 나면서 식사도 하면 하시고. 이게 그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이게 저는 구조적 다수를 위한 그 또 어떤 이 외연확장의 그 제안이고 정치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3대 메가 프로젝트 이거는 이재명 정부의 성과로 남기기 위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성진엔 엔진을 장착하는 거라서 야당의 협조 없이는 이게 잘 갈 수 없다는 걸 대통령은 아는 거죠.
0: 취재 보셨어요? 누구한테 했는지 뭐 이렇게 신성범 의원한테 뭐 제안을 했는데 본인은 안 친다고
1: 그런 얘기도 좀 들었다고 저는 그런 아주 집체로 구체적으로 취재는 못했는데 저는 그때 기본적으로 지금 법사위원장 문제를 가지고 민주당이 저렇게 그냥 독점을 해버렸는데 뭐 이재명 대통령이 그 화합 행보를 뭐 내세운 건 좋지만은. 이게 좀 보면은 그 너무 그 국회에서의 그 독주와 민주당의 독주와 그런데 대통령이 이렇게 골프를 내미는 게 저 좀 결이 좀 안 맞, 좀 악유가 안 맞아요. 저는 그러니까.
0: 악유가 안 맞더라도 뭐 대통령은
1: 아니 그렇더라도 지금 어쨌든 같은 정권이 당정이 그 사실 이번에 저는 그 보니까 어느 신문이 보니까 민주당 뭐 천년만년 지금 여당을 보고 네, 생각하나 했는데 저는 참 공감합니다. 지금 보니까는 이제는 심지어 민주당의 원래 자랑이 뭡니까? 옛날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의 의원 시절에 역사상 최장기 그 필리버스터를 해서 뭐 독재한 거였다 뭐 이랬지 않습니까? 그 필리버스터는 민주당에 내세운 소중한 의회에서의 그 어떤 그 야당의 권리였어요. 그래서 자기들 여당 되니까 이제는 그냥 필리버스터 자체도 완전히 그냥 봉쇄해버린 수준으로 지금 가겠다는 거고 제가 보니까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주 간단한 이유는 그거더라고요. 그렇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면은 민주당 의원들 밤에 약속 있고 지방 내려가고 그래야 되는데 또 거기 대학에서 앉아 있어야 되고 하니까 그런 게 싫다. 네. 이런 것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제가 볼 땐 너무 오만이 도를 넘었어요. 이런 과정에서 그렇게 다 할 자기들 챙길 건 다 챙겨놓고 그냥 골프 치자. 저는 그 야당 입장에서 굉장히 성이 날 것 같아요.
0: 그런데 강찬호 의원님과 좀 얘기를 나누면 놀랍습니다. 항상.
1: 왜요?
0: 이 연관시키는 거. 네. 골프 얘기를 물어봤는데 네. 필리버스터 얘기로 꼽아주시는 거는 대단한
1: 억지, 억지입니까?
0: 네. 아니요, 너무 이제
1: 자연스럽게
0: 자연스럽게 아, 이렇게 네. 연관시키는.
5: 아니 근데 네. 집권 여당의 문제를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전당대회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지난 정청래 지도부에서는 그런 야당과 협치가 잘 안 됐다는 부분들 아쉽죠. 근데 야당이 대화 상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장동희 지도부로 봤지만 거기는 대화할 수 있는 아니, 수준이 안 된다고 여당에서는. 네. 생각했기 때문에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야. 정치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정청래 지도부는 그거를 포기했어요.
1: 그렇죠.
5: 그러면 그렇죠. 이제 새롭게 들어서는 집권여당의 당대표는 네. 대통령이 야당에 골프 제안을 하듯이 끊임없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정치를 보완시키자라는 신호를 저는 대통령이 먼저 보는 보여주는 게 저는 나쁠 게 하나도 없다고.
1: 그러면서 그럼 그러면서 대통령이 그 얘기를 좀 해줘야 된다고 봐요. 제가 이제 초청한 김에 저 여당도 얘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야당 좀 무시하지 말고 가급적 좀 야당
5: 얘기를 들어줘라. 그
1: 여당이 당원으로서 얘기할 수 있지.
0: 아니 여당에서 네. 여당 대표가 지금 여당 대표가 네. 대통령한테 대들고 들이받는데 뭘 뭘 얘기를 해.
1: 대표는 더 이상 지금 아니죠.
0: 네. 지금 바뀌어 그러니까 있죠.
4: 골프는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봤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신성범 의원하고 영남 중진 의원인데 개파색이 엷은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서용주 수장님도 얘기했지만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구조적 다수라는 표현을 썼어요.
0: 맞아요.
4: 저는
0: 맞아요.
4: 처음 들어봤어요. 그 표현은. 그러니까 보통은 다수 연합 아니면은 이제 뭐 중도 보수 포용 뭐 이런 거를 썼는데 이 구조적 다수가 한 두어 번 썼어요 그거를. 굉장히 저는 딱 꽂힌 게 뭐냐면은 일시적, 한시적 그게 아니라 구조적 체계적으로 다수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만들 것이냐. 어제 이제 하나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당내 통합 얘기하고 당 통합하고 그다음에 진보 진영이 통합하고 그다음에 이제 촛불 혁명들 비체 혁명이 이거 통합해야 된다 이런 단계적 통합론을 얘기를 했다면 여기는 그것도 좋지만은 구조적 다수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는 그 유시민 작가의 표현대로 이제 재건축이나 아예 재개발 하겠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1: 그렇죠.
4: 그 의지는
1: 맞아요.
4: 명확히
1: 맞아요.
4: 밝힌 거예요.
1: 재개발.
4: 거의

0: 지금 아, 비서관 형
1: 얘기하지 마세요. 얘기하지 마세요.
2: 네, 안 얘기할게요. 김준일 평론가니까 이것도 여쭤볼게요. 저 단톡방 국민의힘 윤재욱 의원이 한동훈 의원 초청했더니 장동혁 대표가 그냥 휑하니 나가버렸잖아요.
0: 예.
2: 뭐 어제부터 뭐 계속 화제가 됐는데 이 상황 설명과 좀 김준일 평론가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맞냐?
3: 일단은 양측의 주장이 조금 다른데 네. 그러니까 양측이라고 하는 거는 예, 장동혁 대표하고 그 이제 대변인 쪽 얘기하고
2: 김용은.
3: 예, 예. 제가 어제 이제 한재하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네. 한재하 의원도 이 단톡방에 있대요.
2: 네.
3: 그런데 이게 2년 전부터 있었던 거는 맞는데 단톡방을 텔레그램 방을 새로 만든 게 맞대요. 그러니까.
2: 최근에
3: 네. 새로 만든. 왜냐하면은 빠진 사람들 뭐 이제 전화번호가 바뀌어가지고 뭐 그런 사람들이 네. 많으니까 새로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한 거고 한동훈 의원도 이제 거기에 들어온 초대받아서 들어온 것도 맞고 장동혁 대표의 주장은 뭐냐면은 아니 내가 허락도 안 했는데 왜 맘대로 초대해가지고 이런 단톡방 만들어 나는 나갈래라고 한 거지 한동훈 때문에 나간 건 아니다 라는 게 그쪽에 네. 이제 당 대변인의 주장이에요.
2: 네.
3: 그런데 그럼 아니 저는 이제 지대게 의아한 게 물론 저도 이제 이상한 뭐 텔레그램 방이나 단톡방에 초대되는 경우에서 아 뭐 이제 투자 여기 하면 그런데 저도 나오죠. 근데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다 아는 사람인데 그냥 나온다고 거기서 그 위에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동혁님이 퇴장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일지 뭐 이거를 모르고
2: 퇴장하려면은 그냥
0: 조용히 할 수도 있어요.
2: 한동훈 대표 딱 들어오기 전에 이거 뭐야?
0: 그러니까 제 말은 그렇죠. 그거예요. 네. 시점이 문제예요. 끝! 아니 얼마든지 그 전에 탈퇴할 시점이 있었는데.
2: 시간 끝. 진철파
3: 애견납니다.
2: 진철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끝까지 좋아요 네, 눌러주세요. 네, 네, 네.
4: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5: 첫 소식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서울올림픽공원 개표소에 진입해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6: 시민들의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 27일 만에 개표소 문이 열린 겁니다. 김다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7: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서울올림픽공원 개표소를 찾았습니다. 투표용지 등 내부 보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첫 현장 조사에 나선 겁니다. 정오쯤 현장에 도착한 위원들은 경찰 브리핑을 들으며 안전 확보 여부를 확인했고 1시간여 만에 시위대를 뚫고 개표소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 27일 만으로 시위대와 별다른 충돌은 없었습니다. 내부 현장 검증은 40분가량 진행됐습니다. 위원들은 투표함 등 보관된 물품은 별도로 열어보지 않은 채 현장을 보존하고 다시 문을 폐쇄했습니다. 점검 과정에선 일부 투표용지 보관 장소가 샤워실이라거나 CCTV 설치 부족 등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다만 특위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은 점검을 마친 뒤 투표지 247만 장이 그대로 보존된 거로 보인다며 공개 재검표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8: 우리가 공개적으로 재검표하는 것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7: 개표소 방문 전에는 투표지 부족 사태가 전국에서 가장 극심했던 서울 송파구 선관위에 대한 현장 조사도 진행됐습니다.
9: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 그것도 잘하라고 월급 주는 거예요. 남 탓하라고 월급 받는 게 아니라고요.
10: 그런데 송파구는 유독 50%를 그대로 고수를 했어요. 그 고수한 이유가 뭡니까? 특히 사전투표율이 낮은 이 송파구에서.
7: 국조특위는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에 대한 2차 현장 조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는 22일 결과보고서 채택 전까지 이번 사태의 진상이 규명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5: 네, 이 잠실 개표소 내부에서는 투표지 247만 장이 밀봉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6: 훼손된 흔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CCTV 등이 부실하게 관리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부장훈 기자입니다.
11: 굳게 닫힌 철문을 열자 투표지라고 적힌 하얀 상자가 방안 가득 쌓여 있습니다. 겉면에는 봉인 테이프가 둘러져 있고 무단 개봉을 막기 위해 군데군데 도장도 날인돼 있습니다. 시위대 저지로 한 달 가까이 발이 묶인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개표소 안 투표함들입니다.
12: 손 대시면 안 됩니다. 네.
11: 투표함은 경기장 지하 잠금장치가

0: 달린 폐쇄된 사무실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송파구 전역에 투표지 247만 장이 투표함 380개에 밀봉돼 있었는데 일단 육안으로는 무단개봉이나 훼손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 현장 그대로 보존돼 있다는 것을 증언하셨습니다. 그 안에는 247만 표에 달하는 유효 투표지 그리고 투표함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0: 경찰과 함께 진입한 국조특위위원들은 투표함 관리와 보안 상태를 집중적으로 살폈는데 보관 장소가 샤워실인데다 출입구를 제외한 내부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2: 보관되어 있는 장소가 원래 이 경기장의 샤워실이에요. 그렇다고 하니까 안에 CCTV가 없는 거고
3: 누가 저기 어떻게 들어가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지금 이 CCTV 상태에서는.
0: 그런 만큼 투표함을 다른 장소로 옮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는데 증거 훼손이나 안전사고 등을 우려해 일단 현장을 보존한 채 다시 문을 폐쇄했습니다. 국조특위는 선관위 측에 CCTV 영상 제출을 요구했는데 향후 국정조사와 수사 과정에서 쟁점이 될 거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4: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오후 서울 용산에서 22대 후반기 국회를 대비하는 국회의원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중점 법안과 구체적인 입법 타임라인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국민의힘이 민주당 주도의 원구성에 반발해 상임위원회 보이콧을 선언한 만큼 여기에 대한 대응 전략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원구성에 맞서 더 강력한 투쟁을 이어가기로 총의를 모은 가운데 오늘 후속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오늘 오전 정점식 원내대표 주재로 열리는 원내대책회의에선 법사위원장 탈환을 위한 원구성 재협상 방안과 구체적인 투쟁 방향 등이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11개 상임위원장을 일방적으로 가져간 민주당의 1차 원구성에 동의할 수 없다며 향후 더 강력한 투쟁으로 펼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4: 네, 이른바 3대 메가 프로젝트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은 야당과 일부 지역의 반발과 관련해 지역 투자에 분열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5: 정부가 기업의 투자를 압박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6: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 첨단 산업 분야 주요 기업들의 충청권 투자 계획이 발표된 보고회. 충남 아산을 직접 찾아 힘을 실은 이재명 대통령은 준비된 축사에 앞서 작심 발언부터 꺼냈습니다.
7: 축하 말씀을 드리기 전에 몇 가지 이제 오해라면 오해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6: 이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균형 발전 구상인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일부 지자체와 야당 등의 비판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가장 좋은 입지의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분열적 접근은 안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7: 왜 우리 동네 안 나눠줘?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안 된다고 화내고 주민들은 섭섭할 수 있죠. 그러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같이 거기 부안에 동해서
6: 수도권 집중 폐해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포용 성장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는 지역 투자는 선물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기업을 압박했다는 일각의 기업 팔비틀기 주장도 재차 반박했습니다. 과거 관치행정 시절을 생각해 기업에 압력을 넣어 강제로 할 수 있을 거라 보는 것 자체가 구태라고 지적했습니다.
7: 제가 이재명 회장님한테 압박해가지고 삼성전자가 혹시 그런 결정을 한 게 아닐까 이런 구태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불가능한 얘기죠.
6: 이 대통령은 보고회가 끝난 뒤엔 다시 서울로 올라와 청와대 참모들과 회의를 열고 3대 메가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총력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관련 정책과 법령 정비, 예산 배정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 순위로 두라며 속도전을 주문했습니다.
8: 호남에 이어 충청 지역의 미래개발 청사진을 제시한 이 대통령은 오늘은 경남 진주에서 영남권 첨단산업발전보고회를 개최합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7월 3일 금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네, 먼저 서울신문은 비상 걸린 장바구니 물가를 다뤘습니다. 4년 전엔 11만 원이었던 장바구니와 똑같이 장을 봤더니 올해는 14만 원이 넘었습니다. 쌀값은 꾸준히 올랐고요. 사과나 오렌지 같은 과일값도 많이 올랐습니다. 주요 단백질원인 고등어와 달걀, 돼지고기 가격도 치솟았습니다. 장을 볼 때 오렌지는 바나나로, 돼지고기는 수입산 냉동으로 바꿔 담은 분들 많으실 겁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장기화로 달걀값도 심상치가 않죠. 정부가 미국과 태국산 달걀을 값싸게 수입하자 대형마트에선 오픈런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많은 직장인이 외식 대신에 구내식당이나 도시락으로 식비를 아끼고 있습니다. 물가가 좀 잡히면 좋으련만 원가 상승의 기후변화 그리고 환율까지 변수가 많죠. 당분간은 물가 안정이 쉽지 않을 거란 진단이 나옵니다. 이어서 서울 명동이 K약국 투어의 중심이 됐다는 경향신문 기사 보겠습니다. 올해 5월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쓴 카드 소비액은 2조 1,200억여 원, 이 중에 약국 소비 증가율이 206.1%로 주요 업종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면세점이나 백화점, 피부과 등 전통적인 관광 소비 업종을 크게 웃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식 피부관리, 이제는 드라마나 SNS를 타고 너무 유명하죠. 그래서 관광객들이 가장 먼저 찾는 것도 피부 관련 제품입니다. 흉터관리 제품이나 여드름 치료제, 피부재생 크림 등이 대표적입니다. 가격 경쟁력도 인기 요인으로 꼽힙니다. 한국 제품에 대한 신뢰가 워낙 크다 보니까 상비약은 물론 건강기능식품도 인기 상품인데요. K약국 투어가 한국 여행의 생활형 소비 콘텐츠로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다음 조선일보 기사는 초등교사의 정신건강이 무너졌다는 내용입니다. 초등교사 중 우울증 위험군 비율이 일반 성인의 무려 11배라고 합니다. 최근 1년간 진지하게 자살을 생각...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송공유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공유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1: 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이 임신한 외국 여성들의 입국 자체를 아예 공항에서 차단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을 직접 설계하고 있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어제 팍스 뉴스와의 인터뷰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시적이나마 이제부터는 누가 미국에 들어오는지를 매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사람들이 미국 땅에 아기를 낳기 위해서 오고 그 아기는 평생 시민권을 갖게 되는 일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의 권리 문제를 건드릴 수 없으니 임산부 자체를 미국에 못 들어오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임신부의 입국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을 두고는 비판도 있습니다. 실제로 또 문제도 많습니다. 누가 임신했는지를 일일이 어떻게 알 것이며 또 임신 상태가 어떤지에 관한 데이터가 정부에 넘어간다라는 사실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뭐 개인정보와 관련된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습니다. 입국 심사를 할 때 단순히 임신했습니까 등등 뭐 임신 여부를 묻는 간단한 질문으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그 간단한 질문 자체가 여성들에게는 매우 민감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는 질문이 추가적으로 이어지는 순간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나 심지어는 성희롱 등 그 이상의 예측하기 어려운 많은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자, 한편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서 태어난 아기가 1년에 몇 명, 즉 자동 출생 시민권을 받는 아기가 1년에 몇 명인지에 대한 공식적인 집계는 사실 정부의 발표로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3의 기관이 한 추정치에 따르면 미국에서 연간 한 2만 5천 명 정도 수준이 미국을 일시적으로 방문했다가 자식을 낳는 그런 정도로 숫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년에 2만 5천 명. 물론 그런데 이들이 모두 고의적인, 의도적인 원정 출산이다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미국에서 태어난 뒤에 모국으로 돌아가서 추후에 그냥 모국 시민권만 유지하는 케이스도 최근에는 훨씬 더 많은 상태입니다. 실제로 한인들의 경우에도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시민권을 갖게 된 뒤에 18세가 되어서 국적 선택을 할 때 최근에는 한국 국적을 선택하는 케이스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고의적으로 미국에서 태어나게 된 케이스는 1년에 그저 만 명 미만일 터인데 그 만 명 미만에 비해서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태어나는 신생아는 약 360만 명입니다. 일반적인 신생아 360만 명에 비해서 그저 만 명 미만으로 추산된다. 상대적으로 심각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숫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는 임신부의 입국 자체를 막는 방법에 대한 검토를 지시한 데 이어서 이제 또 원정 출산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하겠다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자, 앞으로는 임신한 상태에서는 미국에 들어오지 못할 확률이 높아지는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원정 출산을 영어로는 birth tourism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연방 법무부가 birth tourism, 이 원정 출산 사건들을 최우선으로 수사해서 기소하라라고 연방 검찰에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일선의 모든 연방 검사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서 원정 출산 사건을 가장 먼저 처리하라라고 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 출산 관광 계획은 이민법을 악용하고 형사법을 자주 위반한다라며 자녀가 시민권을 자동으로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국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일선 검사들에게 출산 관광 수사를 위해서 국토안보부와 협력하도록 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4월 이 수사 요원들에게 출산 관광 소위 원정 출산 수사에 집중할 것을 이미 명령한 바 있습니다. 자, 법무부의 이번 지시는 출생시민권 제도에 대한 합헌이다라고 결정을 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직후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발표된 것입니다. 대법원의 발표는 그렇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을 거야 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죠.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강경한 반이민 정책을 이어가겠다라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이 원정 출산은 사실 단속해야 하긴 합니다. 그런데 또 이 원정 출산 단속에 애매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관광으로 왔다가 아이를 낳아도 법적으로 시민권을 아이한테 주는 게 미국에서 어찌됐든 합법이니까 사실 원정 출산의 기준이 어디부터인지 당신 원정 출산 했어? 뭐 안 했어?를 어디부터 그렇게 구별을 할지가 매우 애매합니다. 임산부가 출산을 몇 달 앞두고 미국의 가족이 보고 싶어서 왔다가 아이를 낳게 됐다는데 그걸 무슨 법으로 위법하다라고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고 임산부의 미국 입국을 또 무조건 막을 수도 없고 참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 법무부가 어떻게 조사하고 어떻게 제한하겠다라는 것인지 그 구체적인 내부 지침을 찾아봤습니다. 원정 출산이 애매한 기준 때문에 처벌하기 어렵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연방 법무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 법무부는 형법 및 이민법 조항들을 활용해서 수사하라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내부 지침을 검사들에게 내려보냈습니다. 사실 수사를 한 뒤에 처벌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 법적 기준이 분명해야 합니다. 법적 기준이 분명해야 재판에 넘기는 즉 기소를 할 수도 있고 또 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 분명한 법의 잣대가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원정 출산 조사한다라고 겁만 주고 끝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그게 어떤 법들이 있는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자 사기 문제입니다. 가장 흔하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입니다. 입국 심사 시에 임신 사실을 숨겼거나 입국 목적을 비즈니스라고 거짓 신고해서 입국하는 행위입니다. 이건 추후에 조사해서 얼마든지 쉽게 구별해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두 번째는 통신 사기입니다. 원정 출산 업체가 고객에게 비자 발급을 위한 허위 서류 작성법을 코칭해 주거나 입국 목적을 속이도록 유도하는 등 즉 아, 나 임신해서 아이 낳으러 미국 가는데 이걸 뭐라고 써야 돼요? 할 때, 아예 그렇게 쓰면 안 되죠. 그냥 그 비즈니스라고 쓰세요. 뭐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통신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전화, 카톡, 텔레그램, 텍스트 메시지. 뭐 중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왓츠앱이라고 하나요? 뭐 위챗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등등 그런 전자적 통신 수단을 이용해서 공모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게 통신 사기입니다. 이 역시 전화기를 압수하거나 이메일을 분석하거나 하는 것을 통해서 조사가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 세 번째는 자금 세탁 혐의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원정 출산 대가로 받은 거액의 돈을 합법적인 비즈니스 수익인 것처럼 숨기거나 자금 출처를 세탁하는 과정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건 원정 출산을 도와주는 그 조직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외에도 타인의 신원을 이용해서 입국하는 신원 도용 행위, 위에 여러 가지 행위를 조직적으로 계획해서 실행하는 이 소위 공모 혐의 등등 사실 적용시킬 수 있는 법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법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민법이나 국적법 등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두가 다 형사법 관련입니다. 결국 이 대목에서 알 수 있는 게 트럼프 행정부가 원정 출산을 전격적으로 수사하겠다라고 하면서 전면에 내세우는 건 강경한 반이민법을 집행하겠다가 아니라 원정 출산을 통해서 벌어지는 각종 범죄를 척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뭐 진짜 속마음이 강경한 반이민법이라 할지라도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건 딱히 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형사법을 앞에 내세우고 범죄를 척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 같은 지침을 고려해 봤을 때 임신한 여행자에 대한 입국 심사가 더욱 엄격해질 것은 뭐 분명합니다. 임신한 상태로 입국하려는 경우에 세관 입국 심사대의 요원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심층적인 심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어떤 질문을 많이 던질까요? 첫 번째, 입국 목적입니다. 미국에 이번에 방문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이냐? 라는 질문은 당연히 할 겁니다. 그런데 이때 어느 바보가 출산이요? 라고 답변하겠습니까? 그럴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사업이요? 라고 대답했다가 추후 전혀 사업적인 행위가 없었다라는 게 밝혀지면 당연히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그게 두려워서 임신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임신이 아니다라고 아예 거짓말을 했다가는 오히려 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입국심사관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두 번째, 의료비용 지불 능력입니다. 이건 입국심사대에서 가장 흔한 입국 거부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비용을 미국 납세자의 세금으로 충당할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자금 증명서와 의료보험 가입 여부 등을 매우 엄격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가장 많은 질문 세 번째는 체류 기간입니다. 출산 예정일과 머무를 기간 등을 대조해서 출산이 미국 체류 기간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의심되면 관광 비자의 본래 목적인 일시적 방문, 일시적 방문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간주해서 아예 공항에서 입국을 안 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요약하자면 임신 중인 상태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입국 심사대에서 출산 목적이 아님을 증명해야 하고 또 만일 의료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본인이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도 증명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 입국이 거부될 가능성이 앞으로는 크게 높아지게 됐습니다.

0: 네, 지난 6월 12일 JTBC의 채무 불이행으로 시작된 한국중앙일보그룹 전반의 유동성 위기가 중앙일보의 경영권 매각 추진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JTBC가 부도 직전까지 채권을 발행한 것과 관련해서 금융당국의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한국 시간 2일부터 중앙그룹 계열사의 회사채 불완전 판매 의혹과 관련된 본격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JTBC의 회사채는 연 8%의 고금리를 내세워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판매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금감원은 JTBC 회사채 발행 주관사인 신한투자증권과 또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판매를 맡은 키움증권에 대한 조사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불완전 판매라는 것은 은행이나 증권사 등이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고객에게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 즉 위험도와 손실 가능성 등을 언급하지 않았거나 허위 또는 과장 설명을 해서 소비자가 상품을 잘못 인식하고 구매하게 만드는 부당한 판매 행위를 뜻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들 금융기관들이 JTBC의 재무 악화 위험은 알고도 회사채를 그렇게 발행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증권사가 JTBC의 재무 악화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라며 불완전 판매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요즘 미국에서는 자동차 디테일링 세차가 청년층의 새로운 창업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창업 비용이 낮고 세차 영상이 SNS에서 인기를 끌며 학업이나 직장까지 접고 뛰어드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디테일링 세차란 일반 세차보다 훨씬 정교한 수준으로 차량 안팎을 손질하는 서비스를 뜻합니다. 진공청소기로 차량 내부 구석구석의 먼지와 부스러기를 제거하고 고압 세척기로 외장 오염물을 씻어내는 기본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도장면의 흠집과 얼룩을 갈아내는 도장 보정, 코팅제를 발라 광택과 보호막을 더하는 세라믹 코팅까지 더하면 고급 서비스로 분류돼 요금도 크게 뜁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오하이주 셀럼에 사는 한 켄트 주립대 재학생은 지난 5월 아예 학업을 중단하고 부모 차고에서 디테일링 세차 사업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이 일로 매달 5천 달러의 순이익을 올리고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자격증 없이 장비만 갖추면 바로 창업할 수 있다는 점을 디테일링 세차 사업의 최대 강점으로 봅니다. 국제 디테일링 협회의 매건 포이리에 회장은 기본적인 세척만 하는 수준이라면 소규모 장비를 차에 싣고 곧바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다만 세라믹 코팅 같은 고급 서비스는 별도 작업장과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은 앞으로는 이 같은 낮은 진입 장벽이 불러오는 경쟁 심화도 우려된다면서 계절성, 고유가에 따른 소비 위축을 견디면서 전문 서비스와 교육, 컨텐츠 수익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장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시장 상황을 짚었습니다.

0: 이어서 must read,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운전면허와 신분증 정보를 전국 차량관리 네트워크와 공유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면서 서류 미비자를 비롯한 이민자들의 개인정보가 연방이민국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2026-27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캘리포니아 DMV가 전국 운전자 정보 시스템과 이 데이터를 연계할 수 있도록 5,500만 달러의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주지사도 서명했습니다. 주정부는 이번 조치가 연방정부의 리얼 아이디법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100만 명이 넘는 이민자 운전면허 소지자들의 개인정보를 연방이민당국이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일부 지역의 이콜라이 대장균 검출로 인해서 수돗물 끓여 마시기 권고령이 발령됐습니다. LA 수도 전력국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30일 실시된 정기 수질 검사에서 대장균이 특정 지역에서 대량 검출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영향 지역은 서쪽으로는 사우스 아드모어길, 동쪽으로는 사우스 마리포사 에비뉴, 북쪽으로는 오가, 그리고 남쪽으로는 육가로 둘러싸인 두 블럭 구간입니다. 수도전력국은 해당 구역의 주민들에게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수돗물을 반드시 1분 이상 끓여서 사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당국은 이번 조치가 예방 차원의 수돗물 끓여 마시기 권고이다라며 전체 상수도 시스템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보일하이츠 화재와는 무관하며 화재 관련 오염물질도 검출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추가 검사 결과에 따라서 해제 여부가 결정되면 해당 구역 주민들에게는 즉시 통보될 예정입니다. 해당되는 구역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서쪽으로는 아드모, 동쪽으로는 마리포사 에비뉴, 북쪽으로는 오가, 그리고 남쪽으로는 육가, 두 블럭 구역입니다. 건국 250주년 독립기념일 연휴를 앞두고 남가주 전역에서 불법 폭죽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대규모 폭죽 유통조직을 겨냥한 합동단속을 벌이는 한편 드론 등을 활용한 감시 활동도 확대하면서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이튼 호크먼 LA 카운티 검사장은 불법 폭죽 제조, 운반, 판매 그리고 사용 행위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호크먼 검사장은 문제는 일부 사람들이 합법적인 공개 불꽃 놀이를 즐기는 수준을 넘어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험한 불법 폭죽과 폭발물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점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검찰은 제조업자, 판매자 그리고 구매자 그리고 점화한 사람까지 모두 기소할 것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아서 이번 주 내내 한인타운을 포함한 LA 전역에서 DUI 단속이 강화됩니다. 먼저 오늘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는 한인타운 웨스턴길 베니스 블루버드와의 교차지점에서 체크포인트가 설치됩니다. 또한 옥스포드길은 멜로즈 에비뉴와의 교차지점에서 체크포인트가 역시 설치됩니다. 내일은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77가 경찰서와 사우스 이스트 디비전 관할 지역에서 음주운전 집중단속이 진행됩니다. 또한 내일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는 빅토리 블루버드와 밥콕 에비뉴에서도 검문소가 설치됩니다. 또한 일요일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는 버먼트 에비뉴와 먼로 스트릿 교차로에서 역시 DUI 검문소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1: 네, 홍명보 전 감독이 경찰에 소환돼서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홍 전 감독은 오늘 검은 모자와 검은 마스크를 쓰고 어디론가 출국했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2: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3: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4: 부당침뜸의 명가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침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5: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4: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6: 꽃게 판매 10만 개 돌파, 온달 23주년 23% 할인 이벤트.
7: 고객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온달 개업 23주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6: 7월 한 달간 매콤하고 푸짐한 아구찜 23% 할인.
7: 모든 테이블에 고소한 평양식 녹두빈대떡 무료 서비스와 간장게장 꽃게탕 아구찜 영포 수제비도 사랑받는 메뉴.
6: 예약은 23382-8844, 23382-8844. 팔가와 캔모 코너 온달 23주년 아구찜 23% 할인 이벤트.
8: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9: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8: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9: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8: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10: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1: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LA 코리아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10: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 네, 홍명보 전 감독이 시민단체로부터 업무 방해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홍 전 감독이 경찰의 소환을 받게 되면 결국은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데요. 그 부분 상당히 주목됩니다. 그런데요, 시민단체로부터 업무 방해 그리고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 당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오신 지 좀 오래되신 분들은 업무 방해는 알겠는데 업무상 배임은 뭐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자, 한국에서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저버리는 행위를 해서 그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본인은 반대로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입니다. 자, YTN의 보도로 이 부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2: 홍명보 전 감독이 업무방해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에 당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지난 2024년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이임생 전 기술총괄 이사가 내부 규정을 무시한 채 감독을 선임하고 연봉을 결정한 과정을 홍 전 감독도 관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3: 홍명보의 전술은 무전술, 무전략입니다. 전혀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능력이 되는 것처럼 국민과 국민을 기만해가지고 그 돈을 받았기 때문에 폭넓게 보면은 저희로서는 그 뱀으로 보죠.
12: 그러면서 선수들에게는 강요와 협박을 동반한 고통을, 국민에게는 모욕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정감독 재선임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선 이미 2년 전 경찰에 고발장이 제출됐습니다. 늑장 수사 비판에 서울경찰청이 수사에 나섰고 이번에 추가로 고발된 사건까지 병합해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종로경찰서는 정 회장을 포함해 주요 피고발인 조사를 마쳤지만 당시 고발장에 빠져있던 홍정 감독은 참고인 신분으로도 조사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독 선임 불공정 의혹의 핵심 당사자이자 피고발인으로 적시된 만큼 이번에는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높습니다. 위법성과 강제성 여부에 초점을 맞춰 법리관계를 따져보고 있는 경찰은 홍정 감독을 포함한 핵심 인물 소환 여부에 대해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1: 네, 한편 홍명보 전 감독은 오늘 새벽 검은 마스크와 검은 모자를 둘러쓰고 인천공항에 나타나서 어디론가 출국했습니다. 출국 이유를 묻는 일부 기자들에게는 언젠가 말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나갔습니다. 왜 언젠가 말할 날을 기다려야 되죠? 당당하게 지금 말하면 안 되나요? 네, 이어서 출근하란다고 소송한다고 하는 주정부 공무원들 소리 전해드립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팬데믹 이후에 이어져온 이 공무원 재택근무를 축소하고 출근을 점차 늘리자 공무원들이 급기야 반발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어제부터 공무원의 사무실 출근 의무 일수를 기존의 주 2일에서 주 4일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소 9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 공무원들이 이제 주 4일 출근을 하게 됐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변화라는 것은 늘 어렵지만 재택근무 축소는 수년 전부터 예고해온 일인 만큼 이제는 실행에 옮겨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출근 확대에 대해서 주정부 공무원 노조와 직능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연근무제가 납세자의 비용 절감, 고용 확대, 그리고 통근자 감소를 통한 기후변화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정부 공무원들은 주정부를 상대로 급기야 소송을 제기하고 재택근무 축소 정책을 막아달라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 요구는 지난 29일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뉴섬 주지사의 주 4일 출근 명령은 일단 예정대로 어제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정부 공무원들은 추가적인 소송을 한다라면서 재택근무 축소 반대 투쟁을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방침입니다. 팬데믹 이전에 주 5일 출근들은 그런데 어떻게 했나 싶습니다. 팬데믹 전에는 주 5일도 아무 말 없이 출근했었는데 팬데믹 때문에 원격 근무하다가 주 2일 출근하라고 하니까 투덜투덜, 이제는 주 4일 출근하라고 하니까 소송한답니다.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CJ 올리브 영은 오는 8월 14일부터 4일간 LA에서 올리브 영 페스타를 연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미국의 첫 오프라인 매장을 선보인 데 이어서 대규모 뷰티 축제를 통해서 미국인들의 K-뷰티 경험을 더욱 확산시키겠다라는 전략입니다. 이번 페스타는 올리브 영의 체험형 콘텐츠를 한자리에 모두 구현한 K-뷰티 플레이그라운드 컨셉으로 꾸며집니다. 약 5만 스퀘어 피트 규모의 초대형 부스에서 55개의 K-뷰티 브랜드가 참여해서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를 선보입니다. 이 부스 중앙에는 올리브 영 매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스토어 존을 구성해서 K-뷰티 대표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합니다. 이 스토어 주변에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대표적인 상권인 홍대거리, 그리고 명동거리, 또 강남거리 등과 똑같은 모습으로 공간을 만들어서 마치 서울에 온 듯한 그런 분위기를 연상시키게 됩니다. 올리브 영 관계자는 이번 페스타를 통해서 LA를 중심으로 한국의 올리브 영을 글로벌화하는 계기를 만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0: 현대화 기아가 미국에서 올 상반기 역대 최대 판매 실적을 세웠습니다. 현대화 기아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6개월간 미국 시장에서 제네시스를 포함해서 92만 380세대를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3.0%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 제네시스를 포함한 현대차는 2.7% 늘어난 48만 9,656대, 기아는 3.4%가 증가한 43만 727대로 나란히 상반기 최다 판매 기록을 세웠습니다. 제네시스만 따로 분류해보면 4.6% 늘어난 3만 9,088대 판매했습니다. 모델별 판매 현황을 보면 현대는 투싼이 11만 7,600여대 판매됐고 엘란트라는 7만 9,800여대, 산타페 6만 4,000여대 순으로 잘 팔렸습니다. 기아에서는 스포티지가 9만 4,900여대, 텔룰라이드 7만 3,600여대, 그리고 K4 7만 3,500여대 판매됐습니다.

0: 혈당 관리를 하는데 먹는 거, 운동하는 거 못지않게 또 꾸준히 측정해서 그 결과를 잘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혈당이 이유 없이 평소보다 높거나 아니면 뚝 떨어지게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건강상에 정말 어떤 이상의 신호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혈당 측정기를 잘못 사용한 것에 그 원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혈당 측정기를 잘못 사용하는 가장 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손을 씻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하는 경우라고 하네요. 손에 묻어있던 음식물이나 당분이 혈당 수치를 실제보다 높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껍질을 벗긴 과일이 손에 묻은 상태에서 이를 씻지 않은 상태로 대충 닦고 혈당 측정기를 사용했을 때 혈당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알코올 솜으로 닦는 것만으로도 충분치 않았고요. 결국 비누와 물로 손을 완전하게 씻은 후에 측정했을 때가 정확한 혈당 결과가 확인이 됐습니다. 자, 혈액량이 부족한 경우도 문제라고 하네요. 혈당 측정기는 일정량 이상의 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적으면 오류가 발생하거나 또 부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손이 차가운 상태에서는 혈류가 줄어들어 체혈이 어려워질 수 있겠죠? 조금 문질러 주면서 따뜻할 때까지 기다려 주고요. 혈액을 억지로 짜내기 위해서 손가락을 과하게 압박하면은 역시 결과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검사지, 테스트 스트립, 요 관리도 간과하기 쉬운데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측정기에 맞지 않는 스트립을 사용하거나 또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을 사용할 경우에도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스트립을 고온이나 습한 환경에 보관하면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고 하네요. 권장 온도에 보관하고 또 사용 후에는 용기를 즉시 닫아주는 습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정확한 혈당 측정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절차가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 당뇨병 학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꼭 손을 비누로 씻고 완전히 건조하세요. 새 혈당 측정기 바늘로 손가락 측면에서 혈액을 채취하세요. 이렇게 말이죠.
1: 홈쇼핑 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밀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2: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3: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4: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3: 장례비는요?
4: 공업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3: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아는군요.
4: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5: H마트 해피 인디펜던스 데이 세일.
6: 세일 중인 바베큐용 삼겹살, 케이타운 직화 꼬치, 유기농 옥수수, 킹스포드 차콜까지 바베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5: 여름 보양식 한상 삼계탕과 백숙으로 다가오는 초복 든든하게 몸보신하세요.
6: 한국 포도, 참외, 허니글로우 파인애플, 백천도 등 여름 제철 과일도 시원하게 즐기세요.
5: H마트 단독 판매 신상품 오뚜기 굴진짬뽕을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6: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7: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8: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번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9: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10: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11: 건강하세요.
9: 센터 메디컬 그룹.
12: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 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13: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 바일리.
12: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13: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 바일리. 지금 검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0: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2: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LA 코리아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4: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유럽에서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자 중국의 에어컨 업체들이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영어신문인 글로벌 타임스는 유럽이 끊임없는 폭염에 시달리면서 에어컨을 비롯해서 휴대용 선풍기, 양산 등 냉방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며, 이 때문에 중국 에어컨 업체는 프랑스 등 유럽 국가에서의 판매량이 3배 이상 늘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유럽에서는 휴대용 에어컨과 선풍기, 제빙기 등의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휴대용 에어컨은 영국을 필두로 프랑스와 독일 등 여러 국가에서는 아예 품절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영국의 제빙기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0배 증가했고, 독일에서는 5배, 프랑스에서는 3배 늘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비교적 저렴하고 효율성도 괜찮은 중국산 에어컨이 아예 품절되자 차선책으로 중국산 선풍기를 대량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유럽의 이번 폭염으로 인해서 스페인에서는 지난 6월 한 달간 무려 1,00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본의 호텔 투숙료가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힘입어서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도쿄는 평균 객실 단가가 13% 뛰면서 전국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고, 일본 정부는 출국세와 일부 관광 관련 비용까지 인상을 하면서 이제 여행객들의 부담이 차츰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일본 호텔의 평균 객실 단가는 21,795엔, 달러로 약 135불로 1년 전에 비해서 6.5% 상승했습니다. 호텔 평균 가동률도 최근에는 80%를 기록하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도쿄의 상승세가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도쿄의 평균 객실 단가는 33,168엔, 달러로 약 205달러로 1년 전에 비해서 13%나 올랐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관광 관련 각종 수수료를 높이고 있습니다. 어제부터는 국제 관광 여객세라고 불리우는 이 출국세는 기존 1인당 1,000엔에서 3,000엔으로 인상됐습니다. 이 세금은 일본인과 외국인 모두 일본을 출국할 때 부담하게 되는데, 항공권 구매 시에 함께 부과됩니다. 네, 트럼프와 루즈벨트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노스 다코타 주를 찾아서 파나마 운하를 중국이 가져가게 놔두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노스 다코타 주에 있는 루즈벨트 대통령 도서관 개관식을 찾은 후에 연설에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가져가려 하고 있고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놔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파나마 운하에 대한 언급은 루즈벨트 전 대통령의 업적을 치하하다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파나마 운하를 강력하게 추진한 대통령이 바로 루즈벨트 전 대통령이었기 때문입니다. 루즈벨트는 뉴욕 출신입니다만은 노스다코타 지역에서 목장을 운영한 적이 있고, 후일 노스다코타에서의 경험이 없었다면 나는 대통령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노스다코타 주민들에게 루즈벨트는 영웅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를 의식한 듯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연설에서 루즈벨트 전 대통령을 연신 치켜 세우면서 민주당의 강성 진보를 공산주의자다라고 몰아붙이는 한편,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의 제동을 건 연방대법원을 향해서 비판을 하며 마치 선거 유세를 하듯이 연설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에도 루즈벨트 전 대통령을 치켜세우는 발언을 종종 하긴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실제로 이 트럼프와 루즈벨트가 성향이 비슷하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루즈벨트 전 대통령의 딸은 아버지는 결혼식에서는 신부가 되기를 원하고 장례식에서는 시신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세례식에서는 아기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딜 가든 자신이 가장 주목받고 싶어하는 성격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딱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한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기존의 관행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대통령의 권한을 거침없이 확대하고 있다라는 그런 점에서도 두 사람은 유사성이 있습니다. 네, 세상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청혼을 한 커플 스토리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의 랜드마크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첨탑 꼭대기에 올라가서 소위 고공 청혼 퍼포먼스를 벌인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어제 정오 뉴욕 맨하튼에 위치한 무려 450m 높이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안테나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대형 현수막을 펼쳤습니다. 검은색 현수막에는 흰색 글씨로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The power of love가 The love of power를 이길 때 세상은 평화를 알게 된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조금 뭐 쉬운 듯 어렵죠? 조금만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The power of love, 즉 사랑의 힘이 The love of power, 권력에 대한 사랑, 즉 권력에 대한 욕심, 사랑의 힘이 권력에 대한 욕심을 이길 때 세상은 평화로울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로 풀이됩니다. 두 사람은 이후에 안테나 구조물 아래쪽 플랫폼으로 내려온 뒤에 한 사람이 한쪽 무릎을 꿇고 상대방에게 청혼했습니다. 이들은 포옹하고 키스까지 한 뒤에 반지를 주고받고 한 뒤에 휴대전화로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이후 이 사람들은 내려왔는데 두 사람은 내려온 직후 무단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0: 네, 미국의 의회가 한국이 쿠팡 같은 미국 기업을 차별 대우한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 내용을 잘 보니까 한국 정부 강압으로 누명을 썼다라고 주장하는 이 쿠팡의 주장이 그대로 담겨져 있었습니다. 미국 정치권을 상대로 한 쿠팡의 이 광범위한 로비가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1: 중국에 있는 강에서 잠수부가 노트북을 건져 올립니다. 지난해 말 쿠팡이 고객 정보 유출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에는 이 잠수부 투입 작전이 한국 국정원 강요에 따른 것이었다는 쿠팡 주장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국정원이 CCTV가 없는 곳에서 증거물을 넘기라고 요구했고, 230차례에 걸쳐 국정원 직원과 통화했다는 기록도 보고서에 실렸습니다. 특히 보고서에는 이재명 대통령 역시 국정원의 증거 회수 작전을 보고받았다며 국정원의 협조 요청 공문을 쿠팡 주장에 신빙성을 더하는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덮기 위해 무리한 비밀 작전을 벌였다는 한국 정부의 비판이 미국 의회에서는 한국 정부의 강압에 따른 피해로 재탄생한 겁니다.
2: 정부 기관이 저에게 지시를 주었고 전 지시를 따랐습니다.
1: 보고서는 한국의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대우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며 한국 정부 공세는 한미 무역 합의 위반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미국 언론은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한국 정부가 기괴하고 위험한 작전을 강요했다며 반미 성향의 규제가 폭주하고 있다고 보도했고, 미 하원 법사위원장은 기사를 퍼나르며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트럼프 행정부와 미 의회를 상대로 한 로비 자금 지출을 역대 최대 규모로 늘려왔습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3: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4: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3: 선택하세요 품질을,
4: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3: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4: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3: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4: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3: 타이어.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4: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3: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4: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5: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6: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0: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1: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2: 최고 호텔 3호관광 독립기념일 특선
3: 세계 최고 국립공원 옐로스톤 4일 국립공원 속 가디너에서 숙박은 3억뿐입니다. 매주 월, 금, 7월 3일 출발
2: 평생 잊지 못할 감동 가장 아름다운 캐나다 로키 4일 그 비싼 밴프에서 숙박 6월 29일 7월 3일 출발
3: 또한 VVIP 리무진으로 떠나는 요세미티, 세코야, 킹스캐년, 엔텔로, 파웰호수, 모뉴멘트, 샌프랑까지 7월 3일 출발
2: 그 밖에 코스타리카, 하와이, 알라스카 크루즈까지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4: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5: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LA 코리아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4: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6: 캐나다가 내년에 열리는 유럽 국가대항 가요제, 즉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 참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의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참여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북미 대륙에 있는 캐나다가 미국을 뒤로하고 앞으로는 유럽 쪽으로 향하는 게 아니냐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지난 5월에 열린 올해 대회 당시에는 캐나다의 TV 시청자 투표 수가 기타 국가 가운데에서 3위 안에 들었고 많은 캐나다 팬들이 가요제를 직접 관람하기 위해서 대회가 열렸던 오스티아 빈을 직접 찾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캐나다의 유로비전 합류를 미국 대신 유럽과 밀착하는 하나의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캐나다 정부 관계자는 유로비전 참가를 추진하는데 마크 카니 총리가 직접 관여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그동안 여러 캐나다 출신 가수가 프랑스와 스위스 등 소위 불어권 국가 대표로 유로비전에 출전한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인물은 지난 1988년 스위스 대표로 출전해서 우승을 한 셀린 디옹입니다. 그룹 빌리지 피플의 리드싱어 빅터 윌리스가 지난 30일 별세했습니다. 향년 74세입니다. 빅터 윌리스의 배우자는 그의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서 깊은 슬픔 속에 남편 빅터 윌리스의 사망 소식을 전한다라며 빅터는 급속히 악화된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라고 밝혔습니다. 빌리지 피플은 뉴욕에서 결성됐습니다. 1970년대 후반 당시 전 세계에 불어닥친 디스코 붐을 타고 YMCA와 고 웨스트 외에도 마초맨, Can't Stop the Music 등의 히트곡을 남겼습니다. 흥겨운 후렴으로 유명한 이들의 대표곡 YMCA는 대표적인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YMCA가 미국 내 여러 도시에서 운영하는 이 커뮤니티 센터에 관련된 내용을 노래말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유세에서 자주 사용되면서 발매 수십 년 만에 최근 다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선거 유세 말미에 이 노래에 맞춰서 간단한 손동작으로 춤을 추기도 하면서 이 율동이 큰 화제를 낳기도 했습니다.

네, 충격적인 아동 학대 사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오하이오주 한 시골 마을의 매우 낡은 주택에서 감금 상태에 있던 어린이 무려 16명이 한꺼번에 구조됐습니다. 이들의 나이는 생후 18개월부터 18살까지 매우 다양했습니다. 어린이들이 구조된 주택에는 사람의 배설물이 곳곳에 방치되어 있는 등 극도로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경찰은

0: 내가 키우는 가축도 이보다는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겠다라면서 정말 역겨운 현장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당국 조사에 따르면 이 어린이들은 지난 4년간 3평 반 크기의 아주 작은 방 한 칸에서 16명이 함께 생활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학교에 다닌 기록도 없었습니다. 구조된 아동 가운데 일부는 말을 할 줄도 못했고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18세 소년은 자신의 이름조차 쓰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당국은 다른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주 우연히 이 아동들을 발견했습니다. 검찰은 아동의 부모와 조부모 등 4명을 중범죄인 아동 방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 뉴욕의 한 학교 굴뚝 안에서 사람의 유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뉴욕 퀸즈에 위치한 한 학교 굴뚝에서 사람의 유해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유해는 학교 관리인이 건물에서 나는 악취의 원인을 해충으로 의심해 방역업체를 불러 점검하는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방역업체 직원들은 굴뚝 내부에서 신발 한 짝과 사람의 발을 발견했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학교는 지난 금요일부터 여름방학에 들어간 상태였으며 당시 학생과 교직원은 건물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여름 동안 보수 공사가 예정돼 있어서 최근에는 공사업체 관계자들이 주로 건물을 드나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당국은 신원 확인과 함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한편 지역사회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인근 주민은 누가 그랬든 무슨 일이 있었든 정말 비극적인 일이라며 아이들이 학교에 있을 때 발생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다음 주부터 여름 캠프가 시작될 예정이라 걱정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시 교육청도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매우 충격적이고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뉴욕 경찰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학교 공동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학교 건물은 여름방학 기간 보수공사로 폐쇄된 상태였으며 학생들은 등교하지 않았다라고 다시 한번 덧붙였습니다.
2: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3: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2: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본 파트너 타임 123.
4: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5: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6: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7: 우와 싸다! 정말 싸다!
6: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7: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6: 진짜 감쪽 같네?
7: 역시 벤트웨이야!
6: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7: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합니다!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네, 토요일이 독립기념일이기 때문에 내일이 대체공휴일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회사는 오늘까지 일하고 내일부터는 연휴에 들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아, 오늘 목요일입니다만은 금요일 같은 목요일 지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면 이렇게 흥겹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Life is short입니다. 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송봉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안녕하세요. 굿모닝 차차차 탱자 미옥 온사울입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향기를 맡으셨습니까? 우리가 흔히 기분 전환을 하고 싶을 때 좋은 향수를 뿌리거나 에센셜 오일을 찾곤 하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넘어서 이 향기가 우리 뇌 구조를 물리적으로 바꾸고 똑똑하게 만들어준다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최근 한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한 달 동안 매일 옷에 장미 에센셜 오일을 묻혀서 그 향기를 지속적으로 맡게 했더니 참가자들의 뇌에서 기억과 감정을 조절하는 핵심 부위인 회백질의 부피가 실제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특히 이 부위는요, 나이가 들면서 치매가 찾아올 때 가장 먼저 위축되는 곳이기도 한데요. 매일 좋은 향기를 맡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 뇌의 노화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어벽이 되어준 셈이죠. 돈이나 큰 힘 들이지 않고 그저 기분 좋은 향을 맡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가 스스로 건강해진다는 뇌 가소성의 마법입니다. 그러고 보면요, 어쩌면 우리 삶을 바꾸는 건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오늘 아침 내 주변을 채우는 작은 향기, 그리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경쾌한 음악 같은 소소한 반짝임들이 아닐까 싶네요.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탱탱하게 탱자향기처럼 향기롭게 활기차길 바라면서 굿모닝 차차차 본격적으로 출발.

0: 빌리 보안 악단의 라 팔로바 들으셨어요. 이 곡을 들으면 항상 마음이 좀 평화로워지더라고요. 아, 벌써 목요일입니다. 어머나, 믿어지지가 않아요. 월화수가 다 어디 갔죠? 너무 빠른? 벌써 그러면서 오늘부터 이제 독립기념일 연휴를 기획하시면서 어디 떠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아, 그래도 엘리를 지켜야지 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미국의 건국 250주년을 맞아가지고요, 대형 축제가 워싱턴 DC의 내셔널몰에서는 열리고 있습니다. 다들 참가해라 이랬는데 한 다섯 개 주가 우리는 돈도 별로 없고 바빠서 이러면서 참가를 안 했어요. 오레곤주, 워싱턴주, 매사추세츠주, 또 노스캐롤라이나주, 커네디컷주는 거절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거절을. No thank you. 밥 먹고 살기도 바빠 이러고 거절을 한 걸까요? Great American State Fair가 열렸습니다. 행사장에는 근데 난데없이 노스캐롤라이나주 부스에 남부연합계 이미지가 띄워진 게 화근이 됐습니다. 이 남부연합계는 인종차별과 갈등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마운트 올리브 피클 회사, 여러분 생각 없이 이렇게 보지만 피클에서 굉장히 우리가 많이 먹는 게 마운트 올리브 피클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참여를 했다가 전격 철회해버렸어요.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의 가치를 지지한다. 논란이 되는 상징물과는 함께할 수 없다. 라고 선을 긋고, 물론 이게 주정부가 공식 운영하는 부스는 아니었지만 사설 업체가 띄운 화면이었지만 기업 이미지에 5.1 남기 전에 칼같이 돌아선 겁니다. 덕분에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까지 이건 우리 주 대표 이미지가 아니다 라고 해명하고 부랴부랴 그 해당 이미지를 삭제하는 소동이 벌어졌지만, 그래도 애매하게 눈치 보며 끌려다니기보다 우리 브랜드의 가치관을 위해서 과감하게 노를 외친 이 피클 회사의 결단력. 우리 삶에서도 가끔 이런 명확한 선긋기가 필요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백노야, 까마귀 노는 곳에 가지 말라. 괜히 뭐 묻을까? 자, 이런 스테이트 페어도 열리고요. 곳곳에서 벌써 불꽃놀이 축제, 이 우리가 사는 남가주에서도 여러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따가 여유가 될 때 잠깐 소개해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목요일은 바로 스포츠와 사람들, 우리 LA 최캐의 켄조 부회장님과 함께 우리 한인분들이 어떤 스포츠들을 하시고 나도 좀 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소개도로 좀 해드리는 시간을 매주 목요일 마련했습니다. 잠시만 말씀드리고 오늘은요, 세상에 이렇게 여리고 아름다운 분이 철인 3종 경기를 하다니 깜짝 놀랐어요. 와, 그리고 이게 뭐 저쪽 멕시코 코즈멜 가서 철인 경기 3종 경기 나가셔가지고 수상도 하시고 대단한 분입니다. 한번 들어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나도 좀 강해질 수 있을까, 우리가 좀 배워야 되겠어요.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가,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진 육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4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비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비큐,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2: 꽃게 판매 10만 개 돌파. 온달 23주년 23% 할인 이벤트.
3: 고객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온달 개업 23주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2: 7월 한 달간 매콤하고 푸짐한 아구찜 23% 할인.
3: 모든 테이블에 고소한 평양식 녹두빈대떡 무료 서비스와 간장게장 꽃게탕 아구찜 연포 수제비도 사랑받는 메뉴.
2: 예약은 23382-8844 23382-8844 팔가와 캔모 코너. 온달 23주년 아구찜 23% 할인 이벤트.
4: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5: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후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4: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5: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4: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6: 홈쇼핑 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밀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 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7: 홈쇼핑 월드 들어가세요.
8: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9: 스포츠와 사람들. 오늘 철인을 모셨습니다. 저는 철인 경기 가신 분이라고 해서 뭐 건장한 남자분이 오실 줄 알았더니 저보다 체구도 작으시고 언니세요. 그런데 난 너무 진짜 나 반성해야 돼 진짜. 우리 미셸서 철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0: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1: 반갑습니다.
9: 우리 LA 체육회 우리 켄저 회장님.
10: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요즘 월드컵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매일매일 네. 재밌는 시간 보내시죠?
9: 네.
10: 저희가 철인을 모시면서
9: 네.
10: 철인과 함께 또 이렇게 네. 월드컵 소식을 잠깐 전하는 네. 그 시간을 가질게요. 저희가 지금 32강전 지금 각 조마다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9: 네.
10: 정말 올해는 북중미 월드컵이 맞는 게 어떻게 네. 개최국이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네. 도대체 어느 나라들이 지금 32강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지
9: 네.
10: 저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의 개최국 미국은 정말 어제 네. 엄청난 결과를 얻었어요. 왜냐하면 한 명이 퇴장을 당했는데도
9: 네.
10: 상대팀을 이겼어요.
9: 보스니아랑?
10: 네. 그래서 네. 야 이런 경우도 있구나. 미국이 네. 예전엔 축구의 변방이었는데
9: 네.
10: 이제 정말 축구가 제대로 성장하는 그런 걸 보면서
9: 네.
10: 아 이게 천천히 가지만 그래도 조직적으로 많이 살아났다는
9: 저는 알았어요.
10: 생각이.
9: 왜냐하면 10여 년 전부터 어린 아이들이 축구를 그렇죠. 너무 열심히 맞아요.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좋은 결실이 있겠구나 했는데 드디어 결실을 봤습니다.
10: 네. 네. 오늘은 정말 강팀
9: 네.
10: 우리가 우승 후보라는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아시죠?
9: 오.
10: 크리스티아노 로날두
9: 네.
10: 그 선수들이 뛰고 있는 자국의 경기들이 오늘 32강전에 이제 돌입하는데 네. 내일은 정말 네. 빅매치입니다.
9: 네.
10: 리오넬 메시 아시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르헨티나의 아주
9: 네.
10: 영원한 캡틴이죠. 그 팀도 내일 마지막 32강전에 이제 합류를 하게 되는데
9: 네.
10: 요 세 팀들이 정말 네. 16강전에 들어갈 수 있는지 우리가 오늘과 내일은 정말 뜨거운 네. 월드컵의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 네.
10: 16강전도 여러분들이 TV를 통해서도 그다음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그 와치파리를 통해서도
9: 네.
10: 뜨거운 월드컵을 네. 관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9: 네. 아니 우리 미셸서 선수님이라고 네? 불러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10: 철인님.
9: 철인님.
7: 철려. 저희는
10: 철려.
7: 철려.
10: 아 맞다. 철려다.
9: 저희 라디오 쇼 청취자분들께 인사 좀 해주세요.
7: 아 안녕하세요. 저는 미셸서고요. 아, 지금 3종 경기 하고 있고 예. 네. 그거 3종 경기 하면서 또 마라톤도 위주로 하고 있고요. 또 네. 산악 마라톤도 하고 있고
9: 네.
7: 뭐 스포츠는 여러 가지 다 하고 있습니다.
9: 아, 수상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운동을 잘하셨어요?
7: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냥 하다 보니까 점점점 네. 몸이 발전이 되는 것 같아요.
9: 네.
7: 네.
10: 아니 근데 저희가 네. 철인 하면은 우리 드라마에서 여러분들 아이언맨 아시죠?
9: 네.
10: 야 이거 강한 이미지만 네. 생각했는데 오늘 우리 진행자분이 멘트하시면서 네. 어 저보다 언니세요. 그래가지고
9: 아니 제가 살짝 여쭤봤거든요. 다섯 살인 나 언니다가 체구도 요만해가지고 진짜 이렇게 다 제가 안으면 그냥 쑥 들어올 것 같은 그 작은 체구에 어떻게 철인 3종 경기하면 마라톤 수영.
7: 예, 네, 이제
10: 자전거.
9: 자전거.
7: 예, 네, 이제 처음에 수영을 먼저 시작을 하고 수영이 끝나면서
9: 수영이 얼마 길이로?
7: 이제 네 가지 거리가 있어요. 네. 뭐 스프린트가 있고 네. 올림픽이 있고 그다음에 네. 해프 아이언맨이 있고 네. 그다음에 풀 아이언맨이 있어요. 근데 네. 풀 아이언맨을 하는 네. 수영이 2.4마일. 그다음에 와. 자전거가 112마일. 그리고
10: 112마일이에요.
7: 마라톤은 풀 마라톤 26.2마일을 다 이어서 하루에 다 끝내는 게 3종 경기입니다.
9: 미친 거 아니에요?
10: 진짜 아니, 철인 맞네요, 이거.
9: 어머나, 어머나.
10: 야, 우리 철려에 등극하셔야 되겠다.
9: 어머나, 어머나. 아니, 마라톤도 힘든데.
10: 그러게요.
9: 네. 수영하고 자전
10: 한 종목만 뛰어도 힘들잖아요.
9: 결혼하셨어요?
10: 112마일 말이
7: 결혼은
10: 돼요,
7: 당연히 했죠.
9: 남편분이 무서워하지 않아요? 남편분도 하세요?
7: 아니에요.
10: 아마 내 보기에는 야. 남편분이 이제 내려놓으심에 이제 네. 단계 올라. 아, 저분은 내가 건드릴 야. 수 있는 분이 아니야.
7: 절대 성질 나면 안 건드려.
9: 진짜 철려십니다. 아니. 그 2021년부터 매년 단계를 밟아서
10: 맞아요.
9: 2023년에서는 코즈물에서 풀 아이언맨을 완주하셨어요.
7: 네.
9: 이 풀 코스를 완주하고 결승전을 통과할 때 솔직히 어떤 심정이 드셨어요? 죽고 싶지 않으셨어요? 힘들어서?
7: 진짜 죽고 싶을 때가 많아요.
10: 그렇죠.
7: 진짜 포기하고 맞아. 싶다는 생각할 때가 네. 너무 많아요. 근데 네. 항상 거기에 나와의 싸움이에요.
10: 네. 그런 거
7: 거기서 맞아. 그만할까? 스포츠는. 아니야 네. 더해. 아니야 그만할까? 아, 포기할래 네. 하다가 네. 어느 날 이제 마지막 이제 소리가 막 들려요. 막 음악 소리가 들려. 거기가 이제 피니시 라인이거든요.
9: 아.
7: 그때부터 다시 막 그 몸에 힘이 막 생기면서 막 뛰어가요. 그리고 그 통 그 피니시 라인 통과했을 때의 그 기분은
10: 짜릿함이죠. 네.
7: 진짜 좋죠. 우는 친구들도 음악? 많고
9: 음악을 좋아하시나 봐요.
7: 음악 좋아하죠.
9: 네. 네. 예, 예. 저희 어머니도 예. 아우 나 죽겠다 하다가 음악 소리가 나면 빨딱 일어나세요. 그런 음악의 힘 사람들의 예. 어떤
10: 기하는 에너지 예.
7: 그 피니시너 라인 네. 가면 올리죠.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환호성 네. 쳐주고 박수 쳐주고 축하해주고 네. 그렇게 막 그래요.
9: 네.
7: 예, 그런 또 느낌의 그 즐거움이 또 있어요.
10: 네,
7: 예.
9: 그런 감동 정말 네, 대단하겠습니다. 네. 네.
7: 뭐 다른 건 아니고 네. 아 내가 해냈다. 예, 나 아 진짜 내가 해냈네 네. 이런 생각. 예, 그러게 진짜, 이제 네. 힘을 주는 것 같아요.
9: 우리는
10: 본인이 이렇게 참가하시면서 네. 아 내가 이런 몰랐던 부분, 아 나의 이런 점도 있었구나라는 거 어떤 부분 좀 발견하세요? 경기 참여하면서?
7: 참여하면서요.
10: 네.
7: 그 인내력?
10: 인내력. 네,
7: 그 이 3종 경기는 아, 인내력이 나랑과의 싸움이거든요.
9: 네.
7: 그다음에 내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 그리고 이거를 네. 힘든 거를 포기지 않고 또 인내력을
10: 맞아요.
7: 키우고 키우고 해서 끝까지 가는 거.
10: 맞아요.
7: 예. 야. 옛날에는 힘든 걸 잘 못 했었는데 네. 하면서 점점 네. 그 인내력이 힘든 거를 극복하는 그 시간이 길어지고
9: 네.
7: 또 힘이 생겨요. 예.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10: 네. 개인적으로 운동할 때 마리나 델리에서 말리부까지 그 비치
9: 예.
10: 사이클링 하는 코스가 있는데
9: 네.
10: 그걸 제가 한번 이제 개인적으로 운동할 때 해봤는데
9: 네.
10: 사이클링 자체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9: 저는
10: 계속 달린다는 게
9: 산타모니카에서 저쪽 그 비치 마리나 델리 넘어서 네. 밑에까지 쭉 롤러블레이드로 네. 왕복을 했었어요.
10: 와.
7: 응, 그때 재밌죠.
9: 저도 뭐. 네.
10: 그렇죠.
9: 근데 이제는 무서워서 롤러블레이드를 3년 전에 처치했어요.
7: 아, 넘어지실까봐.
9: 응. 근데 어떻게 그렇게 끊임없이 하세요?
7: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9: 지금 하신 지가 얼마 되셨어요?
7: 지금 한 6년, 7년 된 것 같아요.
9: 늦게 시작하셨네요.
7: 예, 늦게 시작을 했어요. 예. 처음에 철인을 하려 했던 건 아닌데 시작을 네. 하게 됐고요.
9: 하다 보니까.
10: 어떤 계기가 있으세요? 누가 뭐 추천해줬다든지.
7: 그거 이제 수영을 항상 오랫동안 해왔고요. 네.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제가 그 레이크타워를 놀러 갔는데 네. 거기 나이 드신 분들이 다 네.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죠. 생각에 맞아. 아, 저 자전거를 타서 네. 저거는 나이가 들어도 부상도 없는 좋은 운동이구나. 그래서 제가 자전거를 시작을 했는데 네. 자전거가 굉장히 재밌어요. 네. 스피드를 즐기는 그렇지, 운동이잖아요. 맞아, 맞아. 그걸 하다 보니까 너무 거기에 또 빠져든 거예요. 그래서 네. 자전거 경기만 또 있어요. 100마일짜리들 네. 몇 개인데 다니면서 네. 이제 재미를 드렸는데 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마라톤이에요. 뛰는 거. 저도 아까 한명 아나운서님이 예. 100m도 못 뛰셨다 그랬죠?
9: 네. 아니 뭐 말이야 그렇지. 전 단거리 선수였어요.
7: 그랬어요?
9: 선수에 학교 단거리 선수.
7: 저는 저야말로 100m도 못 뛰었어요. 근데 그거를 극복하면서 1마일 뛰고 또 연습해서 2마일 하고 3마일 끝내고 7마일 끝나고 어느 날 해프 마라톤을 뛰고 그러면서 자신감이 생기면서 아 네. 이제는 3종을 해야 되겠구나. 예, 그렇게 해서 그냥 시작을 하게 됐어요. 예.
9: 진짜 리스펙 박수를 모릅니다. 인내심에는 뭐 예. 이건데 사우나에 들어가면 누가 오래 있나 하면 1등 하시고
7: 그건 못해요.
9: 그건 제가 이겨. 가장 그렇게 힘들었을 때 어떻게 극복을 하셨어요? 그냥? 정신력이 원래 이렇게 좋으십니까?
7: 그렇지 않았는데 이 예. 운동을 하면서 그게 정신력이 생겨요. 향상이 되고 인내력도 향상이 네.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네.
9: 근데 우리 미셸서 철인 철력계에서만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철인 3종 경기를 하는 한인분들이 좀 계신가요?
7: 저희가 코리안 어소시에이션 코리안 팀이 있어요. 이름이 CAT인데 KATT. 예. 예, 그래서 한국 분들이 모이셔서 여자분들도 많고요. 네.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도 많고 그래서 네. 모여서 연습하시고 하세요. 예.
9: K 체력을 보여주시는 진짜
7: KATT CAT라고 해서 예. 예, 코리안 팀이 있어요.
9: 네, 관심 있는 분은 KATT 이렇게 찾으면 있나요?
7: 네, 네, 그럼 나와요.
9: KATT 철인.
7: 예.
10: 네, 맞아요. 저희가 그런 것 같아요. 스포츠가 각자의 매력이 있잖아요. 근데 네. 우리가 지금 아까 수영도 얘기하시고 그러면서 야 수영도 힘든데 거기에다 자전거 타고 마지막 마무리로 네. 야 마라톤으로 끝맺음을 낸다는 게 우리 일반 사람들
9: 마치 소주 두 병 마시고 야 마무리로 맥주 한 잔 하자 이것처럼
10: 야, 표현이 아니 어떻게 대단하다.
9: 어떻게 수영하고 어? 사이클하고
10: 맞아.
9: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10: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네. 삶이 다 도전이잖아요. 근데 네. 아까 그 우리 철련님이 얘기했듯이 그 순간순간 고비가 있는데 네. 그걸 어떤 걸 통해서 사람들의 응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그걸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네. 그 요 힘듦의 그 꼭지점에 딱 넘어가는 또 희열을 맛보시는 것 같아요.
9: 네. 근데 체력도 받쳐줘야 되잖아요. 우리 미셸서 철력께서는 몸 관리, 뭐 이렇게 식사나 이런 거 어떻게 관리하세요?
7: 단백질 위주로 많이 먹고요. 그다음에 좀 근력 운동은 따로 하는 건 없어요. 네. 하지만 이제 계속해서 매일매일 꾸준히 뭐라도 네. 운동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는 수영, 하루는 네. 달리기 하는 하루는 인도어 바이스클링을 하고 뭐 네. 이런 주말에는 자전거를 좀 길게 타고 네. 예, 뭐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10: 기본적인 체력을 네. 계속
7: 키워나가고 있어요.
10: 네. 만약에 오늘 이 청취자분이 네. 아, 이 철인 3종 경기를 나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나는 자전거만 타는데 오늘 네. 방송을 듣고 그러면 어떻게 어드바이즈 해줄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7: 네. 그 종목이 세 개다 보니까 세 개를 다 잘하신 분도 물론 있겠지만 다 한 가지쯤 좀 약한 부분이 있으세요.
10: 그렇죠.
7: 예. 네. 어떤 분은 하나만 하셨으니까 두 개를 시작을 하셔야 되고 하는데 똑같아요. 그냥 만약에 내가 달리기는 못한다 그러면 지금 바로 나가서 20분 걸으시고 조금 뛰고 하시다가 또 1마일로 뛰다 걷다 하시다가 그 시작이 중요한 거거든요. 시작만 네. 하시면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어요. 예, 시작만 하시면
10: 그 마음가짐을 예, 먼저 예, 가져야
7: 맞아요.
10: 된다.
7: 처음 시작이 중요하지만 한번 네. 도전해서 시작하시면 저도 네. 그랬고 네. 다 하실 수 있으세요.
9: 뒤늦게 네. 시작하셨어요.
7: 네. 다 하실 수 있으세요. 네. 근데 난 체력이 약해 못하시고 이거는 그냥 네. 포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20분 걷더라도 시작을 하시면 네. 하실 수 있으세요.
9: 진짜요? 네. 언니 저보다 한참 어리셔서 저도 충격받았어. 아니 저는 요즘 걷는 것도 힘들어요. 여기 네. 고관절이 왜 그러나 했더니
7: 안 하셔서 그래요.
9: 운동을?
7: 네. 안 하셔서. 네. 지금부터라도 네. 지금 걷고 뛰고 하시더라도 네. 시작만 하시면 누구나 네. 다 하실 수 있으세요.
9: 네. 아, 진짜 네. 진짜 리스펙. 아, 나 진짜 오늘
10: 아, 우리가 이제 네. 마지막에 달리는 얘기하니까
9: 네.
10: 요즘 한인사회에 많은 달리기 모임들이 있잖아요. 근데 본인도 지금 LA 러너 클럽에서 이제 달리고 있으신데 그런 달리는 거에 대한 팁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달리기 하면 이렇게 그 장거리 달리는 거를 많이 생각해서 아, 나는 먼 거리는 못 뛴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이렇게 세 가지 철인 경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마라톤에 대한 부분도 조금 한번 팁을 좀 주시면 어떨까 해서.
7: 네. 뭐 일단 제 경험담으로는 저도 굉장히 뛰는 걸 못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1마일도 뛰지도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처음에 시작을 일단은 클럽에 조인하시고 왜냐하면 네. 혼자 하시면 힘드세요.
10: 그렇죠.
7: 네. 네. 클럽에 조인하셔서 거기에 이제 수준에 맞으신 분들이랑 같이 네. 처음에는 뛰다 걷다 뛰다 걷다 해서 안 힘들게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뭐 강하게 시작하시면 포기가 빨라져요. 그래서
10: 그렇죠.
7: 쉬었다 떴다 하면서 그냥 숨이 차지 않을 정도로 슬로우 조깅으로 네. 시작을 하셔서 네. 거리를 1마일, 2마일, 3마일 늘리시고 나중에 7마일까지만 늘리시면 네. 그때 몸이 반응에 오기 시작해서 굉장히 네. 쉬운 건 아니지만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해서
9: 네.
7: 그다음에는 해프 마라톤 뛰는 건 굉장히 쉬워질 수가 있어요.
9: 네.
7: 그러니까 지금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작하시고 네. 천천히라도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9: 네. 네.
7: 힘들지 않은 상태로.
10: 아. 혼자보다는 예. 여럿이 여럿이 같이 예. 예. 조인하는 게 더 네.
7: 수영도 마찬가지.
10: 길게
7: 어떤 분들은 또 수영이 약하신 분이 있어요.
10: 그렇죠.
7: 네. 그것도 그냥 YMCA도 있고 스포츠센터 가서 네. 조금씩 시작하세요. 30분 네. 수영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시다 보면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9: 정말 누구나 못할 것 같은데
7: 아니에요.
9: 네. 우리 다정님께서 와 그 말로만 듣는 철인 3종 경기 여자분이 와 너무 리스펙이에요. 정말 존경합니다. 해주셨어요.
7: 아 감사합니다.
9: 아 진짜 존경합니다.
10: 맞아요. 이게 진짜 리스펙이야.
9: 아, 그 무엇보다 진짜 그렇습니다. 마라톤 클럽들이 굉장히 한인 사회에 많죠. 우리,
10: 많죠.
9: 예. 네. 그래서 우리에겐 그리피스 파크 있죠.
10: 이번에 네. 그 우리 이번에 출연하신 분도 참가지만
9: 네.
10: 저도 참가합니다. 여러분들.
9: 어머.
10: 저도
9: 뭐요?
10: 한번 달려보려고
9: 네.
10: 그리피스 파크를 8월 1일날 여러분들하고 함께 한번 달려보려고
9: 네.
10: 저희가 한번 기획을 좀 했어요. 그래서 우리 철련님도 참가하시니까
9: 네.
10: 여러분들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9: 네.
10: 내가 처음부터 막 엄청난 기록이나 이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하나씩 그렇죠.
9: 감은 또 걷는 그룹들도
10: 그렇죠.
9: 있더라고요.
10: 달리다 걷고 네. 달리다 걷고 네. 하다 보면 네. 어느 순간에 내가 그 도착점에 오면서 아 내가 네. 이 정도의 체력을 내가 완주할 네. 수 있구나. 그리고 저희가 10K도 있고 하프 마라톤도 있기 때문에
9: 네.
10: 천천히 일본서부터 우리가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서
9: 네.
10: 새로운 분들과 또 주변에 이제 달리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조인하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9: 네.
10: 그래서
9: 네.
10: 오늘 청취자분들 중에는 아 내가 나는 사우스베이 살아 나는 뭐 패사디나 살아 그러면 그 지역에도 한인분들이
9: 네.
10: 굉장히 러닝클럽 많으세요.
9: 와.
10: 그래서 저희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9: 네.
10: 또 여러 네. 매체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9: 그럼 연락처 요즘, 하나 주세요.
10: 예, 연락처를 네. 드리면
9: 네.
10: 213-220-6005 6005로 전화하시면 우리
9: 네.
10: 미셸님이 네. 친절하게 어떻게 네. 여러분들도
9: 와.
10: 아이언맨이 돼가는 과정을 만들어 가시는지
9: 철려
10: 철려
9: 야. 1320-6005 220-6005로 우리 미셸서 철려님께 전화번호까지 이렇게 오픈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7: 네, 그리고 이번에 네. 저희 8월 1일 날 하는 마라톤에 네. 관심 있으신 분도 전화 주세요.
9: 네. 네. LA 체육회에서 주최하죠?
10: 네, 저희도 네. 같이 주최하니까
9: 네.
10: 많은 분들 오셔서
9: 네.
10: 또 좋은 함께요. 공기 마시면서 함께 네. 달리는 네. 그런 건강한 한인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9: 너무나 재미난 시간이 될 거예요. 네, 네. 뛰지 못해도 저랑 같이 걸어요. 걸어요. 전 걸을
7: 네.
9: 거야.
7: 네, 꼭 오세요.
10: 네. 많이 많이 오십시오.
9: 우리의 천력, 우리 미셸서 선생님, 귀한 시간 감사하고요.
7: 감사합니다.
9: 네, 우리 LHK의 켄조 부회장님.
10: 네,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종목으로 만날게요.
9: 감사합니다.

0: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블랙핑크의 뛰어. 한 걸음부터 걷다 보면 뛰게 되고 100m 뛰다 보면 1km까지 뛰게 된다. 오늘 미쉬에서 철련님을 만나서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뒤늦게 운동을 시작하셨다고 그래요. 살짝 나이를 말씀드리면 어머 한갑도 넘으셨는데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차차차 1부 이 시간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가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지는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6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4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5월드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바베큐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즈 융자 제공을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1: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2: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1: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2: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3: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4: 최저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3: 선택하세요 품질을,
4: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3: 금호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4: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3: 리스리턴 중고타이어 전문샵
4: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타이어.
5: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6: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5: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7: 최고 호텔 3호관광 독립기념일 특선.
8: 세계 최고 국립공원 옐로스톤 4일. 국립공원 속 가디너에서 숙박은 3호뿐입니다. 매주 월, 금, 7월 3일 출발.
7: 평생 잊지 못할 감동. 가장 아름다운 캐나다 로키 4일. 그 비싼 밴프에서 숙박. 6월 29일 7월 3일 출발.
8: 또한 VVIP 리무진으로 떠나는 요세미티, 세코야, 킹스 캐년, 엔텔로, 파웰 호수, 모뉴멘트, 샌프랑까지 7월 3일 출발.
7: 그 밖에 코스타리카, 하와이, 알라스카 크루즈까지.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9: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10: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9: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0: 탱자 뮤직 극장. 즐거운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1776년 7월 4일은 모두가 평등하고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라고 미국이 선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언이 모든 사람의 현실이 되기까지는 참 많은 이들의 눈물과 투쟁 그리고 보이지 않는 헌신이 필요했죠. 독립기념일 특집 탱자 뮤직 극장. 역사가 오랜 시간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던 하지만 수많은 아이들의 생명을 살려낸 한 흑인 천재의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영화 신이 만든 것들의 실제 주인공 비비안 토마스의 이야기입니다.

0: 1930년 미국 내시빌에 살던 20대 청년 비비안 토마스. 손재주가 아주 뛰어난 목수였습니다. 하지만 대공황의 파도 속에 직장을 잃고 벤더빌트 대학의 실험실 청소부 겸 조수로 들어가게 되죠. 그곳에서 그는 운명적인 파트너, 백인 의사 알프레드 블레이락을 만납니다. 당시는 인종차별이 공기처럼 당연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흑인은 의사가 될 수도, 백인과 같은 방을 쓸 수도 없었죠. 하지만 블레이락 박사는 비비안의 정교한 손놀림과 천재적인 두뇌를 첫눈에 알아봤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밤을 새우며 의학의 한계에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이 자리를 옮긴 곳은 존 홉스킨 병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심장 기형으로 온몸이 푸르게 변해 죽어가던 블루베이비 증후군 아이들을 마주합니다. 당시 의학계는
1: 심장에 칼을 댈 수 없다. 어떻게 칼을 대 심장에?
0: 수술하면 무조건 죽는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비비안 토마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의사 면허도 없는 청소부 신분이었지만 그는 직접 새로운 수술 도구를 고안하고 봉합법을 개발해 마침내 수술 성공의 길을 열어냅니다. 1944년 역사적인 첫 수술날, 백인 의사들로 가득 찬 수술실에서 블레이락 박사는 의사 가운도 입지 못한 비비안을 자신의 등 뒤에 세웁니다.
1: 비비안, 자네가 뒤에서 지도해 주지 않으면 난 이 수술을 할 수 없네.
0: 비비안의 속삭임에 따라 블레이락은 그 칼을 움직였고 마침내 얼음처럼 푸르던 아기의 입술이 장밋빛으로 변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순간이었습니다. 수술은 대성공이었고 전 세계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언론과 의학계의 스포트라이트는 오직 백인 의사 블레이락에게만 쏟아졌습니다. 비비안 토마스의 이름은 그 어디에도 없었죠. 그는 여전히 주당 단돈 16달러를 받는 기술자 혹은 청소부 직급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돈이 부족해 밤에는 백인 의사들의 파티에서 웨이터로 서빙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개발한 수술 성공을 축하하는 파티장에서도 그는 유령 같은 존재였습니다. 얼마나 서럽고 억울했을까요? 하지만 비비안은 병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명예보다 중요한 건 내 손으로 이 아이들을 살려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난 만족하니까. 그는 수십 년간 병원에 남아서 수많은 백인 천재 의사들을 가르치는 의사들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1976년 그가 목수 일을 놓은 지 40년 만에 존스 홉킨스 대학은 그에게 명예 의학 박사 학위를 수여합니다. 마침내 그를 병원의 위대한 선구자들과 같은 벽면에 초상화로 헌정하게 되죠. 학위 수여식에서 비비안 토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 40년 전 목수 일을 그만두고 젊은 의사와 일하기 시작했을 때 제가 이런 의학에 이런 기여를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0: 편견과 차별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천재성과 인류애를 증명해낸 비비안 토마스. 독립기념일을 맞아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등이 이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했던 이들의 위대한 발자국 위에 세워진 것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인종차별이 극심했던 1930년에서 40년대 미국을 배경으로 선천성 심장기형인 블루베이비 증후군을 치료하는 수술법을 최초로 개발해낸 두 남자의 감동적인 실화를 다루었습니다. 바로 신이 만든 것들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오늘 탱자 뮤직 극장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스튜디오 다이렉트 전화 열려 있어요. 여러분의 어떤 독립을 위해서 또 모두가 함께 나아간 길을 위해서 그 길을 여러분 분들이 계시죠.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면 또 홍보하고 싶은 얘기도 좋고요. 라디오 서울 스튜디오 한라인 213-531-2291 213-531-2291로 전해주세요. 어머,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머나, 전화가 끊어졌네요.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니, 전화가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야? 진짜. 여보세요?
2: 네네, 안녕하세요.
0: 어머나, 연결됐어요. 야, 네. 해피 4th of July 미리 인사드립니다.
2: 네, 해피 4th of July.
0: 네. 어디에 누구 탱자십니까?
2: 예, 저는 라미라다에 거주하는 린다리라고 합니다.
0: 아, 린다 라미라다 탱자께서 전화 주셨어요.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0: 네, 독립기념일날 무슨 계획 있으세요?
2: 예, 저는 뭐 놀러 가는 계획은 없고요. 네. 좋은 강연이 가든그로브에서 있다고 해서 네. 오늘 저녁에 가보려고 해요.
0: 어떤 강연인데요?
2: 네, 뭐 간단히 소개하자면은 네.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미국이 네. 지금 250주년 독립기념일을 맞이하게 됐는데 정말 네. 뜻깊은 또 독립기념일이고 네. 그런데 또 저희 우리의 조국은 민족이 이제 광복이 되었지만 또 네. 이게 나라가 분단이 돼서 또 70년이 넘게 이제 분단과 국가로 살아서 저희가 여행도 못 가고 이렇게 있잖아요.
0: 아, 네, 진짜.
2: 네,
0: 예. 꼭 가고
2: 그래서
0: 싶어.
2: 이번에 이제 네. 미국 독립기념이 네. 있는 주간에 네. 그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해서 네.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뜻깊은 강연을 그 오렌지 카운티 평통에서 준비했다고 해요.
0: 네.
2: 네, 오늘 저녁 6시 네. 가든그로브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관에서 열리는데요.
0: 네.
2: 그 강사님은 그 포항 공과대학교 친환경 소재 대학원 정진우 교수님이고요.
0: 네.
2: 예, 저는 주최 측은 아니고 예. 개인적으로 야. 참여하려고 하는데
0: 네.
2: 이 강연의 제목이 그 청포도 프로젝트라고 참 흥미롭고 또 어떤 내용의 강연인지
0: 네.
2: 제가 간략하게만 알려드리려고 해요.
0: 너무 좋아요. 네.
2: 네. 그 정진호 교수님은 그 네. 평양과학기술대학을 설립하신 부총장님이셨고 또 가족과 함께 북한에서 장기간 생활하셨다고 해요.
0: 네?
2: 그래서 그런 예, 평양과학기술대학 들어보셨죠?
0: 평양과학기술대학?
2: 네네. 네. 그 대학을 설립하신 부총장님이셨고
0: 네.
2: 그 거기에서 이제 가르치시면서 가족들이 북한에서 장기간 생활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 특정한 경험이 네. 있으신 분인데
0: 네.
2: 이번 강연에서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0: 네.
2: 그 남북 철강 협력 사업인 청포도 네. 프로젝트를 소개하신다고 하는데요.
0: 네.
2: 이 청포도 프로젝트는
0: 네.
2: 북한의 청진, 그런 거기에서 네. 따온 청, 그리고 대한민국의 포항에서 따온 네. 포, 그래서 청포도 프로젝트라고 해서
0: 네.
2: 그 북한과 남한을 연결하는 남북 경제 협력을 이루자는 그 정 교수님의 구상이에요.
0: 네.
2: 예, 그래서 정 교수님은 그 청진에 있는 무산 광산이 그 아시아 최대 규모의 그 철광석 매장지이고 또 포항의 포스코와 연계한다면 세계적인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0: 네.
2: 이를 통해서 남북이 이제 함께 번영하고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이 가능성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도 자세한 네. 내용은 모르고 네. 참석해서 들어보시면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지 저희가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 아, 이 우리가 평통이라고 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오렌지 카운티 오렌지 샌디에고 네. 협의회에서 이런 강의를 마련했군요.
2: 네, 맞습니다. 아, 오늘 저녁 네. 6시고요.
0: 네.
2: 그 가든그로브에 있는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관에서 열린다고 해요. 제가 주소도 말씀드릴까요?
0: 네, 네.
2: 네, 주소는 9876 가든그로브 블루버드에 있고요.
0: 네.
2: CD는 가든그로브입니다.
0: 아, 평화통일 강연회.
2: 네, 그래서 예. 어떤 분들은 뭐 평화통일하면 뭐 진보냐 보수냐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0: 네.
2: 그렇게 정치적인 거 전혀 아니고요.
0: 네.
2: 뭐 우리가 진보든 보수든 대한민국 사람이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고 하면 평화통일에 대해서 다들 관심을 있으시잖아요.
0: 네.
2: 그거를 그런 정치적인 우리가 민간인들의 정치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0: 네.
2: 경제 발전을 같이 협력해서 어떤 방법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쪽으로 좀 모색하자고 하는 그런 강연회니까 그런 네. 뭐 이념적인 거에 관계없이 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0: 아, 우리 린다 씨는 평상시에 남북 통일 이런 우리 애국자시네요. 이렇게 전화 주신 거 보니까.
2: 예, 우리 다 해외에 살면 다 애국자 아닌가요?
0: 아, 정말 그렇죠.
2: 네. 아, 네, 저도 네. 어릴 때 미국에 왔지만 17살 네. 때 왔는데
0: 네.
2: 그 마음속에 왜 그런 마음이 있는지 모르지만 항상 여기에 살면서도 한국에 대한 또 그렇게 그 고국의 그 평화 네. 통일에 대한 거에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0: 네. 아, 우리 또 형제 얼마 전에도 뭐 굉장히 살기 어려워서 힘들어했던 네. 거 얼마나 가슴이 찢어집니까? 근데 남북이 진짜 합치면 얼마나 큰 힘이 나겠어요.
2: 그렇죠. 북한에 있는 이런 그런 자연 그런 뭐라고 할까 그
0: 광산 그 자원이
2: 광산 이런 것도 사용을 하고
0: 예.
2: 한국에 있는 그런
0: 기술.
2: 세계 최고의 기술력이 합친다고 하면

0: 이따가 6시는 모닝이 아니니까 차차차 대한민국 차차차 이렇게 해주시면. 야, 우리
1: 아우, 정말 좋겠네요. 네. 대한민국 차차차도 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 우리 린다 씨는 나중에 한번 정치를 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시원 나오시죠?
1: 일찍 시작했어야 되는데 지금 네. 나이가 제가 조금 나이가 있어서 정치를 하기는 그렇고 그리고 네. 정치는 꼭 정치인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네. 해외 동포들도 솔직히 한국 정치에 관심 많잖아요. 네. 그리고 해외까지 이렇게 미국까지 나와서 사는데 저는 제발 좀 그런 뭐 정치적인 이념으로 싸우지 않고 네. 우리가 통일도 하자고 하면서 왜 네. 우리끼리 싸우겠어요? 우리끼리 좀 해외 나와서 사는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네. 싸우지 않고 정말 협력해서 이런 대한민국이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저희도 네. 해외에 살면서 좀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0: 아, 린다 씨 진짜 정치하셔야 되겠네. 나이가 몇 개신데 이렇게 나이가 많으시네.
1: 네. 나이 몇 개요? 네. 5학년입니다.
0: 5학년이세요. 아직 아우 너무 네. 젊은 나이신데요. 자, 오늘 네. 평화통일 강연에 좋은 소식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네. 이따 다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좋은 하루 되세요.
0: 네. 오늘 가든그룹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관에서요, 평화통일 강연회가 있다고 합니다. 청포도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실제로 북한에서 사시면서 여러 가지 비전을 가져오신 정진호 교수님이 강의를 한다고 하네요. 평통 오렌지 샌디에고 협의회에서 이런 멋진 좋은 의미 있는 강연을 준비해 주셨군요. 관심 있는 분은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이재영 변호사 그룹, 금강안경 검안과, 헬스코리아, 홈쇼핑 월드, 산바베큐, 브라이언주 이용자 제공을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말씀 드리고 2부에서 포니탱자와 곧 찾아뵐게요.
2: 이북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3: 뉴서울 호텔 내 이북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4: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5: 우와, 싸다, 정말 싸다.
4: 리스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5: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4: 진짜 감쪽 같네.
5: 역시 벤트웨이야.
4: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5: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383-7233 383-7233입니다.
6: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7: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8: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7: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9: 213-383-3838 213-383-3838.
10: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3100 밀시어 매장이 7월 25일 문을 닫습니다.
11: 1985년 오픈한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윌셔 시대를 마감합니다.
10: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1: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반값 세일 한 벌 799불.
10: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00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11: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 업투 75% 세일.
10: 7월 25일에 문을 닫는 3100일쇼 이태리 패션타운의 마지막 세일.
11: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
12: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11: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12: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11: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12: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숙 코치. 714-742-48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13: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14: 엄마 집밥이 최고지.
13: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14: 엄마가 해준 응대구조림에
13: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14: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13: 밥 한 그릇 더요.
15: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한

0: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1: 웨스턴 도마 칼국수.
0: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1: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0: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0: 213-383-8899 213-383-8899
1: 부당 찜뜸의 명가 김영석 찜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찜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2: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1: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3: 제인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2: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3: 장례비는요?
2: 공원묘지랑 다른 장에서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에서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3: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2: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4: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5: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4: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5: 융자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6: 99세까지 팔팔하게.
7: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시주쿠 후쿠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8: 안녕하세요. 우미노시주쿠 후쿠이단의 신디 매니저입니다. 위장이 편해야 인생이 편안하다라는 책 제목도 있듯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속이 불편하면 그림의 떡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위장 건강에 매우 유익한 천연식품인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에 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주위를 보면 한두 가지 위장질환에 노출이 안 된 분이 없을 정도로 한국인들의 가장 흔한 게 바로 위소화기 질환인데요. 그럼 한국인들이 위소화기 질환을 포함해 위암 환자가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그 이유를 전문가들은 특유의 식습관과 헬리코박터균과의 연관성이 깊다고 지적합니다. 맵고 짠 김치나 장류 같은 소금에 절인 저장 방식의 식품들은 잘 알려져 있듯이 위세포의 변형을 촉발해서 각종 위장 질환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한국인의 50% 이상이 헬리코박터균의 보균자로 조사되고 있는데 대부분은 아무 증상 없이 살아가지만 경우에 따라 헬리코박터균은 각종 위장질환을 촉발시키고 위암까지 일으킬 수 있는 1급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은 해조류의 미끈미끈한 점액질 부분에서 추출한 천연 성분으로 이 끈적거리는 점액질 성분이 위 점막과 결합하여 궤양 부위의 보호막을 형성함으로써 쓰림과 통증 등 궤양으로 손상된 부분을 보호해주며 신속한 치유를 돕는데요. 위궤양을 비롯해 위의 세포가 얇아지는 위축성 위염이나 위세포가 장세포로 변하는 장상피 화생 등 이런 위질환을 방치하게 되면 더 안 좋은 방향으로 악화되기 쉬운데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을 드시면 근본적으로 위장에 도움을 주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을 복용 후 위가 편하고 소화가 잘 된다는 후기를 많이 전해주고 계십니다. 전 세계 유일한 후코이단 연구소인 NPO 후코이단은 제대로 된 후코이단 효능을 기대한다면 반드시 검증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의 원재료는 세계적인 청정 해역으로 알려진 오키나와산 모즈쿠 후코이단과 완도산 미역기 후코이단, 그리고 베타글루칸이 풍부한 아가리쿠스 뿌리 균사체가 포함된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후코이단이며 후코이단으로는 최초로 10여 차례 이상 세계 면역학회 AAI에서 효능까지 입증받은 근거가 확실한 제품이기에 NPO 후코이단에서도 실제 연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866-566-9원9원으로 연락주시면 위와 대장, 소화기계 건강에 특별히 좋은 오리지널 후코이단을 체험하고 비교해 보실 수 있는 무료 샘플과 관련 자료를 무료 AM 1050
0: 라디오서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9: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0: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1: 굿모닝 차차차 아 내가 소리 지르면 깜짝 놀라신다 그래서
12: 아니 그게 아니고
11: 나도 기운 없어
12: 톤이 점점 올라가는 것 같아요
11: 차차차 아니
12: 야,
11: 이렇게
12: 뭐 금요일이야?
11: 예. 한번 해야 돼 그래야지 기운이 확 나
12: 맞아요 어우 어? 저기 조금 제가 아침에 네. 어 저기 어디야 창고 가서 일쪽 잠깐 뭐 물건 받아올 게 네. 있었고 잠깐 네. 왔다 갔다 해서 약간 네. 힘이 좀 들라 했는데 네. 힘이 확 들어오네요.
11: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어 넣는데 얻을게요.
12: 인간 비타민.
11: 쭈쭈쭈!
12: 인간 비타민 뿅.
11: 아 죄송합니다.
12: 아 좋아요. 안녕하세요. 네. 라디오 서울의 아이돌 훈이훈이 네. 한훈입니다.
11: 오 아이돌?
12: 네 아이돌.
11: 아우 난 뭘로 하지 그럼?
12: 네?
11: 어? 어이돌.
12: 아니 그냥 뭐.
11: 나 어우동 해야 되겠다. 아니. 어. 아 독립기념일 축제도 많이 지금 앞두고 있고요.
12: 네.
11: 그리고 그 뉴욕이 지금 엄청 덥대요.
12: 덥죠. 덥지. 지금 난리예요 동부랑 이쪽은.
11: 그래요. 이렇게 더운데 테일러 스위프트가
12: 결혼식을 한다네요.
11: 메디슨 스퀘어 가든을
12: 그러니까.
11: 빌려서. 거기 대관료가 얼마인 줄 알아요?
12: 얼마요?
11: 하루에?
12: 얼마요?
11: 100만 달러.
12: 100만 불밖에 안 해요?
11: 아니,
12: 아 거기서 할 걸.
11: 3일이나 빌렸대. 그래서 오늘
12: 뭐야 얘, 하루에 그러면 30만 불밖에 안 하네. 어? 아 거기서
11: 아니,
12: 할 걸.
11: 아니 하루에 100만 불, 300만 불 쓴 거지.
12: 아, 거기서 할 걸.
11: 근데 그 안에 뭐 엄청 또 할 거 아니에요. 299만 9천 불이
12: 부족하네.
11: 오, 아. 오늘 예행 연습 겸 친지들하고 밥 먹고 내일
12: 아니, 뭔
11: 이제
12: 예행 연습이에요 결혼을?
11: 그러니까 무슨 정말
12: 리허설이야?
11: 멋있게 뭐 한 리허설하네.
12: 웃긴다.
11: 근데 문제는. 네. 지금 뭐 엄청 그 뉴욕의 경찰들이나 네. 힘들 거 아니에요. 월드컵에다가 얼마 전에 NBA 파이널 있었죠?
12: 그나마 그거 이제 끝나 그나마 다행이다.
11: 어, 야근해야 되지. 아. 또 주방인군까지 해서
12: 그쵸,
11: 가뜩이나
12: 또 독립기념일 딱 그 전날 7월 3일 날.
11: 어, 민폐 아니에요. 이럴 때 하는 거는.
12: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지역 경제
11: 자기 뭐
12: 자기가 좋아서 하겠다는
11: 자유지만 뭐. 네.
12: 뭐 무료로 대관했다고 화내려고 했는데
11: 네.
12: 300만 불 썼다니까 뭐 뭐라 말 못하겠네.
11: 메디슨 스퀘어 가든 간지 진짜 오래됐다. 어? 가봤죠?
12: 저요? 가봤죠. 네.
11: 진짜?
12: 아니, 인터넷으로.
11: 아
12: 꿈의 비주얼라이징 네. 하면서.
11: 저는 옛날 거기서 로드 스튜어트
12: 공연?
11: 공연을 봤었어요.
12: 아 진짜요?
11: 것 같아요. 오... 네.
12: 저는
11: 그리고 거기에서 어, 펜 스테이션이 옆에 있어서 또 뭐 이렇게 기차 타고 어디 막 가고 막 이런 거.
12: 저는
11: 복잡해요.
12: 저는 솔직히 이런 말씀 드리면 그런데 저는 뉴욕이 저랑 좀 안 맞아요.
11: 네.
12: 전
11: 왜요?
12: 출장이랑 여행을 한 서너 번 출장까지 포함해서 네다섯 번 갔는데 네. 아, 전 갈 때마다
11: 아니 그래서
12: 힘들고
11: 이런 말을 해요.
12: 뭐.
11: 캘리포니아에 사시던 분은 뉴욕 가서
12: 네.
11: 적응 못 하고
12: 네네.
11: 뉴욕에 살던 사람은 여기 와서 적응을 잘해요.
12: 그럴 수 아, 잘한다고요?
11: 응.
12: 왜요?
11: 놀러 오라니까. 젊은 아, 때는 뉴욕 네. 하지만 조금 나이 들어서는 여기 놀러 오라고 그냥 좋아요.
12: 저는 하여튼 뉴욕이 스타일이 저랑 안 맞았어요.
11: 안 맞더라고요. 네, 여기서
12: 싫어요.
11: 있던 사람은 안 되죠. 네, 너무
12: 불친절한
11: 복잡하고.
12: 것 같고 복잡하고 지저분하고 아, 느낌상.
11: 거긴 사람들 다 뛰어댕기잖아요.
12: 어, 그리고 막 그러니까 인사도 안 하고.
11: 인사도 안 해요?
12: 그다음에 네. 빨간불인데 그냥 지나가고 막 그러잖아요.
11: 당연한 거죠.
12: 어, 기다리면 네. You from Cali 딱 그래요 애들이.
11: 어.
12: 지나가다가 서 있으면 자기들 막 지나가다가 Hey, you from Cali?
11: 아니 그래서 제가
12: yeah?
11: LA로 어. 이사 오고 나서
12: 네.
11: 사람들이 제가 뛰니까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왜냐면
12: 아, 길거리에서?
11: 네. 불 바뀐다 이러면 막 뛰고 이랬더니
12: 네.
11: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뉴욕에서는 walk이 걷는 거고 신호등에서 don't walk은 걷지 말고 뛰어라.
12: 아, 그게 다른 단계구나. 어, 어. 빨간불은 뛰어라.
11: 어, 뛰어라. 돈 웍은 어. 뛰어라.
12: 어, 야.
11: run, run.
12: 그러니까 친구들 저 보고 딱 깜짝 놀래가 진짜.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왔다가 두 번을 사람들이 물어본 게 있었는데
11: 네.
12: 한 번은 뉴욕에서 횡단보도 기다리니까 흑인분들이 친구들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를 보더니 예, you from Cali 뭐 이렇게 했었고 라스베가스 놀러 가서 호텔에서 네. 옛날에 담배 네. 태웠을 때 네. 담배 다 호텔 다 담배 딱 끄니까 예, you from LA 딱 그러는 거예요.
11: 네. 왜요?
12: 거기는 안에 담배 폈으니까.
11: 아. 라스베가스.
12: 라스베가스.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예전에는 그냥 편하게 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실내에서 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딱 담배를 끼고 들어가 끄는 들어간 사람은 네. 너 LA에서 왔지? 딱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알았어? 너 담배 끄고 들어가는 거 보니까 알았어.
11: 제가 뉴욕에 살 때는 저분 LA에서 왔겠구나 이런 거 느낀 게 있어요.
12: 뭐 어떤 거예요?
11: 까무잡잡해 일단.
12: 피부가?
11: 굉장히 까무잡잡해.
12: 그거는 맞아요.
11: 그리고 약간 그 하와이안 셔츠.
12: 그러니까 헐렁헐렁한 옷에
11: 색깔 있는 옷을
12: 일단 패션이 완전 다르죠.
11: 패션이 달라.
12: 완전 다르죠.
11: 네, 뉴욕에는 뭐 하와이안 셔츠 뭐 알록달록 안 입거든요.
12: 그거는 거의 뭐 할로윈 때 입는 거 아니야?
11: 알록달록 옷에다가 까무잡잡하신 분들은 다 캘리포니아에서 오신 분들이
12: 맞아요. 그 특히 맞아 그러긴 해요. 근데 또 지금 바바리 코트 트렌치 코트 딱 입은 분들은 약간 동부에서 오신 분들이고 그래요. 근데 뭐 서로 간에 또 멋이란 게 있으니까.
11: 아니 이렇게 나뉘어져 있으니 이 넓은 땅에서 우리는 얼마나 다양하게 즐길 수 있어요.
12: 그러니까요.
11: 너무 좋죠.
12: 아니 근데 우리 봐봐요. 이렇게 넓은 땅 미국 살면서 우리 지역 감정 없잖아. 물론 조금은 있지만 서로 비꼬는 건 있지만 네. 너무 정치적인 그런 건 별로 없잖아. 그냥 각자 하니까.
11: 그렇죠.
12: 좀 이게 좋은 것 같아. 아 근데 지금 아이돌 말씀하신 다정님. 저 이게 입고 있는 옷이 제가 아이돌 한 이유가 이게 아이돌 옷이에요 사실은. 이게 N사인이라고 제가 굳이 뭐 띄워줄 필요는 없는데 이분들이 N사인 실제 실존하는 남성 아이돌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분들 여기 미국 왔을 때 제가 잠깐 좀 회사에서 도와드려가지고 그날 제가 기념으로 받은 건데 이분들이 한국 분들 잘 몰라요. N사인이라고 남성.
11: 요즘은 미국 분들이 더 잘 알아.
12: 이분들이요.
11: 한국 그룹들은
12: 일본 오리콘 차트 1등을 했던 사람이에요.
11: N사인.
12: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작년에 왔는데 그날 일본 팬들 아주머니들이 그날 비행기를 타고 와서 가방 캐리어 그대로 들고 왔어요. 그래서 앞에 분들 일본 사람 쫙 쓰고 제가 일본말을 좀 하나씩만 잘 하지 않습니까? 제가 떠가서 이라시마세 하면서 또 얘기를 했더니 그랬더니 이분들이 막 그런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감동받은 게 미국 분들이 젊은 여자분들이 이 친구들 알아. 그래서 정말 젊고 파릇파릇한 애들이 거기서 막 바닥에 앉아 기다리는데 한글로 뭐 사랑해요 아니면 한글로 뭐 저를 봐요 막 이런 걸 쓰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여자애들이 모여갖고 그래서
11: 어머나.
12: 제가 가서 야 너 이거 어디서 배웠니? 그랬더니 유튜브랑 이런 걸 배웠다는 거. 자기가 한국 문화를 너무 좋아해서 한국말 배우고 싶다고. 이게 얼마나 문화적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11: 와 박수 쳐야 돼. 엔사인의 노래 나가요. 이 곡 이름은 Feeling Good.
12: 저 노래는 모르겠어요. 근데 되게 잘생겼어요.
11: 아니 제가 요즘 또 어떤 걸 봤는데요. 한국에 대한 우리가 알아야 될 지리적인 뭐 여러 가지 50가지 특징 이래서
12: 그런 것도 있어요?
11: 유튜브에도 나오고 이러면서 그 안에 댓글들을 봤더니
12: 네.
11: 아니 외국 분들이 나는 한국 가서 지금 살고 있는지 몇 년째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았다 안전하고
12: 그럼 안전 최고죠.
11: 한국 가서 리타이어서 살 거다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서
12: 그래 맞아요.
11: 이제는 관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삶에 한국에 가서 노후 생활을 즐기겠다 은퇴하겠다라는 또 외국 분들이 많이 계셔서 깜짝 놀랐어요.
12: 근데 대한민국 생각해보면 얼마나 좋아요. 깔끔하죠. 사람들 시민정신 좋죠. 안전하죠. 그리고 물건도 훔쳐가지도 않아. 사람들이 놀랬대요. 그 스타벅스에서 노트북을 놔두고 화장실을 간대 전화기랑. 아니, 근데 아무도 안 건든데
11: 그게 바뀌어졌어요. 저는 맨 처음에 미국 갔을 때 이렇게 놔도 누가 안 훔쳐가고 야 너무 좋은 나라다 했는데
12: 미국이요? 아 이제는 아니지.
11: 웬걸요.
12: 지금은 돌아서면 없어요. 돌아서면
11: 아니 한 10년 전에 제가 뉴욕에서는 그런 걸 안 겪었는데 여기 와서 저기 아메리칸 무슨 몰에 갔는데 쇼핑을 하고 잠깐
12: 뭐 이름 다 말하셨네 뭐.
11: 여기다 놨는데 다른 거를 보는 사이에 이게 없어진 거야. 쇼핑한 쇼핑백도 훔쳐가더라고요.
12: 아 그걸 통째로 가져왔어요?
11: 네.
12: 와, 요새 좀도둑이 너무 많아졌어.
11: 그게 벌써 10년 전 얘기예요.
12: 대한민국은 그럴 일이 없습니다. 다만 자전거만 훔쳐간다고 하더라고요.
11: 자전거는 왜 훔쳐가?
12: 그러니까 농담으로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한국은 대한민국은 전화기고 컴퓨터고 지갑이고 가만 놔두는데 자전거만 훔쳐가는 나라라고. 농담이 이게 우스갯 소리 하는 건데
11: 소리로.
12: 그만큼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11: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12: 근데 이번에
11: 좋긴 하지만 LA도 좋아.
12: 아, 좋아.
11: LA 너무 좋아. 우리
12: 미용 씨 아까 이번 7월 달 이번이 250주년이잖아요 미국 독립. 그거 뭐 불꽃놀이 특별한 게 또 많이 준비돼 있다고.
11: 많이 있어요 지역마다. 여러분 뭐 아시는 데는 다 아시겠지만.
12: 예, 요거 좀 설명해 드릴까요?
11: 간단하게.
12: 네네네.
11: 지역마다.
12: 올해가 250주년 독립이라서요. 또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고 아주 그냥 특별한 불꽃놀이들이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 뭐 첫 번째는 누가 뭐래도 로즈볼이 있겠죠.
11: 네, 로즈볼.
12: 로즈볼 자주 가셨죠?
11: 아, 저쪽 파사디나에. 헐리우드볼에서 또 하잖아 독립기념.
12: 미옥 씨가 공을 들고 있으면 로즈볼 아니에요?
11: 어머나.
12: 약간 그런 거 아닌가?
11: 진짜.
12: 좋아요. 로즈볼 음악과 함께하는 대형 불꽃놀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헐리우드볼에서도요. 전설적인 밴드 비치보이스가 오네요.
11: 비치보이스가
12: 이게 서핑 USA 아니야?
11: 그렇죠.
12: 비치보이스하고 배우 존 스타모스가 누굴까요? 존 스타모스가 한류볼 오케스트라와 함께 무대를 펼칩니다. 와, 이거 재밌겠다.
13: 아, 네. 마리나 델레이에서도 불꽃놀이를 합니다. 네. 바다 위 바지선에서 불꽃을 쏘 알려져요.
12: 네. 네.
13: 그리고 우드랜드 힐의 워터파크.
12: 워터파크. 네, 거기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냐면 그 샤베스의 다저 스타디움.
13: 아.
12: 7월 4일 당일 날. 경기가 끝난 직후 네. 어마어마한 불꽃놀이가 펼쳐질 거라고 합니다.
13: 아, 좋다 좋다.
12: 네.
13: 그리고 익스포지션 팍이라고 그러죠?
12: 네.
13: 메모리얼 콜로세움에서도
12: 그렇죠.
13: 아메리카 250 콘서트가 열립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250주년이니까.
12: 이것도 재밌겠고요. 롱비치 가까우신 분들, 제가 퀸 메리와 유명하잖아요. 롱비치 네. 퀸 메리. 거기서 선상 라이브 음악과 축제가 열리고요. 밤 네. 9시에는 롱비치 다운타운 해안선을 배경으로 약 15분간 불꽃이
13: 아. 네. 어머. 야. 어머 불꽃 터지는 줄 알았어. 깜짝이야. 네. 야. 어 자기 잘 너무 잘한다. 앞으로 사운드 이펙트 담당해. 어?
12: 아니 21세기에서 그 디지털로 하세요.
13: 자, 개소리 해 봐. 개소리.
12: 개소리. 네, 안녕하세요. 아이돌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우성입니다.
13: 난 개소리 개구, 전문이야.
12: 이게 개소리 아니야.
13: 아.
12: 안녕하세요. 정우성입니다.
13: 아니, 네. 파사디나 로즈볼에서는 드론쇼를 한대요.
12: 아, 드론쇼 멋있겠다.
13: 네. 전통적인 불꽃놀이를 아예 네. 취소하고 드론쇼로. 이거 너무 좋은
12: 이거
13: 것
12: 좋다.
13: 같아. 환경에도 좋고
12: 불난
13: 일도 없고.
12: 그렇죠. 매연도 없고.
13: 아시안 야시장 푸디랜드가 열린대요.
12: 푸디랜드?
13: 요즘 아시안 푸드가 참
12: 아, 이건 또 맛있겠네요. 그 다음에 테마파크 및 오렌지 카운트는요. 여러분 유니버셜 스튜디오 할리우드는 워낙 유명하죠.
13: 네.
12: 7월 3, 4일 양일간 밤 네. 9시에 유니버셜 영화 테마 음악에 맞춘 특수 불꽃놀이가 파크에서 진행이 되고요.
13: 네.
12: 오렌지 카운트의 유명한 포인트죠. 데나 포인트. 여기는 뭐 하면 하니까. 여기도
13: 아, 네.
12: 9시에 불꽃을 쏘아 올리니까 아. 조금 더 일찍 가시면 멋진 네. 축하 비행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네. 워낙 많은 인파들이 몰릴 예정이니까 여러분 안전하고 미리미리 조심해서
13: 그럼요.
12: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13: 아, 네. 아까 말씀하신 우리 일본 언니들이 그렇게 좋아했다는 엔사인의 Funky Like Me.
12: Funky Like Me.

0: 어, 이 음악은요.
1: 브루노 마스 같지 않아요?
0: 어, 고관적. 어, 약간.
1: 브루노 마스 느낌 확 나는데?
0: 너무 세련됐다.
1: 그렇죠. 이 친구들이
0: 엔싸인
1: 일본 오리콘 차트 1위 한 친구들이요.
0: 아,
1: 대단한 친구들입니다.
0: 네. 일본 언니들이 그렇게 좋아가지고 그냥 확 넘어가는 그런 우리 아이돌 그룹이라고 합니다.
1: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네. 이분들의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0: 어, 진짜? 기대돼요. 어, 지금 안 돼?
1: 지금은 안 돼.
0: 아.
1: 너무 이분들 제가 띄워드린 것 같잖아. 개인적인
0: 그래요.
1: 신분도 없는데. 아무튼 지금 여러분 중간에 우리 보이는 라디오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옥 씨가 막 중간에 춤추고 그러셨어요.
0: 네.
1: 왜?
0: 기분 좋아서.
1: 지금 막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우리 미옥 씨.
0: 팬이 찾아와 주셨어요.
1: 지금 여러분 노래 나가는 동안에 우리 미옥 씨의 팬분께서 직접 우리 방송국에 찾아오셔가지고
0: 네. 사탕을 주고 가셨어요.
1: 사탕과 정성이 담긴 팬티. 가방을 뭐 주셨는데
0: 야.
1: 와. 아니 뭐 소개 좀 자랑 좀 해주세요.
0: 아니 이거 되게
1: 어 TJ에서 나오는
0: 가방에다가
1: 이거 정말 줄 서서 구할 수 있다는
0: 어,
1: 가방과
0: 가방에다가 캔디를 이렇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어, 아 뭐 팬분 어. 성함 얘기 안 해주세요? 뭐 그냥
0: 순경 씨.
1: 네. 아, 저는
0: 나순경 씨.
1: 전 어 잡혀가라. 애를 잡혀가라.
0: 네.
1: 저는
0: 어, 수상해.
1: 저는 옆에서 감사해라. 좀 부럽기만 한데
0: 네.
1: 우리 미옥 씨가 또 자랑하시면서 네. 저한테 먹어봐요 맛이 맛있다고 주시는 거예요.
0: 안 먹어.
1: 어찌나 쓰든지 입맛이 왜 이렇게 쓰냐?
0: 아니 후니 씨 팬도 얼마나 많은데요. 제 지인 중에 후니 씨 목소리 너무 멋있대.
1: 감사합니다만 제가 예전부터 고질적인 게 있었어요.
0: 뭐요?
1: 모든 분들이 다 알아요. 저 팬이 분명 있대. 네. 근데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 네. 유니콘 같은 팬들이라서.
0: 아.
1: 이게 존재하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0: 그게 저변에 촥 깔려있다가 어느 날 폭발을 하지.
1: 그게 지금 몇 년 전부터 나오는 기인데
0: 나도 오늘 처음이야.
1: 한 번도 폭발한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아, 미옥 씨 너무 부러워요. 근데 너무 감사합니다.
0: 나 진짜 요즘
1: 순경님? 순경님이라고 하셨죠?
0: 어.
1: 순경 여사님 너무너무
0: 네.
1: 감사드리고요.
0: 네.
1: 좀 부럽네요.
0: 나눠 먹자.
1: 안녕하세요. 후니훈이 한훈입니다.
0: 아니요.
1: 아, 아니,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이런 거 너무 재밌잖아.
0: 이렇게
1: 너무
0: 그냥 누군가가 이렇게 작은
1: 그럼요.
0: 거라도 이렇게 그렇잖아요.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1: 그러니까요.
0: 생각이 듭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1: 제가 본의 아니게 다이어트 할 수밖에 없네요.
0: 아,
1: 이거 뭐 배 아파서 먹겠나?
0: 아니
1: 우리 근데... 다정님께서 뭐라는 줄 아세요?
0: 응.
1: 조만간 제가 찾아갈게요. 후니님 하시는데
0: 어머나.
1: 저는요 이렇게 하신 분들이 수백 명이었어요.
0: 그리고 옷 오십겨.
1: 안소가. 안소가.
0: 아니에요.
1: 장난이에요. 여러분.
0: 네.
1: 여러분들의 마음이 항상 감사한 분입니다. 근데 정말 너무 네. 즐겁네요. 이렇게 하니까. 제가 다 즐겁네요. 자, 받은 분 얼마나 즐겁겠어?
0: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그냥 뭐.
1: 아니 너무 좋잖아요. 아니. 진짜 너무 감사하죠. 우리 순경 여사님 너무 감사.
0: 네.
1: 누님 감사합니다.
0: 네.
1: 뭐 즐거워서 자. 진행도 안 하시네?
0: 굿모닝 차차차.
1: 네.
0: 2부
1: 그렇죠?
0: 함께 하십니다.
1: 좋습니다. 굿모닝 차차 2부입니다.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0: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선삼 한방병원.
1: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브랜드 하디바 마사지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인주 융자 제공으로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2: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3: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2: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3: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2: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4: 홈쇼핑 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밀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5: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6: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6: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3: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6: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5: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7: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5: 선택하세요 품질을.
7: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5: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7: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5: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7: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타이어.
0: 월드컵 32강 실패 위로의 초대박 세일. 바로 홈쇼핑 월드. 김미경 실장님 어서 오세요.
8: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네. 실장님 반갑습니다. 네.
0: 세상에.
1: 사실 어제 또 다른 실장님이 오신 분이 계셨고요.
8: 네네.
1: 이 애청자께서 실장님 팬이에요. 너무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네. 그러다가 방송 하다 좀 전에 아차 이분이 아니시구나. 김미영 실장님이랑 착각하실 거야. 그래서 오늘 오신 분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8: 아, 네. 네. 감사합니다.
1: 벌써 팬분이 네. 생기셨습니다.
0: 어머나 아, 네. 너무 귀여우셔. 김미영
1: 아니 근데 오늘 네. 이 초대박 세일 이름이 너무 재밌지만 참 가슴이 좀 아프고
8: 너무 많이 마음이 아파요. 네. 저도
0: 예. 월드컵 32강 실패
1: 위로의
8: 초대박 세일.
1: 예. 네 좋습니다. 아, 기대가 됩니다.
8: 저희가 어떻게 위로를 해드릴까 생각하다가
0: 네. 아, 확 풀어요.
8: 확 가격을 확 낮춰서 좋아, 마음을 좋아. 풀어드려야겠다.
0: 이렇게라도 풀자. 얘가 될지 안 될지 네. 들어보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네.
8: 그래서 이번에는 네. 무조건 3불 20전 위로의 초대박 세일 상품을 소개해드릴게요.
1: 네. 이거 갖고 네. 힘내시라고.
8: 네네. 네. 벌구 피 꼬막살을 세일하고 있거든요.
0: 네.
8: 그러니까 벌교 앞바다가 꼬막으로 네. 유명한 네. 이유가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진흙뻘 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0: 네.
8: 예. 그러니까 꼬막이 자랄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이에요.
0: 네.
8: 이거를 급냉을 시켜가지고 저희가 가져온 거예요.
0: 네.
8: 되게 드시는 건 어떻게 드시면 되냐면 미지근한 물에 해동시키셔가지고 살짝 데치셔서
0: 네.
8: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초장 찍어 드시는데 다른 분들 손님들 말씀 들어봤더니 그걸로 그 우리 저희 뭐죠? 골뱅이 무침처럼
1: 네네네.
8: 그걸 꼬막살에 잘라가지고 무침을 해서 골뱅이 무침처럼 하셨다고
1: 맞아,
8: 하더라고요.
1: 네네. 무침이야.
8: 오이하고 네. 뭐 양배추 막 착착착착 썰어놓고
1: 맛있지.
8: 너무 맛있었대요.
1: 거기다 밥 비벼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네. 예,
8: 그 소면 넣어서 먹고
1: 네, 소면 넣어서 먹고 맞아요.
8: 그렇게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6불 99전이 네. 지금 3불 20전입니다.
1: 3불 20전.
0: 이건 당연히 사야 되겠다. 이게 또 위로가 좀 돼요. 네,
8: 피꼬막살이라서 또 일반 꼬막보다 3배 크거든요. 잘라서 요리하시면 훨씬 편하세요.
1: 네. 네.
8: 네. 네. 또 떡볶이왕 신정 떡볶이 1kg인데 이거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집에서 네. 요즘에 좀 살이 찐 이유가 네. 너무 맛있어가지고 우리 이거 10분 정도 불려놨다가
0: 네.
8: 저희 그 고추장 있잖아요. 더덕 네. 고추장 넣고 네. 네. 단 거 조금 넣고 해서 그냥 고춧가루만 넣고 해가지고 떡볶이 했거든요.
1: 네.
8: 그거 맨날 먹다가 이렇게 살이 쪄서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 촉감이 막 알죠? 쫄깃쫄깃한 그거 있잖아요.
0: 네.
8: 이것도 지금 3불 20전에 드리고 있습니다.
0: 좋아.
8: 예, 예.
0: 네.
8: 이게 그 막 교회 같은 데 가져가시면 20인분 넘게 나와요.
0: 예. 오, 야. 근데 3불 20밖에 안 해.
8: 예, 맞습니다. 야. 또 100% 제주도 순살고등어가 있거든요.
1: 네.
8: 이것도 확 내려서 3불 20전에 드리고 있습니다.
0: 나 이거 사고구이 샀었네.
8: 아, 자, 그러니까 3불 20. 위로가 되잖아요.
0: 위로 돼. 이거 당장 사러 가야 되겠다.
1: 조금만 기다리시지.
8: 네. 네. 또 효성 냉강 골프 마스크가 이게 100% 국내산이거든요.
1: 네.
8: 99.9% 자외선 차단이 가능하시고 통기성도 너무 좋으세요.
1: 네.
8: 또 저희가 뭐 골프 치면 골프 치는 건 좋은데 얼굴에 기미 때문에 너무 걱정 많이 되시잖아요.
1: 네.
8: 그리고 뭐 이거 골프 치실 때뿐만 아니라 뭐 우리 강아지 데리고 산보하실 때도 그렇고 그냥 밖에 잠깐 나가실 때도
1: 네.
8: LA는 제가 깜짝 놀란 게 다들 기미들이 좀 많으세요.
0: 네.
8: 그게 다 그 너무 써니 써니.
1: 왜 저를 이렇게 풀어주고 쳐다보시는 거예요?
8: 지금
1: 김미 네. 초콜릿.
8: 지금 저희 지금 냉강 골프 마스크 네. 쓰여드려야 된다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0: 세상에.
8: 네. 예, 이게 원래 12불 9구인데
1: 네.
8: 3불 20전입니다.
0: 어머머머.
1: 정말 저렴하네요.
8: 이거 또 숨쉬기도 쉬우세요.
0: 네.
8: 구멍이 앞에 뽕뽕뽕뽕 뚫려 있거든요.
0: 네.
8: 예예. 그다음에 이탈리아 크림 리조또가
1: 예.
8: 이제는 네. 3불 20전입니다.
1: 야, 이거 좋다. 이거 좋다.
0: 네.
8: 파스타도 있지만 또 네. 리조또도 있잖아요. 저희는 네. 밥의 민족이니까. 예예.
1: 이게 좀더 고급스럽죠?
8: 예, 예 맞습니다.
1: 네.
8: 여기에다가 피자 치즈까지 얹으시면 진짜 요리 같거든요. 그래서 전자레인지에 네. 4분 돌리시거나 또 네. 끓는 물은 3분입니다. 이렇게 드시면 돼요.
1: 전 여기다 사실 젓갈이랑 먹는데 이거 젓갈이랑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0: 그것도 맛있겠다.
1: 크림도트랑 젓갈이랑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8: 맞습니다.
1: 네.
8: 퓨전 음식이래.
1: 퓨전. 젓갈 얘기 좀 해주실 거죠?
8: 네.
1: 네 기다릴게요.
8: 그다음에 이번에는 무조건 이제는 네. 3불 20이
1: 아닌 32불
8: 위로의 초대박 네. 세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8: 대한민국 최고의 군산 025 반장 게장 있거든요.
0: 네.
8: 이거 한번 먹어보시면 또 계속 찾으시고 맛있다고 친구분들 데려오시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간장 게장인데요.
1: 네.
8: 이게 원래 39불에 저희가 팔았잖아요.
1: 네.
8: 근데 이번에는 32불에 드리는데
1: 좋습니다. 32불.
8: 1 플러스 1입니다.
1: 아, 32불인데 1 플러스 1.
8: 그러니까 한 통에 16불밖에 안 하잖아요. 근데 네.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0: 뭐가 있어요?
8: 아, 또 신정 떡볶이 1kg도 드리고 여기다가
1: 또?
8: 저희 배도 맛있게 먹고
1: 네.
8: 얼굴도 관리하시라고 과일 모이스처 클렌저 두 개를 무료로 증정하고 있습니다.
1: 와 다행이다. 저 지난주에 갔다가 게장은 안 샀거든요. 야, 안 사기 잘했다. 이번에 가야겠다.
8: 예, 예, 예.
1: 우와, 잠깐만요. 간장 게장이니까 1 플러스 1으로 32불인데
8: 예, 예, 예.
1: 거기다 사은품으로 신전떡볶이 1kg 그다음에 과일 모이스처 클렌스까지
8: 예.
1: 선물. 와. 여러분 무조건입니다.
8: 32불에 다 가져가십니다.
1: 32불에 다.
8: 네. 또 제주 특산품 기적의 마유 크림이 있어요.
1: 네, 좋죠.
8: 저도 지금 느끼는데 이게 얼굴이 막 건조하잖아요.
0: 네.
8: 이 건조할 때 해결할 수 있는 크림이 왔습니다. 제주도에서.
1: 네.
8: 마유 크림이 사람 피부하고 제일 흡사한 구조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0: 네.
8: 그래서 얼굴에 보습막도 쓰여주고
1: 예.
8: 피부 재생에도 엄청난 효과가 있거든요.
0: 네.
8: 이게 고순도 마유 정제 기술로 탄생한 마유 크림인데
0: 네.
8: 원래는 39불 99에 팔았었잖아요.
1: 네.
8: 이거 인터넷에 검색해보시면 마유 크림은 되게 다 비싸요.
0: 네.
8: 근데 저희가 또 좀 사실은 되게 짜증 많이 나셨잖아요.
0: 네.
1: 네, 뭐
8: 월드컵 보고
1: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네.
8: 이제
1: 잊을,
8: 제가
1: 잊을만 하면 뉴스에 나오고
8: 저희도 저희 네. 직장의 남자분들 얘기하시는데 네. 그 월드컵 얘기할 때 옆에 안 갔어요. 무서워서.
1: 그렇죠. 너무 화나거든요.
8: 되게 저 되게 중요한 얘기하는데 진짜 중요한 얘기하시더라고.
0: 네.
8: 다들 저희 감독님 이시잖아요.
1: 그러니까 네.
8: 엄청
1: 다 감독이에요.
8: 다 감독이야 진짜.
1: 다 협회장이야. 다들 이렇게 애국가 애국인인지 몰랐어 다들 그렇죠.
8: 근데 네. 또 그래서 저희가 위로로 32불에 네. 1 플러스 1 두 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1: 마유 크림도 1 플러스 1입니다.
8: 또 거기다가 제주 특산품 마유 비누까지 드립니다.
0: 와.
8: 이 마유 비누 한번 써보신 분은 아시거든요.
0: 네.
8: 딱 쓰면 이렇게 딱 쓰고 나면 저희가 얼굴이 당기는 것도 있는데 절대 당기지 않아요. 촉촉하고 이게 막 물에서 막 문질러지지가 않아요.
1: 맞아요.
8: 그냥
1: 부스러지지도
8: 딱딱
1: 않고.
8: 부스러지지도 않고 네. 이거 되게
1: 제가
8: 좋아요.
1: 썼어요.
8: 이거 진짜 좋죠.
1: 샤워할 때 마유 비누 써요.
8: 맞아요. 남자분들이 샤워할 때 많이 쓰신다고 그러더라고.
0: 네.
1: 바디하고 마지막을 마유로 써요. 저는. 얼굴이랑.
8: 그러니까.
1: 진짜 좋습니다.
8: 맞습니다.
1: 이걸 선물로 주신다고요?
8: 예.
1: 이야. 마유
0: 너무 매끈매끈해서 안 잡히는 거 아니야?
1: 응? 매끈매끈하다? 매끈매끈해?
0: 미끄럼.
1: 네.
0: 미끄럼?
8: 걱정하지 마세요. 살만 매끄러워져요.
0: 아, 네.
1: 저기요.
8: 또 네. 맛있는 검은 약국 서목태 생식이 와 있거든요.
0: 네.
8: 이게 블랙푸드의 결정체예요.
0: 네.
8: 저희가 화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 몸에 필요한 게 또 생식이거든요.
0: 네.
8: 와, 이게 블랙푸드 검은 쌀, 검은 콩, 약콩이 들어있고 검은 깨가 들어있고 주성분이 거기다가 77가지 영양 성분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네. 곡물도 들어있고 해조용물도 들어있고 과일까지 들어있어요. 네. 저희가 블랙푸드의 안토시아닌을 네. 몸에 생식으로 흡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데 네. 이거 원래 69불이잖아요.
9: 그럼요. 네.
8: 어. 이거 안 내리거든요.
0: 네.
1: 야, 반값보다 더 설마 32불?
8: 32불입니다.
1: 야, 검은 약과 서목대 생식이 32불.
8: 이거만 사고 오신 분도 많으세요.
1: 와. 네. 아,
8: 예, 맞습니다. 이거 드셔보세요. 그럼, 그러면 네. 그 혹시나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저녁에 이거에다가 우유 타 드시면 배 안 고프세요.
1: 네네네. 네.
8: 아침도 드셔도 되고. 네. 그다음에 강화홍삼, 육년근 고려홍삼 프리미엄 진액이 있거든요. 60포인데 이게 2개월분이 89불이 아니라 32불입니다.
0: 와.
1: 고려홍삼 진액 네. 60포 32불.
8: 또 효성 고밀도 냉감 서머 아이스 쿨매트가 있어요.
0: 네.
8: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0: 네.
8: 아, 그냥 그 아이스 쿨매트 그 매장에 거기 선생님들이 줄 서서 계세요. 가격 보고 너무 깜짝 놀라셔가지고.
1: 그 가격이 너무 좋아요 지금. 네.
8: 어, 스몰 아니 싱글 사이즈는 99불이었는데 지금 32불.
1: 네.
8: 퀸 사이즈는 119불이 42불. 네. 또 킹 사이즈는 139불이 52불. 슈퍼킹 사이즈는 159불이 62불이거든요.
0: 네.
8: 이거 근데 싱글하고 퀸은 거의 안 남았어요.
0: 오.
1: 그렇겠네요. 네.
8: 진짜 여기 네. 손만 딱 대보셔도 알아요. 시원하다고 하시고 아. 손님들이 네. 따님을 사드리더니
1: 네.
8: 몇 개 더 사오라 그랬대요. 아, 왜냐하면 저기 뭐 거실에도 거실 소파 위에도 깔아놓고 네. 저희 어르신들 분들 왜 의료기기 많으시잖아요. 그 네. 외에도 깔아 쓰신다고 아. 많이 사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예.
0: 야, 냉감.
8: 오. 냉감.
1: 오. 이번 여름 또 많이 더워질 테니까
8: 네. 네. 네.
1: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 또 인기 상품 원가 이하 초초초 대박 세일이 있거든요.
1: 네. 좋습니다.
8: 아, 이제 별로 안 남았어요. 어. 서해바다 토실토실 어리굴절. 제가 좋아하는 어리굴절. 네. 아, 네. 제가 이것만 먹으면 또 서산 생각하면서 제가 서산댁이잖아요.
0: 서산댁.
8: 네, 너무 맛있는데 네. 이제 클리어런스 세일로 모시고 있는데 네. 19불 99가 9불 99에 드리고 있습니다.
0: 너무 좋아. 이거 네. 사야 되겠다.
8: 아. 그리고 탱자님이 좋아하시는
0: 명란젓.
8: 아,
1: 백명란젓.
8: 백명제. 네. 김정배 명인님이 만드신 백명란젓은 500g인데 19불 99에 드리고 있습니다.
0: 아, 이거,
8: 이거 짜지도 않고
0: 진짜.
8: 그냥 드셔도 네. 맛있고 요리해서 네. 드셔도 맛있고.
0: 네. 진짜. 양도 많아요.
8: 강원도 더덕 고추장 있으시거든요.
1: 예.
8: 이거 한번 사가신 분들은 계속 사가세요. 저희 뭐 된장은 예전 역에 또 떨어졌고 고추장이 네. 또 수량이 사실 많기도 했어요. 근데 네. 이게 아, 몇 개 안 남았어요. 그냥 비벼 드셔도 맛있고 요리해 드셔도 맛있고.
0: 네.
8: 이렇게 제가 요리를 좀 잘 못하는 편인데 이거 놓고 비빔밥하고 네. 이거 놓고 떡볶이 했더니 갑자기 요리사 됐다니까요.
1: 오, 예. 그치, 고추에 더덕들 얼마나 맛있겠어요.
8: 맞습니다.
1: 이게 9불 99요?
8: 예예. 9불 99고
1: 예.
8: 아라비카 100% 블랙 원두 커피가 있는데 20스틱이 들어있거든요. 이것도 6불 9구인데 하나 아닙니다. 하나 플러스 2 해가지고 세 개를. 예예.
1: 세 박스에 6불 9구.
0: 어머.
1: 예. 이거 사무실에 꼭 챙겨놓으세요.
0: 한 박스 가격이 세 박스를 가져가요.
8: 그다음에 은빛 멸치가 있는데 발시 멸치는 6불 9구, 지리 멸치는 9불 9구입니다.
1: 볶음 멸치 끝났군요.
8: 아, 네. 예전역에 네. 제가 맛있다고 했잖아요.
1: 그러니까,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멸치. 네.
8: 대관령 손질된 황태채가 있는데 7불 9구고 이걸로 국 끓여 드시면 속이 편안하시고.
0: 네.
8: 맛있죠.
0: 이게 7불 99야.
8: 아, 뽀얀 국물.
0: 저는 이거 갖고요. 어. 듬뿍 넣는데도 두 번 끓여 먹었어요.
8: 맛있죠 진짜.
0: 너무 좋아. 진짜 맛있어.
1: 황태국 진짜 맛있어.
0: 이거 사야 돼.
8: 맞아요. 또 물 한 방울 섞지 않은 100% 수박 찻집이 있거든요.
1: 네.
8: 이게 코스코에서는 4불 99 하잖아요.
1: 네.
8: 저희 홈쇼핑 월드는 다릅니다.
0: 어.
8: 2불 99에 드리고 만약 6병 한 박스를 사시면 11불 99인데 이게 한 병에는 1불 99밖에 되지가 않아요.
1: 그렇죠.
8: 그다음에 맛있는 직화 짜장면, 사철 짜장면
1: 네?
8: 진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1: 진짜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8: 얼마 안 남았어요.
0: 네.
8: 근데 이게 4불 99에 드리고 있습니다.
1: 짬뽕 없던데요?
8: 떨어졌습니다.
1: 그렇죠. 지난주에 짬뽕 없더라고요. 아, 아쉬워.
8: 또 저희 저승가서도 잊지 못하는 만개떡이 돌아왔습니다. 네. 진짜 고급 떡인데 LA나 여기 미국에선 드실 떡 없는 떡이세요.
0: 네.
8: 우령에서 직접 온 거잖아요.
0: 네.
8: 이게 저희가 새해 그때 어버이날 했던 그대로 너무 맛있다고 이거 가격 올리지 말아달라는 요청이 많으셔가지고 새팩에 21불에 드리고 있습니다.
1: 새팩에 21불 립 만개떡입니다.
8: 그 다음 뉴질랜드상 최고급 양모이불이 있는데 이 퀸사이즈는 떨어졌어요. 그리고 퀸사이즈는 590불이었던 게 210불.
1: 네. 네.
8: 싱글사이즈는 390불이 120불입니다. 따뜻한 계절에는 어떻게
1: 시원하게,
8: 시원하게. 그다음 추운 계절에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자연산 양모이불입니다. 그다음에 그리핀 꿀잠 경추베개가 나왔거든요. 이 그리핀이 뭔지 아세요?
1: 이게 그 전자파 전기잖아. 이게 원래 불 들어오는
8: 맞아요,
1: 거.
8: 맞아요. 그게 노벨상 수상한 신소재거든요. 네네네. 2010년도에 이게 근데 이거하고 그리핀 소재하고 천연 잣나무가 들어있고 피톤치드가 들어있어서 저희가 베개를 만들었는데 어떤 분은 이걸 하고 또 높다는 분도 계시는데 그게 또 속 안에 보면 또 속 지퍼가 있어요. 그거 빼실 수도 있어요. 높낮이도 조절하시고 엄청 편하게 쓰실 수 있거든요. 거피도 다 빠실 수 있고요. 이게 이게 가지고 있는 효능이 뭐냐면 우수한 열 전도성이 있고 전기 전도성도 있어가지고 자신 이제 주무시잖아요. 그러면 너무 편안하시다고 하더라고요.
1: 이게 뇌파를 뭐 조여주는 게 있는데
8: 맞아요.
1: 제가 기억하는 게 왜냐면 홈쇼핑월드 예전에 팔았어요.
8: 맞아요.
1: 제가 그때 샀어요. 제 집에 써요. 그래서 제가 아는 거예요.
8: 그러니까
1: 표 좋아요.
9: 좋아요?
1: 네.
8: 그다음에 위생 향균 효과가 99.9%잖아요.
1: 제가 아는 척하는 거죠.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9: 아니 우리 흔희 씨는 뭐 이렇게 나오면 다 사.
1: 아니 좋은 거 제가 사봐야죠.
9: 다 좋은 거.
1: 좋은 것만 골라서요.
8: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 염색 샴푸도 써보셨어요?
1: 저는 염색 안 하죠 아직까지.
9: 이야 부럽다 부러워.
1: 오내추럴.
9: 오내추럴이에요?
1: 오내추럴.
9: 그렇게 까매?
1: 지혜.
8: 그럼 우리는 아티피셜인가요?
1: 페이크죠.
8: 페이크죠. 예, 세븐에이트 블랙샴 염색 샴푸가 있으시는데 이게 19불 99거든요. 그러니까 마른 머리에다가 이 염색제를 두 개를 합세서 머리에 도포하신 다음에 3분을 치시고 머리 감듯이 감시면 염색이 되세요.
1: 3분밖에 안 걸려요?
8: 예. 우와, 근데 그게 또 10번이나 쓰실 수 있으세요.
1: 와.
8: 남자분들은 거의 5, 6개월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1: 짧은 머리니까.
8: 예, 예.
1: 네,
8: 네. 그다음에
1: 좋습니다.
8: 저희 그 바베큐 LA 있는 바베큐 식당 가면 이게 이 칼을 다 볼 수 있거든요. 이 가위를 파워 톱니 주방 가위는 내 이 별명이 닭뼈 가위예요. 이게 13불 9구인데 생고기도 잘리고 다 잘 잘려요. 100% 국산 스테인레스입니다.
9: 주방 이런 거 꼭 하기
1: 있어야 돼요.
8: 너무 잘 잘려요. 그리고 또 지리산 약 도라지 가루 이것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16불 99에 드리고 있습니다.
1: 네.
8: 천식하고 목 건강 있으시고 막 기침하시는 분들 도라지 꼭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몸 피곤하신 분들은 종근당 건강 아인비타 멀티 비타민 이민샷이 있거든요. 이거 10병 세트인데 원래 39불 99인데 29불 99에 드리고 있습니다.
1: 이거 좋네요.
8: 이게 100% DSM사에서 나온 비타민 원료로 돼 있는 거거든요. 원래 유럽산 비타민이 좋다고 하잖아요. 이게 몸이 너무 피곤하실 때 부스트 해주시고 면역력을 올릴 수 있습니다. 또 고려은단 비타민C가 있는데 이게 조만간 가격이 오를 거라고 하더라고요.
1: 어서 구매하셔야겠습니다.
8: 이 비타민 드시면 활성산소가 내려가잖아요. 이것도 44불 99. 조만간 올라가니까 빨리 와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화홍삼, 녹용, 홍삼, 프리미엄, 진액 60호가 있거든요. 와, 이 가격 65불입니다.
1: 아니요.
8: 세일에 189불에 세일에
1: 189불 이게 65불.
8: 대신에 사은품이 없어요.
1: 아니 더 좋죠. 가격이 너무 좋은데 65분에 만났습니다.
8: 이 가격으로 진세노드의 영양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1: 가격 너무 좋다.
9: 대박이네요.
8: 또 6년근 혼삼정 에브리원 스틱이 있거든요. 손님들이 이거 너무 많이 기다리셨어요. 이게 99불 99였잖아요 하나에. 근데 1플러스 3으로 해서 4개 드리거든요. 근데 이게
9: 맛을.
8: 아니잖아요. 요즘에 마음도 아프시니까 신전 떡볶이 1kg도 드리고 과일 모이스처 클렌징도 2개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9: 세상에 이건 진짜 초대박이네요.
8: 그다음에 금산에서 온 또 금산이 뭐로 유명해요?
1: 인삼으로 유명하잖아요.
8: 근데 거기서 군수님이 추천해 주셨거든요. 6년근 금산 홍삼이 있는데 이게 농축액이 240g짜리가 4병 세트예요. 이게 189불이 세일을 거듭해서 64.50 전이 됐습니다.
9: 64불 50전?
8: 54불.
1: 가격 너무 좋다.
8: 가격뿐만이 아니고 뭐 신정 떡볶이 1kg도 드리고 과일 모이스처 클렌징도 두 개나 드리고
1: 아~
8: 있습니다.
1: 아, 이것도 선물 주십니다.
8: 네네네. 네. 그다음에 기적의 관절 관절량
1: 호관절 너무 유명하죠.
8: 이거는 한국보다 저희 홈쇼핑 월등 훨씬 싼 거 아시죠? 네네네. 거의 반값이거든요. 네. 249불짜리가 149불 하는데 거기다 1+1로 드리고 여기다가 신정 떡볶이 1kg 과일 모이스처 클렌징 두 개를 또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1: 아~ 무릎 아프신 또, 분들 관절 아프신 분들 최고죠. 관절.
8: 또 해시랜드 네. 미국산 알부민이 120캡슐이 네. 이게 120개니까 나누기 하면 4개월이잖아요. 네. 네. 이게 80불에 드리고 한 병을 사시면 어떻게 대박남 친양골드 하나를 드리고 한 박스를 무료 드리고 만약에 두 병을 사시게 되면요. 예. 대박남 친양골드 플러스 아이스 쿨매트 싱글을 증정해드리고 있습니다.
9: 네, 네, 너무 좋다.
8: 그다음에 가을 네. 서리 마시는 양무엿이 이 무엿이 89.9%예요. 네. 근데 이거 드시면 그 목에도 좋고 뭐 네. 천식에도 다 좋기도 한데 네. 이게 몸에 독소가 해도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네. 대박 이거 사시면 또 한 병 구매하시면 똑같이 대박난 침향골드 한 박스 무료로 드리고 두 병 구매하시면 대박난 침향골드 하고 한 박스 드리고 또 뭐 드릴까요? 네. 아이스 쿨매트 증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스몰. 네, 네, 네.
1: 서울마는 양무역에 네. 129불인데 얼마 89불 99전에 가실 수 있습니다.
8: 영신 건강에서 탱탱 비톡스 이거 예전에 대박 났던 거 아세요? 뭐 지금도 많이 사시는데. 네. 이게 바르는 보톡스란 별명이 있잖아요.
1: 아, 그게 이거구나.
8: 예, 예.
1: 탱탱 비톡스.
8: 탱탱 비톡스예요. 이게 129불인데 75불에 드리고 있습니다.
1: 네.
8: 여기에 봉독하고 마누카 끓이 들어 있어가지고 얼굴이 네. 보톡스 맞은 것처럼 착착 펴진다고 해서
9: 아,
8: 이름이
9: 네.
8: 네. 바르는 보톡스고 여기도 사은품이 있는데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려요.
1: 오.
8: 하나 더 드리고 그다음에 네. 과일 모이스처 클렌징 4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1: 이야
8: 네.
1: 너무 좋다. 좋아요. 너무
8: 근데 이거보다 더 네. 플러스 알파된 기능이 있는 예. 탱탱 비톡스 플래티넘이 있거든요.
9: 네.
8: 예, 이거는 95불인데 네. 하나가 아니고 하나, 두 개 드리고 과일 모이스처 클렌징 네 개를 또 무료로 드리고 네. 있습니다.
9: 오, 너무 좋아요. 네.
1: 탱탱 비톡스가 있고 탱탱 비톡스 플래티넘이 있는 거군요.
8: 네, 예, 예.
1: 이야, 너무 좋습니다. 지금 댓글에 우리 실장님 왜 이렇게 이뻐지셨냐고 홈쇼핑에서 좋은 거 많이 드시고 좋은 거 많이 쓰시나 봐요 라고
8: 살이 네. 많이 찌고 있습니다.
9: 아, 아까도 그 떡볶이 네. 떡 드시고
1: 신장 떡볶이
8: 너무 맛있어가지고
9: 어떻게 나 못 사겠다 살찔까봐요.
1: 두 개 샀는데
8: 아니 근데 그건 있어요.
1: 못 먹었어요 아직.
8: 맛있어서 스트레스는 해소가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떡볶이의 추억이 있잖아요.
9: 네.
8: 뭐 그것도 생각나고 먹을 때마다 네. 너무 맛있는 거기다 이제 뭐 오뎅도 넣어서 먹어도 되고 그때 야채도 넣어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1: 아니 그리고 홈쇼핑에 그 우리 즉석 김밥도 팔잖아요. 오뎅도
8: 예,
1: 그죠?
8: 맞아요.
1: 그거랑 떡볶이 같이 드시면 너무 맛있겠다.
8: 어? 그거까지 먹으면 저 여기 못 나옵니다.
1: 굴러서 오시는 거예요?
9: 아니 이번에는 그래도 네. 독립기념일 연휴니까
1: 연휴인데,
9: 떡볶이도 먹고 김밥도 먹고
1: 네, 꼬막살
9: 꼬막살
1: 3불 20이에요 여러분.
8: 예.
1: 벌교 피꼬박스 3불 20에 오늘 만날 수 있습니다.
9: 나 지금 동그림 다쳤어.
1: 아까 뭐 살려고
9: 하는 게 뭐.
1: 난 뭐 뉴스 기사 보시는 줄 알았네. 야.
8: 아니 순살 고등어도 네. 3불 네. 20점은 너무 맛있잖아요.
1: 너무 좋죠 이거.
9: 아, 저는 이거 꼭 사서 먹거든요.
8: 그러니까.
1: 순살. 가시가 없어 너무 편해요.
8: 또 마요크림도 발라보시고.
9: 마요크림.
8: 저도 사실은. 네. 저희 이게 이 샘플 있잖아요.
1: 네.
8: 건조할 때마다 이렇게 바르면 여기 광이 나요 이마에.
9: 네.
1: 홈쇼핑은 너무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 네. 화장품 세트 가면은 내가 나는 샘플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샘플 꼭 그거 쓰시라고 나는 샘플이다 내가 샘플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8: 아니
1: 샘플에.
8: 저희 직원분들이 되게 기발하시고 되게 네. 좋으세요.
1: 너무 재밌어요 그거 보면.
8: 네. 그리고 제품은 더 좋고.
9: 그래서 다 건강해지시고 이뻐지신 거예요.
1: 네. 그런 것 같아요.
9: 네. 자, 자 홈쇼핑 월드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1: 네. 부에라팍 네. 매장입니다. 비치와 멜번이 만나는 곳 9 뱅크 오브 홉 자리고요. 매장번호 714-522-2494번. LA 매장은 팔가와 세라노 9 아시마켓 제2주차장 자리고요. 매장번호 213-380-3330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9: 네. 홈쇼핑 월드 짜작 짜작 짝
1: 30일간 실패 위로입니다.
9: 홈쇼핑 월드 예, 오늘 감사합니다.
8: 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9: 김미경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8: 네.

0: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여행 계획 있으십니까? 지금 떠나는 길에 계신 분들 계시겠네요.
1: 그렇죠. 내일이 이제 이번 4th of July가 토요일이다 네. 보니까 금요일 날 이번에 네. 대체 연휴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1: 쓰시는 게 아니고 거의 대체 연휴가 됐어요. 그래서 뭐 많은 회사가 네. 금요일 날 연휴가 있더라고요.
0: 네, 안전하게 네. 첫째도 둘째도 안전.
1: 어마어마한 그 이동이 예상이 된다 하니까 여러분 조심하시고요. 네.
0: 차차차 2부 이 시간은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거만과
1: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0: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0: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2: 3호관광 독립기념일 특선
3: 세계 최고 국립공원 옐로스톤 4일 국립공원 속 가디너에서 숙박은 3호뿐입니다. 매주 월, 금, 7월 3일 출발
2: 평생 잊지 못할 감동 가장 아름다운 캐나다 로키 4일 그 비싼 밴프에서 숙박 6월 29일 7월 3일 출발
3: 또한 VVIP 리무진으로 떠나는 요세미티, 세코야, 킹스 캐년, 엔텔로, 파웰 호수, 모뉴멘트, 샌프랑까지 7월 3일 출발
2: 그 밖에 코스타리카, 하와이, 알라스카 크루즈까지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4: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5: 우와 싸다 정말 싸다.
4: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5: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4: 진짜 감쪽 같네.
5: 역시 벤트웨이야.
4: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5: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합니다.
3: H마트 해피 인디펜던스 데이 세일
6: 세일 중인 바베큐용 삼겹살, 케이타운 직화 꼬치, 유기농 옥수수, 킹스포드 차콜까지 바베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3: 여름 보양식 한상 삼계탕과 백숙으로 다가오는 초복 든든하게 몸보신하세요.
6: 한국 포도, 참외, 허니글로우 파인애플, 백천도 등 여름 제철 과일도 시원하게 즐기세요.
3: H마트 단독 판매 신상품 오뚜기 굴진짬뽕을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6: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7: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8: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9: 입학 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10: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

0: 그래서 이렇게 뭔가 칵테일 한 잔 쫙 하면서
1: 네 수영 못 하신다면서
0: 아 칵테일 한 잔 하는데 수영을 왜 합니까? 제가 딱 네. 앉아갖고 네. 주변을 살피다가 헌팅을 하는 거죠.
1: 얼마 전에 그 도미니카 리퍼블릭 네. 그 럭셔리 리조트에서 불이 나가지고요.
0: 불났잖아요, 지금.
1: 어떤 한 분 돌아가셨어.
0: 어?
1: 이태리에서.
0: 사람도 없다고 그러는데 아 그래요? 어이구야.
1: 아, 좋은데 놀러 가서 그게 뭔 일이래요.
0: 그 저기 캐리비안이었죠?
1: 네, 캐리비안 네. 도미니카 리퍼블릭.
0: 아, 도미니카 리퍼블릭. 응. 아니 그게 지붕에 지붕에 불이 났다. 그 나무
1: 잎으로
0: 그게 어마어마하게 타더라고.
1: 그러니까요.
0: 야 무섭대요.
1: 그리고 어느 그 주차장에서도 응. 갑자기 삥 하고서 불이 난 거야. 그 엔진 이렇게 틀어놓잖아요.
0: 차?
1: 워낙 더우니까 유럽에서 그 배기 연기로 뒤에 잔디 마른 잔디 불이 붙어서
0: 와 그렇게도 불이 붙어요?
1: 차들이 다 탔어.
0: 와.
1: 어? 스무여 대가 다 탔어요.
0: 항상 조심해야 돼 진짜.
1: 안전하게.
0: 맞습니다.
1: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네 그리고 내일 또 뭐 휴가해서 쉬시는 분들 있을 테니까 마음 네. 편한 이번 신나는 네. 주말 안전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1: 네 요때를 틈타서 또 군데군데 포인트 체크포인트
0: DUI 있나요?
1: 네 지금 한인타운에서 여러 군데서 한대요.
0: 오늘요?
1: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0: 조심해야지.
1: 조심조심 네. 택시를 이용하세요.
0: 좋습니다.
1: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안녕
1: 내일 만나요.

0: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0: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1: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0: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 213-388-7979, 213-388-7979.
0: 유니굿 프렌드 보험.
2: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3: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2: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3: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4: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5: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6: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 망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7: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6: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8: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9: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8: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10: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11: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0: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1: Air.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2: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유튜브 강병선 TV 생활 침뜸 따라하기. 이 시간 진행해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 침뜸병원의 강병선 원장입니다.
7: 네, 요즘 이 캘리포니아 날씨 정말 덥습니다. 이러한 캘리포니아의 아주 땡볕 이럴 때 좋은 음료수 없을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날씨가 무더워지면 찬 음료수 많이 찾기 마련인데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이 제품, 이미 생산 공장에서 제품으로 나오는 청량음료제를 많이 찾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제품으로 만든 이러한 청량음료는요, 합성 첨가물과 당분 때문에 과도하게 마실 경우에 건강은 반드시 해치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으시거나 비만 환자들 아니면 성인병이 있는 분들은 오히려 병을 키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름철 갈증을 풀어주고 건강에 좋은 음료 첫 번째, 오미자 냉차를 권합니다. 오미자는요, 다섯 가지 맛 오미인데 가장 강한 맛이 신맛입니다. 여러분, 이 신맛은 땀이 과도하게 흐르지 않도록 조절하는 효능을 말하는데 여러분, 요즘 같은 이 더운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는 사용하면 오미자 차 아주 좋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이 가까운 한약권재상에 가셔서 오미자를 사셔서 여러분, 흐르는 물에 좀 씻은 다음에 찬물에 한 10시간 정도 담가두면 됩니다. 그리고 새콤 쌈싸름한 이러한 맛, 이러한 맛이 좀 익숙하지 않다 하면 이 오미자에 약간 설탕을 타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 오미자차와 궁합이 잘 맞는 과일, 바로 앵두입니다. 앵두의 성질이 따뜻하고 소화기계통의 기운을 고르게 하기 때문에 소화력도 붙여다주기 때문에 여름철 오미자차하고 같이 쓰면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이 생맥산차를 두 번째 권합니다. 여름나기는 더위와 체력 한판의 대결인데 여름철 땀을 많이 흘린 사람, 진액과 양기가 줄어들기 쉽고 열대야 때문에 장까지 설친다 하면 피로는 쌓이게 마련입니다. 여기서 습도까지 올라가면 불쾌지수는 정말 짜증 그 자체입니다. 이럴 때 좋은 약 바로 생맥산이라는 그런 한약재입니다. 생맥산, 차처럼 마실 수도 있고 시중에서 한약재 권재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인삼이며 맥문동, 오미자 이렇게 구성한 약재인데 여러분, 인삼은 아시다시피 원기를 북돋아주는 대표적인 약재이고 그리고 이 생맥산은 진액을 만들어 갈증을 없애는 효과가 있어서 땀을 많이 흘려서 이 원기가 손상되었을 때 인삼과 궁합이 딱 맞습니다. 그리고 맥문동은요, 백화과에 속하는 그 식물의 뿌리인데요, 심장과 폐를 촉촉하게 적셔주기 때문에 우리 이 여름, 요즘 같은 아주 더운 여름에 과도한 수분 부족으로 인한 불균형을 보완해주는 최고의 약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오미자차와 이 또 생맥산차, 그러면 오장의 기운을 튼튼하게 해줄 뿐 아니라 과도하게 땀이 흐르지 않게 하는 그러한 조절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같이 캘리포니아의 무더운 날씨에 이 청량음료에 의존하지 마시고 여러분 직접 한번 생맥산이며 오미자차를 직접 만들어 드시기 바랍니다.
6: 지금까지 유튜브 강병선 TV
5: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0: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8: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 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7월의 둘째 날이네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머지않아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그 유명한 폴 발레리의 명언입니다. 1년의 후반기라고 할 수 있겠지요. 7월 둘째 날입니다. 어느덧 한 해의 반환점을 돌아 후반전에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네요. 프랑스 시인 폴 발레리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머지않아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요. 그렇습니다. 후반기의 방향타를 다시 한번 뒤집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0: 네. 김동규의 낯선 재회였습니다. 이 노래 뭐 파사칼리아 음률의 가사를 담았네요. 아주 멋진 클래식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피투게더 1부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갑자기 여러분들이 궁금해지네요. 소피아님 인사해 주셨습니다. 우리 해피님들 많이 많이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1부 오늘도 음악방송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의 남은 후반기를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채워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전반기는 생각하지 말고요. 아, 7월 1일부터 어제부터 시작된 후반기. 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결국 뭐 모든 게 우리 마음에 달려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뜨거운 7월의 햇살만큼이나 강렬한 열정으로 채워가는 7월 한 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피투게더 7월 둘째 날이자 목요일이네요 하고 인사를 해주셨어요. 생각하며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1년의 후반전 멋지게 시작하기로 약속해요 라고 적어주셨는데요. 네, 우리 약속하기로 해요. 고맙습니다. 슬프지만 멋진 노래 김동균님 목소리 낯선 재회 이렇게 댓글에 올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해피투게더 1부 이 시간 도움 주세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망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3: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2: 선택하세요 품질을,
3: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2: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3: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2: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3: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4: 타이어.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3: 213-381-2424 213-381-2424
5: 최고 호텔 3호관광 독립기념일 특선
6: 세계 최고 국립공원 옐로스톤 4일 국립공원 속 가디너에서 숙박은 3호뿐입니다. 매주 월, 금, 7월 3일 출발
5: 평생 잊지 못할 감동 가장 아름다운 캐나다 로키 4일 그 비싼 밴프에서 숙박 6월 29일 7월 3일 출발
6: 또한 VVIP 리무진으로 떠나는 요세미티, 세코야, 킹스캐년, 엔텔로, 파웰호수, 모뉴멘트, 샌프랑까지 7월 3일 출발
5: 그 밖에 코스타리카, 하와이, 알라스카 크루즈까지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7: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노래 어떨까요? 제가 오늘 골라봤는데요. 마이클 프랭스 노래입니다. 비발디 송이에요.

네, 마이클 프랭스가 불러준 노래였습니다. 예, 비발디 송이었어요. 예, 재즈 싱어인데 참 목소리도 감미롭고 아, 노래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듣기에 조금 잔잔하다고요? 1시 시간대라고 해서 막 무조건 뜨는 음악만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이렇게 찰랑거리는 느낌의 보사노바도 느낌이 좋잖아요. 예,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잔잔한 느낌, 경쾌하면서도 차분함을 동시에 주는 그런 음악이라서 골라봤습니다. 아, 정말 우리 마음에 그런 몽글몽글한 감성을 선사하는 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브라질 특유의 삼바의 현대적인 감각에 재즈가 가미된 노래, 예, 비발디 송이었습니다. 참, 이 마이클 프랭스 노래, 예, 기분 좋게 들어봤습니다. 좀 기분을 좀 띄워볼까요? 우리 싸이 노래 아시죠? 여러분, 움직이세요. 이런 음악이 나갈 때는 무조건 흔들어주세요. 분위기 확 띄워보겠습니다. 오빤 강남스타일. 와우. 강남스타일. 오빠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 스타일 들어봤습니다. 싸이가 불러준 노래였어요. 강북 스타일도 좋아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아 그렇습니까? 뭐 강남에만 오빠들이 사는 건 아니니까 강북 스타일의 오빠들도 환영합니다 라는 댓글. 재밌어요. 고맙습니다. 니님 어서오세요. 빠른 세월 속에 이 시간만이 잠시 멈추는 시간이네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아 항상 애청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오빤 강남 스타일, 저는 강북 스타일도 좋아요 라는 댓글 웃음 주셔서 고맙습니다. 남자들이 오빠 소리 듣기 좋아하는 이유, 연애 시절에 오빠로 불리다 결혼 후 여보가 되는 게 아쉬워서. 예, 오빠. 예. 그, 뭐, 맞습니까? 예, 오빠, 오빠 하다가 결혼하시는 아마 부부들 많지 않을까 싶네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네. 강북 스타일 대박이라고 적어주셨네요. 아, 강남 스타일 이걸 뭐 강북 스타일로 바꿔 불러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강북 스타일의 남자분들이라면 대환영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참 웃음을 주셔서 감사해요.

타임 나인 스케치. 자, 오늘의 인물은요. 20세기 문학의 거장이자 불꽃 같은 삶을 살다 간 어네스트 헤밍웨이입니다. 7월 2일 오늘이 그의 기일이네요. 그래서 참 의미 있게 다가온 인물이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게요. 헤밍웨이 문학의 가장 큰 특징은 수식어를 극도로 배제한 좀 건조하고 단단한 하드보일드 문체라고 합니다. 그는 이를 빙산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빙산 이론이란 뭘까요? 눈에 보이는 빙산은 수면 위에 나온 8분의 1에 불과하고 나머지 8분의 7은 물 속에 잠겨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작가가 문장을 쓸 때 감정이나 배경을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고 8분의 1만 담백하게 이렇게 던져주면 이 독자가 글 속에 숨겨진 8분의 7의 거대한 감정과 진실을 스스로 느끼게 된다는 문학적인 철학입니다. 저도 그 20대에 동화구연 그 유치원에서 아이들 앞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였어요. 아이들에게 뭔가 답을 주려고 하지 말라. 이야기를 통해서 결론을 짓지 말라. 뭐 그거를 끊임없이 저도 배웠어요. 아이들에게는 뭔가 상상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 상상할 수 있는 것만 이렇게 던져주면 아이들이 나름대로 마음대로 상상의 나래를 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뭔가를 지적하고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상상할 수 있도록 이야기만 던져주면 된다. 그 내용이 생각이 나네요. 저도 그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거든요. 자, 이 헤밍웨이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노인과 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에게 노벨 문학상의 영예를 안겨준 작품입니다. 거친 바다와 싸우는 인간의 숭고한 의지를 담고 있지요. 작품 속의 노인 산티아고의 대사는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파멸당할지언정 패배하지 않는다. 지금 제가 읽으면서도 굉장히 좋은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거대한 청새치를 잡았지만 결국 상어댁에 모두 뜯겨서 뼈만 남은 물고기를 끌고 돌아온 노인. 그러나 그는 결코 패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스토리는 삶의 무게에 지친 우리 모두에게도 이렇게 묵직한 위로를 건네주는 것 같아요. 헤밍웨이는 그 방구석에 앉아서 글만 쓰는 그런 작가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온몸으로 시대를 겪어낸 행동주의자였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제1차 세계대전에 구급차 운전병으로 자원 입대해서 부상을 입었고 스페인 내전과 제2차 세계대전에는 종군기자로 최전선을 누볐습니다. 평소에는 아프리카에서 사자를 사냥하고 쿠바 앞바다에서 낚시를 즐기며 거친 복싱을 사랑했던 마초의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그가 인생의 후반기를 보낸 쿠바의 이 하바나는 이 헤밍웨이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골바였던 라보데 기타 델 메디오에 남긴 그의 유명한 한마디는 오늘날 전 세계 애주가들의 이 순례 대사가 되었다죠. 내 삶의 모히또는 라보데 기타에 있고 내 삶의 다케리는 엘 플로리타에 있다. 헤밍웨이의 작품 중에 여러분은 마음속에 어떤 문장을 품고 계시나요? 1961년 오늘 세상을 떠난 소설가 헤밍웨이는 노인과 바다를 통해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파멸할지언정 패배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거센 파도 같은 일상 속에서 잠시 지치더라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꺾이지 않는 의지를 깨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네요.

0: 네, 제니퍼 로페즈 노래였습니다. Let's Get Loud 함께 들었습니다.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십니다. 나이스 송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의 댓글 엄청 저에게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을까요?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홈페이지가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아마 한눈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와,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가 완전 달라졌네? 정보도 너무 많네? 이러시면서 매일매일 나는 들어가 본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라디오 서울 1650.com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제일 위 상단 부분에 메디컬, 예, 캘리포니아 메디컬 무료 의료보험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요거 클릭하시면 메디컬 정보, 예, 한눈에 읽어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주가 소식, 복권, 주유, 또 LA렉스 이 항공 소식까지도 여러분들 클릭하는 대로 다 읽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쭉 밑으로 내려오시게 되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 라디오 서울 진행자들이 하는 프로그램들 쭉 올라가 있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해피투게더 보이시나요, 여러분? 네, 해피투게더 보시면 클릭해보세요. 그냥 보고만 계시면 안 되고요. 클릭해보시면 뭐 이런저런 인사와 함께 쭉 내려가시면 단체 카톡방 참여하기가 있습니다. 유튜브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가셔서 예, 이 채팅방, 예, 단체 채팅방 예, 클릭을 해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톡방에 들어오실 수 있어요.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채팅방이 오픈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많이 함께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신청곡도 남겨주시고요. 또 사연도 주시고 그리고 이런저런 일상도 함께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에게 엄청 힘이 돼요.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즐거움 저에게도 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소피아님도 들어와 주셨고 디님도 들어와 주셨죠? 예, 단톡방에 안 들어오셨나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카톡 소리가 조금 좀 일하는데 방해가 되신다 하시면 이렇게 음소거를 하시면 돼요. 예, 짝대기가 오른쪽에 세 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세 개가 이렇게 떠 있잖아요. 그걸 클릭하시면 음소거 하는 그 창이 뜹니다. 그걸 클릭하시면 예, 음소거가 돼요. 예, 카톡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게 좀 일하시는데 방해가 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개인정보는 노출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 단체 카톡방에 들어오셔도 개인 정보는 노출 안 됩니다. 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예,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채팅방을 통해서도 뭐 어떤 퀴즈가 나갈 수도 있고요. 또 선물이 나갈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2: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후리아탄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1: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2: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1: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3: 홈쇼핑 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 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4: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2: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4: 장례비는요?
2: 공원묘지랑 다른 장에서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에서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4: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2: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5: H마트 해피 인디펜던스 데이 세일.
6: 세일 중인 바베큐용 삼겹살, 케이타운 직화 꼬치, 유기농 옥수수, 킹스포드 차콜까지 바베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5: 여름 보양식 한상 삼계탕과 백숙으로 다가오는 초복 든든하게 몸보신하세요.
6: 한국 포도, 참외, 허니글로우 파인애플, 백천도 등 여름 제철 과일도 시원하게 즐기세요.
5: H마트 단독 판매 신상품 오뚜기 굴진짬뽕을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6: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7: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8: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9: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8: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9: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 발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 보세요. 와이어 발리.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주현미 노래예요. 러브레터.

네, 주현미가 불러준 러브레터였습니다. 좋네요. 예, 편 아무리 읽어봐도 한마디가 빠졌다는 거죠. I love you, I love you. 사랑해라는 말이 빠졌다는 그런 노래. 아, 참 재밌고 흥겹습니다. 독립기념일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아마 연휴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행 떠나시는 분들 많으실까요? 어떤 분들은 이런 연휴에 집 떠나면 고생이야. 그래서 아무 데도 안가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가까운 곳에 그냥 나들이 정도로 만족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 나는 이번 연휴에는 좀 쉬어야 돼. 너무 무리했거든. 예, 쉼을 예, 좀 원하시는 분들도 예, 아마 계실 겁니다. 자,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아서 LA 국제공항에 200만 명이 넘는 여행객이 몰릴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LA 공항 공사는 이 독립기념일 연휴 여행 기간인 오늘부터 오는 8일까지 렉스 이용객이 2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붐비는 날은요, 오늘과 내일입니다. 하루 평균 약 22만 명의 승객이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공항 측은 그 FIFA 월드컵 경기 등 대형 행사가 이어지면서 국내외 관광객 유입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선 이용객은 출발 최소 2시간 전, 국제선 이용객은 최소 3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렇겠죠. 이번에는 뭐 FIFA 월드컵으로 인해서 더 복잡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출발 전에 항공편 운항 여부를 확인하시고요. 또 공항 주차장은 사전에 예약하는 게 좋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메트로와 플라이어웨이 버스 등또 대중교통 이용도 적극 권장했습니다. 그 공항 중앙 터미널 일대에서는 공사가 진행 중인 만큼 평소보다 이동 시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출발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TSA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려면 리얼 아이디 또는 인정되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폭죽은 기내 반입 또 위탁 수화물 모두 금지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폭죽 지참은 안 돼요. 폭죽 가지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예. 자,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십니다. 오늘 날씨가 어떨까요?

7월 2일 날씨입니다. 남가주 LA 지역 오늘 날씨 낮 최고 기온 76도고요. 밤 최저 기온은 61도로 선선한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대기질은 좋은 수준 유지하고 있고요. 야외 활동에 지장 없겠습니다. 오늘 저녁 해지는 시각은 8시 9분이고요. 내일 아침에 뜨는 시각 오전 5시 44분입니다. 원달러 환율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543원 안팎에서 숨고르기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장의 인플레이션 완화 관련 발언이 나오면서 그동안 이어지던 강달러 압력이 다소 진정되는 국면입니다.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 우려가 일부 완화되면서 오늘 국제 금가 크게 치솟았습니다. 이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금 현물 가격은 온스당 4,130달러 선을 기록하면서 하루 만에 2%가 넘는 급등세 연출했습니다. 독립기념일 7월 4일 연휴를 앞두고 오늘 아침 개장한 뉴욕 증시는 6월 고용보고서 발표를 대기하면서 완만한 상승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이 개장 초반 S&P 500지수와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각각 0.2에서 0.3% 안팎의 소폭 오름세 보이고 있는 반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눈치보기 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남가주 가스값입니다. 전미자동차협회 AAA 조사에 따르면 오늘자 LA 롱비치 지역의 레귤러 평균 가스값은 갤런당 5달러 41센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약 1센트가량 소폭 하락하면서 안정세를 찾아가는 듯 보이지만 어제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주의 유류세가 갤런당 63.4센트로 추가 인상된 만큼 이번 독립기념일 연휴 장거리 운전을 계획하시는 여러분께서는 주유소별 가격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갑자기 오늘요 이 노래가 생각났어요. 김세환입니다. 아 학교 다닐 때 정말 많이 불렀었던 노래예요. 추억의 노래죠. 풋풋한 20대가 생각나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목장길 따라 우리 다 함께 따라 불러볼까요?

0: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0: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1: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0: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1: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2: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3: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2: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뇌문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3: 100% 뇌문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4: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5: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6: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7: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왠지 이 노래가 듣고 싶네요. 아, 정말 멋진 명곡입니다. 스팅 노래입니다. Share of my heart.

스팅의 노래 듣고 계십니다. 자, 이 노래가 영화 레옹의 엔딩곡으로 쓰였잖아요. Man, 영화 속의 레옹은 누구보다도 완벽한 킬러였지만 어린 마틸다를 만나면서 평생 숨겨왔던 자신의 진짜 하트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사랑과 희생의 감정을 깨닫고 결국 예, 목숨을 바치게 됩니다. 세상 모든 게임의 법칙은 다 꿰뚫고 있으면서도 정작 사랑 앞에서는 서툴고 두려워 숨어버리는 그런 영혼의 외로운 독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사절에 나오는 가사가 특히 좀 예, 감성적인 것 같아요. 예, 감정선을 이렇게 건드리지 않습니까? 만약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뭔가 꽁꽁이가 있다고 생각하겠죠. 이 가사 내용이요.

자, 변진섭 노래입니다. 희망사항 전해드리면서요 1부 살짝 마무리합니다. 저는 2부에 먼저 가서 기다릴게요. 여자가 좋더라. 머리에 무슨... 사랑은 원래 그런 것 같아요. 실수하고 서툴고 그게 아름답지 않나요? 라는 댓글을 소피아님 남겨주셨는데 공감합니다. 고맙습니다. 시력을 맞추는 여자, 김치볶음밥을 잘 만드는 여자. Shape of My Heart 이 노래에서도 그 주인공은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을 다 주는 게 두려워서 고독이라는 단 하나의 이 가면을 쓰고 살아가겠다는 그런 쓸쓸한 그런 다짐을 다짐이 느껴지는 그런 노래이기도 하죠. 여자.

0: 이북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1: 뉴서울 호텔 내 이북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2: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3: 우와 싸다! 정말 싸다!
2: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3: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2: 진짜 감쪽 같네?
3: 역시 벤트웨이야!
2: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3: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273, 383-7233입니다!

0: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1: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0: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1: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2: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라는 말 한참 유행했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예, 불협화음은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너 때문에, 네 탓이야. 이렇게 남 탓을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고 마음속에 평화가 없어집니다. 맞는 말이죠. 남 탓을 하면 당장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상황은 지속적으로 악화될 뿐인 것 같습니다. 내 몫이라고 생각하면 당장은 힘겨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상황은 개선되고 나는 더 강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군요. 저도 오늘부터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좀 읊어보면서 살려고요.

0: 네, 리차드 마크스가 불러준 Now and Forever 2부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피드백들 많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예, 쿠키모찌님 닉네임이 너무나도 예뻐요. 예, 쿠키모찌님 감사합니다. 반가 반가.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남 탓으로 돌리는 순간 오히려 억울해집니다. 어떻게 하세요 소피아님? 어머나 진짜 우리 해피님들은 얼마나 속도 깊고 사랑이 많고 마음도 넉넉하고 다 철학자 같아요. 아, 진짜 멋진 이 명언가도 같은 그런 댓글들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러니 내 탓인 걸로? 아, 이 깜찍함. 좋습니다. 이런 달달한 음악을 일하면서 먼지 쌓인 사무실에서 듣기 너무 아깝네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그렇습니까? 그나마 음악이 좀 정화시켜주지 않나요? 분위기라던가 내 마음이라던가 일에 묻혀 사는 진짜 여유 없는 그런 시간들 이 시간 속에 음악이 흐른다는 거 정말 감사한 일이죠. 행복한 일입니다. 그래서 음악이 없으면 안 돼요. 음악을 들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음악이 흘러야 됩니다. 그래야 몸도 마음도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음악을 사랑하시는 우리 해피님들 오늘도 이렇게 함께해 주고 계시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남 탓하는 사람은 평생 그러다 인생 종칩니다. 내 안에서 문제를 찾으면 인생 활짝 열립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아니 다 명언이세요. 어무나 어무나 세상에 진짜 존경합니다. 여러분 우리 해피님들 존경합니다. 어떻게 이런 댓글을 올려주시는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정말 멋지시네요. D님 100% 공감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네. 쿠키모찌님, 쿠모님 사무실 까짓거 문제 없죠? 듣는 분이 소중하니까요. 전체 분위기 달달해질 줄로 믿습니다. 적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예, 달달하게 살자고요. 여러분들께서 적어주신, 올려주신 댓글들을 읽으니까요.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그냥 마음이 확 풀렸어요. 여러분들께서 제게 행복으로 채워주시네요. 예, 웃음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해피투게더 2부 이 시간 도움 주세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공항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 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3: 213-381-2424 213-381-2424.
4: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3: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5: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후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3: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5: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3: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6: 홈쇼핑 월드 신터블이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 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7: 홈쇼핑 아이들아.

0: 해피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디지털 시대, 저희 라디오 서울도요 최근에 대대적인 홈페이지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다양한 플랫폼 확장, 새로운 멀티미디어 시스템 도입으로 남가주 한인사회의 미디어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이야기, 라디오 서울의 데이빗 문 본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아, 죄송합니다. 마이크 안 켰네요. 다시 인사해주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피 투게더 초청받은 데이빗 문입니다.
0: 네. 고맙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자주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좋아. 웃음이 빵 터질 뻔했잖아요. 네. 예, 많이 바쁘시죠. 며칠 전에 또 서른도 콘서트 이것 때문에 굉장히 바빴어요.
1: 아유, 아주 그냥 사막 예. 한가운데 난리가 났죠. 막 우리 형님 누님들
0: 네네. 그동안 들썩했습니다.
1: 내재돼 있던 그 네. 댄스 노래 막 떼창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가지고. 네네. 정말 나오시면서 속 시원하게 스트레스 풀고 간다. 네. 라디오 서울에 고맙다. 이런 얘기 다 하셨고.
0: 맞습니다.
1: 저희 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0: 맞아요. 네. 저희 라디오 서울 모든 직원분들, 스태프분들 그렇죠. 네.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버스 타고 가시는 분들도 편안하게 다녀왔다라는 말씀들 참 많이 주셨어요.
1: 그렇죠. 다음 공연은 언제냐?
0: 언제일까요? 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 매년 6월, 7월이 될 것 같아요. 일단 큰 빅 이벤트는.
0: 아하, 네. 그렇군요. 가을에 없어요? 겨울에 없어요?
1: 겨울에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스몰 디너쇼. 디너쇼.
0: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나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1: 오늘 나온 이유는 네. 우리가 요즘 AI 시대에 1인 1에이전시 시대예요. 그러니까 뭐 요즘 제미나이 쓰시는 분, 챗GPT 쓰시는 분, 뭐 네. 슈퍼 쥐럭 쓰시는 분 너무나 많잖아요.
0: 그렇죠.
1: 이런 분들이 AI를 통해서 검색도 하고 또 전문직인 종사자분들은 시간이 돈이니까 네. 이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내가 요거를 소팅해서 나의 업무에 도움이 될까? 네. 그래서 AI를 사용하시는 분은 조직에서 살아남는 거고 네. AI를 못 쓰시는 분은 힘들어지는 시대가 바로 이제 코앞에 와 있는 거죠.
0: 그렇죠. 아주 굉장히 스피드하게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1: 최근에 AI 네. 개발자들도 트렌드가 너무 빨리 바뀌고 기술이 네. 빨리 변하니까 네. 2weeks 단위로 변화한대요. 그러니까 AI 전문가들이 네, 네. 공부하고 개발하는 데 아주 그냥 제일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이나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뭐 전문직 종사자 여러분들, 심지어 유학생분들, 이런 분들 다 어떻게 하면 요 AI 시대에 생존할 수 있을까? 네네. 그 제가 지켜본 바로는, 예를 드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아요. 네네네. 테슬라 충전소가 요새 곳곳에 있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근데 충전을 야간에 가서 충전하려면 좀 으시시하잖아요. 일단 테슬라는 충전 어댑터를 꽂으면, 네. 충전 완료될까지 이게.
0: 시간도
1: 묶여 있을 뿐더러 네. 차도 못 빼요.
0: 그렇군요.
1: 거기에 락돼 있어가지고. 아하. 그래서 개발자가 네. 야 그러면 그 어댑터하고 충전기 사이에 어댑터를 하나 넣어서 이머전시 상황. 내가 충전하고 있는데 이상한 애가 왔다 갔다 한다. 네. 그러면 앱이 알람을 딱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동으로 네. 딱 충전소에서 분리되게끔 해주는 그런 장비. 이렇게 자기 업무 프로세스를 AI를 활용해서 뭔가 프로세스를 단순화하고 네. 경쟁력 있는 어떤 프로세스를 새로 만들어내는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신 분들이 이제 조직에서 서바이벌을 한다는 거죠. 아하. 지식의 시대는 이미 끝났어요. 예전에 우리 몰라서 백과사전 찾고
0: 그렇죠.
1: 무슨 뭐 구글에 들어가서 서치하고 네. 이런 시대는 지났고 또 내가 많이 배웠어 내 지식이 머릿속에 있다. 이거 이제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0: 그렇습니까?
1: 워낙 방대한 데이터와 지식을 AI가 제공을 다 해주니까
0: 네,
1: 이제는 내 뇌를 얼마나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냐.
0: 그렇죠.
1: 이런 사람들만 살아남는 거죠.
0: 맞습니다. 정보 검색은
1: 그렇죠.
0: AI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한다거나 이걸 브리핑할 이런 요소들을 그럼요. 잘 다듬어서 하는 거는 이제 내 몫이고 그렇습니다. 잘 활용하면 굉장히 플러스 되는 점이 많아요.
1: 플러스 되는 뿐만 아니라 네. 아예 생존 전략이 되는 거예요.
0: 생존 전략.
1: 그렇죠. 아, 예를 들어서 제가 영어 편지 하나 쓰려면 네. 막 3시간, 4시간 걸렸는데 네, 네, 네. 요즘은 막 10분이면 쫙 나오고 써서 보내면 누가 썼냐. 또 영문 기사 같은 것도 한글 기사를 영문으로 하면 그냥 바로바로 네. 바로 나와서 포스팅이 되니까 네. AI가 없었더라면 저는 잘렸죠. 진짜예요.
0: AI한테 고마워해야 돼.
1: 고마워. 저는 정말 되겠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AI에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영어로 뭘 줌 미팅을 해야 된다. 네. 그럴 때도 까딱 없어요. 화면 두 개 켜놓고 AI 하나 틀어놓는 네. 거예요. 챗GPT나 제미나이나 네. 슈퍼지럭 틀어놓고 타이핑은 빠르니까 한글로 따라락 치면 네. 영어로 쫙 나오니까 그거를 줌으로 예. 영어로 스피킹 하듯이 얘기하면은 의사소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0: 야, 진짜 활용 많이 하고
1: 그럼요.
0: 계시네요.
1: 그래서 네. 언어의 장벽이 이제는 어떤 나의 그 마이너스 요인이 아니다. 아하. Because 영어 AI 못해도. support that. 예. AI가 있으니까.
0: 그렇네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그래서 지금 예. 보시면 뭐 AI를 유료로 쓰냐 무료로 쓰냐 그러는데 네. 무료 AI도 지금은 경쟁이 심해서 아주 사용을 쓸만해요. 아하. 굳이 뭐 20불 내외를 내면서 유료를 꼭 쓸 필요 없어. AI를 쓰거나 유료를 쓰면은 물어볼 때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돼. 네. 내가 알고 싶은 거를 네. AI가 빠른 데이터를 모집해서 소팅을 네. 해줄 때까지 네. 자세하게 물어보시면 그게 진화되면 나중에 개인 비서가 되고 자동으로 에이전시로 진화하게 되는 거죠.
0: 그렇군요. 네. 그럼 본부장님은 무료 AI 사용하고
1: 저는 유료
0: 거죠?
1: AI를 쓰고 유료 있습니다. 왜냐하면 AI 쓰시는... 기사를 영문으로 번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0: 그런 점에서
1: 개인적으로 뭐 X에서 제공하는 슈퍼 지록을 쓰고 있어요. 4.0.
0: 그렇군요.
1: 네네.
0: 저희 우리 라디오 서울도 이 홈페이지가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됐잖아요.
1: 아이고 우리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자, 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네네네. 첫 번째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우리 주가. 네. 주가. 미국 주가죠.
0: 그렇죠, 그렇죠.
1: 뭐 아마존이니, MS니, 스타 뭐 하여튼 모든 그. 주요 IT
0: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1: 그렇죠. 뭐 엔비디아 이런 주가를 네. 한눈에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네.
0: 실시간으로
1: 홈페이지 네. 상단에 보시면 주가 네. 정보가 쫙 이렇게 스크롤돼서 나가고 그렇죠. 거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엔비디아, 애플, 아마존, 네. 테슬라, MS, 스페이스X. 구글 뭐 이런 메이저 정보가 딱 나와요. 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회사의 주가 가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네. 감이 오는 거죠.
0: 그렇죠. 그렇죠?
1: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0: 라디오 서울 1650.com입니다. 라디오 서울 1650.com입니다.
1: 네, 닷컴이고요. 네. 복권. 우리 복권 또 서민들 정보. 하이웨이 달리다가 네. 파워볼이나 메가밀리언 보면 막 심장이 뛰잖아요.
0: 가스스테이션에서 네. 사시는 분도 많죠.
1: 요거에 네. 그 당첨 번호가 딱딱 나와요. 어허. 캘리포니아 슈퍼로또까지 네. 세 가지 메이저 로또의 번호가 홈페이지만 들어가시면 언제든지 디스플레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주유소, 주유 가스비. 예. 가스비 캘리포니아 평균 레귤러 가격 네. 5.401센트. 이런 정보. 예. 프리미엄은 얼마다. 그 다음에 우리 실생활에 또 밀접한 LAX 출도착. 네. 우리가 많이 타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아메리칸, 델타, 유나이티드.
0: 다 있어요.
1: 언제든지 네. 다 출도착을 보실 수
0: 그쵸.
1: 있고.
0: 실시간 항공편이 다. 예.
1: 그 다음에 또 놀라운 건 정보가 뜹니다. 메디칼 정보. 네네. 네. 내가 과연 메디칼 자격이 있나? 신청은 어떻게 하나?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하도록 맨 위 상단에 네. 우리 형님 누님들. 뭐 웹사이트 서치하지 마시고 네. 라디오 서울 1650.com에 오시면 네. 말씀드린 정보가 그대로 다 들어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라디오 서울에 오시면 라디오 서울 오른 코너. 홈페이지 우측 하단에 네. 라디오 서울 AI 도움이라는 게 있어요.
0: 그렇죠. 항상 따라다녀요.
1: 따라다녀요.
0: 얘가 항상 따라다녀요.
1: 얘를 클릭하시고 네. LA 날씨 좀 알려줘 딱 타이핑하시면 네. 오늘 20도야. 좀 어둡긴 하지만 살만해. 그 다음에 예, 예. 자세한 정보 링크까지 싹 보여드리니까.
0: 맞습니다. 아, 진짜.
1: 우리 라디오 서울 실생활 필요한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네.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뭐 환율이든 날씨든 복권이든 가스비든 LAX 출도착 모든 정보 다 있으니까 네. 그 들어오셔서 뭐 서치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들어오면 눈에 딱 보이시니까
0: 그렇죠.
1: 그렇게 저희가 새롭게 출시를 해놨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0: 네. 어 그리고 라디오 코너 프로그램도 소개를 해주셔야죠.
1: 아 중요한 거 야.
0: 그럼요.
1: 우리 고선미의 해피투게더가 네. 썸네일이 나와요. 어,
0: 그렇죠.
1: 그거를 딱 클릭하시고 맨 하단에 보시면
0: 네. 카카오톡
1: 카카오톡 채팅방 들어가기 네. 딱 있어요. 그거를 네. 딱 누르면 네. 실시간 채팅으로 들어와서 고선미 씨 지금 듣고 있는
0: 해피투게더.
1: 어 해피투게더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이 모두 들어와서
0: 네.
1: 야.
0: 참여하는
1: 뭐
0: 거죠.
1: 눈 모시기가 나왔는데 얘는 어. 그래도 재밌는 얘기 하더라. 네. 뭐 이런 얘기부터 진짜 날씨 나오네. 뭐 그렇게 가볍게 터치하면서 그쵸. 커뮤니티가 자동적으로 형성이 네. 되니까 지금 뭐 고선미 씨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0: 고니얼
1: 뭐 내 친구 뭐 이런 것들 보면
0: 라디오는 내 친구
1: 예. 한 30명씩 벌써 이미 돼 있어요.
0: 네네,
1: 들어가셔서
0: 네.
1: 채팅방에 들어가셔서 정보도 교환하시고 또 지루하지 않게 라디오 청취도 하실 수 있으니까
0: 그렇죠.
1: 쉬워요. 아까 말씀드린 자기가 원하는 프로그램에 썸네일 클릭하시고 맨 밑에 하단에 채팅방 들어가기만 네, 누르시면
0: 맞습니다.
1: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물론 카카오톡이에요. 카카오톡 채팅방에 자동으로 들어가니까 전혀 뭐 채팅방을 만들거나 나 들어가게 해줘 요청할 필요도
0: 없어요.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냥 유튜브에 댓글 남기시는 것처럼 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예, 그치, 사연도 남겨주시고
1: 유튜브는,
0: 서로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유튜브는 네. 채팅방 들어가기가 좀 그렇잖은데 우리는 네. 카톡에 익숙해 있으니까.
0: 그렇죠, 그렇죠.
1: 더
0: 카톡 하나로 다 끝나는 소통이 거죠. 가능합니다. 네, 많이 많이들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요즘에 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라디오 서울 플랫폼이 굉장히 다양해서 광고 효과가 너무 좋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1: 그렇죠, 우리 그쵸? 미주 네. 한국일보 미디어 그룹은
0: 예, 예.
1: 타 경쟁사하고 달리. 신문, 지면 페이퍼 광고가 있고
0: 네.
1: 라디오 CM과 인터뷰와 뭐 코멘트 광고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홈페이지가 각각 들어와야 있고요. 홈페이지에 미주 한국일보 같은 경우에는 1300만 뷰가 월 들어오고 계시고
0: 네.
1: 라디오 서울도 하루에 2만 명 이상 들어오고 있는 그런 웹사이트니까 요 웹사이트에 디지털 배너 광고 플러스 우리 57년 전통의 미주 한국일보가 독자가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 독자들한테 전자신문이 매일 만 명 이상한테 날아가고 라디오 서울 뉴스레터 제일 핫한 뉴스를 매일 아침 5시에 보내드리는 뉴스레터에도 저희가 원하시는 광고 그다음에 배너들 이런 거 디자인해서 홍보를 해드려요. 그래서 이런 네 가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광고를 저희가 저렴하게 경쟁력 있는 가격에 제공하고 있으니까
0: 네네네.
1: 뭐 다른 데는 신문만 된다 또 라디오만 된다 이거 요즘에 안 돼요.
0: 그렇죠.
1: 융단 폭격을 해야 돼요. 모든 매체 거기다
0: 중요합니다.
1: 플러스 SNS 우리 라디오 서울 계정이 갖고 있는 X나 SNS 네. 그다음에 스레드
0: 어허.
1: 그다음에 유튜브
0: 네.
1: 뭐 인스타 이런 네. 것들에도 저희가 포스팅을 해주는데 자동 포스팅이 일정한 시간에 되기 때문에 포스팅 SNS 보고 오시는 손님도 무시 못 하잖아요.
0: 그렇죠.
1: 우리 영 제너레이션.
0: 맞습니다.
1: 저 같아도 아침에 일어나면 스레드 키고 X 보고
0: 네.
1: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SNS가 무시할 수 없어요. 전통 매체와 SNS 요거를 밸런스 있게 광고 설계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0: 네.
1: ROI 효과가 나오냐 안 나오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0: 네.
1: 지금 뭐 경기가 어렵다 하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홍보를 알차게 해서 손님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0: 네.
1: 그런 지혜 있는 광고가 필요하고 지금은 광고 의뢰만 하시면 배너 같은 거 뭐 한 시간도 안 걸려서 나와요.
0: 아,
1: AI가 만들어지니까
0: 굉장히 빠르니까.
1: 빠르니까. 그래서
0: 예.
1: 보시고
0: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1: 그렇죠. 네. 도움도 되고 시간도 단축되니까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리겠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자, 광고주분들의 관심이 가장 뜨거운 부분이 바로 멀티미디어 광고 패키지라는 거 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이런 저희 라디오 서울 광고를 통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렇죠?
1: 지금 뭐 예를 들면 예. 뭐 와이어 발리,
0: 그렇죠.
1: 그다음에 산 BBQ, 안상훈 박사, 지금 내과 암 전문의 박사, 네. 그다음에 네. 우리 하버드 김 변호사님
0: 네, 네, 네, 네.
1: 이런 분들은 아주 그냥 이 효과에 너무 만족을 하셔가지고
0: 너무 감사하다고
1: 거의 지금
0: 해주시고요.
1: 1년째 광고를 하고 계세요. 적은 네. 돈도 아니신데
0: 그렇죠.
1: 근데 왜 하시겠냐?
0: 예.
1: 어, 바깥에 나갔더니 뉴스레터 보고 누가 나한테 하워드 김 변호사 아니세요? 그러더라.
0: 네. 아하.
1: 또 의뢰 전화도 많이 오고
0: 네, 네, 네,
1: 이런
0: 네.
1: 실질적인 광고에 대한 피드백이 오시니까 네. 이런 분들이 네. 계속 연장해서 가고 있고요.
0: 네, 네, 네.
1: 우리 문선영의 머니토크, 뭐 융자나라
0: 많습니다.
1: 뭐
0: 굉장히
1: 롯데
0: 많죠.
1: 주류, 뭐 네. 이런데 뭐 네, 네, 네, 네. 메이저들, 그다음에 UCI 하스피털, UCLA 네. 하스피털 이런 메이저 광고분들 이런 분들도 다 저희 손님이시거든요.
0: 그렇죠.
1: 근데 이런
0: 그렇죠.
1: 분들이 우리한테 뭐 그냥 하냐? 절대 아니죠.
0: 그렇죠. 꼼꼼하게 따지시잖아요.
1: 꼼꼼하게 다 따지고
0: 어, 그럼요.
1: 그리고 광고하시고 돈을 쓰시기 때문에
0: 네.
1: 저희한테 참 좋은 고객이긴 하지만 네. 까다롭기도 하신 고객분들이다.
0: 맞습니다. 네네.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라디오 서울에 이제 광고도 하시고 그러시는데요. 근데 남가주 지역 한인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중에 디지털 마케팅에 익숙하지 않는 분들도 계셔요. 이런 분들이 또 도움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1: 그렇죠. 네,
0: 이런 분들께 또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1: 그런 분들은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한국일보가 네. 매월
0: 네.
1: 1300만 그 뷰수가 나와요.
0: 네.
1: 그만큼 신뢰도나 지명도가 있기 때문에 아침에 네. 눈 뜨면은 그냥 네. 자동으로 들어오시는군요. 그분들이 들어와서 보시는 게
0: 네.
1: 기사도 보지만 배너도 읽어보세요. 어, 내가 기사 보는데 나 자동차 5일 갈아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0: 네.
1: 걔한테 물렸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럴 경우에 웹사이트에 오면
0: 네.
1: 상해보험 전문 변호사. 그런 분한테 바로 연락하시면 되고. 어,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어디다 네. 연락해. 어, 덴트웨이.
0: 네.
1: 어, 그다음에 뭐 재정 상담을 해야 되고 은퇴 상담을 네. 해야 되는데 나는 몰라. 그럼 문선영.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웹사이트에 들어오면 실생활에 직접 관계 있는
0: 네.
1: 그런 배너들이 올려가 있으니까 바로 클릭하시면 들어갈 수 있고
0: 네.
1: 광고주 분들 입장에서는 아 이렇게 뷰어가 많은데 배너 광고를 올리는 것은 우리 사실 신문이나 라디오 사실 일회성이잖아요. 한번
0: 네, 네.
1: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보면 놓칠 수가 있어요. 기록을
0: 그렇죠,
1: 안 하면.
0: 그렇죠.
1: 근데 배너나 디지털 광고는 꾸준 반복 또 고자리 예, 항상 리플레이스먼스가 되기 때문에
0: 네네네네.
1: 이런 광고도 나쁘지 않은 광고예요. 그렇다고
0: 아하.
1: 전통 매체인 라디오나 신문은 빼라.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또 여기에 익숙하신 독자나 청취자분들이
0: 그렇죠,
1: 있기
0: 그렇죠.
1: 때문에
0: 맞습니다.
1: 그런 거를 하이브리드로 묶어서 그렇게 광고를 해야 요즘에는 효과가 있고 플러스 SNS에도 신문이나 라디오에
0: 네.
1: 나간 거를 우리가 같이 포스팅을 해드려요. 그렇게 되니까 전반적인 매체에 저희가 광고 설계가 되고
0: 네.
1: 그 그물에 하나라도 걸린다 이거죠.
0: 그렇죠, 그렇죠.
1: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신문만 하는 회사, 라디오만 하는 회사보다 경쟁력이 있고 효과가 낮다.
0: 그렇죠.
1: 효과가 없으면 날 때까지 해드려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컴플레인 하셔도 좋아.
0: 에,
1: 나 광고 너한테 했는데 효과 없다.
0: 어.
1: 오세요. 그럼 날 때까지 제가 해드립니다.
0: 해드립니다.
1: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0: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양한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1: 그게 가능한
0: 거 같아요.
1: 예. 거기다 우리 예. 또 YTN 실시간 방송도 있어요.
0: 맞습니다.
1: 거기에 영상 광고도 4시 50분에 우리가 넣어드리니까
0: 그쵸.
1: YTN은 뭐 모바일로도 보시고 인터넷 PC로도 보시고
0: 네.
1: 셋탑박스로 보시고 다 보실 수 있어요. 요번 요즘엔 다 핸드폰으로 보니까
0: 그쵸.
1: 거기에도 영상 광고도 또 포함시켜 드려요.
0: 맞습니다. 이 손바닥 안에서 다 확인하실
1: 다
0: 수 있으니까요.
1: 네.
0: 얼마든지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전화번호 하나 주세요.
1: 전화번호
0: 네.
1: 323-692-2117
0: 네. 323-692-2117
1: 전화를 안 받으시면
0: 예.
1: 메모를 남기시거나
0: 예.
1: 전화번호만 남겨주시면 이게 인터넷폰이기 때문에
0: 네.
1: 전부 다 레코딩이 돼요.
0: 아.
1: 그럼 제가 좀 늦게라도
0: 확인해서
1: 확인하고 전화를
0: 네, 전화
1: 올릴
0: 드립니다.
1: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됩니다.
0: 네, 자 멀티미디어 패키지 다시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서요.
1: 패키지는 심플하게
0: 네. 네.
1: 신문
0: 라디오
1: 웹사이트 배너
0: 아우 많다
1: 뉴스레터
0: 네
1: 모바일 앱
0: 네.
1: 요 총 다섯 가지 플러스 YTN 영상까지 여섯 개
0: 아하.
1: 이런 패키지를
0: 네.
1: 광고주분한테 주니까
0: 네.
1: 뭐 신문 따로 라디오 따로 이게 아니고 요 여섯 개 패키지를 저희가 제안을 해드려
0: 네.
1: 그러니까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0: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1: 버짓에 맞게 저희가 네. 뭐 너무 난 비싸 그러면 요건 빼 건 빼고 네. 늘 건 넣고 네. 업종에 따라서
0: 개인 맞춤별로 개인 여러분들 맞춤별로. 비즈니스 예, 맞춤별로
1: 예. 이거네 이거
0: 맞춤별로 네. 예, 여러분들께 플랜을 짜서 도와드립니다. 네. 자, 전화번호 323-692-2117입니다. 323-692-2117번으로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멀티미디어 패키지 요 광고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도와드리는 이 그렇죠. 플랜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323-692-2117
1: 그리고 네. 우리 인앤아웃이나 맥도날드 가면 콤보 시키잖아요.
0: 콤보.
1: 그 콤보가 이 패키지 광고라는 거예요.
0: 콤보 네. 든든하죠.
1: 든든하죠.
0: 그죠, 그죠.
1: 따로 사면 비싸고 맛도 없어요.
0: 뭐든지 콤보입니다.
1: 콤보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멀티미디어 광고가 네. 광고주 여러분들한테 지금 같은 시기에 가장 절실하다. 네. 또 효과도 난다.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0: 아유, 시원시원하십니다. 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네. 사는 이야기. 이 프로그램.
1: 우리 사는 이야기도 있죠.
0: 그렇죠.
1: 우리 타운에 네. 정말 존경받고 예. 또는 비즈니스 성공하고 네. 뭐 덕망 있으신 분 이런 분들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0: 그쵸.
1: 저희가 우리 사는 이야기에 초대해서 네. 나는 이민이 언제 왔고 어떤 일을 겪어서 무슨 일을 했고
0: 네.
1: 내가 가기 전에 1.5세 2세한테 어떤 걸 남기고 싶다
0: 그렇죠.
1: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찬스를 드리니까
0: 그렇죠.
1: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 전화 주시면 네. 저희가 스케줄 잡아서 모시도록 하고 우리 사는 이야기는 유튜브로도 방송이 되니까
0: 맞습니다.
1: 본인 사전 네. 돌아가시기 전에 기록도 돼요.
0: 나의 삶의 기록, 이민 생활의 기록을 기록. 남기고 싶으신 분들도 얼마든지 예,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1: 그렇죠.
0: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초기 이민 생활을 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이런 휴먼 스토리,
1: 휴먼
0: 우리
1: 스토리.
0: 사는 이야기, 네. 휴먼 스토리는 그 이야기를 오셔서 해줌으로 인해서 이제 초기 이민 생활 하시는 분들께 방황할 수도 있잖아요. 이 방향을 못 참고. 이런 분들에게도 참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 그렇죠. 이런 히스토리는 네. AI가 못해요.
0: 그렇죠. 그렇죠. 휴먼 스토리니까.
1: 그렇죠. 휴먼 스토리. 내 땀과 네. 내 걱정,
0: 나의
1: 내
0: 열정,
1: 노력, 나의 열정,
0: 나의 성공담,
1: 성공담, 뭐 실패담도 좋아.
0: 실패담도 이런 것, 좋습니다.
1: 이런 것들은 그렇죠. AI가 못해요.
0: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도전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특히 맞습니다. 우리 영 제너레이션한테 1세대의 견고한 스피릿,
0: 네.
1: 성공의 스피릿을 전해줄
0: 맞습니다.
1: 필요가 있기 때문에
0: 그렇죠, 그렇죠.
1: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꾸준히 하고 있죠.
0: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우리 라디오 서울의 데이빗 문 본부장님과 함께 라디오 서울의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소식부터 광고주분들께 드리고 싶은 멀티미디어 패키지까지 쫙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의 비즈니스는 라디오 서울과 함께 하시길
1: 라디오
0: 바라겠습니다.
1: 함께.
0: 네. 네. 다시 한번 전화번호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멀티미디어 패키지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도와드릴 전화번호입니다. 323-692-2117 네. 323-692-2117번으로 네. 전화하시고요.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자,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십니다.
2: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3: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2: 장례비는요?
3: 공원묘지랑 다른 장에서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에서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2: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3: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4: H마트 해피 인디펜던스 데이 세일.
5: 세일 중인 바베큐용 삼겹살, 케이타운 직화 꼬치, 유기농 옥수수, 킹스포드 차콜까지 바베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4: 여름 보양식 한상 삼계탕과 백숙으로 다가오는 초복 든든하게 몸보신하세요.
5: 한국 포도, 참외, 허니글로우 파인애플, 백천도 등 여름 제철 과일도 시원하게 즐기세요.
4: H마트 단독 판매 신상품 오뚜기 굴진짬뽕을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5: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6: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7: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6: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7: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바일리.
8: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9: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8: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9: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8: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9: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10: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1: 최저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0: 선택하세요 품질을.
11: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0: 금호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1: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0: 리스리턴 중고타이어 전문샵.
11: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타이어.
12: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13: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2: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13: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14: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5: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6: 최고 호텔 3호 관광 독립기념일 특선.
17: 세계 최고 국립공원 옐로스톤 4일. 국립공원 속 가디너에서 숙박은 3호뿐입니다. 매주 월, 금, 7월 3일 출발.
16: 평생 잊지 못할 감동. 가장 아름다운 캐나다 로키 4일. 그 비싼 밴프에서 숙박. 6월 29일, 7월 3일 출발.
17: 또한 VVIP 리무진으로 떠나는 요세미티, 세코야, 킹스 캐년, 엔텔로, 파웰 호수, 모뉴멘트, 샌프랑까지 7월 3일 출발.
16: 그 밖에 코스타리카, 하와이, 알라스카 크루즈까지.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18: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19: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18: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20: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룹으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해피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변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로비님 어서 오세요. 이제 어쩔 수 없이 AI랑 사이좋게 가야 합니다. 맞는 말씀이세요. 사실 편리하기도 하고 도움도 많이 받죠. 너무 의존도가 높아지는 게 아닐까 우려도 되지만요, 라고 적어주셨고요. D님, AI를 꼬셔야겠네요. 참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댓글을 주셔서 정말 기분 좋게 감사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프로그램 진행할 수 있어서 좋네요. AI랑 절대 싸우면 안 되겠다고 깨달았어요. 적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저희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에 많이들 들어오셔서 여러분 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라디오 서울 1650.com입니다.

네, 더 맨하탄 트랜스퍼 노래였습니다. 자바지브. 예, 커피를 즐기다라는 뜻이에요. 자바지브라는 노래. 커피 열창가라고 할수 있겠죠? 함께 들어봤습니다. 나른해지기 쉬운 이 시간. 커피가 급 땡기네요, 저도. 시원한 아이스 커피가 땡기네요. 저는 원래 핫커피를 좋아하는데, 목말라서 그럴까요? 네. 소피아님, 지금 아침에 남긴 커피 마시는데,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소피아님과 제가 통한 것 같은데요?

라디오 서울 1650 간추린 소식입니다. 자, 올해 미국의 250번째 독립기념일을 맞아 미국인들이 바베큐 파티 등 먹거리에만 총 94억 달러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비용을 지출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 최신 조사에 따르면 올해 독립기념일 연휴 동안 미국인 1인당 평균 식품 지출 예상액은 94달러 41센트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이자 팬데믹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20달러 이상 늘어난 금액입니다. 전국의 총 식품 소비 예상액 역시 지난해 89억 달러에서 올해 94억 달러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독립기념일 연휴를 앞두고 LA 카운티 보건당국이 박테리아 수치가 기존치를 초과한 해변 7곳에 대해 바닷물 입수를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LA 카운티 공중보건국은 최근 실시한 수질검사에서 일부 해변의 박테리아 농도가 캘리포니아주 기준을 넘어 수질주의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입수 자제 권고가 내려진 곳은 산타모니카 피어, 또 레돈도 비치 피어, 또 윌 로저스 스테이트 비치, 또 마리나 델레이 마더스 비치, 또 샌페드로 이너 카브리오 비치, 또 토펜카 카우니 비치, 또 말리브 토펜카 캐니언 비치 등 대부분 이 피어와 배수로 주변 그 100야드 구간 또는 지정된 수영 구역 전체가 대상입니다. 이 보건당국은 해당 구역에서 수영이나 물놀이를 할 경우 위장질환과 피부질환 등에 걸릴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면서 입수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LA 한인타운 중심가의 일부 구역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해당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물을 끓여 마시라는 boil water notice가 발령됐습니다. LA 수도 전력국은 화요일 오늘 실시한 그 전기 수질 검사 샘플에서 대장균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목요일 잉그루드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월드컵 토너먼트 경기로 인해 경기장 주변 고속도로와 일대 도로에 극심한 교통지역이 연출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캘리포니아 교통국은 스페인과 오스트리아의 32강 단판 승부가 펼쳐지는 목요일 오늘입니다. 경기장 인근을 통과할 계획에 있는 운전자들에게 다른 우회 도로를 이용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교통당국은 특히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는 잉그루드 인근 고속도로로 진입을 피하시고요. 이동 시 충분한 여유 시간을 둘 것을 당부했습니다. 당국은 경기장을 찾는 축구 팬들에게 LA 메트로가 매 경기마다 경기장으로 직행하는 버스 서비스를 증편해 운행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번 경기는 스페인과 오스트리아의 32강전으로 이 경기의 승자는 포르투갈과 크로아티아 경기 승자와 16강에서 맞붙게 됩니다. 예, 라디오 서울 1650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가 방송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 고선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0: 이북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1: 뉴서울 호텔 내 이북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2: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렌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3: 우와 싸다, 정말 싸다.
2: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렌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3: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2: 진짜 감쪽 같네.
3: 역시 렌트웨이야.
2: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렌트웨이.
3: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 합니다.

0: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1: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0: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1: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2: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0: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1: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2: 혈당 관리를 하는데 먹는 거, 운동하는 거 못지않게 또 꾸준히 측정해서 그 결과를 잘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혈당이 이유 없이 평소보다 높거나 아니면 뚝 떨어지게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건강상에 정말 어떤 이상의 신호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혈당 측정기를 잘못 사용한 것에 그 원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혈당 측정기를 잘못 사용하는 가장 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손을 씻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하는 경우라고 하네요. 손에 묻어있던 음식물이나 당분이 혈당 수치를 실제보다 높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껍질을 벗긴 과일이 손에 묻은 상태에서 이를 씻지 않은 상태로 대충 닦고 혈당 측정기를 사용했을 때 혈당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알코올 솜으로 닦는 것만으로도 충분치 않았고요. 결국 비누와 물로 손을 완전하게 씻은 후에 측정했을 때가 정확한 혈당 결과가 확인이 됐습니다. 자, 혈액량이 부족한 경우도 문제라고 하네요. 혈당 측정기는 일정량 이상의 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적으면 오류가 발생하거나 또 부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손이 차가운 상태에서는 혈류가 줄어들어 체혈이 어려워질 수 있겠죠? 조금 문질러주면서 따뜻할 때까지 기다려주고요. 혈액을 억지로 짜내기 위해서 손가락을 과하게 압박하면은 역시 결과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검사지, 테스트 스트립, 이 관리도 간과하기 쉬운데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측정기에 맞지 않는 스트립을 사용하거나 또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을 사용할 경우에도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스트립을 고온이나 습한 환경에 보관하면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고 하네요. 권장 온도에 보관하고 또 사용 후에는 용기를 즉시 닫아주는 습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정확한 혈당 측정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절차가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 당뇨병 학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꼭 손을 비누로 씻고 완전히 건조하세요. 새 혈당 측정기 바늘로 손가락 측면에서 혈액을 채취하세요. 이렇게 말이죠.
1: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더우시죠? 아, 제가 방송 준비하러 오는데 온도계가 85도를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날씨가 7월 되니까 야 이제 여름이다 라고 광고하듯이 아주 뜨거운 여름 햇살 이제 드디어 왔습니다. 여름이 여러분들 많이 느끼시겠지만 자, 이 햇볕을 뚫고 찾아온 3시입니다. 여기는 로스앤젤레스 1650 라디오 서울 라디오는 내 친구입니다. 자, 여러분의 귀와 마음을 시원하게 또는 달달하게 아주 편안하게 포근하게 채워줄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에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또다시 환영합니다. 오늘처럼 땀도 좀 나고 이런 날은요, 날씨에 좀 축축 처지지 말고 우리가 말하는 게 텐션 있죠? 텐션을 조금 끌어올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귀가 좀 시원해지고 아주 맑아지는 그런 청량한 음료수 대신 음악들로 한 잔씩 나누는 라디오는 내 친구.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다 멋져버리고 열중하고 자, 이제 아마 혹시 연휴를 앞둔 분들 내일서부터는 연휴가 시작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는 똑같은 하루를 지나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출근하고 점심 먹고 이 시간에 여기 오고 똑같습니다. 출발합니다.

네, 오늘 화요일, 목요일입니다. 죄송합니다. 목요일 첫 곡으로 송창식의 참새의 하루. 아침이 밝고 출근을 하게 되고 예전과 다름없이 어제와 똑같이 우리 바쁘게 움직이는 우리 하루. 마누라 바가지는 여전하고 이제 사랑 노래로 들린다고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7월하고도 2일 목요일입니다. 첫 번째 오는 주말인데 여러분 뭐 토요일이 독립기념일인 건 아시고 아마 모처럼만에 여행 계획이 있으셔서 오늘까지 열심히 일하고 내일서부터 금토일 3일의 연휴를 즐기시는 많은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하지만 또 반면에 항상 때마다 어디 가지를 못해서 또 자영업하시는 분들 또 자영업하는 가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연휴가 더 바쁘신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연휴에는 많이 안 움직이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때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차 밀리는 걸 너무 싫어하고 또 식사 한번 할래도 평소보다 오래 기다려야 되고 저는 기다리는 걸 잘 못하고 익숙하진 않아서 식당도 가서 줄 서 있으면 바로 다른 식당으로 발길을 옮겨서 그냥 맛이 크게 썩 좋지 않더라도 그냥 한산한 데 가서 먹는 게 저 자신의 어떤 습관이고 스타일인데 아마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스타일이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나를 강하게 만든 또 다른 시련들을 주셨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힘을 주신 게 아니고 그 힘을 기를 수 있는 또 다른 시련을 줘서 내가 힘이 생겼다라는 얘기죠. 자,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풀어야 할 숙제들을 주셨다고. 그 숙제를 풀면서 내가 지혜가 생기고 사랑을 달라고 했더니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을 나에게 보내줘서 내가 모두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그 내용인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인의 기도가 모두 응답이 됐다라는 그런 참 긍정적인 마인드죠.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물이 반컵 남았을 때 아이고 반컵밖에 안 남았네 하는 거하고 아이고 반이나 남았네 하는 그 차이인데 내가 어떻게 처한 상황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나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하루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상황들이 아닐까 싶어요. 내가 연휴에 못 놀러 간다. 아, 나는 왜 이럴까? 아, 왜냐하면 어떤 힘을 더 주기 위해서라고 좋게 해석을 하는 것도 내가 개미와 배짱이 같이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좀 더 여생을 편히 즐기기 위한 지금 준비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위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통계님, 순철님 들어오셨네요. 자,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서부터는 저희의 대화창을 좀 살짝 옮겨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여러분 구글에서 라디오 소울 들어가시면 이쪽 클릭하시기만 하면 저희 라디오 소울 지금 새로 단장된 사이트로 바로 옮겨 들어오시기 쉽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라디오 소울만 클릭하시면 들어오시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맨 위에는 메디칼 그 의료 보험에 대해서 신청 방법서부터 아주 자세히 설명이 돼 있고 그 밑에 빨간색 주가에는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우리가 관심 가지는 8개 종목이 실시간으로 변화가 나와 있고 그 밑에 복권에는 파워볼을 비롯해서 각종 복권들의 당첨 번호가 실시간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자, 밑에 주유에 보면 오늘 평균 가격이 5불 40전이니까 아직은 주춤한 편이네요. 그런가 하면 내 주변에 어떤 가스테이션이 가장 저렴하게 기름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도 알 수 있게 되고 맨 밑에 칸에 보면 LAX라고 해서 대한항공 아시아나 출도착이 아주 실시간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만하면 아주 편리하지 않습니까? 자, 중요한 것. 라디오 코너에 가시면 맨 처음에 오수연의 새벽 뉴스가 오전 6시부터 나온다고 나오고 그 옆을 클릭하시게 되면 중간에 영군의 라디오는 내 친구가 멋지게 나옵니다. 자, 여기를 눌러서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사이트에 오셔서
저 고니의 감성으로 엄선한 음악과 이야기,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낭만과 그루브가 넘치는 시간이라는 칸이 나오고, 맨 밑에 가시면 중요합니다. 들으세요. 청취자 소통이라고 해서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 카카오톡 채팅방인데, 그저 누르시기만 하면 채팅방으로 이렇게 들어오십니다. 아, 오늘 지금 안녕하세요라고 우리 통계님이 들어오셨네요. 지금 이 시간부터는 이쪽으로 많이 가입들을 하셔서 여기서 우리가 소통하고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들 많이 가지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당분간은 제가 신청곡을 다 들려드리지 못할 것 같아서 양해 말씀드리고, 그것만큼은 빠른 시간에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부디 이쪽으로 많이 접속하셔서 저희 라디오 채팅방에서 게시판보다 훨씬 더 카톡같이 자연스럽게 저와 함께 방송 중에 대화들 나누시면서 제가 또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런 두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오시면 여기 이제 좋은 정보 또는 제가 선물도 드리고 그런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송창식 씨 노래를 듣다 보니까 문득 생각나는 그 당시 그 70년대에서 80년대로 바로 가는 그 시절로 우리 잠깐 돌아가 보면 어떨까요?

네, 외기력이 오니언스의 노래였습니다. 오니언스 하면은 대표곡이 이제 편지라는 노래가 있고 그다음에 작은 새라는 노래가 있고 그 이외 등등 저별을 다룰 한 세대를 풍미했던 양파들. 글쎄요. 우리 그 당시에는 외래어 금지가 돼서 오니언스가 안 되고 양파들이라고 하니까 양파들이라는 어감이 좀 이상했는데 그런 웃지 못할 해프닝들이 많았던 거로 기억이 납니다. 자, 제 기억에 KBS에서 그 당시에 젊음의 행진이라는 프로가 있었는데요. 그 프로에 어니언스를 비롯해서 트윈플리어죠. 송창식 씨, 윤영식 씨, 그런가 하면 조영남 씨 등등 많은 그 당시에 7080 가수들이 활동을 하던 그런 무대였습니다. 자, 우리 채팅방에 순철님, 안녕하세요. 서로 인사하고 있고. 석가탄신인 날 송악사 한 곡 뛰어들었는데 산중이라 들으셨는지 반갑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자, 여러분 게시판에 보시면 노란색으로 라디오서울1650.com이라고 들어오시고 자, 라디오는 내 친구 친구분들 저와 함께 실시간 수다부터 풍성한 이벤트까지 오픈 채팅방에 참여하세요. 많은 분들의 참여 바라겠습니다. 아, 순철님 외기력이 따라 불러보았는데 가사가 떠오르네요. 그렇죠. 이 문득 노래가 나오면 그 가사를 떠오르는 것도 우리가 추억을 더듬어가는 그런 좋은 방법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당시 노래 한 곡 더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어떠십니까?

네, 이 거리를 생각하세요. 장은하의 음성이었는데 돌이켜보면 이 노래가 지금 거의 40년이 지난 노래인데 어쩜 이렇게 지금 들어도 요새 노래같이 청아하고 맑고 어울리는지. 순철님, 아, 이 장은하 씨 노래 들을 때 수덕사 마누라고 연애할 때시라고 지금도 둘이서 이 거리를 생각하세요 하고 그런 추억들이 있으시군요. 그렇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어떤 노래가 나오든 간에 여러분들이 추억의 한 자락이 가슴 한켠에 걸쳐있는 그런 노래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우리 순철님처럼 이 노래, 또 다른 분들은 다른 노래.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라는 것이 야, 이 노래를 듣다 보면 그때 와이프하고 마눌이죠. 마눌 말씀하신 대로. 마눌 참 표현 아름답습니다. 연애할 때 그 시절도 나오고 또 여러분들 연애하실 때 손을 뿌리치던 그런 시절, 또 토닥거리면서 다퉜던 시절, 또다시 화해하고 사랑을 나누던 그런 추억들, 모든 노래 노래마다 다 자기 인생 주제가가 있고 추억들이 묻어나는 그런 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 장은하 씨가 이 당시에 이 노래를 히트시킬 때 장은하 씨의 친오빠가 가수로 활동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서 있는 사람은 오시오, 나는 빈의자. 장재남 씨가 바로 우리 장은하 씨의 친오빠 됩니다.

0: 네, 서 있는 사람은 모두 오시오. 나는 빈 의자. 제가 항상 방송 때마다 여러분께 이 시간에 오후에 피곤한 몸을 또 지친 마음을 달래면서 잠시 걸터 앉으시라고 유사히 그 서주경이란 가수가 부른 벤치란 노래 제가 방송에서 몇 번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노래 가사하고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그 책을 많이 읽은 편은 아닌데 감명 깊게 굉장히 재미나게 어렸을 때 읽은 책 중에 셸 번스타인의 그 나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나무와 같이 주인공과 함께 자랍니다. 주인공이 어렸을 때는 아주 작은 나무죠. 그래서 같이 놀고 하다가 나무가 조금 자라면서 그 소년도 자라면서 여름에는 그늘이 돼주고 비가 오면 비를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도우미 역할이죠. 그러다가 가을이 가고 겨울이 가고 추운 겨울이 가고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제 아름들이 무성하게 되면 이 말씀드린 채로 이 벤치같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인공이 나이가 들고 나무도 나이가 들면 이제 다 시들어서 없어지면서 우리가 이제 그 옹이라는 얘기죠. 옹이. 조항조의 옹이같이. 그렇게 옹이만 남으면 그 주인공이 나이가 들어서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빈 의자나 벤치처럼. 이렇듯이 우리네 인생에도 항상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항상 여러분의 버팀목이 되고 음으로 양으로 보이지 않지만 구멍나지 않게 항상 막아주고 이 나무 역할을 하지 않나 벤치 역할을 하지 않나 저 또한 라디오는 내 친구를 통해서 여러분께 빈 의자나 벤치 역할을 꼭 하도록 하겠고 앞으로도 할 것이며 여러분이 언제든지 편안하게 오셔서 걸터 앉으시거나 기대시거나 쉬실 수 있는 그런 공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에서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2: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7: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5: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8: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네, 라드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바람의 주인공, 만남의 주인공 노사연 씨, 개인적으로 이제 사촌 누나인데 정확하게 족보를 말씀드리면 저희 엄마 가수 현미 씨가 8남매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맨 위에가 바로 노사연 씨의 엄마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모의 딸이니까 아주 굉장히 가까운 사촌이 되겠죠. 어렸을 때서부터 참 지내왔는데 방송에서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사실 그 노사연의 언니 노사봉 두 분이 다 어렸을 때부터 고전무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할머니께서 고향이 평양에서 이남으로 내려오시면서 강원도에 보면 춘천에서 좀 들어가면 화천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주 산란없고 축제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터를 잡으시고 자리를 잡아서 우리 노사연 씨하고 노사봉 씨는 화천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 강원도 화천에는 또 유별하게도 주변에 그 군부대들이 굉장히 많아서 국군 장병 위문 공연을 노사봉 씨, 노사연 씨들이 어렸을 때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노사봉 씨가 훨씬 더 끼가 많고 가족들이 모여도 노사연 씨는 굉장히 순둥이고 뭐 울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는 그 노사연 씨가 가수가 된다는 건 꿈에도 생각 안 했는데 그녀가 단국대학교 2년 시절에 갑자기 돌고 돌아가는 길로 대학가 이제 나서 저희 집안도 굉장히 충격에 빠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 이후로 만남이란 노래로서 대한민국 일약 스타덤에 올라서 지금까지 굳건하게 예능인 겸해서 아주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존재 이후의 김종환 씨의 곡입니다. 바램이란 노래가 굉장히 많이 인기를 얻고 있어요. 제가 노래교실 다니다 보면 아주 많은 수강생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 앞다투어 부르는 그런 아주 히트곡인데 이번에 또 한 번 김종환 씨의 곡을 받아서 새 곡을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제목이 또 멋있습니다. 온도라는 곡입니다. 김종환 씨의 노래인데 제목이 범상치 않죠? 한번 감상해 보실까요?

네, 노사연의 신곡 온도였습니다. 아, 어떤 온도인가 했더니 또다시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아, 우리들 삶의 온도는 늘 따뜻하다는 아, 김종환 씨가 존재 이유를 비롯해서 서른 도시 버금가는 싱어송라이터 김종환 씨도 거의 모든 곡을 본인이 다 작사 작곡을 하고 소화를 하는 그런 멋진 가수인데 노사연 씨에게 또 이런 멋진 노래를 선물했네요. 참 여러분 이 말처럼 이 온도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온도 우리들의 온도는 항상 따뜻할 거고 그렇습니다. 아이고 로라님 일하실 텐데 바쁘실 텐데 들러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착한마님이 노래를 소개해 주셨는데 오늘 아침 일찍 뜨거운 커피 한잔하고 노래 들으면서 즐감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자 이번에는요 노사연 씨 노래를 듣다 보니까 그 또 뺄 수 없는 분 있잖아요. 우리 이무송 씨 노래 한 곡 들어야 또 서운하지 않겠죠. 우리 매영입니다.

0: 네, 이무송의 사랑합니다. 제가 맨 마지막에 여러분과 멘트하는 사랑합니다였습니다. 저는 굉장히 행복이 넘친 사람 같아요. 뭐 이렇게 가수들 노래를 틀면서 한 사람은 사촌 누나고 한 사람은 사촌 매형이고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아, 우리 그 장요샘님이 돌아왔습니다라고 채창에 들어오셨네요. 아이고, 환영합니다. 사실 그 우리 저 장단장님께서 라벨 색스폰 운영하랴, 저 그 LA 가요제 준비하랴, 연주하랴, 제가 알기로 한 5시간, 8시간씩 입이 터져라고 그렇게 연습하셨는데, 거기다가 또 사실은 서른도 콘서트에서 앞 순서로 노래자랑을 했었어요. 서른도시 노래자랑 7명을 했는데, 그 반주기를 또 LA에서 공수해서 거기까지 가서 다 일일이 틀어주고 일행들을 내려주고 몸살이 안 날 수가 없어요. 몸살 나셨는데 조금 회복이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회복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2: 센터 메디컬 그룹.
4: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5: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4: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5: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4: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5: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6: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7: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6: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7: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8: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9: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0: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11: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10: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앞서서 우리 노사연 씨하고 이무송 씨 그 부부 가수의 노래를 들어보았습니다. 자, 이번엔 그래서 부부가 같이 부른 노래 하나 준비해보았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정훈이 씨, 김태화 씨는 40년이 넘은 아주 굉장히 그 우애가 좋은 그런 부부입니다. 안타까운 일은 얼마 전 유튜브에서 보니까 우리 정훈이 씨가 몸이 조금 불편하고 얼굴이 많이 상해 있더라고요. 좀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힘든데도 나와서 방송에서 노래하는 모습을 볼 때 참 그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 들었고, 개인적으로는 사실 우리 정훈이 씨는 저는 뭐 그냥 훈이 누나가 아니고 이모 같은 존재예요. 제가 굉장히 어렸을 시절에 중학 시절서부터 봐왔던 정말 친구 같은 그런 존재인데, 요사이 몸이 많이 불편해서 걱정이 되니까 좀 완쾌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정말 빨리 회복이 돼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세인트님 아저씨 안녕 안녕, 드디어 들어왔네. 네, 뜨거운 차 쉬면서 들으시라고. 아저씨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길 바래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정훈이와 김태화 씨가 부른 아주 우리는 하나라는 아주 멋진 곡이 있어요. 이 노래와 함께 정훈우 씨가 빨리 좀 쾌유를 해서 멋진 모습으로 우리 앞에 좋은 노래 불러주기를 바라겠습니다.

0: 네, 다시 한번 정훈이 씨의 쾌유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에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에서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룹으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2: 이복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3: 뉴서울 호텔 내 이복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4: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5: 꽃게 판매 10만 개 돌파, 온달 23주년 23% 할인 이벤트.
6: 고객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온달 개업 23주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5: 7월 한 달간 매콤하고 푸짐한 아구찜 23% 할인,
6: 모든 테이블에 고소한 평양식 녹두빈대떡 무료 서비스와 간장게장 꽃게탕 아구찜 연포 수제비도 사랑받는 메뉴.
5: 예약은 23382-8844, 23382-8844. 팔가와 캔모 코너 온달 23주년 아구찜 23% 할인 이벤트.
7: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8: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후리아탄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7: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8: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7: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9: 213-487-7615. 코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 우리 친구 해요.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TK님, 제가 부탁드렸는데 오늘서부터는 저희 채팅방에서 우리 함께 대화를 나누실 수가 있으니까 번거로우시더라도 저희 구글에서 라디오 서울 클릭하셔서, 저 라디오는 내 친구 클릭하셔서 맨 밑에 하단에 오시면 노란색으로 이렇게 그 카카오톡에 들어오셔서 얘기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세인트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TK님 어제 말씀드렸지만 제가 더 이상 당분간은 신청곡을 들려드릴 수가 없으니까 양해 바라시기 바랍니다. 세인트님도 마찬가지고 저희 채창으로 들어오셔서 대화 나누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같이 여러분과 함께, 그러니까 지금 게시판에서 채창으로 옮기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나름대로 게시판에 올리시는 분들은 불편하신 점이 없잖아 있겠지만 넓으신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카카오톡 채창으로 들어오시면 아까 세인트님 들어왔으니까 그쪽으로 대화를 나눠주시면 제가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도록 하고, TK님 다시 한번 불편하시겠지만 지금 당분간은 제가 그 신청곡을 지금 수용을 못하는 상황이니까 조금 양해해 주시고 채창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우리 서로 간의 대화를 나누는 그런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부 마지막 곡을 들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과 노래를 즐기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시간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남는 시간은 우리 장요셉 단장님의 어떻게 되면 그 가슴에 안고 사는 노래. 이 이즈리 반주 들으시면서 조금 식히시고 2부에 먼저 가 있겠습니다. 좀 이따 뵐게요.

0: 홈쇼핑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1: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2: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3: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2: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3: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4: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5: 최저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4: 선택하세요 품질을,
5: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4: 금호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5: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4: 리스리턴 중고타이어 전문샵
5: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타이어.
6: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7: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6: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8: 최고 호텔 3호관광 독립기념일 특선.
9: 세계 최고 국립공원 옐로스톤 4일. 국립공원 속 가디너에서 숙박은 3호뿐입니다. 매주 월, 금, 7월 3일 출발.
8: 평생 잊지 못할 감동. 가장 아름다운 캐나다 로키 4일. 그 비싼 밴프에서 숙박. 6월 29일 7월 3일 출발.
9: 또한 VVIP 리무진으로 떠나는
1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1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첫 곡으로 제가 선곡한 곡은 사이먼 앤 가펑클의 엘 콘도 파사. 참 이 노래는 뭐 사이먼 앤 가펑클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많이 불렀었고 또 연주곡으로도 있었고 특히나 그 여러분 그 아시는 그 팬 플루트 있지 않습니까? 그 곡으로도 엄청 어마무시하게 유명하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 노래도 참 우리의 가슴 밑자락에 굉장히 깊이 간직하고 있는 그런 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저희 채팅방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장단장님 반갑습니다. 어떻게 몸살은 좀 나셨는지요? 아이고 비비안님 어서오세요. 따뜻한 사랑방 좋아요. 로라님 달러 많이 버시라고. 순철님이 며칠 안 보이신다고 하니까 쪼개 바빠서 예, 많이 바쁘셔도 됩니다. 일단 일하시는 게 먼저죠. 뭐 예, TK님도 초대하고 계십니다. 자,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서부터 제가 거의 매일 말씀드리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지금 굳이 유튜브를 시청하지 않으시고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저 구글에 들어가서 그냥 쉬워요. 라디오 서울이라고만 치시면 저희 라디오 서울 바로 뜨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라디오 서울에 클릭만 하시면 라디오 서울 1650.com으로 바로 여러분들이 들어오시게 됩니다. 들어와 보시면 아주 컬러도 이뻐요. 맨 위에 메디칼 정보가 아주 상세히 나와 있고 그 밑에는 빨간색으로 주가, 여러분 애플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그 이외 8개 종목이 실시간으로 변화가 나와 있고 그 밑에는 복권이라고 해서 보라색으로 파워볼 뭐 그 이외 모든 복권의 남바들이 실시간으로 나와 있게 됩니다. 그 밑에 주유하면 오늘 레귤러가 캘리포니아가 5불 40전이니까 조금 주춤하죠. 그 이외에도 우리 가까운 곳에서 얼마든지 주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주유소들에 대한 정보들이 나와 있고 맨 밑칸에 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출도착 시간이 실시간으로 나와 있어서 요새 그 픽업 가시는 분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밑에 라디오 코너에 오수연의 새벽 뉴스서부터 저희 9개의 프로그램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고 중간쯤 가시면 영곤의 라디오는 내 친구에 클릭하시면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맨 밑으로 가시면 노란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 카카오톡 채팅방이 있습니다. 그저 누르고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친구들하고 카톡하듯이 이렇게 나누시면 됩니다. 훨씬 더 편안해진 게 방송이 끝나던 시간에 관계없이 우리 친구처럼 사랑방처럼 채팅방을 이용하실 수 있고 제가 앞으로도 가끔 노래라든가 또 공연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올려드릴 겁니다. 자, 지금 보니까 타미 로님 들어오셨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TK님이구나. TK님이 타미 로님이구나. 네, 실 이름이 의리가 있어 의리의리 살아가고 있죠. 젤로 맘 부자들. 아이고 로라님도 들어오셨고 로라님은 항상 달러 버시느라고 꼭 방송시간하고 겹쳐서 바쁘신가 봐요. 달러 먼저 버셔야죠. 네, 자, 추억의 팝송 한 곡 듣다 보니까 조금 아쉽죠. 그래서 제가 한 곡 더 준비했습니다.

내일 좀 여행 가시거나 좀 연휴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으신 반면에 뭐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일해야 되셔서 또는 몸이 편치 않아서 타운을 지켜야 되는 분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내일은 조금 심하게 달려볼까 합니다. 괜찮죠? 네. 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안내 말씀드리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어카운트 가지신 분들에게 아마 포함이 될 텐데 건국 250주년입니다. 기념해서 7월 4일과 5일 이틀 동안 토요일 일요일 동안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카드 고객에게 전국 박물관이 무료로 입장하는 그런 혜택을 준다고 하니까 뭐 체크카드도 좋고 크레딧카드 좋고 무조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카드로 가지고 계시면 아이들과 함께 바람 쐬러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이고 로라님, 의리의리하게 아름다운 비비앙 방자님, 이틀 동안 달러 많이 버셨다고. 아, 네, 달러 더 버셔야 된다고. 많이 많이 버세요. 버는 게 일단입니다. 아, 우리 TK님, 비비앙님 보고 싶다고. 네, 자, 이렇게 소통을 하시니까 얼마나 좋으시겠습니다. 우리 TK님도 건강 유의하시고 식사 잘 챙겨 드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제가 가끔 뭐 여러분께 많이 소개해 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 리메이크라는 거 다시 만들다 뭐 이런 얘기죠. 요새는 그 커버라고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데 사실 커버는 리메이크는 아닙니다. 커버는 그냥 예전에 불렀던 가수의 노래를 조금 반주를 세련되게 하는 것, 요사이 미스터 트롯이나 뭐 무명 전설이나 현역 가왕을 통해서 나오는 노래들은 그걸 보고 커버라고 하고 리메이크라는 것은 다시 만들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김치찌개를 끓여도 재료를 어떤 걸 넣느냐, 돼지 목살을 넣나, 스팸을 넣나, 아니면 멸치를 넣나, 다시다 국물을 넣나, 이거에 따라

그래서 맛이 달라지듯이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아주 맛이 달라지는 걸 보고 리메이크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번에는 리메이크 몇 곡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곡은 이 곡은 정말 리메이크 많이 했는데요. 이은하 씨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아마 굉장히 많은 가수들이 이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그만큼 이 노래가 좋다는 말씀이 되겠죠. 이번에는 우리 아주 재즈를 잘하는 멋진 여인 웅산이 이 노래를 불렀네요. 어떻게 불렀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네, 참 노래가 이렇게 달라지는군요. 참 유난히 우리 웅산 씨는 본인의 색깔을 제대로 반영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리메이크라는 거 아닌가요? 자, 로사님 들어오셨네요. 반가운 로라님 다 반갑다고. 아, 우리 라빈님께서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데, 라빈님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 너무 놀랐다고, 꼭 건강해지셔야 된다고. 물론이죠. 라빈님은 우리 총무국의 아주 보배고, 여러분 라디오는 내 친구를 직접 제작해서 만들어주신 아 멋진 분이기도 하고, 아, 지난주입니다. 우리 서른도 콘서트에서 아주 멋지게 무대에서 화려한 드레스와 함께 사회를 멋지게 봐준 우리 라빈님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예, 아시네요. 야무지고 목소리가 좋아요. 목소리가 야무지세요. 아, 여러분 그 광고에 보면 대다수의 야무진 목소리는 다 라빈님의 목소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 걱정하시고 로사님도 오래간만에 들어오셨고, 예, 자 지금 18분이나 들어오셨는데 제가 30명이 되면 대표님한테 스타벅스 이 커피권을 졸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쏘겠습니다. 30명이 채워지면 곧 채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 리메이크는 아 우리 김건모 씨, 아 뭐 설명 필요 없죠. 모처럼만에 아주 멋지게 전형의 꽃잎은 바람결에 어디쯤 가고 있을까? 김건모 씨가 부르면 어떻게 변할까요?

예, 역시 김건모 씨 다운 노래였습니다. 아, 참 노래 좋습니다. 제가 들어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채창으로 얘기를 나누니까 또 다른 분위기가 나는 것 같아요. 천만의 생각은 아니겠지요. 아, 이거 별 말씀을요. 일단 건강하게 몸이나 그렇습니다. 우리 순철님 말씀대로 김건모 씨 편하게 무리 없이 잘 하네요. 그렇습니다. 박형준 씨도 그렇고 김준 씨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또 제가 또 다른 명곡 여러분 알리라는 가수 너무너무 잘 아시죠? 알리라는 가수가 드라마에서 불렀던 노래인데 한승기의 연인이란 노래는 굉장히 오래된 노래인데 아주 많이 유명합니다. 노래교실에서 아마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불렀고 저 또한 애창곡이기도 하고 특히나 장요셉 단장님이 연인을 기가 막히게 잘 부십니다. 제가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 꼭 시간에 색소폰 시간에 이 노래를 꼭 리퀘스트 할 예정입니다.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로사님 그렇습니다. 댓글은 조심스러운데 훨씬 편안하다고. 예. 뭐 개인적인 얘기만 너무 깊이 안 가면 얼마든지 편안하게 대화 나누시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 연인이란 노래를 알리라는 가수는 사실 뭐 트로트나 이쪽하고는 전혀 무관한데 이 알리씨가 연인을 또 연인답게 불렀어요. 원곡 아시는 분 계시죠? 얼마나 변화됐는지 일단 한번 감상하시죠. 오늘은 감상 좀 멋있게 하세요. 차분하게 갑니다.

0: 네, 참 알리답게 부르죠. 오늘 들은 노래들이 유난히 웅산 씨도 그렇고 김건모 씨도 그렇고 본인답게 예상을 깨지 않고 불러줘서 너무 멋집니다. 아, 우리 TK님 사무실 가게 다 내놓으시고 일 그만하시고 수술 후에 제주도 다녀오셔서 아주 멋진 모습으로 오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아, 그럼요. 우리 모든 분들이 다 기원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분명히 완쾌되셔서 아주 멋진 모습으로 저희 앞에 딱 멋지게 쓰실 겁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2부입니다.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캐넌트관리, 케이장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더구조림이 아주 맛있는 소반식당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변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3: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4: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3: 센터 메디컬 그룹.
5: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6: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5: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6: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7: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8: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9: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10: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9: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본 파트너 타임 1-2-3.
0: 사랑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진소리.

아이고 요란하네요. 사랑 바람이었습니다. 진솔이의 음성이었습니다. 진솔이라는 가수 여러분들이 굉장히 생소하실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김다연이라는 가수는 아시죠? 이제 김다연의 친언니입니다. 예. 아, 얼마 전에 현역가왕에 출연해서 김다연 양의 아주 눈물 어린 응원에도 안타깝게도 베스트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같이 어렸을 때부터 소리를 전공했던 우리 진솔이가 깜짝 가수로 데뷔를 해서 뭐 우리 김다연 양의 버금가지 않게 노래 멋있게 잘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김다연 씨의 노래를 또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이번엔 시스터즈가 둘 다 가수네요. 1부에서는 부부가 가수였는데.

0: 네, 까만 백조 우리 자매의 노래 함께 들었습니다. 진소리 양의 노래, 또 우리 김다연 양의 노래. 자, 여러분 비타민 뭐 A, B, C, D, E 중에 비타민 C는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고, 비타민 D가 얼마만큼 우리 몸에 중요하다는 거 너무들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아침마다 챙기는 그 비타민 D가 건강한 노화까지 보장이 된다고 하니까 뼈 건강, 또 면역력 강화, 또 세포 노화 늦추는 역할까지 할 수 있다는 그런 놀라운 사실이 있어서 어떤 그 의사 선생님은 비타민 D의 권유량을 뭐 2000인가 3000 이상을 권유하는 닥터들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비타민 D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모든 정보들이 저희 라디오 서울 1290.com이 새롭게 단장해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시니어 생활이라는 칸에 모든 정보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말씀드리지만 오늘서부터 여러분과 함께 유튜브 채팅창이 아닌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 라디오 서울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 채팅창에서 여러분과 함께 사랑방 토크 나누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도 들어오기 쉽습니다. 그저 구글에 라디오 서울이라고 쳐서 들어만 오시면 저희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모든 정보들이 맨 위에 메디케어서부터, 그 다음에 주가서부터, 그 다음에 가스비서부터, 여러분들이 필요한 복권의 당첨 번호, 공항 실도착 안내 시간 뭐 등등 너무너무 많은 정보들이, 그 이외에도 실시간 뉴스들이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고, 저희 프로그램에 들어오셔서 중간쯤 가시면 영곤의 라디오는 내 친구란을 클릭하시면 라디오는 내 친구 안으로 들어오셔서 맨 밑으로 내려가시면 노란 칸 안에 채팅방 들어오는 그 클릭만 하시면 이렇게 함께 여러분 모두 함께 대화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아무쪼록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1: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룹으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2: 이북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틱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3: 뉴서울 호텔 내 이북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4: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임창정 씨. 사실 저는 가수보다는 더 영화배우로서 더 굉장히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참 어쩜 그렇게 연기를 맛나게 맛들어지게 하는지. 임창정 씨가 오래간만에 또 신곡을 발표했습니다. 제목이 미친놈이에요. 미쳤다는 게 뭐 다른 의미가 아니고 사랑에 미치든지 뭐 그런 뜻이 아닌가 싶어서 신곡입니다. 여러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임창정 미친놈.

0: 네, 미친놈이 듣고 보니까 헤어지고 나서 더 사랑하는 미친놈이라고 자기한테 얘기하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자, 춘식이님 들어오셨다고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노래 제목이 화끈 시원하다고 그러셨네요. 네, 자,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차는투관리 케이장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아주 맛있는 소반식당인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2: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즈.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0: 또한 평양식 녹두빈대떡 무료 서비스와 간장게장, 꽃게탕, 아구찜, 염포 수제비도 사랑받는 메뉴.
1: 예약은 23382-8844, 23382-8844. 팔가와 캔모 코너. 온달 23주년 아구찜 23% 할인 이벤트.
2: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3: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후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2: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3: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2: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네, 라드는 내 친구. 2부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유튜브 채팅창이 아닌 카카오톡 채팅창에서 이야기 말씀 나누고 또 말씀하신 대로 사랑방 같은 그런 느낌이시고 아무쪼록 와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여러분의 성원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신청곡을 마음대로 해드리질 못해서 저도 조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은 가능하면 제가 잘 이렇게 여러분들의 선곡을 따라가는 쪽으로 한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채팅방에 와주신 모든 분들 또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를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가족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네, 조영남의 내 생에 단 한 번만 함께 하시면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남은 시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일은 야, 연휴입니다. 불금입니다.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0: 6불이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 99, 직화짜장면 4불 99, 서삼 어리굴젓 9불 99, 새우 6접 9불 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 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1: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2: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3: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4: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5: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4: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5: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6: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7: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6: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7: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6: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7: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8: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9: 최저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1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1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0: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LA 동부장로교회 김정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사무엘 선지자 출생과 성장 초기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자, 오늘은 선지자 사무엘에 대해서 말씀을 보찾으며 또 우리 배우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먼저 사무엘의 출생 그리고 우리 성장 어린 시절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성경을 보시게 되면 창세기서부터 쭉 이제 노아 시대가 지나게 되고 아브라함 세대를 지나서 이제 사무엘 왕과 다윗 왕이 오기 바로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고 그는 사울 왕을 왕으로 세웠고 또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역사 동안 아담에서부터 역사 동안 그 역사 속에서 영적 대부흥을 일으킨 사람은 사무엘 선지자예요. 즉 사무엘 선지자 때에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대영적 각성운동, 회개운동 그리고 새로운 나라, 국가적 차원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훌륭한 거예요. 위대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위대한 서론의 위대한 선지자로 역사 속에 이름을 남긴 사무엘은 여러 사람이에요. 즉 혼자 된 게 아니라 여러 사람과 그리고 은혜로 즉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자, 크게 보면은 A 우리 대문자 A 훌륭한 사람을 양육하는 신앙적 가정 환경이 사무엘을 만들었고 또 뒤에 가서 보면은 그 아래쪽에 보면은 대문자 B에 훌륭한 사람을 양육하는 신앙 공동체와 종교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으로 만다면 교회 생활이에요. 가정에서 신앙 교육이 되었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신앙의 훈련과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한 것이고 그리고 대문자 C를 뒤에 가서 더 내려가서 보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선자로 부르셨고 그리고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것이 다 균형 있게 주어질 때에 사무엘과 같은 인물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훌륭한 사람을 양육하는 신앙적 가정 환경을 볼 때에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힘쓰는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엘가나였고 어머니는 한나,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나만 얘기하는데 엘가나도 훌륭한 믿음의 아버지였어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자,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가 있습니다. 부친 엘가나는 첫째, 정기적으로 온 가족이 여호와께 나아가 제사하며 경건한 가정을 이끌었습니다. 이거는 율법의 말씀에 의해서 남자들은 최소한 1년에 3번 나가도록 했고 그리고 한 번 정도는 여자들도 온 가족이 나가는 것이 진정 경건한 가정을 이끄는 가장이 했던 것이었어요. 이거 쉬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걸어가는 길이 보통 하루에서 이틀 혹은 좀 멀리 살면은 3일 정도 걸어가야 되는 것이고 가서 절기에 예배를 드리고 보통 절기가 일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게 되면은 거의 2주를 집을 비워야 돼요. 지금처럼 경찰이 지켜주는 시대도 아니고 보안이 좋은 시대도 아닙니다. 누군가가 강도질 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고 국경을 넘어서 이웃이 들어오려고 하면은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절기 때였어요. 따라서 이것은 믿음을 요구했고 또 모든 일손을 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엘가나는 온 가족이 여호와께 나아가 제사하는 가정을 이끌었고 그렇게 경건한 가정을 세웠습니다. 자, 사무엘상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이 엘가나예요.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가령 엘가나가 이것을 안 했다 그러면 한나는 갈 수가 없었어요. 가부장 시대였잖아요. 또 두 번째, 아내 한나의 신앙적 선택과 행위를 온전히 돕고 협력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성경 볼까요? 자, 한나가 기도해서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엄격히 말하면 남편이 그 아들, 내 아들이기 때문에 성전에 가서 놓고 올 수 없다 하면은 한나가 아내로서 남편을 이길 힘은 없는 시대였어요. 근데 그것을 성경에 보면은 엘가나가 한나를 반대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한나의 믿음을 존중했어요. 사무엘상 1장 22절에서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 젖떼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떼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훌륭한 남편이에요. 또 엘가나도 믿음의 남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나의 아들만이 아니잖아요. 본인의 아들이에요.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얻은 하나밖에 없는 이 시점에서는 외아들입니다.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 아내의 말을 남편은 존중했어요.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즉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또 한나가 서원해서 주님께 드린다 할 때에 그 서원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고 말한 것을 보면은 엘가나는 훌륭한 믿음의 아버지였어요. 거기에서 훌륭한 아들이 올바른 믿음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어머니 모친 한나는 남편보다 더 아주 믿음이 강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강하다는 것은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 참 귀한 믿음이에요. 자, 모친 한나에 대해서 봅니다. 세 가지예요. 하나는 기도의 여자였어요. 즉 전심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과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였어요. 이 눈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진실함으로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하고 11절 상을 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내용 이미 제가 설명했습니다. 여인에게 있어서는 아들을 갖지 못하는 그 서러움, 이것을 주님 앞에 가서 기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단지 원하는 것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에게 소원을 했어요. 이건 믿음의 소원이었어요. 두 번째 봅니다. 믿음으로 소원했는데 사무엘상 1장 11절의 말씀 계속 봅니다.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좀 중간에 좀 건너뛰었습니다. 그리고 11절 하반절에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즉 주님이 저에게 아들을 줘서 여자로서 그래도 수치를 면하게 해주시고 또 여자로서 남편에게 사랑받게 해주신다면 제가 그 아들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거였어요. 너무 이기적으로만 내가 원한다고 하기보다는 정말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제가 주님께 은혜를 갚는 삶을 살겠다고 소원했어요. 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들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세 번째 훌륭하다는 것은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아들 이름을 지었어요. 사무엘상 1장 20절 같이 봅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매더라.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했는데 주님이 그것을 들으셨어요. 사무엘이라는 말, 그 이 단어는 바로 그 뜻이에요. 들으시는 여호와. 자, 한나의 훌륭한 믿음 하나 더 나가서 이게 네 번째가 저는 정말 위대하다고 봅니다. 우리 다급할 때는 하나 옆에 간절히 기도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해서 모든 것이 평안해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룰 때는 시험이 옵니다. 마음이 흔들릴 거예요. 자, 이 아이를 드리기 위해서는 일단은 젖을 뗄 때까지는 기다려야 됐습니다. 그리고는 젖을 떼고 난 다음 아마 한 네 살 전후였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얼마나 아이가 예뻐요. 곧 네 살 될 때까지 보니까 아이들이 참 예뻐요. 재롱도 떨고 말도 하기 시작하고 기다가 걷기도 시작하고 엄마 아빠가 이 세상에 최고인 줄로 알고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근데 그때에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그것을 믿음의 약속을 지킵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 아이가 젖다일 때가 됐을 때에 데리고 가서 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 말은 주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저도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대로 제가 주님께 약속을 하겠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훌륭한 사람을 훌륭한 사람은 한 번 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죠. 뭐 정치인이든 목회자든 심지어는 아버지 엄마가 자녀들한테 훌륭하다는 말을 듣는 것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편의대로 한다 그러면 절대로 자녀들도 부모를 존경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더더욱이나 훌륭한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 기뻐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의 믿음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 목숨에 칼이 들어와도 내 목에 칼이 들어와서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라는 이 믿음이 회복이 돼야 돼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믿음 생활의 정도를 본인의 기준에서 다 해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하고 받기보다는 우리 자유주의, 진보, 신신학 믿는 사람들은 우리 인간의 이성적으로 믿어질 만한 것, 믿기에 부담스러운 것, 안 믿어지는 것 다 기준을 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파헤치지 않습니까? 주께서 말씀했으니 주의 말씀대로 제가 순종하겠다는 이 믿음, 그리고 내가 주님께 약속한 것이니까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믿음의 회복이 훌륭한 자녀와 훌륭한 다음 세대 만드는 일에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항상 이유가 있어요. 항상 이유가 있어요. 한나 같은 경우도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예쁘고 내 목숨보다 내 인생보다 소중한 아들을 어떻게 내가 꼭 굳이 성막, 성전에 이 아이를 꼭 거기다가 갖다 놔야 되나?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도록 헌신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자꾸 우리는 이성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하고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자, 이런 가정에서 사무엘이 자랍니다. 하나 말씀을 더 보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자 할 때에 요단강 앞에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친 말씀, 중요한 것이 바로 신명기 6장 1절서부터 있어요. 제가 읽으면서 설명합니다. 그 보면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합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이에요. 권고가 아닙니다.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여기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해서 우리가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하며 복을 누리게 될 바로 그곳이에요. 이것이 어떠한 사역이 될 수도 있고 무엇이 되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을 따라 가는 곳, 그리고 내일이 바로 약속의 땅이에요. 자, 그럼 거기 가서 뭐 합니까? 2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자, 이거 3대 중요한 것입니다.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아들, 딸, 그리고 내 손자, 손녀가 평생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죽을 때까지 내 아들, 딸, 내 손주들이 나와 같이 신앙 가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해야 돼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그렇게 믿음 생활을 안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가장 우선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엘가나와 한나의 사무엘 신앙 교육이었어요. 계속 봅니다.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 말씀의 기준에 보면은 지금 이 미국은 위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위기예요. 제가 접한 어떤 그래 보면은 뭐 정확한 통계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은 거기에 유명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2030년이면 지금부터 한 4년 후죠. 한국 교회의 90% 주일학교가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들 몇 년 동안 절반으로 줄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추세는 더욱 빠릅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교역자의 자녀들, 장로님의 자녀들, 권사님의 자녀들, 직분자들의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이게 정말 큰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거예요. 예,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목숨 걸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 요 가족들만이라도 믿음 지키도록 하겠다는 이것만 하더라도 세월이 흘러도 신앙은 유지될 것 같아요. 교인 숫자는 유지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줄어가는 거예요. 계속 봅니다.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요 말씀이 6장 4절이 유대교의 핵심 구절이에요. 즉 이들이 그 유일신을 자녀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구절이었어요. 여호와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래서 이 유일신앙을 그들이 수백 수천 년 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구절로서 그들은 이 구절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에 너는, 여기 너는 바로 누구냐면은 여기 1세대예요. 1세대 남자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아버지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많이 들어봤던 구절이죠. 우리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율법의 대강령이 뭐냐 할 때에 바로 이 구절을 인용했어요. 또 6절 보세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러면 신앙 교육에 앞서서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어떠한 사람이 돼야 돼요? 5절의 말씀에 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성도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7절에 보십시오. 신앙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내 자녀들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교육은 가르치는 거예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요 누울 때는 잠잘 때잖아요. 일어날 때면 일어날 때잖아요. 그러면 아침 저녁이에요. 하루 종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집 안에서 그리고 집 바깥에서, 이 말은 어디에서든지. 8절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지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8절 9절은 가정을 믿음의 가족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실질적으로 문 앞에다가 글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놓기도 하고 옷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핵심 사상은 그 가정이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도록 가정을 세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약속의 땅에 가서 합니까? 여호수아 세대까지 했어요. 그리고는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죽고 난 다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1세들이 죽고 나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태어난 2세들, 3세들이 나오면서부터는 빠른 속도로 여호와를 버리고 가나안의 우상들을 쫓아가는 사사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사시대에 영적 어두움과 죄의 반복을, 그 사슬을 끊는 것이 사무엘 선지자예요. 우리 동부교회 보수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강점은 우리가 말씀에 오른 것은 좀 미련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은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거예요. 아닌 것은 안 지키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러는 것 같아요. 제 눈앞에서나 이렇게 좀 하는 것 같고 돌아서서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좀 철저하게 믿겠다는 정신이 회복이 되지 않겠는가. 우리 사무엘을 양육한 그 가정은 철저하게 믿고자 하는 가정이었어요. 자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 사무엘이 자라는 환경은 이 가정에서만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대문자 B 보면은 훌륭한 사람을 양육하는 신앙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즉 종교 생활,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생활이에요. 거기 1번입니다. 어린아이 시절부터 성막에서, 당시에는 성전이 건축이 안 됐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성막 혹은 장막이라고 하죠. 그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과 영적 관계 속에 살아가는 훈련을 받은 거예요. 어릴 적부터 그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예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행동하며 말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거기에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교육받되 특별히 엘리 제사장에게서 신앙 교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 11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엘가나는 라마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요건 바로 그 아이를 젖대고 나서 성막에 와서는 거기다 두고는 그 어린아이를 두고 얼마나 울었을까요? 돌아서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 18절을 계속 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파 보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 어린아이가 거기서부터 섬기는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요즘 세대는 뭐 애가 애 낳게 되면은 애 낳아서 뭐 주일도 빠지고 뭐 몇 달씩 빠지고 뭐 또 일해가지고 어려서 또 뭐 빠지고 뭐 새벽 기도는 물론 뭐 그 말할 것도 없고 뭐 주중 예배도 말할 것도 없고 금요일날 우리 교육부가 계속 줄어들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아이는 7시면 자야 돼요. 8시면 자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을 안 데리고 오고 애들이 안 오니까 부모도 안 와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게 이 아이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이거를 보여주며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이들 중심으로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아이의 양육을 위해서 이게 다 바뀌어버렸어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훌륭한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양육될 수 있을까? 여기 우리 계신 우리만이라도 우리 좀 바로 살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로 봅니다. 자, 사무엘이 이렇게 사랑하는 부모님을 떠나서 성막에서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섬기며 자라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독립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이 올바르며 특별히 하나님 으뜸의 삶을 사는 소년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2장 19절의 말씀 봅니다. 계속 봅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래. 너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이 말은 1년에 한 번씩 보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보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 얼만큼 컸겠다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손수 옷을 지어다가 주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무엘이 어떻게 자랍니까? 세 번째 보면 여호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으며 성장했어요. 사무엘상 2장 26절 봅니다. 계속 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도 은총 받기에 부족함이 없어. 모든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기에 부족함 없는 아들로 자랐어요. 마치 우리 예수님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자라는 과정 속에 기록이 하나 있죠.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사무엘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청년으로 자랐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 그 대문자 C를 보시게 되면 이러한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자로 부르심과 사명자의 삶을 살게 은혜 주십니다. 첫째, 어린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네 번이나 부르시고 말씀을 주셔요. 요 내용은 사무엘상 3장 이제 1절서부터 쭉 한 10절까지 내용이 나오는데 아직 어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체험이 없었고 영적 분별력도 부족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세 번씩이나 깨닫지 못하는 사무엘을 네 번씩까지 똑같이 오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0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요 네 번째 온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을 또한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때 나타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엘리 집안에 그 두 아들로 인해서 홈니 비느하스로 인해서 그 집안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예언해 주셨어요. 그 내용은 우리 시간이 좀 없어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3장 11절에서 14절에 나온 말씀인데 거기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뭐냐면 엘리 제사장이 하는 얘기, 그 엘리 제사장이 이미 다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이미 알고 있는 죄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아들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경멸히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해가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무너뜨림에도 불구하고 자식 사랑한다고 방치한 것에 대한 책임이 엘리의 재생과 그리고 그 죄를 범하는 본인들 그 아들, 두 아들과 그 가족에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 심판이 임할 것을 알려줬습니다. 왜 사무엘에게 알려줬을까요? 훈련이에요. 이 어린 사무엘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평생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거룩하신 공의 하나님이시다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사랑하는 균형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이 인정하는 선지자 사무엘이 되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사무엘상 3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이렇게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자인 줄로 세우심한 줄 믿으니 사무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이스라엘이 받고 회개한 거예요. 우상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뭐 성경에 뭐 사무엘은 이런 사람이라 하더라, 또 뭐 그냥 막연하게 우리 좀 아들이 기대됐으면, 이거보다 좀 더 우리가 심각하게 이 말씀을 거울 삼아 내가 엘가나와 비교할 때 무엇이 부족한가, 한나와 부족할 때 비교할 때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또 사무엘과 비교할 때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그리고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값진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으로 고민하며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사무엘과 같은, 엘가나와 한나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지금까지 LA 동부장로교회 김정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LA 동부장로교회는 4270 West 6th Street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83-3261, 213 지역 383-3261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말씀 여재입니다. 이 시간에는 새생명 한인교회 송호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빈손에 들린 하나님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남아프리카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되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겠습니까?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과거사입니다. 그래서 인권운동에 투옥된 사람들, 또 탄압받은 사람들이 총살로 화형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조사해서 철저하게 과거사를 조사합니다. 전 세계가 조사하면서 드러난 이 인권 탄압 운동,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 정부의 일에 대해서 이건 당연히 무슨 일을 하더라도 만델라 대통령을 지지할 만큼 복수의 칼을 들 수 있는 준비가 다 마쳤습니다. 증거도 찾아내고 세계의 지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주먹을 쥐는 것이 아니라 주먹을 도리어 폈습니다. 가해자들에게 복수 대신 화해와 용서를 택한 것입니다. 가해자가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면 조건 없이 사면해 주었습니다. 조건 없이. 뿐만이 아닙니다. 아마 이런 사람은 전 세계 사회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면해 준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보상까지 해줍니다. 인권 탄압하고 사람을 죽인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내 죄를 뉘우칩니다 하면 용서해주고 경제적 보상까지 해줬습니다. 그럼 피해자도 억울하지 않지 않습니까? 보복해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피해자들에게도 국립묘지에 비석을 세워주고 국가적 차원의 보상을 해줍니다. 여러분, 넬슨 만델라 대통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역사상에 예수님을 제외하고 이런 사람은 또다시 나오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인류 역사의 비극은 내가 무력하기 때문에 역사의 비극이 일어났기보다는 도리어 지나치게 강하기 때문에, 또 지나친 이 강함이 권력자들에게 권세와 또 힘을 주었기 때문에 이 불끈 쥐어진 이 주먹 두 손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폭력으로 인한 비극이 자행되었습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두 주먹을 불끈 쥐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강한 힘을 갖기 위해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자 하는 이 인간의 욕망, 정말 끝이 없습니다. 힘으로 사람을 굴복시킬 수 있을 것 같지만, 하지만 힘으로는 결코 사람을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힘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재미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길을 가고는 나그네의 윗옷을, 겉옷을 벗기려고 하는데 해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해가 어떻게 하죠? 바람이 어떻게 합니까? 구름이 어떻게 합니까? 세게 바람을 불면 불수록 옷을 단단히 점매면서 옷을 입습니다. 그러나 해가 따뜻하게 비추니까 자연스럽게 겉옷을 벗지 않습니까? 힘으로는 사람을 굴복시킬 수도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성경에도 힘으로 자기 민족을 구할 수 있다고 자부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바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자랐겠습니까? 하지만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이 학대받는 것을 보고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먹으로 이집트 군사를 때려서 쳐서 결국은 그 사람을 살해합니다. 살인죄의 결과는 지금까지 공주의 아들로 누려왔던 모든 지위와 힘과 소유를 다 버리고 이 모세를 아라비아 광야의 미디안 땅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모세는 힘만으로 뜻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아주 뼈저리게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간 세월이 40년의 세월이 흘러버립니다.
40년의 세월은 모세에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광야라는 이 땅에서 보내는 학교와도 같습니다. 광야의 학교 생활 40년입니다. 학교에 입학해서 학교 생활을 하면 깨닫는 바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40년의 세월 동안 모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세월이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가 버린 이 40년 동안 모세는 무엇을 터득했을까요? 자기 뜻을 다시 펼칠 수 있다라는 어떤 특별한 기술과 능력을 터득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니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특별한 전략이나 방법을 그가 깨달았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한다면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모았습니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40년의 미디안 땅에서의 생활 동안 모세가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토록 마음 아파 했던 자기 동포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물론 결혼하고 아들을 낳고 목자가 되었지만,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지만, 나라를 위해서 자기 동포를 위해서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40년이라는 세월이 80세가 된 모세에게 젊은 날의 꿈과 젊은 날의 열정과 정열들, 결단과 의지력들, 이 모든 것을 탈탈 털어놓았습니다. 다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80세가 된 모세, 그는 완전히 마음을 내려놓은 빈털털이 빈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먹을 쥐었을 때가 아니라 주먹을 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 이 모세에게 아브라함과 약속을 기억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빈손이 된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정말 기묘한 타이밍 아닙니까?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의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494장 빈손 들고 앞에 가라는 찬송입니다.

아멘. 이 찬송가는요, 18세기 영국에서 찰스 웨슬리의 찬송가와 같이 가장 사랑받는 찬송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이 찬송의 가사를 지은 분은 목사님이십니다. 탑 레이디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가사의 영어 가사 중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Nothing in my hand I bring simply to Jesus cross I cling 이라고 돼요. 하나님 내 손에 아무것도 들고 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만 매달립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톰 레이디 목사님이 찬송가의 이 가사에 고백하는 것처럼 자신의 빈손됨,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섰던 것처럼 모세도 빈손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붙들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빈손 들고 갔을 때, 갈 수밖에 없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 찾아오셨습니까?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해졌을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조금이라도 의지가 남아있고 행동할 수 있는 결단과 힘이 남아있고 열정이 있었을 때 하나님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아무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조건도 되지 않을 때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고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분명 일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원칙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되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우리가 따라주기를 원하는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주기를 원하는 원칙,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주는 것, 그것이 뭐라고 하죠?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순종.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나서는 사람, 강한 힘을 내세우는 사람, 두 주먹을 붙고 지고 내가 이 정도 능력이 있으니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서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쥐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빈손 들고 하나님 옆에 나가는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그가 깨달은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게 되었을 때에 그때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교훈도 바로 이것입니다.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이젠 더 이상 내려놓을 것도 없을 만큼 빈손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빈손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내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생각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빈손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손이 되어야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빈손이 되어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과 욕망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비워질 때에 그때 나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는 분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은 빈손들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뭐라고 하죠? 두 주먹, 이 인생 두 주먹 불 끈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두 주먹 불 끈지고 살아도 잘 살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것이 우리의 세상이요,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속에 빈손 들고 살라, 이 성경의 원리에 정말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너의 손을 비우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원숭이를 잡을 때 사용하는 이런 아주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원숭이를 잡을 때에 항아리, 그 입구는 좁고요, 손가락 하나 들어갈, 손 하나 들어갈 수 있는 입구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들어가면 그 밑에 넓어서
그 넓은 공간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견과류나 과일 등을 넣어놓습니다. 그럼 원숭이가 다가와서 손을 탁 넣고 그 안에 있는 먹이를 잡는 순간 사냥꾼이 부스럭 하고 소리를 냅니다. 그냥 달려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소리를 내고 사냥꾼이 딱 드러낸 순간 원숭이가 손을 못 뺍니다. 쥐고 있는 먹이를 이걸 놓지 않으니까 그 좁은 입구로 다시 손이 빠지질 않는 겁니다. 동물 중에서 그렇게 똑똑하다는 원숭이, 손만 펴도 쉽게 도망갈 수 있지만 이 먹이에 대한 집착과 이 먹이에 대한 욕심 때문에 결국 사냥꾼의 손에 잡히고 맙니다. 40년 동안 모세가 갖고 있었던 그의 생각과 그의 의지와 결단들 40년이 흐르면서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 빈손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우리의 처지, 우리의 상황도 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은 그러한 상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빈손이 되었을 때에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께서 이 빈손에 채우시는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빈손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실 수 있어야, 채워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빈손이 되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면 나의 빈손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이든 어디서든 사람답게 살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만납니다. 그리고 빈손이 되어버린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이 구원의 계획을 밝힙니다. 너를 통해 구원할 것이다. 40년 전이었다면 감사합니다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그 제안을 넙죽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80세가 된 모세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는 의지도 결단도 꿈도 다 내려온 상태의 모세, 자기의 이 빈손에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도저히 담을 수 있는 의지와 능력조차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답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빈손이 되어버린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댑니다. 그 핑계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채우시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이 출애굽기 4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야, 너가 정말로 내 제안을 거부하느냐? 나를 믿지 못한다고? 그럼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내 손에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땅에 던지라 라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버리라 라는 뜻입니다. 땅에 버리라. 여러분,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에게 아주 긴요하게 쓰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이 목자 갖고 있는 지팡이입니다. 양을 치는 도구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맹수를 위협하여 쫓아내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먼 길을 양떼를 이끌고 푸른 초장을 다 찾아 다닐 때에 이 지팡이는 먼 길에 발걸음을 쉽게 해주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어떻게 하라고요? 던져버리라,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년의 세월 동안 이미 많은 것을 내려놓고 더 이상 내려놓을 수 없을 만큼 빈손이 되어버린 이 모세에게 그 세월 속에서 또다시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하루 종일 양을 치면서 그가 가지고 다녔던 지팡이, 그 지팡이마저도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요구하십니까? 정말 철저하고 철저하게 모세에게 다 내려놓으라, 빈손을 요구하십니다. 모세가 말씀에 의지하여 지팡이를 버렸더니 자신이 의지하였던 그 지팡이가 무엇이 됩니까? 뱀이 되어서 꿈틀꿈틀거립니다. 뱀이 되어버린 그 지팡이도, 그 지팡이를 모세도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네 손을 내밀어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니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어 돌아옵니다.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철저하게 자신을 비워낸 모세, 그의 손에 다시 들려진 지팡이는 지금까지 양을 치고 맹수를 쫓거나 그리고 길 안내가 되었던, 자신을 인도했던 그런 편안한 지팡이가 사람의 지팡이가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손인 빈손에 들려진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어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비워냄의 이 과정을 겪은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들려주신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능력의 지팡이. 출애굽기 7장 1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그것이 피가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 가지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 기적 가운데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그 지팡이를 잡고 앞에 내밀라. 모든 물들이 피가 되는 그러한 기적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됩니다. 출애굽기 8장 5절에는 지팡이를 내밀라. 그리하면 강과 운하와 연못 위에 들었을 때에 온 땅에 개구리의 재앙이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는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치라 라고 명령했더니 그 말에 순종했더니 온 땅의 사람을 괴롭히는 이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들끓게 됩니다. 출애굽기 9장 23절에서는 지팡이를 하늘을 향하여 드니까 하늘에서 우박의 재앙이 임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3절에서는 지팡이를 들었더니 동풍과 함께 메뚜기 떼가 온 이집트 전역을 휩쓸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걸을 때에도 이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홍해가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 사용된 모세의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곳에 그의 하나님께서 그의 빈손에 들려주신 능력의 지팡이가 함께했습니다. 그의 빈손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손 들고 하나님께 가는 사람은 그분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증거자가 됩니다. 여러분의 빈손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0: 세상을 빛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들 길잡이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손에 쥐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은 내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능력은 내 생각에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 경험,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주먹, 불끈 준 이 두 주먹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잡을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들려주시는 것, 그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때에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의 성전 2026년도 여러분의 손을 하나님의 손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우리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빈손에 들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손이 나의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95편에 그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설교의 결론이 되고 이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95편 4절로 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비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1: 지금까지 얼바인 새생명 한인교회 송호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얼바인 새생명 한인교회는 15 가달드 얼바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49-341-0022 949-341-0022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이사야 27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말씀을 통해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아멘.
1: 오늘은 이사야 27장 2절로 6절을 본문으로 하여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근본이 되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기만 하면 주님의 은혜 안에 일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로 결정한 그 사람, 그 민족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변하지만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함께 택하신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부족하고 문제가 많은 그런 백성이었지만은 무조건적으로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7장 7절로 8절은 설명합니다. 야훼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여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야훼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랑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언제나 사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먼저 우리에게 아름다운 포도원 이스라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또 포도원은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5장 1절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포도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포도원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이 포도원에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포도원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이 고든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하고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최고로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어놓았는데 그들이 할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극상품 포도를 열매 맺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그러한 좋지 않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민족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사야 5장 2절은 설명합니다. 땅을 파서 보를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터를 파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의 채찍으로 때리신 것입니다. 그들을 버리려고 때리신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 나오게 하시려고 그들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6절 19절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언제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보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 3장 4절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가지고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린 누구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때때로 우리를 비난하기도 하고 우리를 무시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없는 말 있는 말로 모함하기도 하지만 전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나는 주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다.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패배자, 실패자, 상처입은 그러한 과거의 연약한 모습을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다 내던져버리고 주님 앞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원 지기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사야 20장 3절은 설명합니다. 나 야훼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포도원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포도원 지기가 되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이 포도원에 혹시 잘못된 일이 생기지 않는가,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들이 와서 포도 나무 가지를 갈거나 뿌리를 갈지 않는가, 해충이 없는가 늘 돌보시고 살피시는 것입니다. 밤이나 낮이나 포도원을 지켜보시고 돌보십니다. 시편 121편 6절 7절입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야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 사랑의 하나님, 이 은혜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1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생명이 되신 주님, 나의 능력이 되신 주님, 나의 희망이 되신 주님,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전적으로 주님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절대긍정 절대감사의 믿음으로 무장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단 한 번도 하나님은 부정적인 사람, 원망 불평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쓰임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가 있더라도 늘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나와 믿음으로 바로 살기를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돌보시고 지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 일으켜 주시며 하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일곱 번 넘어지면 여덟 번이라는 말을 유교 학자들이 따와서 7전8기란 용어로 바꿔놓았는데 성경 잠언서에 있는 말입니다. 잠언서 24장 16절입니다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좀 잘못하고 삐뚤어질로 가도 우리를 그리로 가지 마라 경고하시고 사랑 채찍을 떼시고 돌아오게 만드시고 사랑의 품에 안아주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미워하시고 분노해서 우리를 저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20장 4절을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부모가 자식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부모가 사랑으로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속 썩여도 때때로 반항하고 되더라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의 사랑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딴 길로 가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죄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노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원하시고 사랑의 품에 안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찔레와 가시 같은 그러한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주님께서 짓밟아버리시고 심판하시고 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노년이 되어 숨을 거둘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를 안고 가시고 품고 가시고 우리가 지쳐 쓰러졌을 때 나이가 들어 걸어갈 힘이 없을 때는 주님이 우리를 업고 가십니다. 이사야 46장 3절로 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 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피곤하여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우리를 업고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업고 가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지쳐 살아갈 힘과 용기를 다 잃어버렸을 때 주님 오셔서 우리를 꼭 안아주시며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세상 사람들은 다 너를 버리고 떠나도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너를 사랑하며 내가 더 이상 걸어갈 수 없을 때는 내가 너를 업고 가리라. 할렐루야. 이 같은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가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실 뿐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십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신앙의 싹이 돋아 우미 돋고 싹이 나고 때가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십니다. 포도나무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희 할아버님이 옛날 집 마당에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포도나무를 돌보셨는데 그 큰 포도나무가 겨울에는 정말 앙상한 가지들만 있어서 어디다 쓸모도 없는 그러한 나무인데 봄이 돼서 우미 트고 싹이 돋고 꽃이 피고 난 다음 늦여름에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데 그 포도 열매를 다 따다가 이 항아리에 쟁이고 설탕을 몇 숟갈 뿌리고 난 다음 돌멩이에 얹어놓고 덮어놓으면 나중에 좋은 포도즙이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열매 맺을 때 포도나무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열매 맺게 만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열매 맺어서 그 맺은 그 열매를 통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만들기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 20장 6절입니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이스라엘 백성이 AD 70년에 로마 디도 대장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역사 가운데 완전히 나라의 이름 민족에 대해서 자취를 감추게 됐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빌라도에게 외쳤습니다.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말이 그 씨가 되고 무서운 저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 말 한 지 40년이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완전히 멸망당했는데 그 안에 있던 5만 명이 넘는 사람이 어른부터 아이까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 피를 흘렸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서한 그대로 1900년 역사 동안 온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멸시천대받고 2차 세계대회는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나 학살되는 그런 큰 고난의 시기를 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택한 백성은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버려진 것 같았던 사라진 것 같았던 저들이 뿌리를 내리고 오미 돋고 싹이 돋고 꽃이 피고 그래서 1948년 제2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후에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1900년 만에 역사상 그 어린 나라에서 찾을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이스라엘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상 어느 나라가 1900년 만에 자기 나라의 땅을 되찾아서 독립을 선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1900년 동안 주인처럼 살고 있던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쫓겨나게 됐어요. 우리가 남의 땅을 불법으로 그냥 주저앉아갖고 10년 이상 살면 쫓아내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런데 1900년을 살았어요. 그 쫓겨난 사람들이 우리 땅 돌려달라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지금까지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PLO라고 하는 기구입니다. 팔레스틴 리버레이션 오르가니제이션. 그래서 그 팔레스틴 해방기구라고 하는 그 기구를 만들어서 그들이 계속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줘서 1900년 만에 돌려주신 것을 저들이 아무리 힘을 써도 되찾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불가능이 가능케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하고 문제가 많고 절망 속에 살던 우리들인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의 뿌리가 내려서 믿음의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어 이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주님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 풍성한 열매가 온 세상을 뒤덮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은 오직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 주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이 땅에 천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큰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넘쳐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은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야훼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면을 가리려니와 오직 야훼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뿌리를 내리고 우미 돋고 싹이나 그 열매가 온 주변을 뒤덮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로 산증인이 된 코넬 샌더스라고 하는 분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켄터키 프라이치킨이라고 하는 전 세계 유명한 브랜드를 만든 분입니다. 이 켄터키 프라이치킨의 창업주 코넬 샌더스는 1890년 9월 9일 태어나셨는데 6살 때 아버지를 잃고 아버지 대신 생계를 꾸려나가는 어머니와 어린 두 동생을 데리고 살았는데 너무 어려워서 10살 때부터 나가서 농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12살 때 어머니가 재혼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는 집을 나와서 홀로 서기를 합니다. 12살이면 초등학교 졸업하는 그 나이인데 나와서 보니 살기 위해서 온갖 일을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고생고생을 했습니다. 조그만 식당을 운영하다가 65세가 되어서 이제 나라에서 사회보장제도가 있어 연금 나올 때가 돼가지고 이제 일에 손을 놓고 연금을 받아 사는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한 달에 105불씩 나오니까 그 당시 1950년대 105불 정도면 요즘 환율은 11만 원밖에 안 되지만 한 3, 40만 원 됐을 거예요. 그 정도면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냥 여생을 편하게 지낼 수 있었겠지만 이분이 신앙인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의 성에 우리 순복음 교인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식당을 할 때 이 닭튀김을 참 맛있게 하는 그 레시피 그를 그 조리법을 개발했기 때문에 압력밥솥 하나에다가 그 재료를 싣고 있는 돈을 다 모아서 트럭에 트럭 하나 사고 이 기구를 싣고 다니면서 식당에 가서 내가 이 맛있는 닭고기 튀김하는 그 조리법을 가르쳐줄 테니까 그 대신 나한테 로열티를 내시오. 닭 한 마리 팔면 나에게 5센트씩 내십시오. 그러니까 주인들이 웬 영감님이 와서 자기가 만든 닭 맛보라고 또 로열티까지 내라니까 웃으면서 아유 우리는 그거 필요 없다고 그냥 가시라고. 그런 트럭에서 새우잠을 자면서 또 주유소 화장실에서 세수하고 면도도 하면서 식당을 한 군데 두 군데 계속 문을 두드깁니다. 어느 누구도 이렇게 허름한 옷을 입고 와서 이 닭고기 맛보라고 그러고 그리고 조리법 나한테 로열티 내라 그러니까 그 영감님의 얘기를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중간에 멈춰서지 않았습니다. 꿈과 믿음을 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몇 군데를 찾아갔느냐 1008군데를 찾아갔는데 식당 1008군데요 다 거절당했어요. 1009번째 찾아갔을 때 그 주인이 닭고기를 먹어보더니만 그럼 시험적으로 한번 우리 가게에서 그 레사피로 닭고기를 팔아볼 테니까 계약을 합시다. 그래서 이 식당에서 처음으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그 레사피를 가진 거 가지고 팔기 시작했는데 요즘 말로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체인점이 막 생겨나기 시작해갖고 전국에 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생겨났는데 2010년도에 16,800개 전세계 매장이 2020년도에 25,000개 매장으로 성장했고요. 작년도 매출, 작년도가 이게 코로나를 얼마나 어렵습니까? 할렐루야! 작년도 매출 기준으로 279억 달러니까 31조 5천억. 와, 닭을 얼마나 팔았으면 31조 5천억. 상상치도 못한 그러한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드린 11조로 그 켄터키에 큰 교회가 섰고 그 교회에 가서 성회를 인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복을 주셨는데 이때 가서 그 교회에 말씀 좀 하면서 보니까 그 시골에 웅장한 어마어마한 교회가 서서 저들이 기쁨으로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주님만 믿고 제가 바라보거나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고통과 괴로움과 문제 많았던 세상이 복된 천국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0: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복주기 원하십니다. 절대긍정 절대함 감사의 믿음을 무장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우미도 없고 싹이나 풍성한 열매가 온 세상을 뜨겁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절대 희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생 살아간 동안 절대 희망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여의도 11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서울 지역번호 02-6181-9191 02-6181-9191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왜 아버지의 축복이 중요한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1: 아버지가 존중을 받는 가정, 그리고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이룬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고 그 자녀들이 정말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는 데는 바로 그 아버지가 중요한 통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아버지는 이 자녀의 신앙 교육에 있어서는 최고의 책임자고 그 가정에 있어서 영적 책임을 바로 아버지에게 맡겼다면은 그 아버지는 가정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아버지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왜 아버지의 축복을 그토록 중요하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예? 왜 야곱은 죽음을 앞둔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손자들을 이렇게 축복하려고 했는가?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아버지의 축복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정말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바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가 되고, 그리고 아버지들이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사명감을 깨닫고 또 더 성령 충만 받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이 제사장으로서 아버지들이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축복이 중요한 이유는 첫째, 하나님의 축복은 아버지를 통해서 다음 세대로 계승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대로 100살에 이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 100살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약속대로 순종해서 번제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약속합니다. 그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에 보면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 엄청난 약속이에요. 이 축복의 약속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끝나지 않냐고 바로 이삭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자기 아들 야곱에게, 그리고 야곱은 자기의 열두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이 열두 지파에게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한 세대만 축복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믿음의 계보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축복의 통로가 바로 부모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부모의 축복기도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아버지가 자녀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이 약속을 전하는 장면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야곱은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형 에서와의 이 문제가 있었지만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아 자기가 차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영적인 축복을 장자에게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자신은 아, 이 장자의 그 명분, 장자의 이 축복을 받기를 사모했단 말이에요. 근데 형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어요. 소홀하게 여겼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이 축복의 가치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서 축복기도를 받기를 사모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이 정말 먼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의 축복을 받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때 바로 아버지들이 그 축복하면 그 자녀들이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으셔야죠. 예? 믿으셔야죠.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자기 아들들을 다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유언을 하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를 통해서 이루실 그 놀라운 예언적 미래의 이 언약을 선포하는 그런 놀라운 미래의 축복을 그들에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아버지들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지 아십니까? 이 야곱이 그 자녀손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그 축복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이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세우셨기 때문에 바로 이 놀라운 약속을 바로 이 야곱은 깨닫고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한 겁니다. 이처럼 자녀를 축복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기신 이 중요한 책임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면서 살아갈 때, 아, 내가 부모로서, 내가 아버지로서 과연 우리 자녀들을 얼만큼 축복하고 있나? 나는 이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물려주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돼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꾸 물질을 물려주려고 그러죠. 자신의 어떤 업적을 물려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정말 물려줘야 될 것은 신앙의 유산이에요. 신앙의 유산입니다. 이것이 영원히 남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축복이 한 세대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계속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 손들에게 계속 흘러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존 패튼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남태평양 식인종 섬에서 선교를 하는 분인데, 이분에게 있어서 자기는 정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그것이 뭐냐면 이제 선교사로 떠나게 되는데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데리고 이제 함께 상당히 오랜 거리를 이 아들 선교사로 떠나는 이 아들을 배웅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아버지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더군다나 식인종 섬에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참 이렇게 마음이 무거웠을 거예요. 예, 아들도 무겁고 아버지도 무겁겠죠. 예, 이제 헤어지기 전에 둘이 같이 무릎을 꿇고 이제 이 아버지가 이 패튼 선교사 머리에다 손을 얹고 축복기도를 간절하게 하였답니다. 이 패튼 선교사는 훗날 이렇게 회고하는 거예요. 그날 아버지의 기도보다 내 인생에 더 큰 영향을 준 것은 없었다. 자기가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위험을 겪고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아버지의 기도가 기억이 되었고 그 기도는 자신이 참 어려운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지금 참 어려운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이 축복기도가 이 자녀들 심령에 남을 수 있어야 돼요. 각인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 1세대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이 은혜와 영적 유산이 다음 세대로 흘러갈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버지들을 세워주셨다면 아버지들이 얼마나 중요한 통로입니까? 여러분 아버지들이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축복은 자녀의 미래를 세우기 때문이에요. 죽음을 앞둔 자 야곱, 일어나기조차도 힘든 그러한 노쇠한 상태, 앞도 제대로 잘 안 보이죠. 이 아마 어쩌면 가쁘게 숨을 몰아 쉬고 있는 그런 순간일지 모르겠어요. 임종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온 거예요. 그때 힘을 다해서 침상에 앉습니다. 야곱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생각할 때 꿈만 같은 거예요. 이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지난 날을 보니까 참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1절에 이렇게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뜻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소생까지 보이셨다. 아니 손자까지 내가 보게 되다니. 너를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얻게 되었고 그리고 손자까지 보게 된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 증거가 정말 살아있는 증거 아닌가. 하나님이 그 약속이 이루어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나 큰 것에 대한 이 감사가 지난 날을 회상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저절로 정말 이 손자들을 축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8장 15절로 16절 보면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이 손주들을 위해서 축복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의 축복은 자녀에게 거룩한 꿈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아버지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마음이 무거울 수 있어요. 나는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네. 나는 아 너무 이미 실수한 게 많은 것 같아.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도 완벽한 아버지는 아니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야곱은 너무 실수가 많은 아버지였어요. 한 아이를 편애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 형제 간에 갈등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하고 형들이 결국 요셉을 애굽에 팔았어요. 이런 비극적인 일들, 갈등이 너무 많았어요. 이런 일들이 바로 아버지 야곱도 참 실수가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 야곱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한 걸 보세요. 우리가 완전해서 뭐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뭐 하나님을 너무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를 세워주신 것은 자녀들에게 바로 이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세우셨다면 부족한 아버지라도 보세요. 야곱이 완벽한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는 아버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들이 믿음에 서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지 내 자신이 대단하기 때문에 어떤 내 자신의 실력과 능력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야곱의 마지막 이 믿음의 행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1절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마음을 가졌던 바로 이 야곱. 여기에서 믿음을 말하면서 특별히 뭘 말씀합니까? 축복한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의 축복은 유언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 가운데 이루실 일을 믿음으로 선포한 행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자, 이것은 요셉 마음에 심겨진 이 믿음의 이미지. 자, 한 폭의 그림과 같은 것을 이 요셉에게 그려주고 있는 거죠. 너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야.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그리고 담을 넘어서 이제 이 담장을 넘었어.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거야. 그렇게 그 축복의 비전을 요셉의 가슴에 심어준다면 이거 참 놀라운 거잖아요. 예? 유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49장 9절에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유다에게 사자의 이미지를 심어준 거예요. 예? 강하고 담대하면 이제 왕권을 갖게 될 거야. 이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져서 다윗 왕이 유다 지파에서 나왔죠. 이스라엘의 모든 왕은 다 유다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할 때 자녀의 마음에 거룩한 그림을 그려주라는 거예요. 그들의 그 심령에 너는 크게 쓰임 받을 거야. 너는 세상을 축복하고 살리는 사람이 될 거야. 너는 정말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아름다운 일을 이루실 거야. 위대한 사역을 이루게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의 기쁨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랑이야. 너는 참으로 앞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아름다운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입술에 계속 자녀들을 축복해 주란 말이에요. 예? 우리 자라는 시대 때는요 참 이 부모 세대들이 그렇게 욕을 많이 했어요. 욕을 이렇게 좋은 말을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학교에 가도 선생님도 욕하고 그냥 온통 욕은 정말 입에 담기 힘든 그런 소리 들어봤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못 사는 거야. 맨날 입만 열으면 욕하는 거예요. 자녀들한테도 욕하고. 그러니까 가난한 집 애들은 왜 그렇게 코가 많이 나와요? 계속. 그러니까 흥하나, 흥. 그래서 흥하게 됐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건 잘한 거야, 그건. 그러니까 참 이게 어쩌면 사람들이 아니 자녀에게조차도 그렇게 축복을 못합니까? 아니 좋은 말 못해요? 아니 자녀들에게까지 이렇게 좋은 말 못해? 이게 무슨 돈 드는 얘기냐고. 아니 이렇게 잘 되라고 좋은 말 아주 어마어마한 이 축복의 메시지를 우리 자녀에게 해주는 게 이게 잘못된 겁니까? 이게 어색한 거예요? 에? 어색한 거냐? 그러니까 맨날 욕만 하던 사람은 갑자기 이렇게 말하려면 힘들어. 그런데 성령 받으면 순화가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축복이 저절로 나온다니까. 축복이. 예? 그래서 아버지들이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정말 그 자신의 그릇이 점점 커져서 자녀들에게도 계속 축복의 메시지를 주고 계속 축복 기도를 해주고 아멘은 언제 하겠어요? 계속 축복해주고 계속 칭찬해주고 계속 격려해주고 그대로 된다니까요. 그대로 손주들도 만나면 그냥 계속 축복해준 거예요. 그 역할을 하라고 부모를 세워주셨다니까요. 아버지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근데 입에서 축복이 나오지 않냐고 야단치고 욕하고 그렇게 그런 욕을 먹고 자란 애들은 자상이 안 좋은 거예요. 이 심령이 구겨져. 그랬을 때 삐뚤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정말 축복하길 원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잖아요. 너는 열방에 복이 될 거야. 복이 되는 꿈. 요셉에게도 꿈을 꾸게 하시잖아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꿈을 주시잖아요. 다윗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이 왕권에 대한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 꿈을 꾸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에게도 교회의 반석이 되는 이 사명, 비전, 꿈을 주시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이방의 빛이 되는 이런 놀라운 세계 선교의 꿈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전부 주 안에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계속해서 온 땅을 품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냥 자녀에게 먹고 사는 것 아버지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꿈을 심어주고 있는지. 그냥 공부 잘해라, 좋은 잡을 잡아야지, 야 잘 살아라, 그 육신적인 그런 삶에 만족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요 허망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들이 자녀들

0: 저들도 세계 선교의 꿈을 가지고 선교사로도 나가고 주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번에도 예, 여러분 저 VBS 여름 성경학교에 예, 유치부부터 해서 5학년까지 아이들이 그 같이 다 모여 얼마나 저들의 모습만 봐도 그냥 저는 하,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저들이 장차 자라서 정말 이 미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들이 그렇게 자녀들을 축복하고 이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이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 아버지들이 더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더 은혜 받아야 되고 더 믿음에 굳게 서야 되고 그래서 그 자녀 세대에게 이 믿음의 유산이 정말 물려질 수 있는 이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 불같이 일어나고 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아버지들 Father's Day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이 사명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혹시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싱글 그리고 또 자녀가 없는 가정은 여러분 영적인 자녀를 계속 만들어 가야 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고 정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 사역을 통해서 계속해서 영적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지는데 여러분들의 삶이 아름답게 쓰임을 받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리고 정말 보람되고 가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이 정말 믿음이 자녀들에게 전수되고 믿음의 명문감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은혜 한인교회는 1645 웨스트 발렌시아 드라이브 플러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446-6200 714지역 446-6200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33지역 934-7500이나 714-331-1151, 714-331-115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미국이 탄생한 날, 그런데 날씨가 도와주질 않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진행의 오수연입니다. 네, 워싱턴 DC에서 펼쳐질 미국 건국 250주년 독립 기념일 행사, 그 어느 때보다도 화려하게 의미 있게 펼쳐질 예정인데요. 그런데 워싱턴 DC, 어제 한낮 최고 기온 100도를 기록했고요. 오늘도 100도, 내일도 100도를 넘을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가 있습니다. 자, 독립기념일인 4일 가장 더웠던 때가 네, 100도를 기록한 적이 있는데요. 지난 1919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107년 만에 이를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문제는 습도까지 높아서 체감 온도는 이를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야말로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워싱턴 DC뿐만 아니라 뉴욕, 보스턴, 필라델피아 등 동부 지역 주요 도시에서 이 같은 폭염이 예상되는데, 또 이곳들은 일제히 독립기념일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행사 시작 시간을 많이 늦추거나 퍼레이드 경로를 단축했고, 또 아예 행사 자체를 취소한 지역들도 있습니다. 폭염으로 인해서 내일 즐겁게 함께 즐겨야 할 독립기념일, 고생스러움이 더해질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행사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보통 밤 9시에 열리던 불꽃놀이가 밤 11시 30분으로 많이 늦춰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불꽃놀이 전에 이 야외 무대에서 직접 연설을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장시간에 걸친 연설을 예고했습니다. 이런 역대급 폭염 속에서 여든의 트럼프 대통령 건강도 사실은 염려가 됩니다. 자, 연설하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또 긴 대기가 불가피한 시민들 입장에서나 몹시 힘든 내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폭염하면 지금 유럽을 빼놓을 수가 없죠. 이미 6월부터 시작된 폭염이 7월에도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1,000명 이상이 숨졌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지금 스페인도 난리가 났습니다. 기온이 최고 110도까지 치솟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고요. 이것 때문에 7월 초에 예정된 세계적인 사이클 대회죠. 트루드 프랑스에서 일부 구간을 단축하는 방안까지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출발하는 2026 트루드 프랑스 대회를 앞두고 주최 측 관계자는 아마 우리가 매우 크게 염두에 두고 있는 사안, 이 날씨가 될 것이다 라고 언론 매체에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트루드 프랑스라는 사이클 대회는요, 그동안 멈춘 적이 있었습니다. 차질을 빚은 적이 있었습니다. 전쟁 때문에, 또 전염병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일 때문에요. 그만큼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이 사이클 대회, 웬만하면 일정대로 했다는 얘기인데요. 자, 이번 폭염만큼은 트루드 프랑스도 좀 차질을 줄 것 같습니다. 네, 한편 열돔이 오메가 모양으로 유럽을 에워싸고 있는 이번 폭염, 스페인도 큰 피해 국가 가운데 하나인데요. 6월에 사망자만 1,020명이 넘었다라고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더위는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있군요. 예의 바르고 뭔가 스윗하고 느긋하고 프랑스 사람들 하면 이런 느낌이 떠오르는데, 네, 머리채를 잡아뜯고 넘어진 상대 얼굴에 주먹을 내리치고 여성들끼리 이런 모습이 지금 SNS를 통해서 퍼지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말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또 옆으로는 이런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어디론가로 내달리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자, 이들이 난투극까지 벌이면서 손에 넣으려는 건 다름 아닌 선풍기, 에어컨입니다. 네, 지금 프랑스에서는 돈을 주고도 선풍기 한 대 사기가 어렵다고 하죠. 이런 가운데 한 대형 가전 판매 체인이 어제부터 전국 매장에서 냉방 제품 20만 대를 할인 판매한다, 이런 광고를 냈습니다. 그러자 그야말로 난리 북새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개장 전부터 구름떼처럼 몰려든 사람들은 영업 시작조차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대로 매장 문을 부수고 선풍기를 향해서 내달렸습니다. 확보된 물량이 20만 대라고 광고는 했는데 전국 매장에 나눠서 풀리는 점을 감안하면 각 대리점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인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네, 사실 이번 폭염은 생명하고도 직결이 되니까요. 매장하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고 진정하라는 직원들의 외침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거친 경쟁에서 살아남은 일부만이 이 냉방 제품을 들고 개선장군처럼 계산대에 설 수 있었습니다. 한편 경찰은 약탈과 강도 등 또 다른 혼란이 벌어질 것을 우려해서 구매에 성공한 사람들을 차량까지 호위하는 그런 장면까지도 지금 프랑스에서는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몇 가지 짧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 사망자가 400명을 넘어서면서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 콩고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에볼라 누적 확진자 1,406명입니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하루 새 39명이 증가한 438명으로 집계됐고요. 이렇게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이번 에볼라 유행의 치명률도 3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또 이웃에 있는 우간다에서는 에볼라와 유사하며 치명률이 최대 88%에 이르는 마버그 열을 일으키는 이른바 마버그 바이러스 감염자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는 분디부조형 에볼라 치료제 임상시험을 시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란군이 전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장례식을 앞두고 미국과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떠한 오판도 하지 말라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네, 알리 압둘라히 이란군 사령관은 성명을 통해서 이란을 향한 모든 위협과 침략에 이란군이 가할 가혹한 보복을 즉시 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란 전쟁이 시작된 지난 2월 28일 폭사한 하메네이의 장례 일정은 4일 테헤란에서 시작돼 9일 고향인 마쇼하드에 안정되는 것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 하메네이 장례 기간 동안 이란 전역의 보안 및 경비 태세가 최고로 격상되고 주요 도시 상공에는 임시 비행 제한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 혹시나 있을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하고 있는 이란입니다. 네, 미국의 지난달 고용 증가 폭이 시장 예상에 크게 못 미치면서 고용 둔화 우려가 커졌습니다. 어제 노동부에 따르면 미국의 6월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전월보다 5만 7천 명이 증가했는데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11만 5천 명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한편 6월 실업률 4.2%입니다. 전문가 예상치 4.3%를 약간 밑돌았습니다. 구글이 반독점 행위 혐의와 관련해서 유럽연합 최고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 과징금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어제 구글과 모회사 알파벳이 일반 법원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데 따른 과징금 유로로 41억 2,500만 유로를 확정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이죠.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의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를 탑재하는 조건으로 자사 검색 엔진과 크롬 브라우저를 기본으로 설치하도록 요구해서 경쟁 업체를 배제했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인 41억 2,500만 유로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자, 이렇게 10여 년 동안 법정 다툼을 벌여서 결국은 구글이 패소했고 엄청난 천문학적인 금액을 이제는 배상해야 되는 입장이 됐습니다. 물론 지역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미국 전역의 집값 상승은 조금 완만해지는 모습이죠. 예전 같은 급상승은 없습니다. 그런데 뉴저지주는 예외인 것 같습니다. 주택 공급 부족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매수자들이 수만 달러씩 얹어서 집을 사는 것은 보통이라고 합니다. 뉴저지주 메이플우드의 한 주택은요, 매매 가격보다 무려 30%나 높은 가격에 팔렸습니다. 인근 사우스 오렌지의 주택도 호가보다 33% 비싸게 매매가 됐습니다. 주택가격이 높아서 사들이지 못하는 실수요자들은 그래서 중심가에서 더 먼 동네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밀린 수요가 경기도로 흘러가는 한국의 모습과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원인은 마찬가지로 한국의 서울처럼 주택 매물이 수요에 비해 적다는 점이 꼽힙니다. 자, 인구 2만 5천 명의 메이플우드에서 시장에 나온 집은 수십 채에 불과합니다. 이 지역 부동산 에이전트들은 매물은 제한적이고 매수자 수가 많은 만큼 현재 웃돈을 얹어줘야 살 수 있는 상황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바이어들은 어느 정도의 입찰 경쟁을 예상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맨하튼 주의 벽을 쌓지 않는 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맨하튼 주의 벽을 쌓지 않는 한 네, 뉴욕 맨하튼에서 그곳에도 집값이 워낙 높기 때문에 또 경쟁을 하다가 밀리는 사람들이 결국 버티지 못하고 뉴저지로 밀려오고 있기 때문에 네, 맨해튼은 벽으로 쌓아서 그들을 막지 않는 한 뉴저지의 연쇄 가격 상승을 막을 수가 없다는 말이죠. 도미노처럼 되는 것입니다. 네, 뉴저지는 미국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주입니다. 이에 비해 신규 주택 공급이 대규모 개발보다는 기존 부지를 쪼개서 집을 겨우 하나 더 짓는 그런 방식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 조만간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도 보이지 않고 있죠. 그래서 바이어들은 갈수록 줄어드는 매물을 놓고 마음은 급해지고 계속 경쟁할 수밖에 없고 웃돈이 자꾸 더해지는 것입니다. 누구나 선호하는 지역에 수요는 늘어나지만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 집값이 자연스럽게 뛰는 흐름. 네, 한국, 특히 서울의 현상과 아주 흡사하죠. 또 뭐 서울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 근교로 밀려나는 현상. 네, 맨하튼에서 조금 더 외곽으로 외곽으로 그 외곽에 살던 사람은 또 그 외곽으로 비슷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독일 축구의 16강 진출 실패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 요즘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족들을 대동해서 마치 가족 휴가처럼 그렇게 캠프를 보낸 것도 큰 이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독일 여론도 좋지 않습니다. 감독을 경질하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독일 축구협회는 또 비리 혐의까지 더해져서 수사까지 받게 됐습니다. 네, 독일 언론들은 월드컵 조기 탈락 이틀 후 축구협회장을 정조준했다며 사퇴 압박이 거세질 걸로 전망했습니다. 대표팀을 졌지만 위로했던 메르츠 총리까지 여론에 의해서 문매를 막고 있습니다. 네, 귀국 기자회견도 없이 몰래 공항을 빠져나갔다고 하네요. 독일 대표팀 감독, 현재 독일 국민들로부터 경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하고 여러모로 좀 비슷합니다. 네. 한편 독일 언론은요, 네, 자국의 이 같은 상황을 보도하면서 한국에 대한 보도도 함께 했습니다. 그들도 비슷하다고 느끼는 모양이죠. 홍명보 전 감독과 축구협회에 대한 조사에 직면한 한국의 모습도 비중이 있게 전하고 있는 독일 언론입니다. 이런 가운데 홍명보 전 감독은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 돌아와서 월드컵 소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0: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1: Air.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4: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3: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4: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3: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4: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glendalegia.com.
5: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6: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7: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8: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7: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9: 213-383-3838, 213-383-3838.

0: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시간은요,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그 프렌드 보험,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급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안경하면 50년 전통의 안경백화점 서독안경,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그리고 미주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입니다. 홍명보 전 감독이 현재 미국에 있습니다. LA에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홍 전 감독 앞에 남은 한국 내 일정은 하지만 녹록치가 않네요. 홍 전 감독과 관련한 조사가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에서 줄줄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해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과 홍명보 전 감독을 증인으로 불러서 감독 선임 과정을 비롯한 협회 운영 전반을 살피겠다는 취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의 감사도 따로 진행이 됩니다.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한국 축구의 참혹한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국민적인 의혹을 규명하고 또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대한축구협회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외부 전문가들이 포함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동안 축구협회가 보여준 무능과 부실, 안일함의 원인을 찾아내고 그 과정에 있어 부조리와 비위, 위법 행위가 있었다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또 특별감사와 조사활동을 철저히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보 신고 창구를 개설해서 국민들로부터 직접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과 목소리를 빠짐없이 수렴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네, 드디어 어제로서 최종 16강 진출팀이 모두 확정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름을 올린 세 개의 나라는 스페인, 포르투갈, 스위스입니다. 네, 스페인이 3-0으로 오스트리아를 눌렀고요. 포르투갈이 2-1로 크로아티아를 꺾었습니다. 알제리를 2-0으로 꺾은 스위스가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은 이번 연휴부터 본격적인 16강 외나무다리 승부가 시작된다는 얘기고 더욱 기대되는 경기들이 이제 펼쳐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 오늘 정오에 캐나다와 모로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 파라과이와 프랑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정오에는 브라질과 노르웨이가 맞붙고요. 오후 4시 멕시코와 잉글랜드입니다. 그리고 일요일 정오 스페인과 포르투갈, 4시에 미국이 벨기에와 경기를 갖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정오 오후 4시 이곳 퍼시픽 타임 기준이고요. 경기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5일 일요일에 오후 4시 독립기념일 연휴에 대미를 장식할 개최국 미국과 황금세대라고 불리는 현재 벨기에, 대단한 실력이던데요. 이 벨기에 단판 승부, 벌써부터 많이 설레네요.
2: 챗 GPT를 운영하는 기업 오픈 AI가 트럼프 행정부의 지분 5%, 회사의 지분 5%를 넘기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샘 올트먼 오픈 AI CEO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 등과 이 문제를 실제로 논의했다라는 것입니다. 올트먼은 AI로 창출된 이익을 국민과 나누는 최선의 방법이 재정적 지분을 정부와 나누는 것이다, 재정적 지분을 정부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초기 회의에서 5% 규모의 지분을 제안했다라고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오픈 AI의 3월 기업 가치는 8,520억 달러로 추산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5%의 회사 지분 가치라면 약 426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 426억 달러에 달하는 현재의 가치를 5%를 뚝 껴서 연방정부에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안의 골자는 오픈 AI가 지분을 정부에 제공해서 공공자산 펀드를 조성하고 이 펀드가 장기 분산 자산에 투자해서 그 수익을 국민에게 직접 배분해 주는 방식입니다. 알래스카에서 석유 기업들의 수익으로 주민들에게 매년 배당금을 지급하는 알래스카 영국 기금과 매우 유사한 모델입니다. 자, 그럼 오픈 AI는 왜 자기 회사의 지분을 정부에 주겠다라고 하는 걸까요? 네. 정부의 지분을 제공하는 것은 정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AI가 창출하는 부를 대중과 공유함으로써 정치적 반발을 완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단지 투자 수익을 내서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그저 유일한 목적이다라면 굳이 정부에 제공할 필요도 없이 본인들이 매년 5%의 수익을 국민들과 나누겠다라고 하고 기금을 만들면 될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아예 지분의 5%, 회사 지분 5%를 정부에게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 결국은 정치적인 선택이다라는 분석입니다. 회사의 안정을 위해서 회사 주식을 정부에게 갖다 바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나토에 미국이 돈을 제일 많이 내는데도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또다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4년부터 2025년까지 미국이 9,990억 달러를 쓴 데에 비해서 영국은 905달러, 프랑스는 665달러, 이탈리아는 488억 달러를 썼으며 독일 등 다른 회원국들은 이보다도 한참 적은 돈을 쓰고 있다라며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수치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자료 제시나 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1: 오늘도 그 누구보다 이른 아침을 맞고 계신 여러분, 스트레칭 잊지 않으셨죠? 아직 안 하셨다면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자, 먼저 팔 위로 쭉 뻗어서 기지개 한번 하시고요. 목 운동부터 두 손은 서로 엇갈리게 가슴 언저리에 올려놓고 목 아래로 살짝 숙였다가 뒤로 천천히 젖힙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한 5초만 정지해 볼게요. 허리 운동해 볼게요. 허리에 손 얹고 천천히 오른쪽으로 먼저 돌려볼까요? 왼쪽으로 두드릴게요. 천천히 가능하면 큰 원을 그려주세요. 이번엔 발 뒤꿈치 살짝 들어볼게요. 들 수 있는 데까지만. 그리고 잠깐 계세요. 옆구리 하나 둘 셋 내리고 다시 발 뒤꿈치 올려주세요. 앞에 지지할게 있으면 손으로 잡고 이 동작 하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쭉 올려주세요. 발 뒤꿈치 쭉. 허벅지나 종아리에 힘이 실리는 느낌이 들면 잘하시는 겁니다. 6, 7, 8, 9, 10, 하나.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기원합니다.

0: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3100 윌셔 매장이 7월 25일 문을 닫습니다.
1: 1985년 오픈한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윌셔 시대를 마감합니다.
0: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반값 세일 한 벌 799불.
0: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00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1: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 업투 75% 세일.
0: 7월 25일에 문을 닫는 3100일쇼 이태리 패션타운의 마지막 세일.
1: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
2: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3: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2: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3: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2: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숙 코치. 714-742-48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4: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5: 엄마 집밥이 최고지.
4: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5: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4: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5: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6: 밥 한 그릇 더요.
7: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6: 웨스턴 도마 칼국수.
7: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6: 우리 엄마 최고. 투고디죠.
7: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0: 213-383-8899 213-383-8899
1: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2: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함께하는 이 시간은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입니다. 한국 관련 소식입니다. 한국이 월 최다 수출액 기록을 세운 가운데 국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유지했습니다. 비상기업 사태와 중동전쟁 등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소비 회복과 특히 반도체 수출 호조가 성장세를 이끌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어제 2026 한국경제보고서가 발표됐는데요. 올해 한국 국내 총 생산 GDP 증가율 전망치를 2.6%, 내년은 1.9%로 제시한 것입니다. 한 달 전에 발표한 전망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됐습니다. 네, OECD는 소비와 정부 재정,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 강세가 한국 경제를 견인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곧 종료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윤 파렐리우센 한국 스웨덴 데스크 한국 경제 담당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이죠. 한국이 지속적으로 반드시 잘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수출은 네 올해가 기록적이긴 합니다. 6% 증가한 뒤에 내년에는 1.9%로 증가세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실업률은 올해 2.8%, 내년 2.7%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이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올해 2.6%, 내년 2.2%를 기록할 것으로 OECD가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앞선 기사에서도 언급됐던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곧 종료될 것이라는 예상, 뭐 이런 예상이 나오면 또 반박이 나오기도 하고요.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는 급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이에 대해서 일시적인 조정일 뿐 한국 내 반도체 산업의 기초체력은 견고하다는 반론 만만치 않습니다. 6월 반도체 수출이 지난해에 비교해서 무려 200% 가까이 증가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하지만 또 이런 좋은 소식은 또 증시에는 어쩌면 그래서 픽아웃 우려를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미국에서도 두 회사의 큰 손인 데이터 센터 운영사들의 지출 축소 전망이 나왔는데요. 이 역시 주가 급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메타가 잉여 AI 컴퓨팅 자원을 활용해서 클라우드 사업에 진출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결국 AI 칩 등에 큰 돈을 써온 빅테크들이 과잉 투자 문제에 시달리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번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일각에서는 또 메모리 기업들이 호황이나 불황이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사이클 산업이라는 숙명에서 이제는 좀 벗어나서 안정적인 수익성을 담보하게 됐다라는 아주 큰 낙관론인데요. 이런 것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글로벌 빅테크와 3년, 5년까지의 장기 공급 계약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죠. 장기 계약이 늘면 메모리 현물 가격이 하락해도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급등했다 급락하는 그런 사이클은 조금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어쨌든 오는 7일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될 예정이고요. 10일에는 SK하이닉스 미국 주식 예탁증서 상장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29일에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그리고 이달 말에는 미국의 Magnificent Seven 이 대기업들, 이 실적들이 나올 텐데 자, 이런 결과들이 결국 앞으로의 투자 심리를 좌우할 주요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드디어 음마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행 계획이 인가를 받았습니다. 2003년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꾸려진 이후 20년 넘게 사업을 추진해온 음마아파트 측은 지난해에 정비계획 변경과 통합심의를 마친 끝에 이번에 서울시로부터 인가를 받은 것이죠. 음마아파트는 강남권 대표 노후 공동주택입니다. 1979년에 준공됐고요. 이후에 정비사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그래서 2003년에 재건축위원회가 꾸려졌지만 네, 그동안 20년 동안 각종 규제, 주민 갈등, 또 시장 환경이 변화되고 여러 가지 사업성 조정 문제 등 정말 여러 이유로 사업은 오랜 시간 표류를 했었습니다. 자, 이번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로 음마 아파트는 지하 6층, 지상 49층, 29개 동 5,85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주민 편의를 위한 공원, 공영 주차장, 개방형 도서관 등 부대 복리 시설도 함께 조성될 예정입니다. 자, 음마 아파트는 앞으로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이주, 해체 공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서 이르면 2028년에 착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음주운전 사고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가수 김호중 씨가 가석방으로 이번에 풀려났습니다. 김호중 씨 때문이기도 하지만 올해 6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 기사에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요. 수용자가 1,627명인데 최근 3년 사이 최고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전 달과 비교해봐도 무려 31%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네, 가석방 인원이 이처럼 많이 증가한 배경에는 교정당국의 고질적인 과밀 수용 문제가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내 교정시설 수용률 어제 기준으로 124.7% 여전히 초과밀 상태지요. 네, 앞서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하고 재범 위험성이 낮은 환자나 고령자 또 국내 복귀 가능성이 없는 강제 퇴거 대상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가석방 인원을 한 30%가량 늘리자 이런 방침을 세운 바 있습니다. 또 재범 위험이 낮은 수용자에 대해서는 형 집행률 기준을 5%포인트 낮추는 방식으로 가석방 심사 기준도 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기존에는 형기의 70%를 채웠을 때 가석방 대상이 됐다면 이제는 그 기준을 65%로 낮추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가석방이 될 확률이 높아지고 네, 가석방 수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자, 이 계획에 따라서 올해는 월 평균 1,340명이 가석방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가석방 확대 흐름은 지난 2016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계속되어 왔습니다. 당시 헌재가 1인당 수용 면적이 지나치게 협소한 과밀 수용은 위헌이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법무부 관계자는 가족관계나 생활여건, 초범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재범 위험이 낮은 수용자를 중심으로 가석방을 확대한다라고는 하는데 물론 이에 대한 반발 여론도 많습니다. 이 강력 범죄 그 피의자들을 봤을 때 이전에 교도소에 있던 사람들, 가석방됐던 사람들 그리고 또 이미 동종 전과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너무나 가벼운 형량으로 일찌감치 나와서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들 이로 인한 피해자는 어디에다 호소를 해야 됩니까? 결국 근본적으로 과밀 문제를 해결하려면 구치소와 교도소 신축이 꼭 필요한 상황인데요. 법무부 관계자 역시 이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문화의 세계적인 인기에 힘입어서 서울 도심의 고궁 관람객이 크게 늘어났다는 소식 몇 번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입장료 수입은 지난해에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네, 무료 입장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사실 특히 지난해에는 애니메이션 K-POP 데몬 헌터스 흥행 등으로 관람객이 엄청나게 늘었는데요. 오히려 입장료 수입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네, 무료 입장 영향이 얼마나 큰지 보니까요. 2024년 824만여 명이었던 도심 국능 무료 입장객, 지난해에는 1,035만여 명까지 늘었습니다. 서울 도심 국능의 무료 개방 기간은 지난해 53일로 2022년과 비교하면 40일 가까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명절이나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무료 개방은 쭉 해왔던 거고 여기에 더해서 지난해에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 12일 동안이었는데 이때도 무료로 개방했다고 합니다. 또 한복을 입은 관광객, 65세 이상 시민 등도 무료 관람 대상입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문화재 향유 저변을 넓힐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 같은 무분별한 무료 관람 확대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입장료를 어느 정도 내야지 더 진지하게 관람하고 만족도도 높은 경향이 있다라고 한 관광학부 교수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입장료를 통해서 시설 개선이나 관리 인력을 늘리는 데 활용하면 훨씬 더 좋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한국 외에서는 문화재 관람료가 오히려 오르는 추세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 지난 1월부터 베르사유 궁전 관람료를 관광 성수기에 4월에서 10월 사이입니다. 비유럽 방문객 기준, 그러니까 뭐 한국 사람도 우리 같은 미국 사람들도요. 32유로였던 것을 35유로로 올렸습니다. 일본도 지난 3월부터 히메지성 관람료를 성인 기준 1000엔이었던 걸 2500엔으로 2.5배나 인상을 했습니다.
3: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4: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3: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4: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3: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5: 홈쇼핑 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밀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 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6: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7: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8: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7: 장례비는요?
8: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7: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8: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9: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외길 36년 경력, 미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10: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9: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10: 융자외길 36년, 미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11: 99세까지 팔팔하게.
12: H마트 해피 인디펜던스 데이 세일.
13: 세일 중인 바베큐용 삼겹살, 케이타운 직화 꼬치, 유기농 옥수수, 킹스포드 차콜까지 바베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12: 여름 보양식 한상 삼계탕과 백숙으로 다가오는 초복 든든하게 몸보신하세요.
13: 한국 포도, 참외, 허니글로우 파인애플, 백천도 등 여름 제철 과일도 시원하게 즐기세요.
12: H마트 단독 판매 신상품 오뚜기 굴진 짬뽕을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13: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4: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 베이징 도심 한복판에 108층짜리 빌딩을 들이받은 경비행기 사고가 조종사의 개인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중국 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고를 낸 60대 조종사는 일기에 생을 마감한다는 취지의 표현을 여러 차례 남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국 수도의 항공통제망에 뚫린 지 엿새 만에 당국이 조종사의 신상과 심리상태, 사고 전후 경위를 공개한 것인데 중국 당국이 보안 관련 사건의 조사 결과를 제한적으로 밝혀왔다는 점에서 이번 발표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 차오양구 당국은 어제 발표에서 종합조사 결과 이번 사건은 개인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공공안전 위협 사건으로 판단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베이징시에 거주하는 프리랜서 남성 류모 씨가 몰던 2인승 경량 항공기가 고층 건물에 부딪혔다며 류 씨는 현장에서 숨졌고 부상자 13명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혼 후 혼자 생활해온 류 씨는 장기간 불면증과 불안 증세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일 베이징 핑구구의 한 공항에서 경량 항공기를 탔는데 교관이 동행한 비행을 마친 뒤 단독 비행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사전에 정해진 비행 구역을 벗어났으며 이후 공항과의 교신도 끊겼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시티타워는 높이 528m로 베이징 최고층 빌딩이며 중국 최대 국유금융기업인 시티그룹 본사가 입주해 있습니다.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집무실과 관저가 있는 중난하이와 직선거리로 약 7km 떨어져 있습니다. 한 스페인 시민이 길거리에서 우연히 주운 그림이 스페인을 대표하는 인상주의 화가 호아킨 소로야의 작품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영국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소로야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빛과 해변 풍경의 거장으로 유명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우르타도는 주말을 맞아 세비야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는 동안 길거리에서 우연히 이 그림을 발견합니다. 누군가 이 그림을 길거리에 버렸다고 생각했지만 이 그림이 들어있는 금색 액자가 마음에 들어서 그림을 챙겼다고 합니다. 귀가한 우르타도는 인공지능을 통해 해당 그림이 소로야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해변에 있는 두 척의 보트를 그린 이 작품의 가격은 최대 15만 유로, 약 18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우르타도는 이 작품이 도난당했다는 뉴스를 보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세비야에 거주 중인 원 소유주에게 작품을 되돌려줬습니다. 이 소유주 가족은 휴가를 갈 때마다 이 그림을 챙겨갔는데 지난 주말 차 트렁크에 작품을 싣고 해변으로 떠날 때 실수로 그림을 벽에 기대어 놓고 그냥 출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림을 되돌려받은 소유주 가족은 우르타도에게 작은 선물을 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와 NFL 선수 트래비스 케이시의 비밀 결혼식이 임박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약 2,600만 달러를 기부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뉴욕 푸드뱅크, 로드 아일랜드 커뮤니티 푸드뱅크, 미주리 캔사스시티 어린이 병원 등에 기부했습니다. 캔자스시티는 케이시의 NFL 팀 연고지며 펜실베니아는 스위프트의 출생지입니다. 그리고 내쉬빌은 스위프트가 음악 활동을 시작한 곳이며 LA는 그가 주로 머무는 지역입니다. 이외에도 전국 단위단체 중 기부를 받은 곳은 돌리 파튼 이미지네이션 도서관, 피딩 아메리카 등입니다. 각 기관에 전달된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 총 2,6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편 기부금을 받은 시티 하비스트 측은 이번 기부는 뉴욕에 보내는 연서라며 연방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뉴욕 푸드뱅크 방문자 수가 최고 수준에 다다른 중차대한 시기에 이뤄졌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스위프트는 앞서도 세계 순회 공연 에라스투어 직전에 푸드뱅크에 수백만 달러를 기부한 바 있습니다. 켈시도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는 등 두 사람은 이전부터 사회 공헌에 적극적이었습니다.

0: 최근 한인타운 일부 지역의 수돗물에서 대장균이 검사돼서 이 물을 끓여 먹으라는 경보가 발령되었다는 소식, 이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아, 글쎄요. 일단 유사 일에 인류와 함께 지내온 대장균입니다. 이미 사람의 대장에 완전히 적응된 상태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자신에게도 손해라는 것을 아는 대장균은 사람의 몸에 그렇게 큰 해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몸도 대장균과 함께 사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이익이 되는 상태로 적응되어 왔기 때문에요. 어쩌면 사람의 몸과 대장균은 공생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자, 공생이란 공존하는 것이 서로 도움이 되는 상태를 가리키죠. 마시는 물에서 대장균이 발견되면, 하지만 매스컴에서는 크게 다릅니다. 대장균 자체가 위험해서가 아니라요. 대장균이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이 대장균이 아닌 다른 병원성 세균이 감염됐을 가능성을 내포하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정상균 무리로 존재하는 대장균은 병을 거의 일으키지 않는다고 하죠. 하지만 이 창자에 구멍이 뚫려 복강 내로 세균이 들어가기라도 한다면 기회 감염을 유발합니다. 즉 평소에 비병원성이었던 세균이 병을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대장균은 폐혈증 환자에게서 많이 발견되고 있고요. 요로 감염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대장균이 살고 있는 대장, 큰 창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바로 물을 흡수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바이타민을 흡수하기도 하고 배출되기 전까지 대변을 저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장에서 흡수되는 바이타민은 음식으로 섭취한 것이 아니고요. 바로 대장에 사는 세균에 의해서 합성된 것입니다. 대장균이 합성할 수 있는 바이타민, 바이타민 K, 바이타민 B, 바이오틴 등인데요. 대장에서 수시로 생성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음식으로 섭취하지 않는다고 해도 결핍증이 생기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어쨌든 이번에 일부 지역이지만 물을 끓여 먹으라는 경보까지 발동이 됐으니 평소에 물 드시는 거는 잘 관리하고 계시죠? 또 야채나 과일 씻는 물도 조금 조심하실 필요 있고, 입안에 들어오는 양치질할 때 물도 조금은 신경 쓰시는 것 정도로 예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 불안하시다면 수질 관련 문의나 가정 내 수질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LADWP 1800 다이얼 DWP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엘레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러유스 정인수 코치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1: 네, 애플이 내년 상반기까지 최소 5개 모델의 새로운 아이폰을 선보일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더블 아이폰 생산도 확대하고 심지어 중국산 부품 구매도 검토하면서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애플은 각 부품 공급업체들에게 올해 안에 폴더블 아이폰만 약 1,000만 대 이상 생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기존 예상치인 최고 800만 대에서 상향 조정된 규모입니다. 이런 가운데 주목할 만한 상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애플이 중국산 부품을 사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중국 판매용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중국 메모리 업체인 창신 테크놀로지로부터 부품을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를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지만 가격 상승 때문에 결국 중국산 부품을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 업체들은 연방정부의 제재 대상에 올라있기 때문에 과연 애플이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지 정치적인 부담은 남아있습니다. 지난 6월 미국의 일자리 증가폭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노동부는 6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5만 7천 명 증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11만 5천 명 증가를 내다본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수치입니다. 당초 월가에서는 북중미 월드컵 개최 특수

7월 3일 오늘은 독립기념일의 전야제이기도 합니다만 지난 2008년 환경단체의 제안으로 제정된 세계의 일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 이런 날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네, 작은 불편을 감수하고 장바구니를 챙기는 습관 하나가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지구의 모습을 조금씩 바꾸어간다는 사실. 전 세계가 이상기후로 시달리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이런 사실을 조금 더 직시하게 되고 의미를 되새기게 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안하리 많지 이건 남가주의 기온 괜찮네요. 그죠? 오늘도 그렇고 이어지는 연휴 동안 LA로는 낮 최고는 80도 안팎, 밤 최저는 60도 안팎으로 예상이 됩니다. 큰 변화는 없고요. 혹시 밤에 불꽃놀이 때문에 또 뭐 가족들과 여행하면서 야외에서 조금 더 시간을 많이 보내신다. 오히려 얇은 겉옷 정도는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닝리포트 이 시간은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크 프렌드 보험,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안경하면 50년 전통의 안경백화점 서독안경.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LA 최고의 바비큐 크레톤 플라자 3층 산바비큐. 그리고 미주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한 연휴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 아침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우수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1: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2: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3: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4: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5: 건강하세요.
3: 센터 메디컬 그룹.
6: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7: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6: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7: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8: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9: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8: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9: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8: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9: 213-388-7979 213-388-7979
8: 유니굿 프렌드.

0: 보험.
1: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2: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 선택하세요 품질을,
2: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2: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2: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7월 3일 금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독립기념일 대체 공휴일입니다. 쉬시는 분들도 많죠. 근데 곳곳에 또 사건 사고 많이 발생했습니다. 일단 이란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 뉴스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이 자국이 지정한 항로를 이용하지 않는 선박에 강력히 대응할 거라고 경고하자 미국은 반드시 반격할 거라고 맞섰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여전한 가운데 협상은 일주일 정도 휴지기를 맞을 전망입니다. Y10입니다.
4: 이란에 거듭된 호르무즈 해협 통제 시도에 미국은 전쟁 이전과 같은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제이디 벤스 미 부통령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공격할 경우 반드시 반격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5: The president made very clear that if the Iranians hit ships, we were going to hit back. So, you know, it's going to take sometimes the carrot and the stick here.
4: 벤스 부통령은 또 미국이 협상에서 모든 패를 주고 있다면서 이란에 말이 아닌 실질적인 양보를 하라고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신경전 속에서도 양측은 일단 협상을 잠시 멈추고 숨고르기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이란이 전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을 시작하는 날, 미국에서는 독립기념일이자 건국 250주년을 맞아 대규모 기념 행사가 열립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워싱턴 도심에서 대규모 군중 연설에 나섰는데 기록적인 무더위 예보 속에서도 장시간 연설을 예고했습니다.
6: It's going to be approximately 107 degrees out. And I'm going to go and I'm going to make a really long speech just to show that I can do anything.
4: 자신의 건강과 체력을 과시하는 한편 이란 전쟁 성과를 강조하는 정치 무대로 활용할 전망입니다. 행사 당일에는 공군 에어쇼와 대규모 군악 공연, 85만 발을 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불꽃놀이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미 당국은 테러 등에 대비한 보안 태세를 높이고 있는데 역대급 무더위 속 대규모 인파가 몰리면서 온열 질환과 안전 사고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3: 이 독립기념일 관련 소식은 잠시 뒤 미국 소식 전해드릴 때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앞서 전해드린 대로 미국과 이스라엘 공습으로 숨진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 장례식이 사망 넉 달 만에 시작됐습니다. 또 공교롭게 미국의 250주년 독립기념일에 맞춰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은둔하던 초강경파 군부 실세가 처음 모습을 드러낸 가운데 후계자 모스타바의 장례식 등장 여부에 관심이 초집중되고 있습니다. Y10입니다.
7: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 지도자의 시신이 담긴 관이 테헤란 대사원에 도착하는 순간 의장대 군인들이 관을 머리 위로 높이 맞들어 운구합니다. 장례식이 치러질 제단에는 하메네이와 함께 숨진 딸과 사위, 며느리 그리고 14개월 된 손녀의 작은 관도 함께 놓였습니다. 장례식 사전 행사에는 이란 신정체제의 고위 관리 등이 참석해 오열했고 하메네이 후계자인 모즈타바의 장인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상주 역할을 해야 할 모즈타바의 장례식 참석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아직 부상에서 회복 중인데다 이스라엘의 암살 위협도 최고조에 달해있기 때문인데 만약 불참할 경우 신변 이상설이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이란 내 초강경파를 대표하는 바히디 총사령관은 전쟁 이후 처음 출연했습니다. 은둔을 끝내고 장례식 관련 회의에 참석한 모습이 포착돼 막후 실세임을 입증했습니다. 장례식 시작일이 미국 독립기념일과 겹치면서 긴장감이 더해진 가운데 이란군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장례 기간을 틈타 공격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란 당국은 오는 9일까지 치러지는 장례식에 2천만 명의 조문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YTN 권준규입니다.
3: 이런 가운데 미국과 평화협상을 벌이던 이란의 핵심 협상가들을 이스라엘이 암살하려 했다는 충격적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외교적 해결을 원하는 미국과 이란 정권의 붕괴를 노리는 이스라엘 사이의 동맹 균열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8: 뉴욕타임스는 지난 4월 미국과 이란의 휴전협상 당시 미국 행정부에 비상이 걸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협상 대표인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과 모하마드 갈리바프 국회의장을 암살 명단에 올렸다는 첩보가 입수됐습니다. 미국은 암살 작전이 현실화될 경우 어렵게 시작된 평화협상이 깨지고 전면전이 재개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이에 제3국을 통해 이란 측에 이스라엘의 타격 가능성을 경고하는 이례적인 조치까지 취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 미국 부통령과의 회담을 마치고 귀국하던 이란 대표단 비행기는 이스라엘의 공격 첩보를 받았습니다. 결국 비행기는 국경 근처 공항에 긴급 착륙했고 대표단은 8시간 동안 육로로 도피하듯 귀국해야 했습니다. 이 사태는 전쟁의 끝을 바라보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목표가 완전히 엇갈리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6: Well, I'll tell you the primary urgency. If I said this, it wasn't covered properly. But the primary urgency is that we can't let Iran have a nuclear weapon.
8: 조기 휴전을 원하는 미국과 달리 이스라엘은 이란 정권의 완전한 붕괴와 대리 세력 괴멸만을 원합니다. 이런 암살 위협 속에서도 이란 협상팀은 회담을 이어가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을 골자로 하는 기본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합의가 이란의 재건 자금만 쥐어주는 재앙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밀어붙이는 미국과 이를 저지하려는 이스라엘의 갈등 속에 중동의 위태로운 줄타기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3: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9: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10: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9: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10: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9: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10: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9: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10: 213-427-5500, 427-5500.
11: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3100 윌시어 매장이 7월 25일 문을 닫습니다.
10: 1985년 오픈한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윌셔 시대를 마감합니다.
11: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0: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반값 세일 한벌 799불.
11: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00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10: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 업투 75% 세일.
11: 7월 25일에 문을 닫는 3100일셔. 이태리 패션타운의 마지막 세일.
10: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
12: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13: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12: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13: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12: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수 코치. 714-742-48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14: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15: 엄마 집밥이 최고지.
14: 엄마가 해준 칼칼 잘한 닭볶음탕.
15: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14: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15: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14: 밥 한 그릇 더요.
16: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14: 웨스턴 도마 칼국수.
16: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14: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16: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투자이민 EB-5입니다. 이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규정을 발표하면서 투자이민을 준비하는 한인들의 영주권 취득이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투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감독과 사기 단속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토안보부는 최근 연방관보를 통해 EB-5 프로그램 개편안을 공개하고 60일간의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2년에 제정된 EB-5 개혁 및 청렴성법을 구체화하는 후속 조치로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의 전반적인 합법 이민 규제 강화 기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EB-5는 외국인이 미국 기업이나 개발 사업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고 최소 10명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투자금은 일반 지역의 경우 105만 달러, 고실업 지역이나 농촌, 사회 기반 시설 프로젝트는 80만 달러 이상입니다.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큰 변화는 부실기업 투자 방식의 폐지입니다. 기존에는 경영난을 겪는 기업에 투자해 기존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방식으로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신규 일자리 창출이 원칙이 됩니다. 국토안보부는 해당 제도가 전체 신청의 1% 미만에 불과하며 프로그램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연방정부의 감독 권한도 크게 강화됩니다. 앞으로는 투자 과정에서 사기, 허위 진술, 자금 세탁, 국가안보 위협 등이 확인될 경우 이민서비스국이 투자이민 신청을 거부하거나 이미 승인된 영주권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됩니다. 지역센터 운영 허가를 취소하는 조치도 보다 쉽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금의 출처에 대한 심사가 대폭 강화됩니다. 최근 투자이민 자금으로 암호화폐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정부는 암호화폐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되 자금의 취득과 이동 과정이 모두 합법적이란 사실을 입증하도록 했습니다. 투자자는 가상자산 계좌 소유 내역, 거래 기록, 세금 보고 자료, 현금화 과정 등을 상세히 제출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개발업체와 지역센터에 대한 관리도 한층 엄격해집니다. 앞으로 정기 감사와 현장 실사, 보고 의무, 기록 보관 의무가 확대되며 프로젝트 초기에는 일반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리고 이후 EB-5 투자금으로 상환하는 브릿지 파이낸싱 방식도 제한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런 방식이 투자자의 자금과 실제 일자리 창출 간의 연관성을 불분명하게 만든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예산삭감으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서류미비자 메디케어 가입자의 전면 치과 혜택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상자들은 2027년 7월 1일까지 기존과 동일한 치과 진료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캘리포니아 주의회와 케빈 뉴섬 주지사의 예산안이 합의되면서 확정됐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 6월 29일 예산안에 서명했으며 이에 따라 당초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치과 혜택 축소가 유예된 것입니다. 최근 LA 한인타운에서 한국어로 진료를 하는 소아과 전문의를 찾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한인사회 어린이들의 건강을 책임졌던 1세대 소아과 전문의들이 잇따라 은퇴했지만 이후 전문의 유입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한인 부모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한인타운에 한국어가 가능한 소아과 전문의가 부족하다라는 집중 취재 소식은 오늘자 한국일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이 횡단보도 주변 불법 주차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면서 한인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적인 주차처럼 보여도 횡단보도와 거리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도 마찬가지죠. 이 버스 정류장 인근에 주차했다가 티켓을 받으신 분들 상당히 많은데 나는 아무런 경고도 받은 적이 없어 라고도 합니다. 요새 버스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어서 벌금 티켓 자동으로 집으로 날라옵니다. 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횡단보도 단속은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데일라이팅 규정인데요. 이 규정에 따르면 표시된 횡단보도는 물론 표시가 없는 횡단보도라도 차량은 횡단보도 진입 방향 기준 20피트 이내 주차할 수 없습니다. 보도 확장이 설치된 횡단보도는 제한 거리가 15피트입니다. 특히 운전자들이 가장 혼동하기 쉬운 부분은 연석이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지 않아서 단속 대상이 아니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적색 연석이 주차금지 구역을 의미했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도색 여부와 관계없이 법으로 정한 횡단보도와 20피트 거리 내 위반 여부가 결정됩니다. 카운티는 이런 규정이 교차로에서 운전자와 보행자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인타운 일대를 충격에 빠뜨렸던 뭐? 수돗물에서 대장균이 나와? 네. 이콜라이 대장균 검출 사태 이틀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LA 수도주 전력국이 어제 재검사를 거쳐 수돗물 안정성이 최종 확인됨에 따라 어제 오후를 기해 한인타운 일부 지역에 수돗물 끓여 마시기 권고를 내렸던 것을 해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LADWP의 최종 조사 결과 이번 사태는 상수도 배관망의 오염이 아닌 해당 지역 수질 검사 장비 자체 오염 때문으로 밝혀졌습니다. LADWP 측은 문제가 된 지역의 8개 검사 지점을 대상으로 정밀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틀 연속 연방 기준을 완벽히 통과했다라고 확인했습니다. 또 협조해준 주민들에게 감사하다라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보도국에서 정리해드립니다.
1: 생계브리엘 밸리 인근 210번 고속도로에서 폭행 사태와 함께 추격전과 총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극심한 교통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오늘 새벽 3시쯤 210번 고속도로 동쪽 방향 그랜드 에비뉴 인근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중 비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차량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단속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던 용의 차량은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코비나 지역의 한 주유소까지 추격전을 벌인 끝에 멈춰 섰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이 용의자를 향해 총격을 가했습니다. 용의자의 정확한 상태나 병원 이송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다친 경찰관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당국은 도주한 용의자가 고속도로 폭행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의 여파로 210번 고속도로 동쪽 방향 전 차선이 전면 통제되면서 극심한 정체가 이어지고 있어 교통당국은 10번 고속도로 등 우회 도로를 이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클레어몬트의 한 놀이방 시설에서 생후 4개월 된 여자아이가 살해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해 유족들이 진상규명과 시설 폐쇄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반쯤 클레어몬트의 한 가정식 놀이방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놀이방 내부에 있던 한 청소년이 생후 4개월 된 영아를 바닥으로 내던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아기는 머리 골절과 전신 타박상 등 심각한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을 거쳐 오렌지 카운티 아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17세 용의자는 자폐증을 앓고 있는 청소년으로 현재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검찰에 의해 살인 혐의로 기소돼 소년원에 수감된 상태입니다. 숨진 아기의 부모는 해당 놀이방이 8세 이하의 영유아만 돌보는 시설임에도 자폐증이 있는 청소년을 들여보냈고 시설 책임자가 자리를 비우거나 방치해 방어 능력이 없는 아기를 위험한 환경에 노출시켰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유족 측은 이번 비극이 놀이방의 명백한 과실과 관리 소홀에서 비롯됐다며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해당 시설의 영구 폐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남가주 일대의 고급 보석상을 돌며 이른바 스매시 앤 그랩 수법으로 수백만 달러어치의 금품을 털어온 조직적 소매 절도단의 총책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절도 행각을 주도한 로드니 앨런 플린트 주니어에게 징역 16년형을 선고하고 피해 업체들의 12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플린트와 공범들은 지난 2023년 4월부터 약 1년간 오렌지와 리버사이드, 샌디에이고 등 남가주 주요 카운티의 보석상 14곳을 습격해 150만 달러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무장관은 이번 판결이 조직적 소매 절도 사건 중 가장 긴 징역형이며 치안과 지역 상권을 위협하는 범죄단의 강력한 경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범행에 가담한 공범 2명은 지난 2024년 10월 혐의를 인정하고 각각 2년에서 4년형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보일 하이츠의 대형 냉동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의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인근 지역 주민들이 시설의 영구 폐쇄를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보일 하이츠와 LA 동부 지역 시민단체 연합은 주택가와 불과 몇 미터 거리에 위치한 미니지 로지스틱스 냉동창고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해당 시설의 즉각적인 영구 폐쇄를 촉구했습니다. 수십 년간 이곳에 거주해온 주민들은 창고가 처음 지어질 때부터 반대해왔다고 밝히며 이번 화재로 수천만 파운드의 냉동 식품이 썩어가면서 발생하는 악취와 유독 물질로 주민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한 주민은 공장 소음과 배기팬 가동 소리를 들으며 자랐다며 부유한 백인 공동체였다면 이런 환경 인종차별적 시설은 허가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주민들은 창고 폐쇄와 함께 철저한 환경 조사, 전면적인 정화 작업, 그리고 주거 구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민들의 건강 우려가 커지자 인근에 임시 이동식 진료소가 설치되기도 했습니다. 창고 운영사인 리니지 측은 시설 폐쇄 요구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전문 보수 업체를 고용해 청소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인근 학교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공기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지속되는 악취와 환경 오염을 직접 겪고 있다며 당국의 신속하고 전면적인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든그로브 경찰서 소속의 현직 경찰관이 경찰 청소년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로 체포돼 직위 해제됐습니다. 가든그로브 경찰에 따르면 올해 32살이 로베르토 마추카 경관은 경찰 치안 활동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익스플로러 프로그램 소속의 한 미성년자 소녀와 부적절한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관련 제보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이튿날인 27일 마추카 경관을 전격 체포했으며 현재 그는 직무에서 배제된 채 행정휴직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가든그로브 경찰청 대변인은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의 안전이 최우선 과제라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 사건을 오렌지 카운티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유명 휴양지인 라구나 비치에서 대규모 오수 유출 사고가 발생해 독립기념일 연휴를 앞두고 해변 일부가 전면 통제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보건국은 어제 라구나 비치의 주 송수관 오수 펌프가 고장을 일으키면서 약 2천 갤런에 달하는 오수가 바다로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보건당국은 탈리아 비치 안니타 스트리트 일대를 중심으로 해수 접촉 금지령을 내리고 주민과 관광객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이번 연휴 동안 수질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오염도가 안전 기준치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최소 사흘 이상은 폐쇄 조치가 유지될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해변에 설치된 안내 표지판을 준수하고 입수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인 99렌치 마켓이 중국계가 아닌 직원들을 차별해온 혐의로 연방정부에 고소당했습니다. 연방고용평등위원회는 부에나파크에 본사를 두고 남가주 전역에서 20여 개 매장을 운영 중인 99렌치 마켓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99렌치 마켓은 지난 10년간 비중국계 직원들에게 더 적은 임금을 지급하고 근무시간을 줄였으며 승진 기회마저 박탈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고용차별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영진을 포함한 일부 비중국계 직원들을 해고한 뒤 그 자리를 중국계 직원으로 교체하기도 했으며 당국은 이러한 행위가 악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자행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켓 모 회사는 모든 직원에게 평등한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어떠한 차별이나 보복 행위도 용납하지 않고 법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가 팰리세이즈와 이튼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캘리포니아주 정부의 산불 구호기금에서 2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받게 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주정부의 기금 마감 시한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약속된 보상금의 극히 일부만 지급됐다는 언론의 지적 이후 나온 것입니다. LA 카운티 시의회에 따르면 이 중 약 1억 4,200만 달러는 향후 강풍 등으로 인한 산불 재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송전선을 지하로 매설하는 작업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또한 산불로 파손된 소화정과 수도 계량기 교체, 엘타디나 시니어 센터 재건 및 파스워스 공원 복구 사업 등에도 추가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이번에 지원되는 자금은 향후 연방재난관리청 FEMA의 보상금이 지급되면 카운티 정부가 주정부에 상환하는 선지급금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상 남가주 소식 정리해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LA 동포사회 1등 신문 미주한국일보 궁금한 게 있으세요? 라디오 서울 AI 책본 나서에게 물어보세요. 라디오 서울 1650.com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 공동 제공입니다. 보도국입니다.
0: 캘리포니아에서 출항한 크루즈선 루비 프린세스에서 노로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해 승객과 승무원 125명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출항해 20일 일정으로 운항 중이던 이 루비 프린세스 크루즈에서 3천여 명의 승객 중 102명과 승무원 23명이 이 노로바이러스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 따뜻한 소식인데요. 네. 이 월드컵 응원 한인타운에서 있었었죠. 한인타운에서 열렸던 월드컵 응원전.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호응도 굉장히 좋았죠. 그런데 이 월드컵 응원장에서 시작된 우연한 만남이 세대를 뛰어넘은 따뜻한 기적으로 이어져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축구팬 네이트 리 씨가 한인타운에서 열린 한국과 멕시코 월드컵 경기 응원전에서 양국의 국기를 든 채 홀로 앉아있던 70살의 피터 씨를 발견하고 동석을 제안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뭐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친구가 됐고 이 씨는 피터 씨가 지난 30년 동안 전통 조끼를 입고 노점상들의 칼을 갈아주며 생계를 이어왔다라는 소식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유일한 이동수단이었던 자전거를 도둑맞아 현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사연도 알게 됐습니다. 네이틀리 씨는 이 사연을 온라인에 공유하고 고펀드미를 통해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전 세계 누리꾼들의 온정이 모이면서 사흘 만에 2만 달러의 성금이 모였습니다. 이 씨는 이 기부금으로 피터 씨에게 2만 달러 새 전기 자전거를 깜짝 선물했습니다. 피터 씨는 감격에 겨워 자전거가 너무 아까워 타지 못하고 집에 소중히 보관하고 있다며 모든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인사, 눈물과 함께 전했습니다. 피터 씨는 한인 이 씨에게 처음 만난 날 나는 뭐 거의 삶을 포기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따뜻하게 손을 잡아준 당신은 하늘에서 온 천사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한국과 멕시코 한국 월드컵 대표팀이 만들어낸 따뜻한 기적, 한국 월드컵 대표팀의 이 논란, 분노 막 이런 것들이 많지만 이런 안에서 따뜻한 기적이 전해지고 있어서 잔잔한 감동을 더하고 있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뒤에 한국 소식으로 이어집니다.

0: 213838899 213838899.
1: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즈,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즈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2: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3: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후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2: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3: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2: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4: 홈쇼핑 월드 신터블이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 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5: 홈쇼핑 월드 들어가세요.
6: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7: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6: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형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7: 융자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8: 99세까지 팔팔하게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의 마지막 축 영남권을 피지컬 AI, 우주항공과 같은 첨단 제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삼성과 SK, 현대차와 한화 등 주요 기업들도 영남권에 모두 312조 원 규모의 투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YTN입니다.
1: 전통적인 중화학공업 중심지였던 영남권이 피지컬 AI와 우주항공산업 핵심 거점으로 거듭납니다. 기존 제조업 경쟁력에 인공지능을 접목해 서남권 충청권에 이은 세 번째 첨단산업 성장축으로 육성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구미와 포항, 대구, 창원을 잇는 첨단 로봇 혁신벨트와 전력 반도체 클러스터, 데이터 센터가 차례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2: 세계 1등 로봇 피지컬 AI의 선두주자로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AI의 옷을 입혀서 대한민국 1등이 아닌 세계 1등 산업화 지역으로.
1: 주요 기업들도 정부 구상에 발맞춰 312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내놨습니다. 한화는 2040년까지 55조 원을 투입해 우주 인프라와 국방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고,
3: 세계 최고 수준의 태양광 발전 기술과 우주 역량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AI 영토를 우주까지 확장하는 데 한화가 앞서 나가겠습니다.
1: 현대차 그룹은 미래 모빌리티, 삼성전자는 제조 AI 혁신 거점 조성에 각각 힘을 싣기로 했습니다. SK도 140조 원을 투자해 영남권을 아시아 최대 AI 데이터 센터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LG와 두산그룹도 각각 인공지능 인프라와 원전 투자 계획을 밝혔는데, 기업들은 이런 대규모 투자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4: 경쟁국과 유사한 조건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로봇 산업 특화 단지 지정과 인센티브 등을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정부는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규제를 합리화해 첨단 산업 투자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0: 후반기 첫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야 간 강대강 대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말까지 주요 국정과제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며 속도전 의지를 다졌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 원구성에 반발하며 전면 보이콧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5: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하얀 셔츠를 맞춰 입고 후반기 국회 운영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워크숍에 참석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입법 시안을 올 연말로 제시했습니다.
6: 올해 연말까지 국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또 하나의 분수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 국민의힘이 남은 원구성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하며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 제도 손질을 거듭 약속했습니다. 워크숍엔 한성수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함께했는데, 당정청이 머리를 맞댄 본격적인 회의에선 2030을 겨냥한 정책 논의도 활발히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7: 대중들의 수요에 잘 응답하는 정당이 되어달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청년 정책을 어떻게 좀 잘할 것인가를 포함한 의견 개진이 있었고요.
5: 후반기 1차 원구성에서 배제된 뒤 전면 보이콧 방침을 정한 국민의힘은 아직은 단일 대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서용교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를 향해 죽을 사자를 써 법치주의 사망 무대라고 쏘아붙였습니다.
8: 지금 민주당이 장악한 법사위는 죽을 사자를 써서 법치주의가 사망한 법사위로 전락했습니다.
5: 그러나 의석수가 절대 불리한 구조 속에 마땅한 반전 카드는 찾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무턱대고 계속 상임위를 비울 경우 쟁점 법안 처리 과정에서 아예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도 현실적인 고민거리입니다.
9: 필요하면은 다음 주에 의원총회를 한 번 더 열어서 향후 방향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5: 국민의힘의 반발 속 7월 임시국회가 소집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숫자로만 밀어붙이는 동물의 왕국이라고 반발했지만 의석수 한계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0: 다음 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등 더불어민주당 유력 당권 주자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겉으로는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였지만 견제구의 수위는 날카로워졌습니다. YTN입니다.
10: 161명 민주당 국회의원이 모인 워크숍.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유력 당권주자들이 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은 밝은 표정으로 서로에게 무언가 말을 주고받는 여유를 보이는가 하면 기념 사진 촬영 때는 나란히 정중앙에 서며 각자의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11: 대체불가!
12: 대한민국!
11: 대체불가!
12: 대한민국!
11: 감사합니다.
10: 하지만 물밑 신경전은 나날이 수위를 높여가는 분위기입니다. 김민석 전 총리는 다시금 집권 야당 소리를 들어서야 되겠느냐며 지난 1년 정청래 지도부의 리더십을 겨냥했습니다. 특히 총선과 대선, 지선을 다 총괄 지휘하고 승리로까지 이끈 건 자신밖에 없다며 경쟁자들과의 차별점을 부각했습니다.
13: 집권당은 저 사람들이 나빠요라는 방식으로만 정치를 하거나 승리를 하기는 어렵다.
10: 반면 정청래 전 대표는 워크숍 전 또 호남행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성공과 총선 승리,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겠다며 민주당 밖 범민주진보 세력과의 통합 연대 추구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14: 호남만 간 것은 아니고요. 이기게 해준 곳에는 감사 인사를 다녔고요. 앞으로 더 잘하겠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10: 송영길 의원은 친청계 인사에 전북 소외론을 거론하며 정전 대표를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전북도민에게 상실감을 안겼단 이원택 전북지사 발언에 사실상 뜻을 같이 한 것 아니냐며 이는 여당의 자세가 아니라고 직격했습니다.
15: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된 것을 환영하고 자기도 더 잘할 생각을 해야지 그것하고 서운하다는 것은 수동적 자세다.
10: 이르면 다음 주부터는 유력 주자들의 공식 출마 선언이 있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1인 1표제 보완, 형사소송법 개정 등 굵직한 당면 현안과 맞물려 당권 구도의 방향과 색깔은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0: 청와대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이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미국 의회와 백악관에서 나온 데 대해서 사실과 크게 다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예, 쿠팡은 미국 기업이지요. 네, 그래서 미 의회와 백악관의 로비를 한 결과 백악관에서 한국 기업과 똑같이 해야지 차별하고 있다라는 발표가 어제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가 직접 이야기를 한 건데요. 국적에 따른 차별 대우도 표적 조사도 없다라며 유사한 사건이 만약에 미국에서 발생했다면 이것은 심각한 이슈가 됐을 것이다 라고 꼬집었습니다. YTN입니다.
16: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몽골 국빈 방문 일정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청와대 안보사령탑의 브리핑. 유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쿠팡 관련 질문이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 청와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하원 법사위 보고서에는 쿠팡의 일방적 주장만 담겨 있다며 우리 정부는 국적에 따라 기업 활동을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 의회에 이어 백악관까지 옹호하고 나선 해당 보고서의 내용을 일축한 겁니다. 특히 쿠팡을 상대로 이뤄진 조사는 모두 국내법상 적법 절차에 따라 비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표적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우리의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재확인한 거로 풀이됩니다.
17: 법과 원칙에 따라서 상식적으로 대처하도록 할 겁니다. 대한민국 주권국가라고 하는 그 점도 고려해서 정당하게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16: 위 실장은 이번 사건의 엄중함을 거론하며 미국 의회와 정부의 대응 또한 지적했습니다. 우리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3,300만 건 이상의 인적 정보가 유출됐고 이는 쿠팡도 시인했다며 여기에는 한국에 사는 미국인의 정보도 포함됐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쿠팡의 전 직원인 중국인이 중국에서 정보를 유출했다는 점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유사한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해 미국 인구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인적 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됐다면 이는 미국에서 굉장히 심각한 이슈가 됐을 거라고 일침을 놨습니다. 위 실장은 다만 미국 의회와 행정부를 계속 접촉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겠다며 한미 당국 간 소통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18: 나아가 이번 사안이 과도하게 커져 한미 간 여러 다른 이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11: 격리 또는 분리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8: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9: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장벽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메디컬 그룹.
20: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21: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22: 건강하세요.
20: 센터 메디컬 그룹.
23: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할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24: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23: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24: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25: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26: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25: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26: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25: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26: 213-388-7979 213-388-7979
25: 유니굿 프렌드 보험.
27: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28: 최저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27: 선택하세요 품질을,
28: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27: 금호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28: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27: 리스리턴 중고타이어 전문샵
28: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AI 시대 미국 동맹의 개념을 새로 정의하고 있다고 악시오스가 분석했습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과거 미국이 유럽 등 파트너들과 맺어왔던 동맹관계는 공유된 가치와 안보 이해를 축으로 형성됐지만 이제 백악관은 파트너들이 어떻게 미국의 AI 경쟁 승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AI가 경제력과 군사력에서 핵심이 됨에 따라 첨단 AI 모델, 반도체, 인프라가 미국 영향력의 새로운 수단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들에도 첨단 AI 모델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한편 유럽이 독자적 AI 산업을 충분히 키우지 못한 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엔스로픽의 AI 모델 페이블과 미토스를 수출 통제 품목으로 지정했다가 최근 수출 통제 일부를 해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엔스로픽은 트럼프 행정부와 함께한 프로젝트 글라스윙을 통해 해외 업체를 포함한 일부 파트너사들에게 미토스를 공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엔트로픽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15개국 이상, 150개 이상의 기관에 접근권이 부여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상무부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든 접근권을 다시 제한할 권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인터뷰에서 우리가 가진 문제는 우리가 모두를 크게 앞서고 있다는 것이라며 유럽은 매우 조심해야 한다. 그들은 기업가 정신이라는 면에서 길을 잃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영국이 환경 문제를 이유로 북해 에너지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미친 짓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동맹을 거래 관계로 바라보는 트럼프 행정부 접근과 맞닿아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국제반도체산업협회인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가 가격이나 생산능력의 영향력을 행사해 메모리 반도체 부족 문제를 해결하라는 시도는 AI 붐으로 촉발된 역사적인 공급 부족 사태를 악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트럼프 행정부에 전했습니다.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글로벌 메모리 3사와 TSMC, 인텔 등 반도체 관련 업체 3,000개 이상의 회원을 두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 SEMI가 베센트 재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입수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기아자동차 차량이 차량 절도 사건에 취약하다는 지적, 이번에는 영국에서 나왔습니다. 영국의 더 타임즈는 기아 전기차 도난 사례를 전하면서 기아 자동차의 도난 방지 시스템이 미흡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더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기술 자문회사 직원 이안 포그는 자신의 전기차 기아 EV6 어플리케이션이 비활성화됐다는 알림을 받았습니다. 그는 캘리포니아에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포그는 곧바로 영국 자택의 보안 카메라에 접속했고 도둑이 자신의 차량을 몰고 도주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가 중고로 구입한 2022년식 EV6에 허용된 자동차 키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이모빌라이저가 탑재되어 있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도난 당시 차량 키는 무선 신호를 차단해 외부 신호로부터 전자기기 등을 보호하는 패러데이 박스에 보관돼 있었습니다. 포그는 아내에게 차량 도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고 자신의 차에 설치해놓은 위치 추적기 애플사의 에어태그를 통해 차량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포그 부부는 차량 위치를 경찰에 알렸지만 경찰은 차가 멈췄을 때 다시 접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절도범이 이 에어태그를 제거했고 포그 부부는 기아의 연결 앱에 의지해 차량 위치를 추적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이 웹 양식을 통해서만 고객센터는 접촉이 가능했고 포그 부부는 8차례에 걸친 차량 추적 문의를 접수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44시간 만에 차량 위치가 확인됐고 뭐 그 현장에 갔을 때 이미 차량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포그는 기아 자동차 대응이 극도로 늦어서 매우 충격적이었다며 기술을 공유한 기아, 도요타, 현대가 지난 10년 동안 차량 절도 증가율이 가장 높은 회사에 속하는 이유를 알게 됐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민족단결진보촉진법, 민족단결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민족단결법 시행에 맞춰서 연방 상원의원들이 우려를 담은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악의적인 비방이자 내정 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짐 리시 외교위원장과 민주당 간사인 진 셰힌 의원을 포함해 외교위 소속 의원 9명이 민족 단결법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수십 년간 중국 공산당은 티베트족과 위구르족, 몽골족 등 소수민족의 민족 자결권을 부인해왔다며 중국의 민족 단결법 신설은 중국 안팎에서 소수민족의 종교, 문화, 언어를 말살하려는 중국의 부당한 정책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성명에는 트럼프 대통령 측근 린지 그레이엄 의원을 비롯해 공화민주당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부 국가는 이념적 편견과 정치적 목적으로 중국의 민족 정책을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허위 정보를 유포하며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있다며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런 가운데 뉴욕의 유엔 본부 앞에서 티베트 독립운동가가 분신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티베트 매체 보이스 오브 티베트에 따르면 어제 오후 6시 30분 동부 시간입니다. 유엔 본부 앞에서 티베트 독립운동가 롭갈 랑젠이 독립과 단결을 호소하는 연설을 한 뒤 분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뉴욕 경찰은 전신에 화상을 입은 랑젠을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동기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지인들은 랑젠이 중국 정부의 티베트 정책에 강하게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랑젠의 분신이 중국의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 시행 직후 발생했다는 점에서 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테일러 스위프트 결혼식이 뭐 전 세계 가장 큰 화제가 되고 있죠. 테일러 스위프트와 트래비스 켈시가 뉴욕 한복판에서 초대형 결혼식을 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테일러 스위프트와 켈시가 이미 혼인 서약을 했고 법적으로 부부가 된 상태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연예 전문 매체 페이지 6는 최근 결혼식은 테네시주에서 진행됐고 스위프트 전용기가 필라델피아, 펜실베니아, 템파 등 스위프트와 켈시 가족이 사는 도시에 들른 뒤 내쉬빌로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고 이미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마쳤다라고 밝혔습니다. 7월 3일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독립기념일 대체 공휴일이어서 쉬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잘 쉬고 계신가요? 모닝뉴스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든든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하워드 킴,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거만과 공동 제공입니다.

0: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입니다. 북경의술원에서는 불면증, 오지럼증, 이명, 두통, 중풍, 불임, 알레르기 비염, 위장장애, 만성기침과 각종

0: 있습니다. 학교를 가기 싫어한다거나 성적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저하되고 예전에 좋아하던 것에 흥미를 잃고 학교에서 문제를 자주 일으킵니다. 우울한 상태를 자각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우울감 대신 말수가 적고 짜증이 많고 매사에 예민해집니다. 이런 아이들이 부모님이 말씀을 들어보면은 우리 아이가 사춘기를 심하게 겪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 한 번쯤은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사춘기가 아닌 우울증을 앓고 있지 않는지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우울증을 치료할 때 청소년을 상대로 의사가 환자와의 신뢰하는 관계를 수립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청소년 우울증 환자는 부모들이 간곡한 설득으로 부모님과 함께 한의원을 방문하게 됩니다. 들어올 때부터 부모님한테 짜증을 내거나 얼굴에는 불만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인 우울증 환자들도 그런 사람이 있지만 청소년 우울증 환자는 상대가 성인 의사라는 것부터가 불편합니다. 자기를 이해를 못할 것 같고 의사 선생님한테 솔직히 말해보았자 의사는 내 편이 아니라 부모님 편일 거라는 생각부터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성립되기까지는 자신들이 문제를 잘 털어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부모님한테도 비밀을 보장한다고 안심을 시키고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서로 오픈된 마음으로 진지하게 주고받으면 마음을 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털어놓는 이야기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 많고 의사인 저를 난처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 어린 우울증 환자가 북경의술원을 다시 찾을 때 저한테 공손히 인사를 하거나 미소를 보여주면 치료의 반은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1: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2: 사고가 나셨다고요? 렌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3: 우와 싸다, 정말 싸다.
2: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렌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3: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2: 진짜 감쪽 같네.
3: 역시 렌트웨이야.
2: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렌트웨이.
3: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4: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5: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6: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7: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8: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7: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9: 213-383-3838 213-383-3838.
10: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11: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10: 장례비는요?
11: 공업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10: 그래서 다들 한국장...

0: 장의사 한국 장의사 아는군요.
1: 한국 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AM 1650
2: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5: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7월 3일 금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7월 3일 금요일 독립기념일 대체 공휴일입니다. 네. 많은 업체들이 오늘 휴일합니다. 독립기념일 연휴니까요. 네. 독립기념일은요. 미국의 6대 공휴일이기도 합니다. 미국과 독립기념일 관련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이란 관련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실무 협상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미국의 동결 자금 해제 제안에도 이란이 연 400억 달러로 예상되는 호르무즈 통행료 징수 주장을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카타르 도하에서 진행된 양국의 실무협상 분위기를 전하며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보상을 제시했지만 이란은 꿈쩍하지 않는다라고 전했습니다. 스티브 위코프 중동특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맞사위 제레드 쿠시너는 중재국들을 통한 간접협상에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포기하고 통행료 징수 입장을 철회하는 대신 동결자금 가운데 수십억 달러를 받으라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이란은 미국 측 제안에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 실무 협상단을 이끄는 가리바바디 외무부 차관은 호르무즈 해협은 미국이 아닌 이란의 지휘하에 있다라고 말했고 이란군을 통합 지휘하는 하타말 안비야 중앙사령부도 성명을 통해 모든 유조선과 상선은 지정 항로를 이탈하거나 항행 규정을 무시하는 경우 즉각 강력 대응에 직면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이 이렇게 자국이 지정한 항로를 이용하지 않는 선박에 강력히 대응할 거라고 경고하자 미국은 반드시 반격할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여전한 가운데 협상은 일주일 정도 휴지기를 맞을 전망입니다. 와이튼입니다.
6: 이란의 거듭된 호르무즈 해협 통제 시도에 미국은 전쟁 이전과 같은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제이디 벤스 미 부통령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공격할 경우 반드시 반격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7: The president made very clear that if the Iranians hit ships, we were going to hit back. So, you know, it's going to take sometimes the carrot and the stick here.
6: 벤스 부통령은 또 미국이 협상에서 모든 패를 주고 있다면서 이란에 말이 아닌 실질적인 양보를 하라고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신경전 속에서도 양측은 일단 협상을 잠시 멈추고 숨고르기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이란이 전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을 시작하는 날, 미국에서는 독립기념일이자 건국 250주년을 맞아 대규모 기념 행사가 열립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워싱턴 도심에서 대규모 군중 연설에 나섰는데 기록적인 무더위 예보 속에서도 장시간 연설을 예고했습니다.
8: It's going to be approximately 107 degrees out. And I'm going to go and I'm going to make a really long speech just to show that I can do anything.
6: 자신의 건강과 체력을 과시하는 한편 이란 전쟁 성과를 강조하는 정치 무대로 활용할 전망입니다. 행사 당일에는 공군 에어쇼와 대규모 군악 공연, 85만 발을 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불꽃놀이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미 당국은 테러 등에 대비한 보안 태세를 높이고 있는데 역대급 무더위 속 대규모 인파가 몰리면서 온열 질환과 안전 사고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5: 그런데 또 하필 독립기념일 연휴가 시작됐고 미국의 건국 250주년을 맞는 이번 독립기념일에 맞춰서 미국과 이스라엘 공습으로 숨진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 장례식이 사실상 시작됐습니다. 사망 넉 달여 만입니다. 그동안 은둔하던 초강경파 군부 실세가 처음 모습을 드러낸 가운데 후계자 모스타바의 장례식 등장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9: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 지도자의 시신이 담긴 관이 테헤란 대사원에 도착하는 순간 의장대 군인들이 관을 머리 위로 높이 맞들어 운구합니다. 장례식이 치러질 제단에는 하메네이와 함께 숨진 딸과 사위, 며느리 그리고 14개월 된 손녀의 작은 관도 함께 놓였습니다. 장례식 사전 행사에는 이란 신정체제의 고위 관리 등이 참석해 오열했고 하메네이 후계자인 모즈타바의 장인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상주 역할을 해야 할 모즈타바의 장례식 참석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아직 부상에서 회복 중인데다 이스라엘의 암살 위협도 최고조에 달해있기 때문인데 만약 불참할 경우 신변 이상설이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이란 내 초강경파를 대표하는 바히디 총사령관은 전쟁 이후 처음 출연했습니다. 은둔을 끝내고 장례식 관련 회의에 참석한 모습이 포착돼 막후 실세임을 입증했습니다. 장례식 시작일이 미국 독립기념일과 겹치면서 긴장감이 더해진 가운데 이란군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장례 기간을 틈타 공격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란 당국은 오는 9일까지 치러지는 장례식에 2천만 명의 조문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5: 한편 미국과의 평화 협상을 벌이던 이란의 핵심 협상가들을 이스라엘이 암살하려 했다는 충격적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외교적 해결을 원하는 미국과 이란 정권의 붕괴를 노리는 이스라엘 사이의 동맹 균열 커지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10: 뉴욕타임스는 지난 4월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당시 미국 행정부에 비상이 걸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협상 대표인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과 모하마드 갈리바프 국회의장을 암살 명단에 올렸다는 첩보가 입수됐습니다. 미국은 암살 작전이 현실화될 경우 어렵게 시작된 평화협상이 깨지고 전면전이 재개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이에 제3국을 통해 이란 측에 이스라엘의 타격 가능성을 경고하는 이례적인 조치까지 취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 미국 부통령과의 회담을 마치고 귀국하던 이란 대표단 비행기는 이스라엘의 공격 첩보를 받았습니다. 결국 비행기는 국경 근처 공항에 긴급 착륙했고 대표단은 8시간 동안 육로로 도피하듯 귀국해야 했습니다. 이 사태는 전쟁의 끝을 바라보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목표가 완전히 엇갈리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11: Well, I'll tell you the primary urgency. I said this, it wasn't covered properly, but the primary urgency is that we can't let Iran have a nuclear weapon.
10: 조기 휴전을 원하는 미국과 달리 이스라엘은 이란 정권의 완전한 붕괴와 대리 세력 괴멸만을 원합니다. 이런 암살 위협 속에서도 이란 협상팀은 회담을 이어가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을 골자로 하는 기본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합의가 이란의 재건 자금만 쥐어주는 재앙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밀어붙이는 미국과 이를 저지하려는 이스라엘의 갈등 속에 중동의 위태로운 줄타기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5: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2: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13: Korean Air.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14: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후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13: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14: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13: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15: 홈쇼핑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16: 홈쇼핑월드 들어가세요.
17: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18: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17: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18: 융자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19: 99세까지 팔팔하게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독립기념일 대체 공휴일이지만 오늘부터, 사실 어제부터 연휴 시작된 분들도 많으시죠. LA 국제공항 붐비기 시작한 게 어제부터입니다.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아 전국적으로 7,220만 명이 여행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또 한 번 역대 최대 기록이 경신될 전망입니다. 전미 자동차협회는 올해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동안에 집에서 50마일 이상 이동하는 여행객이 지난해보다 약 30만 명이 늘어난 7,2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남가주 역시 대규모 이동이 예상됩니다. 남가주 AAA에 따르면 약 550만 명이 독립기념일 연휴 동안 50마일 이상 이동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여행객 대부분은 자동차를 이용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여행객의 약 85%에 해당하는 6,100만 명이 차량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독립기념일 동안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하는 여행객은 580만 명 이상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 독립기념일이 토요일과 겹치면서 오늘 금요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돼 주요 공공기관, 금융기관 일제히 문을 닫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학교와 우체국, 도서관, 연방정부, 연방법원이 대부분 휴무에 들어갑니다. 또 우체국도 창구 업무 하지 않습니다. UPS는 오늘 정상 운영을 하지만 내일 쉽니다. FedEx는 오늘 단축 또는 변동 운영을 하며 내일 배송 서비스 하지 않습니다. 금융시장도 오늘 휴장합니다. 뉴욕 증권거래소, 나스닥 주식시장은 오늘 문을 닫고 채권시장도 휴장합니다. 소매업체는 업소별로 운영시간이 다릅니다. 코스코는 오늘 영업하지만 내일 휴무합니다. 한인은행들을 포함한 대부분 은행 지점들의 경우에는 오늘 정상 영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소 토요일에 문을 열었던 은행 지점들도 올해 독립기념일 4일에는 문을 닫습니다. 대한민국 재외공관 그리고 영사관 등 관련 기관도 연방정부의 대체 공휴일 일정에 맞춰서 오늘 하루 휴무합니다. LA 메모리얼 콜로세움이 250주년 독립기념일 대축제를 앞두고 화려한 변신에 나섭니다. 내일 열리는 행사에는 샤카칸 가수를 비롯해 록밴드 스매싱 펌킨스, 컨트리스타 크리스 스테이플턴 등 초호화 가수들이, 연예인들, 음악가들이 무대에 오르며 퀸 라피타가 진행을 맡아 축제 열기를 더할 예정입니다. 또 경기장 밖에서는 무료 음식과 음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대규모 파티가 열리고 내부에서는 시카고 출신의 팩 드럼라인의 공연, 그리고 인기 프로그램 루폴의 드래그레이스로 유명한 자말 심스 감독의 특별 무대도 열릴 예정입니다. 또 이번 공연에는 LA 기반의 합창단 토널리티가 참여해 축제를 넘어 총기폭력, 노숙자 문제 등 사회적 현안을 음악으로 돌아보고 국가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또 축제 하이라이트 대규모 불꽃놀이와 드론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번 입장권 가격은 건국 연도인 1776년을 기념해 17달러 76센트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독립기념일 연휴가 시작되면서 남가주 전역이 다채로운 축제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를 비롯한 남가주 각 도시에는 화려한 불꽃놀이, 드론쇼, 콘서트, 카니발 등 풍성한 볼거리가 마련돼 주민들과 관광객들을 맞이합니다. 자, 제가 이거 도시 한 군데 한 군데 정리를 좀 해서 전해드릴게요. 필요하신 분들 잘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축제 포문은 LA 카운티가 먼저 엽니다. 헐리우드볼에서는 비치보이스와 LA 피라모닉이 함께하는 독립기념일 불꽃놀이 대축제가 내일 열리고요. 다저 스테디움에서는 샌디에고 파드레스와 경기 직후 화려한 불꽃쇼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또 롱비치, 마리나 델레이 등 해안가 지역에서는 바다 위로 쏘아올리는 대형 불꽃놀이가 장관을 이룰 예정입니다. 최근 트렌드로 자리잡은 드론쇼도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불꽃놀이가 산불 위험을 증가시킨다라는 우려 속에 불꽃놀이 대신 드론쇼로 불꽃놀이를 대체한 곳들도 많습니다. 버뱅크 스타라이트볼, 그리고 다운타운 그랜드파크, 파사데나 로즈볼, 그리고 샌페르난도 등지에서는 드론쇼가 관객들을 매료시킬 전망입니다. 드론쇼 잘해야 될 텐데요. 오렌지 카운티와 인근 지역에서도 대규모 축제 이어집니다. 헌팅턴 비치에서는 서부 최대 규모의 하나로 꼽히는 독립기념일 퍼레이드가 오전부터 내일 오전부터 펼쳐지며 밤에는 태평양 바다 위를 배경으로 불꽃놀이 이어집니다. 산타나 센테니얼 파크에서는 애완견들이 참가하는 멍멍이 콘테스트 뭐 이거 한국말로 변형하니까 그렇죠. 뭐 워워 콘테스트 그렇거든요. 네. 애완견, 이 반려견 좋아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라이브 음악 불꽃놀이 역시 산타나 센츄럴 파크에서 준비되어 있고, 라하브라에서는 세계 2차 대전 당시 전투기의 축하 비행이라는 특별한 볼거리도 마련됩니다. 리버사이드와 벤츄라 카운티 역시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푸드트럭, 라이브 공연이 어우러진 가족 중심의 카니발 행사를 개최해 연휴의 흥을 돋울 예정입니다. 이 리버사이드와 벤츄라 카운티 퍼레이드가 진행되는 구간에 벌써 의자 갖다 놓고 앉아 계신 분들 많아요. 네. 각 지역 축제는 이르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행사장마다 입장권, 손목밴드 이런 게 필요할 경우가 있어서 방문 전에 무료인지 유료인지 아니면 미리 등록을 해야 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가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아 암행순찰차 100대를 투입하는 대대적인 특별교통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은 어제부터 시작이 됐고 5일 일요일 밤 11시 59분까지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실시되며 과속, 음주, 약물운전 집중단속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연휴기간 주요 프리웨이와 관광지 진입로에 순찰인력을 대폭 확대 배치한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 암행순찰자 100대가 단속에 투입됩니다. 이 차량들은 교통 흐름 속에 자연스럽게 섞여서 과속 차량을 적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올 초 이미 수만 건의 과속 티켓을 발부하는데 아마 암행 순찰자가 일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는 지난해 독립기념일 연휴 단속 기간 동안 과속 관련 교통사고 850여 건이 발생해 약 400명이 부상했고 최소 7명이 사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음주운전 혐의로 1,311명이 체포되는 등 연휴 기간 교통사고 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지난해 말에 도입된 과속 위반자 신속조치 프로그램 적극 적용됩니다. 미국 독립전쟁 중 영국 해군이 압수한 독립선언서 희귀본이 영국에서 250년 만에 발견됐습니다. 영국 국가기록청은 미국 독립선언 250주년을 앞둔 어제 뉴햄프셔주 엑서터에서 찍혀 그해 12월 24일 영국 해군에 압수된 인쇄본을 공개했다라고 B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1976년 7월 4일 13개의 영국령 북아메리카 식민지가 대륙회의에서 독립을 선언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각 식민지에서는 독립선언서가 인쇄됐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사본은 현재 11부만 남아있는 뉴햄프셔 엑서터 인쇄본 중 하나로, 미국 밖에서 발견된 사본으로는 이게 유일합니다. 엑서터 인쇄본 중 하나는 올 1월 경매에서 568만 7천 달러에 경매에서 팔린 바 있습니다. 독립 250주년을 기념해 250년 뒤 개봉될 타임 캡슐도 이번에 매설됩니다. 독립 250주년 기념사업을 총괄하는 아메리카 250이 무게 400kg의 원통형 스테인리스 용기에 현재 미국 사회 2026년 미국 사회를 상징하는 물품을 담아 필라델피아 독립기념관 인근에 묻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캡슐은 미국 건국 500주년 2276년까지 개봉되지 않습니다. 타임 캡슐에는 미국의 50개 주와 5개 미국령, 스포츠, 문화단체 등이 기증한 물품들이 담길 예정입니다. 오하이오주는 1903년 인류 최초의 동력 비행에 성공한 라이트 형제 비행기 날개 천 조각을 보냈고, 메인주는 멸종 위기종인 북대서양 참고래 뼈를 기증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250년 뒤 캘리포니아 모습에 대한 AI 챗봇 클로드 예측을, 뉴멕시코주는 쿠키 조리법을 보냈습니다. 가죽으로 만든 미식 축구공 250년간 지하에서 보존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외됐습니다. 또 아메리카 250은 최신형 주황색 아이폰을 캡슐에 넣었습니다. 타임 캡슐은 장기 보존을 위해서 국립표준기술연구소가 특수 설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과거에도 타임 캡슐을 제작한 전례가 있습니다. 1876년 묻은 타임 캡슐은 1976년에 개봉됐고, 독립 200주년 1976년에 제작된 또 다른 타임 캡슐은 2076년에 개봉될 예정입니다. 이 묻힌 250주년을 기념해서 묻힌 타임캡슐을 본 250년 뒤의 후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 아이폰을 보고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독립기념일 연휴를 앞둔 근대 동부지역에 강력한 열돔 현상이 덮치면서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주요 대도시의 체감온도가 110도까지 치솟으면서 야외 행사가 잇따라 취소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정전이 발생하는 등 이 독립기념일 연휴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주말까지 1억 6천만 명 이상이 위험도가 높은 심각 또는 극심 단계의 폭염 영향권에 놓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뉴욕과 워싱턴 DC의 낮 최고 기온 100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높은 습도까지 겹치면서 체감온도는 더 올라간다라고 기상청은 밝히고 있습니다. 또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뉴욕 일부 지역에서는 정전이 발생해 7천여 가구가 큰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당국은 온열질환 예방과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대응을 강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방에너지부는 중부 대서양 지역의 전력 생산 확대를 긴급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더위는 지금 독립 건국 250주년 기념 행사를 앞두고 발생한 상태입니다. 이 독립기념일 행사를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야외로 나갈 것으로 중동부 지역 주민들도 나갈 텐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국은 당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독립기념일 연휴는 행사는 뭐 LA 곳곳에서도 펼쳐지는데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규정을 발표하면서 투자이민을 준비하는 한인들의 영주권 취득이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투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투자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감독 그리고 사기 단속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토안보부는 최근 연방관보를 통해 EB-5 프로그램 개편안을 공개하고 60일간의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2년에 제정된 EB-5 개혁 및 청렴성법을 구체화하는 후속 조치로 트럼프 행정부의 전반적인 합법 이민 규제 강화 기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투자이민 계획하신 분들, 투자이민 진행 중이신 분들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예산 삭감으로 종료 예정이었던 서류미 비자, 메디케어 가입자 전면 치과 혜택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상자들은 2027년 7월 1일까지 기존과 동일한 치과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캘리포니아 주의회와 케빈 뉴섬 주지사가 2026-27 회계연도 예산안에 합의하면서 확정됐습니다. 이 수돗물 사태, 한인타운에서 뭐 좀처럼 볼 수 없는 후진국형 수돗물 대장균 소동이 있었죠. LA 한인타운 일부 지역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수돗물 대장균 검출 사태가 이틀 만에 해프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LA 수도전력국은 재검사를 거쳐 수돗물의 안전성이 최종 확인됨에 따라 어제 오후를 기해 한인타운 일부 지역에 내려졌던 수돗물 끓여 마시기 권고를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최종 결과 이번 사태는 상수도 배관망 오염이 아닌 해당 지역의 수질 검사 장비 자체 오염, 그러니까 장비가 오염됐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LADWP 측은 문제가 된 지역의 8개 검사 지점을 대상으로 정밀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틀 연속 주 그리고 연방 기준을 완벽하게 통과했다. 이제 마음 놓고 수돗물을 사용해도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LADWP 직원들은 이 수돗물 끓여 마시기 경고가 내렸던 지역에 생수를 긴급 배달하는 등 여러 가지 조치가 잇따랐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LADWP 장비 오염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밖에 사건 사고 소식 보도국에서 정리해드립니다.
1: 생게브리엘 밸리 인근 210번 고속도로에서 폭행 사태와 함께 추격전과 총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극심한 교통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오늘 새벽 3시쯤 210번 고속도로 동쪽 방향 그랜드 에비뉴 인근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중 비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차량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단속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던 용의 차량은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코비나 지역의 한 주유소까지 추격전을 벌인 끝에 멈추었었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이 용의자를 향해 총격을 가했습니다. 용의자의 정확한 상태나 병원 이송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다친 경찰관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당국은 도주한 용의자가 고속도로 폭행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의 여파로 210번 고속도로 동쪽 방향 전 차선이 전면 통제되면서 극심한 정체가 이어지고 있어 교통당국은 10번 고속도로 등 우회 도로를 이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클레어몬트의 한 놀이방 시설에서 생후 4개월 된 여자아이가 살해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해 유족들이 진상규명과 시설 폐쇄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반쯤 클레어몬트의 한 가정식 놀이방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놀이방 내부에 있던 한 청소년이 생후 4개월 된 영아를 바닥으로 내던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아기는 머리 골절과 전신 타박상 등 심각한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을 거쳐 오렌지 카운티 아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17세 용의자는 자폐증을 앓고 있는 청소년으로 현재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검찰에 의해 살인 혐의로 기소돼 소년원에 수감된 상태입니다. 숨진 아기의 부모는 해당 놀이방이 8세 이하의 영유아만 돌보는 시설임에도 자폐증이 있는 청소년을 들여보냈고 시설 책임자가 자리를 비우거나 방치해 방어 능력이 없는 아기를 위험한 환경에 노출시켰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유족 측은 이번 비극이 놀이방의 명백한 과실과 관리 소홀에서 비롯됐다며 사법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해당 시설의 영구 폐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남가주 일대의 고급 보석상을 돌며 이른바 스매시 앤 그랩 수법으로 수백만 달러어치의 금품을 털어온 조직적 소매 절도단의 총책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롯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절도 행각을 주도한 로드니 앨런 플린트 주니어에게 징역 16년형을 선고하고 피해 업체들의 12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플린트와 공범들은 지난 2023년 4월부터 약 1년간 오렌지와 리버사이드, 샌디에이고 등 남가주 주요 카운티의 보석상 14곳을 습격해 150만 달러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무장관은 이번 판결이 조직적 소매 절도 사건 중 가장 긴 징역형이며 치안과 지역 상권을 위협하는 범죄단의 강력한 경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범행에 가담한 공범 2명은 지난 2024년 10월 혐의를 인정하고 각각 2년에서 4년형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보일하이츠의 대형 냉동창고에서 발생한 화재의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인근 지역 주민들이 시설의 영구 폐쇄를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보일하이츠와 LA 동부 지역 시민단체 연합은 주택가와 불과 몇 미터 거리에 위치한 리니지 로지스틱스 냉동창고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해당 시설의 즉각적인 영구 폐쇄를 촉구했습니다. 수십 년간 이곳에 거주해온 주민들은 창고가 처음 지어질 때부터 반대해왔다고 밝히며 이번 화재로 수천만 파운드의 냉동식품이 썩어가면서 발생하는 악취와 유독물질로 주민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한 주민은 공장 소음과 배기팬 가동 소리를 들으며 자랐다며 부유한 백인 공동체였다면 이런 환경 인종차별적 시설은 허가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주민들은 창고 폐쇄와 함께 철저한 환경 조사, 전면적인 정화 작업, 그리고 주거 구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민들의 건강 우려가 커지자 인근에 임시 이동식 진료소가 설치되기도 했습니다. 창고 운영사인 리니지 측은 시설 폐쇄 요구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전문 보수 업체를 고용해 청소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인근 학교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공기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지속되는 악취와 환경 오염을 직접 겪고 있다며 당국의 신속하고 전면적인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든그로브 경찰서 소속의 현직 경찰관이 경찰 청소년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로 체포돼 직위 해제됐습니다. 가든그로브 경찰에 따르면 올해 32살이 로베르토 마추카 경관은 경찰 치안 활동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익스플로러 프로그램 소속의 한 미성년자 소녀와 부적절한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관련 제보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이튿날인 27일 마추카 경관을 전격 체포했으며 현재 그는 직무에서 배제된 채 행정휴직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가든그로브 경찰청 대변인은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의 안전이 최우선 과제라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 사건을 오렌지 카운티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유명 휴양지인 라구나 비치에서 대규모 오수 유출 사고가 발생해 독립기념일 연휴를 앞두고 해변 일부가 전면 통제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보건국은 어제 라구나 비치의 주송수관 오수 펌프가 고장을 일으키면서 약 2천 갤런에 달하는 오수가 바다로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보건당국은 탈리아 비치 안니타 스트리트 일대를 중심으로 해수 접촉 금지령을 내리고 주민과 관광객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이번 연휴 동안 수질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오염도가 안전 기준치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최소 사흘 이상은 폐쇄 조치가 유지될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해변에 설치된 안내 표지판을 준수하고 입수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인 99렌치 마켓이 중국계가 아닌 직원들을 차별해온 혐의로 연방정부에 고소당했습니다. 연방고용평등위원회는 부에나파크에 본사를 두고 남가주 전역에서 20여 개 매장을 운영 중인 99렌치 마켓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99렌치 마켓은 지난 10년간 비중국계 직원들에게 더 적은 임금을 지급하고 근무 시간을 줄였으며 승진 기회마저 박탈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고용차별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영진을 포함한 일부 비중국계 직원들을 해고한 뒤 그 자리를 중국계 직원으로 교체하기도 했으며 당국은 이러한 행위가 악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자행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켓 모 회사는 모든 직원에게 평등한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어떠한 차별이나 보복 행위도 용납하지 않고 법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가 팰리세이즈와 이튼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캘리포니아주 정부의 산불 구호기금에서 2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받게 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주정부의 기금 마감 시한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약속된 보상금의 극히 일부만 지급됐다는 언론의 지적 이후 나온 것입니다. LA 카운티 시의회에 따르면 이 중 약 1억 4,200만 달러는 향후 강풍 등으로 인한 산불 재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송전선을 지하로 매설하는 작업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또한 산불로 파손된 소화정과 수도 계량기 교체, 엘타디나 시니어 센터 재건 및 파스워스 공원 복구 사업 등에도 추가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이번에 지원되는 자금은 향후 연방재난관리청 FEMA위 보상금이 지급되면 카운티 정부가 주정부에 상환하는 선지급금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상 남가주 소식 정리해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LA 동포사회 1등 신문 미주한국일보. 궁금한 게 있으세요? 라디오 서울 AI 챗봇 나서에게 물어보세요. 라디오 서울 1650.com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 공동 제공입니다. 보도국입니다.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4: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5: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4: 센터 메디컬 그룹
6: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할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2: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6: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2: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바할리.
7: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8: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7: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8: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7: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8: 213-388-7979 213-388-7979
7: 유니굿 프렌드 보험.
9: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0: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9: 선택하세요 품질을.
10: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9: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0: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9: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0: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약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중간선거 최대 관심사, 연방 상원의원 선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내려앉은 여론 지형에서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2년마다 435개 의석을 모두 새로 뽑는 하원과 달리 임기 6년인 상원은 2년마다 약 3분의 1씩 바뀌기 때문에 변화 속도가 더딥니다. 상원의원 100석 중 이번 중간선거 대상은 보궐선거 2곳 포함 35곳입니다. 공화당 현역 지역 22곳, 민주당 13곳입니다. 민주당 13곳을 모두 지키고 4곳을 가져오면 다수당 지위가 바뀝니다. CNN은 여론조사, 모금 실적, 각 주의 정치 환경을 분석해 상원 여대 야소 구도 유지 여부를 가를 경합지로 노스캐롤라이나, 메인, 미시건, 오하이오, 알래스카, 아이오와, 조지아, 뉴햄프셔, 텍사스 이렇게 9곳을 제시했습니다. 경합주로 분류되나 트럼프 대통령이 3차례 대선에서 모두 승리한 노스캐롤라이나에는 이번에 상원 한 석이 파란색으로 바뀔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고 CNN은 꼽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가 급등을 부르는 핵심 정책을 발표하기 직전 주식을 대거 사들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이해 충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상호관세 유예 조치를 발표하기 단 하루 전날 애플을 비롯한 우량주 327개 종목을 한화로 550억 원, 달러로 500만 달러치나 사들였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의 대규모 지분 투자가 발표되기 직전에 인텔과 히토리 업체 주식을 미리 매수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챙긴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 측은 대리인에게 투자를 맡겼기 때문에 관여한 바 없다라고 선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취임 후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해 자산을 처분하거나 백지 신탁했던 관례를 깬 터라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현역 공군 소령이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 계단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돼야 한다고 주장한 뒤 체포됐습니다. 제임스 왓슨 소령은 반 트럼프 시민단체 리무벌 코어리션이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연설한 이후 의회 계단에서 1인 시위를 벌이다 의회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당시 왓슨 소령은 군복을 입고 있었고 연설에서도 본인이 현역 소령 군인임을 밝혔습니다. 그는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와 이란 등 외국에 대한 군사 행동을 명령한 것이 위법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제이드 벤스 부통령이 탄핵, 파면돼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멕시코에서 수입된 오이 선적 트레일러에서 수백만 달러치의 코카인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세관 국경보호국은 텍사스주 파르 국제다리를 통해 입국한 대형 트레일러를 수색한 결과 오이 상자 속에 숨겨진 코카인 112개 패키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통과 당시 마약 탐지견 반응에 이어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트레일러 내부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됐고 적발된 코카인의 무게는 약 300파운드로 시가 370만 달러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네수엘라 강진에 따른 국가 애도 기간에 들어간 가운데 무너진 건물 자리에서 무려 8일을 버틴 40대 경비원이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국제구조대가 70시간의 사투 끝에 골든타임인 72시간을 훌쩍 넘긴 기적의 생환이 이뤄졌습니다. 화이팅입니다.
1: 재난 발생 뒤 구조의 골든타임인 72시간을 훌쩍 넘기고 8일 만에 구조되며 베네수엘라의 희망으로 떠오른 43살 에르난 알베르토 힐 플로레스 씨. 라과이라주 쇼핑센터 경비원으로 일하다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 9m 아래에 갇혔습니다. 경비 초소가 형태를 유지한 덕에 잔해에 깔리지 않았고 내부에 공기층이 형성돼 살 수 있었습니다. 구조대는 나흘 만에 음향 탐지 장비와 레이더를 이용해 신호를 감지한 뒤 생존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칠레와 미국, 엘살바도르, 멕시코 등으로 구성된 국제구조대가 장장 70시간에 걸친 구조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불안정한 건물 구조와 폭우, 여진으로 굴착 통로가 여러 차례 무너졌지만 구조대는 금속 구조물을 절단하며 통로를 확보했습니다. 또 틈새로 수색용 카메라를 투입해 상태를 확인했고 호스와 주사기로 물과 수액을 공급하며 탈수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구조대는 작업 내내 대화를 이어갔고 힐 플로레스 씨는 그림을 그리며 마음의 안정을 찾은 끝에 구조돼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가 애도 기간에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왔지만 국제구조대의 노력이 정부의 부실 대응을 압도하자 비판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 대신 국제비상의료팀의 활동 조율에 나선 유엔은 6톤 이상의 긴급의료 물품을 발송했고 28톤을 더 수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2: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3: H마트 해피 인디펜던스 데이 세일.
4: 세일 중인 바베큐용 삼겹살, 케이타운 직화꼬치, 유기농 옥수수, 킹스포드 차콜까지 바베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3: 여름 보양식 한상 삼계탕과 백숙으로 다가오는 초복 든든하게 몸보신하세요.
4: 한국 포도, 참외, 허니글로우 파인애플, 백천도 등 여름 제철 과일도 시원하게 즐기세요.
3: H마트 단독 판매 신상품 오뚜기 굴진짬뽕을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4: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5: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7: 입학 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8: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9: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8: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9: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8: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9: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10: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11: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0: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11: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12: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0: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자, 16강전에서 빅매치가 성사가 됐습니다. 어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나란히 승리를 거두고 북중미 월드컵 16강전 최고의 빅매치 일단 성사가 됐습니다. 뭐 더 올라갈수록 또 빅매치는 계속 만들어지겠죠. 지난 유럽 네이션스 리그 결승전에서는 포르투갈이 스페인을 꺾고 우승을 했는데 월드컵 맞대결 전적에서는 스페인이 앞서있습니다. 근데 포르투갈 뭐 잘해야 되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은데 그중 하나 또 호날두가 있죠. 호날두가 과연 이번 월드컵을 마치고 은퇴를 할 수 있을지. 어제 포르투갈 선수들 승리를 거둔 뒤에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 와이텐 리포트 전해드린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1: 무적함 대 스페인이 유효슈팅 10대 0으로 오스트리아를 압도하며 3대 0 완승을 거뒀습니다. 오야르사발이 대회 두 번째 멀티골 경기를 했고 손흥민의 옛 동료 페드로 포로도 한 골을 넣었습니다. 오스트리아 슐라거 골키퍼는 6개의 눈부신 선방을 기록했지만 쏟아지는 스페인 공격을 막아내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스페인이 월드컵 토너먼트에서 승리한 것은 지난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이후 처음입니다.
2: Oh, eufórico. Un partidazo. Por fin salió Rodri. Un partidazo.
1: 포르투갈은 크로아티아를 상대로 전반전을 지배했지만 후반전에 페리시치에게 먼저 골을 내줬습니다. 하지만 후반 23분 호날두가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며 동점을 만듭니다. 월드컵 토너먼트에서 나온 호날두의 첫 골입니다.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 하파엘 레앙이 크로스를 받은 하무스가 헤더로 역전골을 터뜨립니다. 크로아티아도 다시 골을 넣었지만 비디오 판독 끝에 옵사이드로 판정되고 경기는 끝났습니다. 포르투갈은 스페인과의 이베리아 더비로 16강 빅매치를 하게 됐습니다. 역대 월드컵 맞대결 전적에서는 스페인이 1승 1무로 앞서 있지만 지난 유럽 네이션스 리그 결승에서는 포르투갈이 승부차기 끝에 스페인을 꺾고 우승했습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0: 어제 경기 후 포르투갈 선수들이 등번호 21번의 포르투갈 국가대표 유니폼을 들고 왔어요. 네. 세상을 떠난 조타 유니폼을 들고 함께 기념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포르투갈 남자 축구대표팀의 승리의 기쁨을 먼저 세상을 떠난 팀 동료와 함께 누렸습니다. 호날두 어제 이 사진 보면 눈물을 참는 모습이 역력하죠. 조타의 장례식에 왜 오지 않았느냐 막 수많은 질타 쏟아졌는데 자기가 가면 장례식에 관심이 모두 자기에게 쏠리기 때문에 눈물을 참고 안 갔다라는 얘기도 한참이 지난 뒤에 호날두 선수 대리인이 직접 밝힌 바 있습니다. 아무튼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빅매치 16강전에서 맞대결 펼쳐지게 됐습니다. 오늘 관심 있는 경기 있죠? 바로 아르헨티나와 카보베르데 간의 경기가 오늘 오후 3시에 열립니다. 그리고 오전 11시부터에는요 호주와 이집트의 경기, 그리고 오후 6시 30분엔 콜롬비아와 가나의 경기를 끝으로 32강전 경기가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자, 홍명보 감독 집은 미국에 있죠. LA에 있습니다. 네,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와이텐입니다.
3: 모자와 마스크를 쓴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이 다시 공항에 나타났습니다. 월드컵을 마치고 귀국한 지 이틀 만입니다. 멕시코 현지에서 선수단 내부 문제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4: 선수들 전체적으로 내부는 없었어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전체적인 내부는 없었어요.
3: 독일 분데스리가 주전인 옌스가 1, 2차전에 나오지 못한 게 내부 규율을 어겼기 때문이라는 추측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5: 사실 그 뭐 옌스 선수 관련해서도
4: 옌스는 어떤 거죠?
5: 뭐 규율을 어겼다 뭐 이런 또 얘기 아니,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그런 거는 없어요.
4: 그런 거 없어요.
5: 뭐 선수 기용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
4: 네, 그런 건 전혀 없어요.
3: 그러면서 할 이야기는 있지만 언젠가 이야기가 잘 나올 거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4: 제가 할 얘기는 있는데 언젠가는 이게 다 얘기가 잘 나올 거예요.
3: 앞서 다른 인터뷰에선 손흥민 벤치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전했습니다. 경기 결과가 그랬을 뿐 처음부터 선수 기용에 어떤 의도가 있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상대인 체코와의 경기에서 손흥민을 빼고 오영규를 넣어 결승골을 넣은 걸 한 예로 들었습니다. 전술 부재란 지적에 대해 감독으로서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홍정 감독이 언제 돌아올지 불투명하지만 국회에서 추진 중인 청문회 자리에서 그가 밝힌 그 이야기가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됩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0: 2026년 7월 3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설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이었습니다. 독립기념일 연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LA 코리아 타운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0: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213-380-0777.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천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1: 남들이 지금은 집 살 때가 아니라고 말할 때 진짜 기회가 찾아옵니다. 빠른 정보가 곧 당신의 자산이 됩니다. 지난해에만 무려 624명이 샬롬센터를 통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셨습니다. 이번 샬롬센터 내 집 마련 정보 박람회에서 저소득 프로그램 16만 1000불에 위시 그랜트 3만 불을 더해 최대 23만 불까지 다운 페이먼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은 물론 첫 주택 구입자에게 3만 5천 불을 지원하는 그린라인 홈 프로그램과 은행 제공 무료 그랜트 정보를 드립니다. 역발상의 지혜로 내 집 마련에 도전할 기회. 7월 18일 토요일 오전 10시 LA 미주 평안교회에서 열리는 주택박람회 예약은 213-380-3700 www.shalomcenter.net입니다.
0: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톤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스탠톤 아울렛에서는 후지로키 마사지 체어 4,999달러짜리 오픈박스를 999달러에,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달러짜리가 998달러, 삼성 비스포크 포도어 대형 냉장고 3,499달러짜리를 오픈 특가 1,877달러, 김채, 풀무원, 김치 냉장고를 오픈 기념 특가로 세일합니다.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 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하며 방문하시는 고객분들에게 푸짐한 경품 잔치의 티켓을 드립니다.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1: 이태리 양복점.

0: 오늘 마지막 세일 뮤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
1: 통증 없는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나음 한의원의 고기현 원장님은 중국 북경중의학대학을 졸업하고 북경동진문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중의사입니다. 나음한 의원은 침, 부항, 추나, 괄사, 골타요법 및 근육관절교정을 통해 구조적 이상을 제거하여 만성통증은 물론 내과 및 신경계 질환을 치료합니다. 주요 진료 과목으로는 만성통증, 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오십견, 비염, 알러지, 갱년기 증후군, 생리통, 불안초조, 불면증, 담적병 등이 있으며 효과적인 한방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험을 환영하는 나음 한의원은 6281 빛이 블러버드 부의 나팍이며 문의는 65735 4000번 65735 4000번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태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 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 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 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0: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2: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3: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 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4: 213-381-2424 213-381-2424
5: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6: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7: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8: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룹으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9: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틱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10: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AM1650
11: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2: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4: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드립니다.
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2: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네, 앞서 이 홍명보 전 감독이 갑자기 출국했다라는 보도 잘 들으셨죠? 자, 홍명보 전 감독이 어제 LA에 조용히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 전 감독이 타고 온 항공사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알아낸 겁니다. 입국장에서 홍 전 감독이 들어오는 걸 보고 알아낸 게 아닙니다. 암만 기자들이 LA에서 입국장에서 기다려도 홍 전 감독의 모습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항공사 관계자들을 통해서 일단 입국 사실은 확인한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왜 홍 전 감독은 귀신처럼 사라졌고 입국자고로 나타나지 않았는지,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홍 전 감독은 어제 오후 LA공항 탐 브래들리 국제선 터미널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온 사람도 수백 명인데 아무도 그를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홍 전 감독은 입국 시에 입국장 일반 통로에서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별도 통로를 이용해서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홍 전 감독이 대체 뭐길래 일반인들 눈에 안 띄게 그렇게 몰래 빠져나갈 수 있는 특별 통로로 빠져나갔을까요? 네, 사실 LA 국제공항에는 VIP 통로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뭐 홍 전 감독이 VIP입니다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LA 공항의 VIP 통로는요, 돈만 내면 유료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LA 공항에 이런 게 있는 이유는 파파라치를 피하라는 유명인들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LA 공항에 이런 게 있는 이유는 파파라치를 피하려는 유명인들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VIP 통로로 몰래 빠져나오는 거를 PS 다이렉트 서비스라고 합니다. 풀 명칭은 Private Suite Direct Service입니다. 그냥 PS 서비스 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여러분도 이용 가능합니다. 이용료는요, 뭐 멤버와 비멤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나뉘긴 하는데, 한 번 이용 시에 멤버인 경우에 가장 싼 게 $1,650, 그리고 가장 비싼 건 비멤버의 $4,950까지 다양합니다. 홍명보 전 감독이 멤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 어떤 서비스를 이용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은 멤버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가장 싼 건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Maybe 4,950불짜리를 이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최종적으로 확인이 좀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비스 회사가 입 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PS 다이렉트 서비스는 항공기에서 내리면 곧바로 차량으로 옮겨 탄 뒤에 입국장을 거치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입국 심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이 PS 다이렉트 서비스를 이용한 입국자들은 일반 터미널을 거치지 않는 소위 백도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뒤로 빼돌린다는 것이죠. 자, 이는 모두 4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항공기 영접입니다. 비행기가 착륙하면 항공기 문 앞에서 그 PS 서비스의 전담 직원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고객을 맞이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전용 차량 이동입니다. 일반 터미널로 들어가는 대신에 대기 중인 이 BMW에 탑승한 뒤에 활주로를 가로질러 PS 전용 터미널로 이동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입국 심사입니다. 그런데 이는 일종의 VIP 개별 입국 심사입니다. 일반 입국장에 줄을 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디 한국 갔다가 LA로 돌아올 때는 긴 줄 섰다가 입국 심사대가 딱 마련되어 있는 그곳에 앞에서 기다렸다가 한 명씩 부르면 우리가 그곳으로 가서 입국 심사를 받죠. 이 서비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PS 서비스 그 터미널 내에 이민세관보호국 공무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PS 터미널 내부에서 빠르고 프라이빗하게 입국 심사와 세관 통관을 마칩니다. 내가 입국 심사대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입국 심사 요원이 나한테 찾아오는 겁니다. 네 번째 단계는 최종 목적지로의 이동입니다. 입국 심사를 간단히 받는 동안 수화물은 직원들이 모두 처리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차량을 타기 전에 수화물을 딱 갖다 줍니다. 고객은 그저 주차장에 대기 중인 차량에 그리고 약속되어 있는 예약되어 있는 그 차량에 탑승해서 최종 목적지로 가면 됩니다. 그 차량에 내 짐들은 이미 다 실려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죠. LA 공항에 굳이 이런 서비스가 있는 이유는 기억하십니까? 제가 두 번 반복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유명인들이 파파라치를 피하기 위해서 LA 공항에 이런 서비스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홍명보 전 감독은 그에게 묻고 싶은 많은 질문을 갖고 있는 많은 멀쩡한 기자들, 그리고 혹시라도 만나게 되면 정말 손흥민 선수 왜 뺐던 거예요? 라고 정말 순진하게 순수하게 묻고 싶은 우리 일반인들을 그저 남의 뒤나 캐고 따라다니는 파파라치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손흥민 선수와 홍명보 전 감독의 갈등이 있었냐 없었냐, 사실 이게 지금 가장 관심거리죠. 네, 알아보겠습니다. 진짜 제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아, 손흥민 같은 월드클래스 선수를 보유하고도 이를 활용하지 않고 전반 내내 벤치에 앉혀놓고 경기를 시작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벤치에 앉혀놓은 그 사건, 이해할 수 없는 경기를 치러서 공부를 사고 있는 홍명보 전 감독,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의 국회의원이 공개한 내용입니다.
0: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과 주장 손흥민 선수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진종호 의원은 믿을 만한 제보자를 통해 확인했다며 라커룸에서 홍 전 감독과 손흥민의 갈등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 의원은 멕시코전이 끝나고 난 뒤 라커룸에서 손흥민이 선수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홍 전 감독이 와서 너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고 물었고 손흥민은 선수들과 경기 관련해서 얘기했다고 답했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진 의원은 홍 전 감독이 그걸 왜 네가 얘기하느냐, 내가 해야지, 다들 나와라고 했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 의원은 이번 사안을 선수 간 내분이 아닌 감독과 일부 선수들의 불화로 봤습니다. 그는 선수 간 내분이 아니라 감독과 일부 선수들의 불화가 부진한 경기력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실제로 홍 전 감독은 2026 북중미 월드컵 A조 조별리그 최종 3차전 남아프리카 공화국전에서 손흥민과 이재성 등 베테랑 선수를 선발 명단에서 제외했습니다. 이 밖에도 대표팀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라커룸 갈등 외에도 북중미 월드컵 기간 인터뷰 보이콧 이후 홍 전 감독이 대표팀 선수단에 언론 인터뷰를 재개하라고 지시했지만 손흥민 등 일부 선수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다만 대한축구협회는 손흥민과 이재성이 홍 전 감독과의 갈등 때문에 선발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 전 감독과 손흥민, 이재성은 32강 진출 실패 뒤 각각 다른 일정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홍 전 감독은 지난달 30일 한국으로 돌아왔고 손흥민과 이재성은 지난 1일 귀국했습니다.

네, 폭염 속에 치루어질 내일 독립기념일 행사 과연 흥행에 성공할까 걱정되는 스토리입니다. 독립 250주년 기념사업 프리덤 250의 핵심 행사인 내일 행사를 앞두고 백악관 내부에서 흥행 실패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백악관 참모들이 내일 워싱턴 내셔널몰에서 진행되는 독립기념일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 연설 때 예상보다 적은 관중이 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난 24일 진행된 트럼프 대통령의 독립기념 행사 개막 연설에 적은 관중이 온 데에 대해서 기대보다 적은 관중이 온 데에 대해서 당시에도 대통령이 크게 분노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백악관 내에서는 지난 24일 대통령의 연설 당시 저조한 관객 문제를 놓고 참모진들 간에 서로 니 탓, 내 탓, 책임 공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측근들은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시험대인데 왜 더 적극적으로 관객을 끌어모으지 못했느냐라면서 서로 말싸움을 심하게 벌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내셔널몰에서 독립 250주년 기념 위대한 미국 50개주 박람회라는 이 박람회, 이게 이미 시작된 지 일주일 넘었는데요. 이 박람회의 흥행 성적도 지금 좋지 않습니다. 50개 주가 모두 전시관을 운영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해서 거의 운영을 포기한 일부 주들이 있습니다. 그 전시관은 텅텅 빈 채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선언입니다. 이런 가운데 특히 내일은 워싱턴 일대에 폭염 여부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 현재 확인해본 결과 워싱턴 DC의 오늘 낮 현재 기온, 지금 이미 워싱턴 DC는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지금 확인해본 결과 현재 기온 101도를 찍었습니다. 폭염 때문에 또 보안 문제 때문에 관람객들에 대한 검색이 강화되고 등등 참석률이 좀 저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무더운 날씨 속에 밤 늦게까지 행사가 이어지고 프라임 타임에 내가 연설할 거야 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 요청에 의해서 밤 9시에 연설이 예정되어 있어서 그 연설이 끝난 후에 불꽃놀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불꽃놀이는 10시 반, 11시쯤 돼야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밤 늦게까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서 백악관은 참석이 좀 저조할 것을 걱정해서 아예 무대 바로 앞에 있는 VIP 관람 구역을 무료 입장권 소지자들도 들어와서 앉을 수 있도록 아예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자, 과연 내일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 더위 속에 쓰러지는 사람도 없고 해야 할 거고요. 또 행사 자체도 미국의 독립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정말 의미 있는 행사가 되어야 할 텐데, 아무튼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도 걱정, 또 많이 안 오면 많이 안 온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격노할 것이 걱정,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입니다.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와 NFL 선수 트래비스 케이시의 비밀 결혼식이 임박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약 2,600만 달러를 기부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뉴욕 푸드뱅크, 로드 아일랜드 커뮤니티 푸드뱅크, 미주리 캔사스시티 어린이 병원 등에 기부했습니다. 캔사스시티는 케이시의 NFL 팀 연고지며 펜실베니아는 스위프트의 출생지입니다. 그리고 내쉬빌은 스위프트가 음악 활동을 시작한 곳이며 LA는 그가 주로 머무는 지역입니다. 이외에도 전국 단위 단체 중 기부를 받은 곳은 돌리 파튼 이미지네이션 도서관, 피딩 아메리카 등입니다. 각 기관에 전달된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 총 2,6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편 기부금을 받은 시티 하비스트 측은 이번 기부는 뉴욕에 보내는 연서라며 연방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뉴욕 푸드뱅크 방문자 수가 최고 수준에 다다른 중차대한 시기에 이뤄졌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스위프트는 앞서도 세계 순회 공연 에라스투어 직전에 푸드뱅크에 수백만 달러를 기부한 바 있습니다. 켈시도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는 등 두 사람은 이전부터 사회 공헌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이어서 must read,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아서 전국적으로 7,220만 명이 여행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한 번 역대 최대 기록이 경신될 전망입니다. AAA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동안 집에서 50마일 이상 이동하는 여행객이 지난해보다 약 30만 명 늘어난 7,2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남가주 역시 대규모 이동이 예상됩니다. AAA에 따르면 남가주 지역에서는 약 550만 명이 독립기념일 연휴 동안 50마일 이상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행객 대부분은 자동차를 이용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여행객의 약 85%에 해당하는 6,100만 명이 차량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독립기념일 주간 동안에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하는 여행객은 580만 명 이상으로 지난해보다 소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LA 국제공항은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인 오는 8일까지 200만 명이 넘는 승객이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하루에만 약 22만 명이 도착 또는 출발할 것으로 전망이 돼서 연휴 기간 가장 붐비는 날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투자이민 EB-5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이민을 준비하는 한인들의 영주권 취득이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투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감독과 사기 단속 권한을 정부에게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큰 변화는 부실기업 투자 방식의 폐지입니다. 기존에는 경영난을 겪는 기업에 투자해서 기존 일자리를 유지하는 방식으로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신규 일자리 창출이 원칙이 됩니다. 특히 투자금의 출처에 대한 심사가 대폭 강화됩니다. 최근 투자이민 자금으로 암호화폐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정부는 암호화폐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되 자금의 취득과 이동 과정이 모두 합법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했습니다. 투자자는 가상자산 계좌 소유 내역, 또 거래 기록, 세금 보고 자료, 현금화 과정 등을 상세히 제출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EB-5 투자 이민이라는 것은 외국인이 미국 기업이나 개발 사업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고 최소 10명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투자금은 일반 지역의 경우에 105만 달러, 또 고실업 지역이나 농촌 또는 사회 기반 시설 프로젝트는 80만 달러 이상이면 됩니다. 타운 내 이민법 전문 이경희 변호사는 강력한 감독은 필요하지만 전문성과 효율성은 갖춘 집행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라며 승인 지연이나 과도한 규제는 투자자금 유입을 막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이번 개편은 한인 투자 이민 희망자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이 횡단보도 주변 불법 주차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면서 한인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처럼 보여도 횡단보도와의 거리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가까우면 $63의 주차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표시된 횡단보도는 물론 표시가 없는 횡단보도라도 차량은 횡단보도 진입 방향 기준 20피트 이내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보도 확장이 설치된 횡단보도라도 제한 거리가 15피트입니다. 일반적으로 횡단보도와 20피트 정도 떨어져야 주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운전자들이 가장 혼동하기 쉬운 부분은 연석이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지 않아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빨간색으로 주차 금지 구역을 의미했지만 앞으로는 이와 관계없이 횡단보도와 15피트 거리만으로 즉 15피트 또는 최대한 20피트 이상 떨어져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반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국 250주년 독립기념일을 축하하는 불꽃놀이 행사가 남가주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LA 다저스는 내일 샌디에고 파드레스와의 홈경기 종료 후 특별 불꽃놀이를 선사합니다. 내일 입장객에게는 기념주화 또는 피크닉 담요 등의 특별 기념품이 제공됩니다. 한편 플러튼 씨는 내일 다운타운 플러튼 플라자에서 아침 9시부터 정오까지 이색적인 카쇼를 개최하며 축제를 시작합니다.
또 라크레센터의 경우에 내일 크레센터 밸리 하이스쿨에서 독립기념일을 기념하는 가족 친화적인 지역 축제를 벌입니다. 내일 오후 4시부터 시작해서 라이브 음악과 푸드트럭이 운영되며 분위기를 돋구게 됩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는 일몰 직후에는 본격적인 불꽃놀이가 시작됩니다. 티켓은 사전 예매 시에 9달러, 당일 내일 현장 구매는 10달러입니다. 이후 오후 5시부터는 라이브 공연과 각종 콘테스트가 무대를 채우며 밤 9시 정각에 터지는 불꽃놀이로 라크레센터의 축제가 마감됩니다. 세리토스 시는 내일 세리토스 시빅 센터에서 제53회 자유의 종소리 축제를 엽니다. 오후 4시부터 푸드트럭과 게임 부스, 놀이기구 등이 운영되며 시민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밤 9시에는 역시 불꽃놀이가 시작됩니다. 독립기념일이 토요일과 겹치면서 이제 오늘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돼서 주요 공공기관과 금융기관들이 문을 닫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각 학교와 우체국, 도서관, 연방정부기관, 연방법원 등이 하루 휴무에 들어갑니다. 연방우정국 USPS는 오늘과 내일 모두 우편 배달과 창고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UPS의 경우에는 오늘은 정상 운영하고 내일만 배송을 하지 않습니다. FedEx는 오늘 단축 운영을 하며 내일은 배송하지 않습니다. 한인은행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은행들의 경우에 오늘은 정상 영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 평소 토요일에 문을 여는 은행 지점들의 경우는 내일 영업하지 않습니다. 미국 내 한국 공관과 관련 기관들도 오늘 하루 문을 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0: 부당침뜸의 명가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침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1: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0: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4: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5: 우와, 싸다, 정말 싸다.
4: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5: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4: 진짜 감쪽 같네.
5: 역시 벤트웨이야.
4: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5: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0: 성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주름이 맛있는 소반식당.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LA 코리아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 투어.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 트럼프 행정부가 출생 자동 시민권 제도가 합헌이다라는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보란 듯이 불체자 단속을 다시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며칠 만에 만여 명을 무더기로 체포했습니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단속국은 최근 단 며칠 만에 만 명 이상을 불법 이민자로 체포 구속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이스는 지난해 대규모 도시 단속 작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대대적인 홍보 없이 그저 일일 체포 건수를 갑자기 두 배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이로 인해 이민자 사회에 또다시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급작스러운 대규모 단속 작전은 체포율을 높이라라는 ICE 내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 관계자들의 언급에 따르면 ICE 수뇌부는 최근 고위 간부들에게 불법 이민자들을 체포하는 데 ICE 요원들의 역량을 더욱 집중하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ICE 요원들은 이민당국 신고, 교통 검문, 길거리에서 불법 이민자 체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불법 이민 혐의자 이 체포 건수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하루에 그저 1,000명 정도 수준이었는데 최근 며칠 사이에 이게 하루에 2,000명 이상으로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아이스 관계자들은 백악관이 체포 건수 증대를 원한다라는 통보를 받았으며 1일 최소 2,000명 이상의 체포가 목표다라는 새로운 목표 기준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출생 자동 시민권 중단을 위한 행정명령이 대법원에서 기각된 직후 이 같은 불체자 단속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판매하는 좌파한테는 그야말로 없는 게 없다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중 이런저런 사업으로 막대한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수익 사업의 아이템 중에는 성경, 향수, 시계, 인형, 금괴, 부동산, 심지어 가상화폐까지 그야말로 없는 게 없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윤리청에 제출한 재산 공개 보고서에서 작년에 22억 달러가 넘는 소득을 올렸다라고 신고했습니다. 이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기 전인 2024년에 신고했던 6억 달러 소득보다 무려 16억 달러 이상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두 번째 임기를 하면서 즉 대통령에 재임하면서 1년에 16억 달러 이상 돈을 벌었다라는 것입니다. 대통령 월급이 아니라 사적으로 돈을 벌었다라는 것입니다. 보고서 분량이 무려 900페이지가 넘을 정도로 다양한 수입원이 총망라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자산 업계에 우호적인 정책을 펴온 가운데 관련 사업으로만 14억 달러가량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외에도 부동산과 라이센스 사업, 또 각종 브랜드 상품 판매 등으로 상당한 수입을 올렸습니다. 우선 자신의 이름을 내건 이른바 트럼프 굿즈로 수백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그 안에는 인형, 신발 등등 다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홍보한 성경책으로는 20만 8천 달러를 벌었고 화보 세이브 아메리카로 180만 달러, 트럼프 브랜드 운동화와 향수로 6만 7천 달러 등을 벌었습니다. 아메리카 이글이라는 한정판 기타도 핵심 지지층인 마가 성향 음악가들의 구매로 그의 재정에 아주 작지만 3만 6천 달러를 보탰습니다. 바꿔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기타도 만들어서 팔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과거 영화와 TV쇼 출연 이력이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에 배우 노조로부터 8만 6천 달러의 연금도 받았습니다. 지난 1992년에 개봉한 영화 나 홀로 집에 2 뉴욕을 헤매다라는 영화에서 주인공 케빈에게 길을 알려주는 행인으로 잠깐 이 까메오 출연한 데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심지어 언론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통해서 얻은 배상금은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숫자였습니다. 언론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그 언론사들로부터 받은 배상금은 무려 8,650만 달러를 벌었다라고 스스로 신고했습니다. 자, 부동산 사업 역시 여전히 핵심 수입원이었습니다. 플로리다 골프 리조트인 트럼프 내셔널 골프장에서 1억 2,200만 달러, 회원제 리조트인 마로라고에서 7,700만 달러의 수입을 기록했습니다. 자신이 마로라고에 주말마다 가서 기거하면서 온갖 언론에 마로라고라는 이름이 매일 나오는 소위 돈 안 드는 홍보를 하면서 마로라고 멤버십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멤버십은 20만 달러였습니다. 20만 달러. 웬만하면 이 멤버십 살 수 있죠. 우리 한인 중에서도 20만 달러 정도라면 살만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된 후에 이 멤버십 가격을 한 번에 100만 달러로 올려버렸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서 일축했습니다. 백악관은 대통령과 그의 가족은 이해충돌에 관여한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으며 앞으로도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0: 최근 한인타운 일부 지역의 수돗물에서 대장균이 검사돼서 이 물을 끓여 먹으라는 경보가 발령되었다는 소식. 이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글쎄요. 일단 유사 이래 인류와 함께 지내온 대장균입니다. 이미 사람의 대장에 완전히 적응된 상태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자신에게도 손해라는 것을 아는 대장균은 사람의 몸에 그렇게 큰 해를 일으키진 않습니다. 사람의 몸도 대장균과 함께 사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이익이 되는 상태로 적응되어 왔기 때문에요. 어쩌면 사람의 몸과 대장균은 공생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자, 공생이란 공존하는 것이 서로 도움이 되는 상태를 가리키지요. 마시는 물에서 대장균이 발견되면, 하지만 매스컴에서는 크게 다릅니다. 대장균 자체가 위험해서가 아니라요. 대장균이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이 대장균이 아닌 다른 병원성 세균이 감염됐을 가능성을 내포하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정상균 무리로 존재하는 대장균은 병을 거의 일으키지 않는다고 하죠. 하지만 이 창자에 구멍이 뚫려 복강 내로 세균이 들어가기라도 한다면 기외 감염을 유발합니다. 즉 평소에 비병원성이었던 세균이 병을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대장균은 폐혈증 환자에게서 많이 발견되고 있고요. 요로 감염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대장균이 살고 있는 대장, 큰 창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바로 물을 흡수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바이타민을 흡수하기도 하고 배출되기 전까지 대변을 저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장에서 흡수되는 바이타민은 음식으로 섭취한 것이 아니고요. 바로 대장에 사는 세균에 의해서 합성된 것입니다. 대장균이 합성할 수 있는 바이타민 K, 바이타민 B, 바이오틴 등인데요. 대장에서 수시로 생성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음식으로 섭취하지 않는다고 해도 결핍증이 생기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어쨌든 이번에 일부 지역이지만 물을 끓여 먹으라는 경보까지 발동이 됐으니 평소에 물 드시는 거는 잘 관리하고 계시죠? 또 야채나 과일 씻는 물도 조금 조심하실 필요 있고, 입 안에 들어오는 양치질할 때 물도 조금은 신경 쓰시는 것 정도로 예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 불안하시다면 수질 관련 문의나 가정 내 수질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LADWP 1800 다이얼 DWP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2: Air.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3: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4: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3: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4: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3: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4: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glendalekia.com.
5: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6: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7: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8: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7: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9: 213-383-3838 213-383-3838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3100 윌시어 매장이 7월 25일 문을 닫습니다.
10: 1985년 오픈한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윌셔 시대를 마감합니다.
9: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0: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반값 세일 한 벌 799불.
9: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00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10: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 업투 75% 세일.
9: 7월 25일에 문을 닫는 3100일쇼 이태리 패션타운의 마지막 세일.
10: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
0: 성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1: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구 프렌드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2: 네, 미국과 평화 협상을 벌이던 이란 핵심 협상가들을 이스라엘이 암살하려 했다. 라는 이 충격적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랬다거나 그런 뭐 카더라가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이 그들을 암살하려 했다라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 외교적인 해결을 원하고 있는 미국과 이란 정권의 붕괴를 노리고 있는 이스라엘, 이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의 동맹 균열이 이 사건 때문에 좀 깨질 것 같습니다.
13: 뉴욕타임스는 지난 4월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당시 미국 행정부에 비상이 걸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협상 대표인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과 모하마드 갈리바프 국회의장을 암살 명단에 올렸다는 첩보가 입수됐습니다. 미국은 암살 작전이 현실화될 경우 어렵게 시작된 평화 협상이 깨지고 전면전이 재개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이에 제3국을 통해 이란 측에 이스라엘의 타격 가능성을 경고하는 이례적인 조치까지 취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 미국 부통령과의 회담을 마치고 귀국하던 이란 대표단 비행기는 이스라엘의 공격 첩보를 받았습니다. 결국 비행기는 국경 근처 공항에 긴급 착륙했고 대표단은 8시간 동안 육로로 도피하듯 귀국해야 했습니다. 이 사태는 전쟁의 끝을 바라보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목표가 완전히 엇갈리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14: Well, I'll tell you the primary urgency. I said this, it wasn't covered properly, but the primary urgency is that we can't let Iran have a nuclear weapon.
15: זה אומר שאנחנו לא נותנים לצבא של טרוריסטים לשבת לנו על הגבול. ואנחנו מרחיקים אותם. זה מה שאתם עושים. ומשמידים את כל מה שמעל הקרקע ותת הקרקע ששירת אותם כ...
13: 조기 휴전을 원하는 미국과 달리 이스라엘은 이란 정권의 완전한 붕괴와 대리 세력 괴멸만을 원합니다. 이런 암살 위협 속에서도 이란 협상팀은 회담을 이어가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을 골자로 하는 기본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합의가 이란의 재건 자금만 쥐어주는 재앙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밀어붙이는 미국과 이를 저지하려는 이스라엘의 갈등 속에 중동의 위태로운 줄타기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12: 네, 중국 자동차는 그저 값싼 차인가? 아니면 합리적인 가격에 괜찮은 차인가?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자동차의 본고장 유럽에서 중국차가 싸구려 몹쓸 차라는 이미지를 벗고 유럽 시장의 판도를 지금 뒤흔들고 있습니다. 첨단 기능과 싼 가격으로 무장한 중국 자동차가 45%의 관세를 때려맞고도 더 싸게 판매되면서 지난 5월 유럽에서 일본차를 뛰어넘는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지난 5월 유럽 주요 31개국에서 중국의 상하이 자동차를 비롯해 BYD, 지리그룹, 중국계 신차 판매량 등은 총 13만 8,400여 대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일본차는 13만 400여 대로 중국차에 8천여 대나 밀렸습니다. 유럽에서 월 판매량이 중국이 일본을 제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차의 유럽 진출이 본격화된 지 4년 만에 대격변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주목할 점은 유럽에서 중국차는 최고 45%의 관세가 부과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45%의 관세를 내고도 유럽차보다 중국차가 더 저렴한 상황입니다. 물론 가격 대비 품질도 생각보다 괜찮다, 좋다라는 평이 나오면서 유럽 브랜드들이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은 중국 자동차 업체들은 현재 유럽에서 고전 중에 있는 르노 그리고 닛산 등의 현지 공장을 아예 사들여서 현지 생산을 하면서 관세를 피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라면서 그렇게 중국산 자동차가 관세까지 피할 경우에 즉 현지 생산하기 때문에 관세를 낼 필요가 없게 될 경우에 유럽 자동차들이 중국 자동차와의 경쟁은 앞으로 더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1990년대 한국 부동산 시장 같은 뉴저지주 부동산 시장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뉴저지주에서는 최근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바이어들이 매매 가격에 수만 달러씩 얹어서 집을 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 메이플 우드의 한 주택은 매매 가격보다 무려 30% 높은 가격이 팔렸습니다. 또한 인근 사우스 오렌지의 주택은 가격보다 33% 더 비싸게 매매됐습니다. 주택 가격이 높아서 사들이지 못한 이 실수요자들은 중심가에서 더 먼 동네로 밀려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밀린 수요가 경기도로 흘러가는 이 한국의 모습과 판박입니다. 원인은 주택 매물이 수요에 비해서 턱없이 적다라는 점이 꼽히고 있습니다. 인구 2만 5천 명의 메이플 우드에서 시장에 나온 집은 수십 채에 불과합니다. 이 지역 부동산 에이전트들은 매물이 매우 제한적이고 매수자가 많은 만큼 현재 웃돈을 얹어줘야 살 수 있는 상황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바이어들은 어느 정도 입찰 경쟁을 예상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맨하탄 주변에 벽을 쌓지 않는 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뉴욕 맨하탄에서 못 버티는 사람들이 뉴저지로 밀려오고 있기 때문에 맨하탄에 벽을 쌓아서 그들이 뉴저지로 못 오게 막지 않는 한 뉴저지의 연쇄 가격 상승을 막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뉴저지는 미국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주입니다. 신규 주택 공급이 대규모 개발보다는 그런데 기존 부지를 그저 쪼개서 집을 겨우 하나 더 짓는 그런 방식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조만간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도 크지 않아서 바이어들은 갈수록 줄어드는 매물을 놓고 이제 급한 마음에 계속 웃돈을 주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누구나 선호하는 지역의 수요가 늘어나지만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서 집값이 뛰는 흐름은 한국, 특히 서울의 현상과 매우 흡사합니다. 서울에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 근교로 밀려나는 현상과 매우 흡사합니다. 이어서 트럼프와 교황이 불을 붙였나? 종교 관심 급등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미국에서 종교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남성 청년층이 최근 크게 늘고 있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명확한 원인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젊은 남성 세대의 보수화와 기독교의 보수화가 맞물리면서 이 같은 현상이 생기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갤럽이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18세에서 29세 사이 소위 젊은 남성 중에 종교가 내 삶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답한 비율은 42%로 2년 전 28%에 비해서 크게 늘었습니다. 또 같은 연령대의 여성은 같은 기간 동안 30%를 조금 넘는 수준에서 오히려 29%로 소폭 하락했는데 젊은 남성은 반대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갤럽이 수십 년간 시행한 이 미국인의 종교 조사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종교적이다라는 경향이 일관되게 나왔는데 이번에 젊은 세대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종교적이다라는 역전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뉴욕타임즈는 1950년대부터 종교 연구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고 확고했던 발견 중에 하나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종교적인 것이다 라는 것이라며 역전된 이 성별 격차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각지의 교회와 성당에서는 최근 젊은 남성 교인이 급증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젊은 남성들이 종교를 중요하게 여기게 된 이유를 놓고서는 미국 언론도 확실한 원인을 짚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즈는 성별 격차가 커지는 이유는 복잡하지만 정치적 성향의 분열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라면서 특히 기독교의 정체성은 점점 더 우파 성향과 연결되고 있다. 아마도 그것이 젊은 남성과 연결되는 것과의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조심스럽게 진단했습니다.
16: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17: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16: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17: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16: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수 코치. 714-742-485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18: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19: 엄마 집밥이 최고지.
18: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19: 엄마가 해준 응대구조림에,
18: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19: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18: 밥 한 그릇 더요.
20: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18: 웨스턴 도마 칼국수.
20: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18: 우리 엄마 최고. 투고되죠.
20: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0: 213838899 213838899.
1: 꽃게 판매 10만 개 돌파, 온달 23주년 23% 할인 이벤트.
2: 고객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온달 개업 23주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1: 7월 한 달간 매콤하고 푸짐한 아구찜 23% 할인,
2: 모든 테이블에 고소한 평양식 녹두빈대떡 무료 서비스와 간장게장 꽃게탕 아구찜 영포 수제비도 사랑받는 메뉴.
1: 예약은 213-382-8844 213-382-8844 팔가와 캔모 코너 온달 23주년 아구찜 23% 할인 이벤트.
3: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4: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3: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4: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3: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5: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6: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구 프렌드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5: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7: 챗GPT를 운영하는 기업 OpenAI가 트럼프 행정부의 지분 5%, 회사의 지분 5%를 넘기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샘 올트먼 OpenAI CEO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 등과 이 문제를 실제로 논의했다라는 것입니다. 올트먼은 AI로 창출된 이익을 국민과 나누는 최선의 방법이 재정적 지분을 정부와 나누는 것이다. 재정적 지분을 정부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초기 회의에서 5% 규모의 지분을 제안했다라고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오픈 AI의 3월 기업 가치는 8,520억 달러로 추산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5%의 회사 지분 가치라면 약 426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 426억 달러에 달하는 현재의 가치를 5%를 뚝 껴서 연방정부에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안의 골자는 오픈 AI가 지분을 정부에 제공해서 공공자산 펀드를 조성하고 이 펀드가 장기 분산 자산에 투자해서 그 수익을 국민에게 직접 배분해 주는 방식입니다. 알래스카에서 석유 기업들의 수익으로 주민들에게 매년 배당금을 지급하는 알래스카 영국 기금과 매우 유사한 모델입니다. 자, 그럼 오픈 AI는 왜 자기 회사의 지분을 정부에 주겠다라고 하는 걸까요? 네. 정부의 지분을 제공하는 것은 정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AI가 창출하는 부를 대중과 공유함으로써 정치적 반발을 완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단지 투자 수익을 내서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그저 유일한 목적이다라면 굳이 정부에 제공할 필요도 없이 본인들이 매년 5%의 수익을 국민들과 나누겠다라고 하고 기금을 만들면 될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아예 지분의 5%, 회사 지분 5%를 정부에게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 결국은 정치적인 선택이다라는 분석입니다. 회사의 안정을 위해서 회사 주식을 정부에게 갖다 바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나토에 미국이 돈을 제일 많이 내는데도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또다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4년부터 2025년까지 미국이 9,990억 달러를 쓴 데에 비해서 영국은 905달러, 프랑스는 665달러, 이탈리아는 488억 달러를 썼으며 독일 등 다른 회원국들은 이보다도 한참 적은 돈을 쓰고 있다라며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수치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자료 제시나 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애플이 내년 상반기까지 최소 5개 모델의 새로운 아이폰을 선보일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더블 아이폰 생산도 확대하고 심지어 중국산 부품 구매도 검토하면서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애플은 각 부품 공급 업체들에게 올해 안에 폴더블 아이폰만 약 1,000만 대 이상 생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기존 예상치인 최고 800만 대에서 상향 조정된 규모입니다. 이런 가운데 주목할 만한 상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애플이 중국산 부품을 사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중국 판매용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중국 메모리 업체인 창신 테크놀로지로부터 부품을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를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지만 가격 상승 때문에 결국 중국산 부품을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 업체들은 연방정부의 제재 대상에 올라있기 때문에 과연 애플이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지 정치적인 부담은 남아있습니다.
8: 홈쇼핑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9: 홈쇼핑월드 들어가세요.
10: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11: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10: 장례비는요?
11: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10: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11: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12: 매월 500달러 이상 절약의 기회, 용자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13: 재용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용자 비용도 없습니다.
12: 주택 용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용자, 비즈니스 용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13: 용자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14: 99세까지 팔팔하게

0: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1: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2: 안녕하세요. 리웨이 펀딩 대표 브라이언 주입니다. 오늘은 복잡한 수입 증명 없이 간단히 융자받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영업자의 경우입니다. 1년치 은행 스테이트먼트만 가지고 융자가 가능합니다. 매상은 충분한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컴택스가 부족하실 경우, 만약 비즈니스 구좌에 입금이 많이 되신다면 융자은행은 이를 수입으로 인정하여 융자가 쉽게 나옵니다. 다음은 직장에 다니는 경우입니다. W2 없이 재직 증명만으로도 융자가 가능합니다. 직장에 오래 다니셨고 회사 사정상 실제 수입은 많은데 증명이 어려울 경우 이 방법으로 융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입 증명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 독립기념일이어서 대체 공휴일인 오늘 잘들 쉬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독립기념 행사가 있을 워싱턴 DC는 100도를 육박하는 폭염이어서 좀 걱정입니다. 반면에 이곳 LA는 오늘 83도, 내일 82도, 일요일 84도 아주 좋습니다. The green green grass of home. 자, 날씨 천국 캘리포니아의 하늘을 오늘 만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스토리 뉴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송봉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화려한 불꽃놀이와 바베큐 향기로 가득한 7월 4일 독립기념일 연휴 시작. Oh, thank God it's Friday. 금요일 아침 탱자 미오 탱자 인사 올립니다. 다들 멋진 휴일 계획 세우셨나요? 독립을 기념하는 오늘 저는 문득 이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당신은 당신과 똑같이 생기고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들만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네요. 바로 디즈니 영화 포카혼타스에서 아메리카의 원주민 공주 포카혼타스가 이 백인 영국인 탐험가 존 스미스에게 한 말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진짜 힘은요, 서로 다른 빛깔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조화를 이룰 때 나오죠. 오늘만큼은 익숙한 내 편을 넘어서 우리 곁에 모든 이웃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넓은 마음의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독립기념 특집방송으로 꾸며지는 오늘 첫 곡은요, 가사를 한번 음미해서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Colors of the Wind. 이 바람에요 색깔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영화 포카혼타스에서 주디 쿤이 부르는 주제곡 Colors of the Wind.

0: 아, 오늘 바람이 어떻습니까? LA의 바람은 오늘 왠지 요즘은 바람이 너무 선선해가지고요. 아니, 북극에 그 바람이 여기까지 내려오나 싶을 정도로 선선하지요. 아, 오늘 흐린 날씨를 보이다가 갑자기 10시 탱자님 딱요 시간에 고음 비음 장렬하자마자 햇살이 쫙 비추기 시작했어요 하시면서 럭키비키님께서 제가 오늘 약간 비음이 있죠? 네. 어제 너무 반가운 선배님들이 두 분이나 저쪽 남쪽 나라에서 올라오셔가지고요. 아, 운동 가다가 잠깐 얼굴만 뵙고 인사할게요 이래가지고 인사해놓고는 그냥 마구 달려가지고 어머 비음이 아 산에 열심히 가시는 분 계시나 봐요. 우리 제니 김 씨, 탱자 씨, 제가 개인적으로 탱자 씨찐 팬인데요. 방송에서 들었어요. 산행을 좋아하신다고요. 요즘도 산에 가시나요? 저는 클로바 산악회라고 토요일에 가는 데가 있어요. 아, 감히 제가 탱자 씨 초대하고 싶어서요. 한이타운 갤러리아 마켓 앞에서 버스를 출발한다고 하십니다. 주로 여기는 80대, 70대, 60대, 50대 30명 정도 출발해요 하셨어요. 와, 80대 우리 언니 오빠들께서 너무 좋아요. 아, 그러시면서 활기찬 방송 들으면서 기분이 다운되었다가도 업이 된다고 긍정적인 것도 좋고 마음이 따스하고 인간적인 모습이 좋다고 하셨어요. 어머나 진짜 오늘 제가 인간적으로 그렇습니다. 오늘 독립기념일이죠. 내일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행 계획도 하셨을 테고 손꼽아서 이날 연휴가 오늘부터 시작되잖아요.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여행을 떠나시는 분도 계시고 오랜만에 집에서 달콤한 휴식을 계획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번에는 그 화려하게 불꽃놀이도 하지만요. 드론 쇼가 여기저기서 펼쳐지는 것 같아요. 불 날까 이래가지고 뻥뻥하는 것보다 드론으로 하자 해서 다운타운에서도 드론 쇼가 펼쳐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말 그대로 여러분께 재충전의 시간이 되는 그런 주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독립기념일은 미국 역사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이정표가 되는 날입니다. 250주년이나 됐어요. 250이라는 숫자 요즘 거리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영국의 통치로부터 벗어나서 미국이 독립을 선언한 지 벌써 250년이나 됐습니다. 여러분은 미국에 오신 지몇 년이 되셨나요? 미국에 와서 괜히 가슴이 그냥 찡하고 어머 나 미국에 온지 잘했어. 아우, 미국아 고맙다. 이렇게 느낄 때가 언제셨나요? 처음 미국에 오셨을 때, 충격을 받죠. 문화 충격. 저는 세상에 콜라 컵이 이렇게 커? 스몰 시켰는데도 이렇게 크다니 이거 언제 다 마실까 했는데 사실 지금은 뭐 그냥 익숙해져서 다 마시고요. 처음 그 미국에 도착한 다음 날, 뉴욕의 차이나타운에 내렸어요. 엘머스트에서. 지하철 타고 차이나타운에 내렸는데 거기서부터 브로드웨이를 따라서 한60 스트리트를 걸은 것 같아요. 센트럴 파크에 가서 그 중간에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어떡하지? 했는데 세상에 뉴욕에는 많은 델리 그로서리가 있습니다. 맨하탄에도 많죠. 근데 그 델리 그로서리를 거의 다 한국분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다도 원래 그 손님들한테는 화장실이 오픈되지 않아요. 하지만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어머 아저씨 화장실이 뭐 이랬더니 얼른 들어가시라고. 그래서요. 야, 미국 여기 잘했구나. 그리고 이런 요소에서의 예, 우리 한국 분들이 일하고 계셔서 이렇게 화장실도 쓰고 너무너무 복 받았다라고 정말 감사해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베글이라는 빵에다가 크림치즈를 얹어서 그걸 센트럴 파크 가서 먹는데요. 아니, 이렇게 맛있는 게 있다니. 야, 너무 감사하다. 이러면서 저는 그때 미국에 오길 진짜 잘했다는 생각을 바로 미국 도착하자 다음 날에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오늘 독립 기념일 특집을 맞아서 여러분이 미국에서 생활하시면서 독립을 맞이하기까지 그리고 첫 월급은 어디서 받으셨나요? 또 일하시다가 영어가 안 돼서 응? 눈물 났던 일, 또 에피소드도 많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뉴욕에 그 큐가든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그 코트가 있습니다. 코트에 일하는 분들이 제가 마침 아르바이트를 하던 그 델리 가게에 많이 오셨어요. 근데 거기서 뭐 영어도 안 되죠. 뭐 그래가지고 짧게 어떤 분이 맨날 그 티 위드 레몬, 뭐 티 위드 허니 이렇게 주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맨날 허니를 넣어서 하는데 그날따라 허니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 허니인데, 그래서 내가 영어를 짧게 얘기했죠. 허니? 마치 꿀 넣을 거야? 허니? 그랬더니 막 다 웃는 거예요. 내가 뭐 자기를 뭐 허니라고 불렀다나 어쨌다나 그 기억이 나네요. 아 정말. 그리고 괜히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죠. 그 캐셔를 보다 보면 막 그래가지고 옆에 그 친구랑 막 싸우고 이래서 그 순간을 어떻게 넘겨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동동 구르면서 눈물도 찔끔 흘렸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민 생활 얘기, 미국에 처음에 왔을 때, 그리고 미국에서 사는 게 너무 다행이다, 감사하다, 그리고 주변에 존경할 만한 그런 선배님들, 또 이런 게 바로 미국인의 모습이지, 그런 이웃의 모습 이야기도 함께 나누셔도 좋고요. 여러분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진짜 얼떨떨했던 그런 얘기도 좋습니다. 잠시 후 탱잔 뮤직극장과 함께 오늘 스튜디오 한라인 확장 열려 있어요. 213-531-2291 135가 아니고 거꾸로 531 홀수죠. 531 그리고 22 두리두리 91 91 뭔가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를 구한다. 2291 영어랑 한국말이랑 마구 섞어서요. 가끔 전화번호 어떻게 되세요? 이러면 저처럼 2291 2291 네, 531-2291로 함께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제 티셔츠가 너무 이뻐요. 다정님 들어오셨네요. 오늘 제가 이게 진짜 성조기가 그려져 있는 오늘 니트 티셔츠를 입었는데 어머 잘 어울리신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미국 온 지가 39년 되셨어요. 우리 TKR님. 저는 이제 34년 됐네요. 와, 너무 빠르죠. 럭키비키님, 그리고 우리 TKR님도 빨리 건강해지시고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RS1650 카톡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미국 와서 정말 고향 생각나고 이러는데 어느 날 이 노래를 들었더니 그냥 김치 먹은 것처럼 내 마음의 위로가 됐던, 그 시절 가장 힘들었을 때 들었던 노래 신청도 좋습니다. 오늘은 1부, 2부 우리 소중한 광고주님이 안 계시고 오늘 프리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싶습니다. 라디오 서울 1650.com으로 들어오시면요. 보이는 라디오 클릭하시면 저의 예쁜 성조기 티셔츠도 함께 보시면서 또 좋은 마음 따뜻한 이웃들이 여기 모여 있거든요. 여기서 함께 얘기도 나누시고 그러면 너무 좋겠습니다.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육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네 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 사고, 화상 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3: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4: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5: 건강하세요.
3: 센터 메디컬 그룹.
6: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7: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6: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7: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8: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9: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8: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9: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8: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9: 213-388-7979, 213-388-7979.
8: 유니굿 프렌드 보험.
10: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1: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0: 선택하세요 품질을,
11: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0: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1: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0: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1: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1987년에는 1당이 50불이었습니다. 아파트 원베드룸이 500불이었습니다. 물가도 쌌습니다. 조니 워커 한국에 갈 때 두 병씩 가져갔습니다. 친구들이 좋아서 난리 났습니다. 저는 생각도 안 하고 조니 워커만 쳐다봐서 다음엔 안 사갔습니다. 우리 TKR님 정말 미국 오신 지가 39년이 되셨다고 그래요. 내년은 40주년 기념을 하셔야 되겠네요. 저도 한국에 갈 때마다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약주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그 위스키를 사다 드리면요, 그걸 그렇게 그냥 꼭 밖에 갖고 나서 친구들 다 모이라고 그러고, 이거 미국에 사는 우리 딸이 갖고 왔다. 그래서 너무 참 좋아하셨는데 나중에는 친구분들이 하나 둘씩 가기도 하시고 또 몸이 안 좋아서 술을 안 드시고 같이 마실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니 워커를 저도 더 이상 사가는 맛이 없었고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 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함께 마셔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건요, 이건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연휴에 너무 마시지 마시고요, 맛있는 거 나눠드시면서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탱자 뮤직 극장 독립기념일 특집으로요, 여러분과 이민생활 얘기도 함께 나눠보고, 그때 그 시절 나는 이랬다, 미국에 오기 너무 잘했다 라든가, 한국이 가장 고국이 그리울 때가 언제였나요? 힘들었던 때는 언제셨나요? 미국이 고마웠을 때는 언제신가요? 스튜디오 한라인 활짝 열려 있습니다. 213-531-2291 213-531-2291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이면 미국은 250번째 생일을 맞습니다. 불꽃 놀이는 화려하지만 그 불꽃 뒤에는 이름 없이 희생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독립 전쟁을 거쳐 수많은 이민자들의 꿈이 내려졌고 군인과 소방관 또 의료진 그리고 지금도 나라를 위해 일하는 평범한 사람들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누군가의 희생이에 세워진 선물입니다. 여러분에게 자유는 무엇입니까?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던 날, 시민권을 받던 날, 첫 직장은 어디셨나요? 처음으로 내 집을 샀을 때, 영어 한마디 못하다가 손주와 영어로 대화를 한 날, 미국 와서 서러움도 겪었습니다. 피부색이 달라서, 국적이 달라서, 가진 게 없어서. 하지만 우리는 그 벽을 넘어 우리만의 길을 만든 사람들. 독립은 나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도 자신의 두려움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입니다. 미국을 만든 이름 없는 영웅들, 유명한 대통령이 아니라 우체부, 농부, 철도 노동자, 우리 한인 이민자, 간호사, 군인, 평범한 사람이 만든 미국입니다.

독립기념일이 다가오면 하늘에는 불꽃이 피어오릅니다. 그런데 이민자인 우리는 조금 다른 불꽃을 기억하죠. 한국이라는 고향, 그리고 미국이라는 또 하나의 고향. 우리는 그렇게 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옛날 눈치 보며 먹던 김치를 요즘은 미국 친구들이요, 김치를 집에서 담아 먹던 걸요. 그리고 막걸리가 얼마나 좋은 술인지 칭찬을 하면서 막걸리를 마시기도 합니다. 정말 세상 달라졌죠. 우리는 한국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김치를 가져오고 한국말과 한국의 정을 이 땅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기회와 자유, 그리고 새로운 가족, 새로운 꿈을 얻었습니다. 자유는 국적이 아닙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 우리의 집, 홈은 주소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기다리는 곳입니다.

0: 여보세요?
1: 네.
0: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해피 4th of July. 독립기념일 연휴가 시작됐어요.
1: 아, 네.
0: 네, 아니 그렇죠. 목소리가 왜 이렇게 좋으세요, 선생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1: 아, 저는 LA에 사는 짐 허라고 하고요.
0: 어머, 짐 허 선생님. 제가
1: 네,
0: 그 시니어 그 응? 그 선전에서 봤어요. 그 드럼 치시는 분 머리 띠묻고.
1: 어머. 이제 취미로.
0: 네.
1: 취미로 하고 있고요.
0: 아, 드럼을.
1: 네.
0: 야, 이렇게 진짜 위대한 분이 전화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아이고, 정말.
0: 네. 선생님, 미국에 오신 지는 네. 얼마 되셨어요?
1: 자, 미국은 제 독립이 250주년 됐죠.
0: 네.
1: 저는 42년 전에 미국을 들어왔습니다.
0: 네.
1: 아, 그래서 아마 여기 그 교포들 이제 처음에 미국에 들어오셨을 때의 경험담은 누구나 다 같을 겁니다.
0: 네.
1: 언어 문제라든지 또 직장 좌합 문제라든지
0: 네.
1: 뭐 여러 가지 다 고생들을 많이 하시면서 이제
0: 네.
1: 이렇게 생활들을 하시고 계실 텐데요.
0: 네, 우리 짐 선생님은 네. 어떤 일을 하셨어요? 오시자마자?
1: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와서
0: 네.
1: 동부 쪽으로 가서
0: 네.
1: 그 워싱턴 DC 이 버지니아 쪽에서
0: 네.
1: 사이딩을 했습니다. 컨스트럭션.
0: 아, 네. 사이딩.
1: 네, 그리고 이제 거긴 날씨가 너무 덥고 또
0: 네.
1: 그래서 기후 따라서 이제 서부로 오게 됐죠.
0: 아, 저랑 똑같으시네요. 여기 오니까 너무
1: 네.
0: 좋죠, 날씨가.
1: 그러면요.
0: 아,
1: 네, 그래서 네. LA 와서도 네.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0: 네.
1: 사실 내가 전공했던 것,
0: 네.
1: 또 내가 하고 싶었던 것, 하고자 하는 것들이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면
0: 네.
1: 막 닥치는데도 부닥치는 대로, 부딪히는
0: 네.
1: 대로 그렇게 이제 일을 해야 돼. 분이 없었고
0: 네.
1: 그래서 아마 누구든지 오늘 이제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점은 뭐냐면 처음에 미국 들어왔을 때에
0: 네.
1: 그 고생했던 거는 다 공통점이 있다고 봐요.
0: 네.
1: 제가 오늘 이제 이러한 날 이렇게 특별한 날
0: 네.
1: 그렇게 해서 이제 부를 많이 축적을 했던 분들의 그 말씀을 들어보면
0: 네.
1: 그 미국에서는 그 내가 부를 많이 축 적을 해서 뭐를 가지고 있는 게 얼마만큼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재벌의 순위가 아니고
0: 네.
1: 도네이션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에 대해서 뭐 네. 순위를 매기는 그러한 프로를 봤어요. 그래서
0: 네.
1: 저는 이제 오늘 우리 제 가까이 있는 우리 분의 한 분을 이제 제가 존경하고 있는 걸
0: 네.
1: 소개 좀 해드릴까 하는데
0: 네.
1: 이러한 분들이 많이 계심으로 해서 미국 그 교포 사회가 더
0: 네.
1: 따뜻하고 또 행복한 그러한 생활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0: 네.
1: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네. 합니다.
0: 네.
1: 이분은
0: 네.
1: 이 어떤 분이냐면 남한테 베푸는데 인색하지 않은 사람이 되자라는 그 정신을 가지고 계세요.
0: 네.
1: 그래서 모든 단체에서도 여기 LA에서는 그 많은 분들이 그 장학금을 많이 나눠주고 있습니다.
0: 네.
1: 이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지만 또 특별히 뭐 단체에서 한국의 시각장애인들을
0: 네.
1: 1년에 4~50명의 눈을 시력을 되찾아주는 그러한 그 봉사도 하고 계시고요.
0: 네.
1: 그다음에 자기가 나온 그 모교의 그 학생들을
0: 네.
1: 1년에 꼭 몇 명씩 해가지고서 이적으로
0: 네.
1: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나 죽을 때까지 하시면서
0: 네.
1: 이번에는 또 그 학교에 단과 대학을 하나를 설립을 해서 자기
0: 네.
1: 이름의 이니셜을 따서
0: 네.
1: 1년에 250명의 신입생들을 모아서 지금 2기째니까
0: 네.
1: 500명의 그 학생들을 특수교육을 시키는 그런 단과 대학을 만들어서 지난달에도 아마 그 본교 모교에 가서 아마
0: 네.
1: 행사를 하고 오신 것 같아요.
0: 아,
1: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0: 네.
1: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0: 네.
1: 언젠가는 내가 사회에 또 환원을 하는 그리고 또 후배들을 위해서
0: 네.
1: 길을 열어주는
0: 네.
1: 이러한 기회를 주는
0: 네.
1: 이러한 분들이 많이 계심으로 해서
0: 네.
1: 우리 LA 교회 사회가
0: 네.
1: 더 좀 밝고
0: 네.
1: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0: 아,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1: 밝혀도 될까요?
0: 어, 그럼요. 그렇게 좋은 일 하시는
1: 분들은 네. 몇 분 알고 계실지도 몰라요.
0: 네.
1: 이용기 회장님이십니다.
0: 이용기. 어머.
1: 네.
0: 이름도 진짜 어? 용기. 용기를 가져라. 이런 메시지를
1: 그렇죠.
0: 주시는 이름이네요.
1: 그렇죠.
0: 아.
1: 용기 있는 자.
0: 네.
1: 네.
0: 아, 이용기 회장님. 우리의 그 네. 진짜 어? 우리의 그 아이돌이시네요. 야,
1: 네,
0: 방송 들으셨으면
1: 그
0: 좋겠네요.
1: 예.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0: 아.
1: 저는 이제 지금 방송이니까 간단하게 네. 말씀드리는 건데.
0: 네.
1: 진짜 그 그런데도 그분은 그
0: 네.
1: 자제분이 아들분 아들 한 분,
0: 네.
1: 따님 한 분이 계시는데
0: 네.
1: 그 자제분들까지도 도네이션하는 그러한 그 정신을 지금서부터 벌써 교육을 시켜서
0: 아.
1: 그분들 자제분들도 지금 도네이션을 하기 시작.
0: 아 진짜 네.
1: 네.
0: 아메리카는 진짜
1: 만한 분이라고.
0: 네, 많은 분들의 도네이션으로 아,
1: 네.
0: 혜택을 보는 사람도 있고 참 이렇게 불을
1: 네.
0: 잘 이렇게 분배를 해주시는 그런 어르신들이 계셔서 너무 존경스럽고
1: 네.
0: 감사합니다. 이용기 회장님
1: 그렇죠.
0: 아, 꼭 기억하겠습니다.
1: 네.
0: 네.
1: 네.
0: 연휴 때 어디 뭐 가세요? 뭐 하십니까?
1: 네, 지금 네. 제가 이제 그 출발을 하려다가
0: 예.
1: 네. 차를 세워 놓고 지금
0: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1: 말씀드리고 있어요.
0: 아, 너무 감사합니다. 어디 가십니까?
1: 네.
0: 어디 가십니까?
1: 아, 뭐 이렇게 멀리는 안 갑니다.
0: 네.
1: 두 시간 반 정도
0: 네.
1: 가는 쪽으로
0: 아,
1: 갑니다.
0: 좋은 그런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안전운전 하시고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0: 네, 네.
1: 방송 잘 듣고 있겠습니다.
0: 아우,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1: 네네.

0: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요즘은요 부모님 이왕 도네이션 하실 거 빨리빨리 하세요 이러고 부유층 자제들이 아유 시간 기다릴 거 없이 나 신경 쓰지 말고 빨리 사회에 환원하세요 이런 움직임이 일고 있다라는 뉴스를 어제 마침 봤는데 이렇게 몸소 그런 배품을 실천하고 계신 이용규 회장님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네요. 자, 우리는 그렇게 크게 쓸 건 없지만 그래도 가끔 베푸는 그런 나의 넉넉한 마음, 사랑 여러분 누구나 갖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아름다우십니다.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 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육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4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바베큐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1: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2: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2: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3: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4: 안경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0: 네,
4: 최선을
0: 박사님.
4: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0: 아유,
4: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0: 계십니까?
4: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0: 네.
4: 하지 않습니다.
0: 아,
4: 모든 고객을
0: 박사님,
4: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0: 제가
4: 이제
0: 다른 번호에서
4: 플라자,
0: 스튜디오의
4: 2층에서
0: 번호로
4: 만나세요.
0: 지금 바로 전화드릴게요. 네, 바로 방송으로
4: 금강안경.
0: 연결되실 거고요. 박사님 그 어떤 재미난 이민 생활
5: 모두가 믿고
0: 있으세요?
5: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6: 안녕하십니까 네.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0: 네.
6: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0: 네.
6: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0: 아,
6: 환자
0: 너무
6: 여러분의
0: 감사합니다.
6: 치아
0: 곧 전화드릴게요.
6: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0: 네. 네.
5: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7: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8: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7: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9: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틱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10: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0: 어머나 방송 사고가 났었네요. 마이크가 켜져 있었네요. 어머나 어머나 어떻게 해. 죄송합니다. 근데 오늘은요 독립기념일을 맞아서 우리 한인사회의 어르신 우리 네 박사님
11: 네.
0: 아 우리 박철규 박사님
11: 오케이
0: 네 박사님 해피 4th of July 연휴 잘 보내실 계획 세우셨나요?
11: 지금
0: 네.
11: 내가 이민 와가지고
0: 예.
11: 아주 망신당했던 일을 한 가지 얘기해 줄게.
0: 네, 네.
11: 어떻게 됐냐면 내가 이민 와가지고 우리 친구가 저 웨스트 코비나에다가 집을 얻어놨어.
0: 네.
11: 그래서 웨스트 코비나에서 한국 타운 오려면 새벽에 일어나지 않으면 한의원 10시까지 문을 못 열어.
0: 네.
11: 그러니까 새벽 꼰두새벽부터 와서 안 돼서 아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한의원 끝난 다음에 집사람하고 친구가 저녁 먹자 그래서 저녁을 먹었어.
0: 네.
11: 저녁 먹고 늦게 내려가다가 이 시골 촌 사람이 처음 미국 와가지고 내리는 저 다리를 잊어버리고 엉뚱한 데서 내렸다고.
0: 어떻게?
11: 엉뚱한 데서 내리니까
0: 네.
11: 여기서 노칼로 가면 곧 갈 것 같다 해가지고 골목길로 들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0: 네.
11: 도저히 못 찾겠어.
0: 네.
11: 그래서 어떤 가게가 있길래 들어가니까 여자가 앉아있어서
0: 예.
11: 10번 후드웨이가 어디냐고 물었다고.
0: 예. 그때 GPS도
11: 그러니까
0: 없고 예.
11: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어깨만 으쓱하고 예. 아무 소리 안 해.
0: 예.
11: 10번 후드웨이 그러니까 또 그래.
0: 예.
11: 그래서 아, 이 여자가 말을 못 알아듣는가 보다 해서 나와서 차 안에서 우리 집사람 보고 여보
0: 예.
11: 여자가 10번 후드웨이 하니까 몰라 그랬더니 여보 10번 후드웨이라고 그러면 알아 나만 후드웨이라고 해.
0: 아, 한국말로 10번 후리웨이 하셨어요.
11: 망신을 한번 당했어. 그래서 어느 주유소에 들어가가지고 넘버 10 후리웨이가 어디냐고 그러니까 잘 가르쳐주더라고. 20이냐 왜 10이냐 그래서 20이라고 그랬더니
0: 네.
11: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0: 네.
11: 거기 가면 10번이 나오니까
0: 네.
11: 거기서 우측으로 돌아가면 20가 되니까 그걸로
0: 네.
11: 가라고 그래서
0: 해온 네.
11: 적이 있다고. 그래서 하도 그래가지고 아이 네. 돼서는 안 되겠으니까
0: 네.
11: 영어를 배워야겠다.
0: 네.
11: 그래가지고 코리아타운으로 이사를 했어.
0: 네.
11: 그래가지고 한 달에 300불씩 내고 월, 수, 금 하루에 한 시간씩 두뇌위가 600불을 내고 3년을 댕겼어.
0: 어머.
11: 3년 동안.
0: 네.
11: 돈이 얼마예요? 시간이 얼마고.
0: 아니 600불이면 그때 렌트비가
11: 600불. 그래서 이민 오는 네. 분들이 방송 들으면 내가 얘기하고 주고 싶은 건
0: 예.
11: 아무리 영어 학원 댕겨도 배워가지고 미국 사람하고 상대 안 하면 소용없어. 그러니까
0: 네.
11: 영어를 배우시면
0: 네.
11: 내가 저 추천하고 싶은 건 여자를 사귀든 남자를 사귀든 친구를 사귀어가지고
0: 네.
11: 오늘 배운 거를 그 사람하고
0: 네.
11: 비디오를 해서 영어를 하지 않는 한
0: 네.
11: 한국말만 하는 데서는 영어가 안 된다는 걸 내가 완전히 느꼈다고. 그러니까
0: 예.
11: 댕겨도 소용이 없으니까 나중에 3년 댕기다가 때려 쳤어.
0: 아유,
11: 지금까지 영어는 네. 안 되는 거야.
0: 아유, 그래도 우린 LA에 사니까요. 영어 못해도 그냥 너무 잘 살잖아요.
11: 안 되죠. 그래서
0: 예.
11: 우리 동서가 여기 예. 미국에서 신학을 해가지고 공부 저 목사님이야 우리 사람 언니 남편이
0: 네, 네.
11: 그런데 날 보고 그래 여기 한의원 차리지 말고
0: 네.
11: 다운타운 저 베버리 힐에다 한의원을 차려라
0: 네.
11: 그러면 거기 사람들도 많고 하지만 여기는 한국 사람은 한계가 있으니까
0: 네.
11: 암만 잘 돼도 여기보다 거가 낫다
0: 네.
11: 그리고 영어도 해결이 된다 그러니까.
0: 네.
11: 아니 내가 영어도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미국 환자를 보냐 그러니까
0: 예.
11: 자기가 통역을 해주든지 자기가 못 해줄 때는
0: 네.
11: 통역하는 여자를 하나 도설해서 하라는 거야.
0: 예.
11: 내가 지금 후회가 되는 건 그때 그 우리 동서 말을 들었어야 돼.
0: 아.
11: 그랬으면
0: 네.
11: 그랬으면 한의원도 더욱 발전했을 거고 돈도 더 많이 벌었을 거고
0: 네.
11: 영어도 해결이 됐을 거 아니야.
0: 아유.
11: 영어는요
0: 네.
11: 아무리 배워도 소용없어요.
0: 네.
11: 전화 받으면 여보세요 하는데 무슨 영어가 돼? 할로 해야지.
0: 박사님
11: 여보세요 네. 하면 하루 종일 여보세요만 하는데 언제 할로 하느냐고.
0: 네.
11: 그러니까
0: 네.
11: 미국 이민 오시는 분들은
0: 네.
11: 제 얘기 듣고요 절대로
0: 네.
11: 한국 사람 상대로 하는 직업을 하지 말고 미국 사람 상대로 하는 직업을 하시라고.
0: 네.
11: 그래야
0: 네.
11: 영어가 해결되지 해결 안 돼.
0: 네.
11: 나는 내가 지금 이 나이 먹도록 살아가면서 그 우리 동서가 시간이원도 그렇고 영어도
0: 네.
11: 그렇고 지금쯤은 아마 영어가 내가 미국 사람만큼 잘할 거야.
0: 아유, 동서 지금 동서 어디 계세요?
11: 그러니 뭐 우리 동서가
0: 네.
11: 목사님이니까 여기서
0: 네.
11: 신학대학 나와가지고 미국 교회
0: 아...
11: 목사도 하고 그러다 한국 교회
0: 네.
11: 목사도 한 분인데
0: 아우...
11: 우리 사람 언니야.
0: 박철규 우리 박사님은 92세 지금 92세시죠? 지금도 뭐
11: 92세야.
0: 92세. 지금 운전하고 다니시고 골프 치시고 그리고 봉사하고 계시잖아요. 무료 봉사.
11: 근데 이제 우리 친구들은 다
0: 네.
11: 시민권을 땄어.
0: 네.
11: 근데 나만 시민권을 안 땄다고.
0: 왜 안 따셨어요?
11: 근데 이제 재밌는 얘기는 또 시민권 따서 따라가가지고 한 얘기야.
0: 네.
11: 우리 친한 변호사가 있었는데 그 변호사가 아니 박사님 왜 시민권을 안 신청하네. 가족들은 다 했는데
0: 네.
11: 아니 나는 한국 나가서 혹시라도 뭘 하려면 시민권 가진 것보다 영주권이 나서 난 시민권 안 신청해. 그랬더니 아, 쓸데없는 소리 마세요. 이제 나이 잡수니까 시민권이 있어야지 정부의 혜택을 받지 영주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제가 신청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신청 수수료는 얼마야? 그거 내가 낼게니까 아예 필요 없어요. 수수료는 안 받을 거고 안 받을 테니까 신청할게요. 그래 알았다고. 그런데 인포메이션 아니까 신청해달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한 달쯤 지난 다음에 연락이 왔어.
0: 네.
11: 원장님 신청했으니까 아마 인터뷰 날짜가 나올 거예요. 나오면 그때 와서 치문 찍고 그러고서 인터뷰하러 가면 돼요. 그때 내가 영어하는 변호사 하나 붙여줄 테니까 같이 가서 인터뷰하세요. 그래. 알았다고. 네. 그러고 이제는 뭐 난 그냥 말았지.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 저 편지가 왔어. 지문 찍으러 오라고. 가서 지문 네. 찍고.
0: 예. 네.
11: 그랬더니 인터뷰하러 오라고 편지가 네. 온 거를 내가 이제 변호사한테 얘기했더니 그러면 날짜가 언제냐 언제 언제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 날짜에 변호사를 내가 원장님 판의원으로 보낼 테니까 같이 차도 가져가지 말래.
0: 예.
11: 그리고 얼마나 주면 돼. 그러니까 뭐 한 2, 300불만 주세요. 200불이나
0: 그래서요,
11: 300불만
0: 박사님.
11: 주면 돼요.
0: 예. 짧게
11: 가서 통역장 잠깐 해주는 거지.
0: 예. 그 따셨어요?
11: 그랬는데
0: 예.
11: 어?
0: 따셨어요? 시민권을
11: 그래 했지.
0: 예.
11: 시간이 다 됐어?
0: 네.
11: 그럼 끊어야지. 너 네. 재밌는 얘기는 지금부터인데 뭐
0: 아우, 어떡하지?
11: 시간 다 됐으면 끊어.
0: 아니 재밌는 얘기 지금부터 짧게 빨리 마무리 박사님.
11: 마무리 저 네. 짧게 갔더니
0: 네.
11: 흑인 여잔데 막 고개를 이렇게 흔들고 그냥 목이 아파서 애를 써.
0: 네.
11: 몇 가지 물어보길래 내가 you know me, 닥터 그랬더니 I know 그래.
0: 예.
11: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눌러주려고 일어나니까 그 변호사가 아유 안 된대. 여자 만졌다가 성희롱이 큰일난대. 그러길래 내가 못하는 영어로 나 닥터인 거 알지 않냐 내가 너 치료해주겠다 그랬더니
0: you know me, 닥터.
11: 그래서 예. 가서 한, 세게 한 100군데 눌러주고 목을 좀 틀어줬더니 원더풀 하나도 안 아프다. 그러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여자가
0: 네.
11: 물어보지도 않고 오케이 했어.
0: 아 그래서 시민권을 가서 눌러주시고 따셨군요. 아,
11: 그럼
0: 네 박사님 아, 건강하시고요. 10번
11: 그래.
0: 프리웨이 네 건강하시고 하루하루 행복하세요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네.
11: 들어가.
0: 네.
11: 이거 다 방금

Take Me Home Country Road. 내일 밤 하늘에 불꽃이 터질 때 우리도 마음속에 작은 불꽃 하나 켜봐요. 감사의 불꽃, 가족의 불꽃, 희망의 불꽃. 여러분의 삶도 내일의 불꽃처럼 환하게 빛나시길 바라면서 차차차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 후니탱자와 함께 굿모닝 차차차 2부에서 찾아뵐게요.

0: 접촉 사고가 나셨다고요? 렌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1: 우와 싸다, 정말 싸다.
0: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렌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1: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0: 진짜 감쪽 같네.
1: 역시 렌트웨이야.
0: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렌트웨이.
1: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 합니다.

0: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1: Air.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2: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3: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2: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3: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2: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3: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2: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3: 213-427-5500, 427-5500.
4: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5: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6: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5: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7: 213-383-3838 213-383-3838.
8: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3100 밀시오 매장이 7월 25일 문을 닫습니다.
9: 1985년 오픈한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윌셔 시대를 마감합니다.
8: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9: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반값 세일 한벌 799불.
8: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00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9: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 업투 75% 세일.
8: 7월 25일에 문을 닫는 3100일쇼 이태리 패션타운의 마지막 세일.
9: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
10: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11: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10: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11: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10: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숙 코치. 714-742-485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12: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13: 엄마 집밥이 최고지.
12: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13: 엄마가 해준 응대구조림에,
12: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13: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12: 밥 한 그릇 더요.
14: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12: 웨스턴 도마 칼국수.
14: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12: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14: 323-871-1955 323-871-1955.

0: 우민호 씨 축구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1: 안녕하세요. 오리지널 우민호 씨 축구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혼돈이 많이 되시는 인증마크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까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FDA, 해썹, 코셔, 그리고 몽드 셀렉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혼돈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FDA 승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선 FDA 승인이란 말은 약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약도 FDA 승인을 받으려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매우 까다로운 과정이기에 대기업도 쉽게 FDA 승인을 받겠다는 엄두조차 내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건강보조식품은 FDA 승인이나 인증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해썹 인증인데요. 해썹은 식품위생에 관한 인증 제도로서 식품 원료의 관리, 제조부터 유통의 전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나 오염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소비자들에게 유용한 구매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볼 수 있는 코셔 마크는 고기와 식재료에 부여하는 종교적으로 정갈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인증 마크입니다. 그 외 몽드 셀렉션이 있는데 이는 1961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창립된 품질 평가 기관으로 식음료, 다이어트, 건강 및 미용 제품에 대한 품평을 하고 상을 주는 마케팅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JHFA 인증 마크가 있습니다. 해썹, 몽드 셀렉션, 코셔 마크 모두 원료와 제품의 위생을 인증하는 유익한 지표이지만 제품의 효능을 검증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파 JHFA 인증 마크는 제품의 위생과 안전은 물론 효능과 직결되는 후코이단 원재료의 분자량, 분자 구조까지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 있어 일반 인증 제도와 차별화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리지널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은 NPO 후코이단의 정회원으로서 모즈쿠와 완도산 미역귀에서 추출한 두 가지 후코이단의 아가리쿠스 버섯의 뿌리 균사체를 최상의 비율로 만들어 자파 마크를 획득, 최고의 품질을 인증받은 미국 내 유일한 후코이단입니다. 안전성과 효능 모두 인증받은 후코이단 제품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1866-566-9원9원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한 상담과 함께 자료 및 비교용 샘플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0: 특별한 분들을 위한 가장 특별한 후코이단 오리지널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였습니다. 문의 전화는 866-566-9원9원입니다.
2: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5: 굿모닝! 차차차!
6: 아니, 제가 오니까 갑자기 힘이 네. 확 들으시네. 네.
5: 아니, 이렇게 힘을 내야지.
6: 좋아요.
5: 가라앉잖아요. 아니, 네. 좀 힘센 자기가 좀 소리 좀 쳐주면 안 될까요?
6: 저는 고음은 네. 아니니까 제가 톤이
5: 한번 해봐요. 운병, 운병은 학원 다니지 않았어요, 어렸을
6: 저 다녔죠.
5: 때? 그럴 것 같아.
6: 저는 네. 제가 말을 하면요. 네. 지나가던 개미도 네. 저희 편이 됐죠.
5: 아.
6: 뭐 굿모닝 차차 해볼까요? 네. 아, 목이 좀. 저 원래 성악했어요.
5: 진짜요?
6: 어릴 때.
5: 성악 버전을 한번 해주세요.
6: 나 러브 판타지 이런 거.
5: 야.
6: 누가 죄인인가? 뭐?
5: 아니.
6: 뭐?
5: 아 성악가로 이제
6: 아니, 성악가는 아니고 어릴 때
5: 그래도 성악가로 이제 앞으로 해야 되겠다. 아니 어제 누굴 만났는데 후니 씨 칭찬을 하면서
6: 정말요? 너무 감사합니다.
5: 주방장이라고 그러는 왜 주방장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6: 저 보고 주방장이래요?

0: 그 옆에 같이 하는 주방장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어? 주방장 보스가 나나 봐.
1: 그 옆에 있는 주방장은 네, 뭐 옆에 헬스 계신 주방장. 트레이너.
0: 아,
1: 헬스 트레이너, PT.
0: 앞으로는 헬스 이제 성악가로. 아니.
1: 너로 파타지.
0: 오, 야. 오, 불꽃놀이. 불꽃놀이 이펙트 시작. 오, 비슷해서 비슷해서.
1: 어. 아니 잠깐만요. 지금 왜 이렇게 오늘 뭐야? 우리 네. 미리 꾸미셨어요?
0: 뭐요?
1: 댓글에 왜 저 칭찬을 잘해주시지? 비비안님?
0: 뭐라고 했어?
1: 비비안님, 럭키비키님, 우리 다정님. 우리 다현님 잘생긴 후이님.
0: 아유. 네.
1: 우리 아름다운.
0: 후이 씨 너무 멋지십니다라고 네. 비비안님이.
1: 우리 다정님도 그렇고 비비안님도. 아니 왜 오늘 왜 그래요?
0: 어 진짜 후니 오빠 USA.com 회원되었습니다.
1: 아 오빠, 오빠 USA. USA. 아. 어 그거 어떻게 하셨지?
0: 미시 USA처럼 크게 성장하시길 응원드려요. 인터뷰 나오셨잖아요, 고니 오빠.
1: 그러니까
0: 시간에.
1: 그거를 또 어떻게
0: 라디오는 내 친구.
1: 비비안
0: 저도
1: 님.
0: 들었어요.
1: 아 정말요?
0: 응.
1: 근데 왜 회원분 안 들었을까?
0: 오빠 USA.
1: 아니. 응. 제가 미스 USA처럼 크게 네. 성장한 건 아니고요.
0: 네, 성장하실 거죠.
1: 아니 아니요, 그거를 네. 대항하려고 아, 대항마로 만들었죠.
0: 왜 우리 남자들의 사이트는 없는가?
1: 아 근데 이게 남자분만 오는 거 아니에요? 네. 저희는 남녀노소 없습니다.
0: 네,
1: 아, 있구나. 19살, 21살 이상 돼야 돼요.
0: 네.
1: 근데 여자분도 많이. 저 예전에 원래 다른 거 했었는데
0: 네.
1: 그때도 비슷한 거 했거든요. 허즈밴드 USA라고.
0: 아,
1: 근데 그때 반 네. 이상이 여성분이었어요.
0: 오.
1: 그래서 저희가 그 옵사이드 1년에 한 번씩 행사를 했는데
0: 네.
1: 첫 행사가 오징어 게임 그때
0: 네.
1: 그 드라마가 너무 히트를 쳐갖고 오징어 게임을 제가 똑같이 패러디를 했어요.
0: 네.
1: 그래서 모셔가지고 오시는 분을 해서 제가 체육관 큰 거 실내 찍고 빌려갖고
0: 어.
1: 거기서 오징어 게임을 하면서
0: 네.
1: 1등한 사람 1000불 제가 드리는 걸로 했거든요.
0: 오.
1: 근데 어. 여성분이 반이 오고요.
0: 야.
1: 그 두 번째 술집을 빌려갖고
0: 네.
1: 미팅을 정말 했는데 여성분이 반에 오신 거예요.
0: 오~
1: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여성분이 네. 왜 오셨냐 했더니
0: 네.
1: 남자가 뭐하고 노는지 궁금해서요.
0: 아~
1: 근데 그때
0: 내 손 안에 있소이다. 그때 허즈번드들
1: 젊, 네. 진짜 20대부터 60대까지 남녀 다 네. 있었거든요.
0: 어 재밌었겠다.
1: 20대 남녀가 거기서 네. 또 눈 맞아가지고
0: 어~
1: 그 두 팀이 네. 노래방 가더라고요.
0: 아 참, 나, 정말
1: 나는 뭐 한 거야?
0: 아, 예. 그렇게 판을 깔아주셔야지 좋죠. 이렇게 만남의 장소가 저는 없어 여기는.
1: 판만 깔아줘. 나는
0: 아 판 깔아주는 일은 얼마나 좋은
1: 저
0: 일인데.
1: 저 고등학교 때도요. 네. 그 댄스 파티 있잖아 미국은
0: 네.
1: 댄스 그 뭐지?
0: 어 프롬.
1: 뭐 프롬은 파티. 프롬은 이제 졸업 큰 거고 그런 게 네. 많잖아요. 네. 1년 한 네다섯 번 있거든요.
0: 네.
1: 그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세리 서킷스라고
0: 네.
1: 그거만 유일하게 보통은. 댄스 파티 남자가 여자한테 에스카우트해요.
0: 네.
1: 나의 뭐
0: 어,
1: Be My Prom 이것처럼
0: 어, 파트너로
1: 너 파트너 해줘요. 그런데 어. 세리 서키스라는 댄스 파티는
0: 네.
1: 유일하게 여자가 남자한테 에스카우트하는 거예요.
0: 그 파티 이름이 뭐라고요?
1: 세리 서키스.
0: 세리 서키스.
1: 정확하게 어. 그런 거예요. 세리 네, 서키스. 네. 1년에 딱 한 번 있는 건데 네. 제가
0: 여자가 에스카우트.
1: 여자가 거. 데이트를 에스카우트하는 어. 딱 유일한 거예요. 그리고
0: 와.
1: 여자분이 남자하고 똑같은 커플 티를 입어요. 그게
0: 어.
1: 전통이에요.
0: 네.
1: 고등학교 때.
0: 네.
1: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댄스 파티가 그거였거든요. 세리 서킷.
0: 네.
1: 저는 뭐 웬만한 그때 제가 오렌지 카운티 살았는데
0: 네.
1: 뭐 라구나 얼바 이쪽에 아 여자분들이 저한테 다
0: 응.
1: 오빠
0: 어.
1: Be my 세리 서킷 이래갖고
0: 어, 야.
1: 많이 갔는데
0: 어.
1: 한 번은 제가 판을 깔았어요.
0: 네.
1: 야 우리 재밌게 하자 해서 형들 동생 남자 정말 잘생긴 사람들 참 모았고
0: 네.
1: 한 10명 그룹 만들어서
0: 어.
1: 여자분을 전 국에 있는
0: 네.
1: 그 카운티에 있는 여성 학교에서 유명한 애들을 제가 다 불렀어요.
0: 어허.
1: 그래서 매칭 시켜주려고.
0: 어.
1: 그래갖고 열상이 만들어졌어요.
0: 어허.
1: 근데
0: 네.
1: 저만 없었어요.
0: 남 좋은 일만 시켰구나.
1: 그 제가 물어봤어요. 네. 여자분한테. 아니 내가 열상을 만들어줬는데 왜 나는 아무도 없니 했더니 여자분 다 뭐라냐면 어? 오빠는 당연히 있어서 그냥 MC인 줄 알았어.
0: 아 자기 거부터 챙겨야지.
1: 야 난 너가 이쁜데 난 어. 네가 맘에 드는데 왜 나한테 안 물어봐?
0: 어.
1: 오빠는 다른 사람이 한 줄 알았어. 이미. 그래서
0: 핑계고.
1: 열상 만들어서 저 혼자 돼갖고
0: 어.
1: 정말 마지막 날. 마지막 오, 날.
0: 불쌍해.
1: 야, 너 가냐? 나랑 가면 안 되냐? 그래서 갔어요.
0: 아, 그랬구나. 아니 근데
1: 남들 판만 만들어줘.
0: 그게 좋은 일 하는 거예요. 우리 한인사회에도 요즘 왜 이렇게 싱글들이 많아?
1: 누가요?
0: 아니 싱글 언니 오빠들이 그렇게 많아요 주변에.
1: 제가 좀 소개시켜주세요.
0: 그렇게 만나보고 싶어해.
1: 오...
0: 뭐 유부남이?
1: 아니요, 궁금하잖아. 남자분.
0: 아, 남자분도 그렇고 여자분도 그렇고 싱글들이 많아요. 그런 모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1: 그 기현님이 남자 소프리방에 있으면 좋겠다는데 우울 어머니께서 맨날 네. 저를 다리 밑에서 주웠다고 해서 어딘지 네. 몰라요. 저는 무슨 말씀이세요?
0: 아...
1: 아니 다리 밑에서 주웠다는 게 이게 중의적인 표현이더라고.
0: 네.
1: 아시죠?
0: 응?
1: 우리 어릴 때
0: 다리 밑에서 주웠다.
1: 다리 밑에서 주는 게 엄밀히 따지면 또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아이를 출산할 때
0: 네.
1: 다리 밑에서 나오잖아요.
0: 아, 참네. 아유 정말 한 대 맞을래?
1: 아니 이거 나쁜 거 아닌데? 이거는 왜 의학적인
0: 아니 그런 얘기인데.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 지금 출신 어디 출신이에요? 흑석동이고 중앙대 부근 어? 그 옆집에 살았어요 이러면서 아, 지금 뭐. 채팅방에서
1: 그러니까,
0: 출신 얘기를 하시는 거야. 우리 다 뭐 다리 밑에서 나왔죠.
1: 나는 출신이 어디지? 저는 잘 다리미. 모르겠어요. 아, 저 어느 병원이야? 근데 기억이 안 나네요.
0: 아 그래요?
1: 네 어느 어... 병원이긴 한데
0: 난 집에서 아랫목에서 나
1: 진짜로?
0: 네 운목이 나왔다나
1: 저 삼파 할머니가?
0: 네
1: 어, 진짜요?
0: 저희 언니는 병원에서 났는데 저는 어. 그렇게 나
1: 왜요?
0: 집에서 났대요.
1: 갑자기 나오셨어요?
0: 모르겠어요. 집에서 났대요.
1: 그냥 대충 하신 건가?
0: 응. 언니는 우유 꼭... 먹고 저는 모유 먹고
1: 어?
0: 희한하게 그렇게
1: 됐어. 근데 모유 드시면 더 좋은 거잖아요.
0: 어 좋은 거죠.
1: 와 저는
0: 아니
1: 못 먹어봤는데
0: 오늘 럭키비키님이요 네. 이민 초기 아까 일부 시간에 이민 초기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1: 맞아요.
0: 어떤
1: 듣고 봤어요.
0: 네, 박철규 네. 어르신께서
1: 프리웨이
0: 10번 프리웨이라고 그러셨대요.
1: 아, 101번인가?
0: 네, 10번 프리웨이라고 네. 그러셨대요. 그 얘기 들으시고 우리 럭키비키님이
1: 네.
0: 이민 초기 어떤 분이 얘기를 주셨어요. 60번 프리웨이를
1: 네.
0: 60번 도로 표지판 보고 60마일로 천천히 운전하다가 101번 표지판을 보고 100마일로 운전하다 경찰한테
1: 그러니까.
0: 걸려서 티켓을 드셨대요.
1: 네.
0: 티켓을 받고 난 뒤 하는 말이 210번 프리웨이에서 걸렸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아~
1: 이거 저는 실제로 라스베가스에서 제가 살았잖아요. 주말 금요일날 밤에 여자친구랑 당시 여자친구랑 캘리포니아를 오려고 주말에 하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11시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 달렸어. 그러면 안 되는데 속도를 좀 많이
0: 달렸어. 냈죠. 어느 정도? 120?
1: 아니 그 정도. 제가 아 얘기 못해 방송에서 하는데. 근데 그날 좀
0: 달렸어.
1: 달렸어. 근데 경찰이
0: 오빠 땡겨 이래서 땡겼군요.
1: 경찰이 딱 잡은 거예요. 밤에 깜깜한. 딱 경찰이 와 저를 세우면서 첫 마디가 Do you know how fast you're going? 딱 그래요. 너 얼마나 네가 빨리 간지 알아? 저한테 질문을 해. Do you know how fast you're going? 딱 그래요. 그 제가 75? 그냥 그랬어요. Nope. 그들이 one way 딱 그러는 거예요.
0: One way.
1: 108 마일이었대 제가. 그리고 내가 Why you ask? 그랬어. 너 알면서 왜 물어봤니? 그랬더니 I was testing you 딱 그런 거죠. 그들이 보통 그러면 봐주는데 숫자를 108로 딱 쓰는 거야.
0: 어머나나나 108번 내 그냥 빠져버렸겠구나.
1: 그러니까 108번 중에서 갑자기 머릿속에서 연불이 세워지면서 그래갖고
0: 네.
1: 이게 108 마일 되면요
0: 네.
1: 그냥 스피드가 아니고요
0: 네.
1: reckless driving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운전을 막한 걸로 돼갖고 코트를 무조건 가야 돼. 바스터까지.
0: 어머나 어떡해.
1: 그 여자분 헤어졌어요. 그래서.
0: 아 정말. 네.
1: 너 때문이야.
0: 아, 옛날에요. 네. 요즘은 GPS가 있지만 GPS 없을 때 지도 보고 다녔잖아요.
1: 그쵸 그때요.
0: 오, 네. 진짜 얼마나 힘들었어.
1: 그 토마스 맥 가이드.
0: 그리고 택시 하시는 분들 네. 지도 보고서 그 일일이 찾으러 다니라고 얼마나 하셨냐고. 힘드셨어.
1: 그러니까요.
0: 아.
1: 제가 그걸 정말 저는. 아, 말씀을 길치잖아요.
0: 네. 네.
1: 그러니까 누가 길을 알려주면 못 찾아가요.
0: 응.
1: 항상 완벽히 디테일하게 뭐 어느 길을 지나면 이미 늦은 거야. 돌아와까지 해줘야 돼. 아니면 뭐 얘서 네. 야 브루크에서 좌회전인데 어디가 브루크인지 모르니까 막 가는 거야. 그러면 얘가 야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버 지나면 유클리드 나오면 이미 지난 거야. 돌아야 돼 이렇게까지 해줘야 되는데
0: 네.
1: 제가 밥 먹고 나왔는데 어떤 분이 야 나 따라와 그런 것도 아저씨가 그랬더니 55번 이스트 탔다가
0: 네.
1: 91번 노스 타면 돼 그러는 거예요.
0: 응.
1: 완전 반대거든요. 55번은 사우스 노스고
0: 응.
1: 91번이 이스트 웨스트란 말이야.
0: 어.
1: 근데 이분이 야 55번 사우스 타다가 55번 웨스트 타다가 91번 노스 타면 돼 그러니까
0: 응.
1: 완전 반대. 그분이 그럼 따라간대. 저 사람 뭐, 절대 못 간다. 제가 뭐 저기요 근데 가시더라고.
0: 아.
1: 그 저는 느끼 이런 길치들은 저 같은 길치들은.
0: 그래서 옛날에 이번 뭐 연휴 때 어디 놀러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1: 많죠.
0: 옛날에 그래서요 허즈번이 운전하고 옆에 와이프는 지도 보고 일로 가세요 저리 가세요 이런데 그러다가 싸움 나가지고요
1: 엄청
0: 여행 가다 다시 돌아오고
1: 네가 여기서 왜 저리 가라 이러고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네. 아버지가 미국 처음 와갖고 네. 얼바인에서 네. 미국은 길이 사인이 예를 들어서 얼바인 불러봐도 그러면 사인이 보이는 그게 좌회전 우회전 그 길이 얼바인 불러봐던데 네. 아버지는 한국에서 운전하시니까 얼바인 이 길이 얼바인 불러봐도 생각하신 거야. 예를
0: 네.
1: 들어서
0: 아.
1: 그래갖고 갈대밭에서 네. 2시간을 3시간을 헤맨 거야. 밤에 이곳이 가는데 근데 아버지가 너무 열받으니까 차를 네. 세우고 네. 그 길 밤에 세우고 네. 지나가 차를 막 세운 거예요.
0: 네.
1: 근데 백인 남자가 섰어. 어. 그들이 아버님이 영어 얼마나 잘하시겠어. 네. 막 뭐라고 했는데 네. 뭐 어디 어디 할까 얘가 네. 막 영어로 얘기하잖아요. 네. 저는 미국 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옆에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한국보다 알죠. 한번 야 무슨 말만 하면 야 오케이 야
0: 알아듣을 수?
1: 그리고 딱 가자마자 저거 네. 뭐래? 나는 하나도 못 들었는데 옆에서 야 네,
0: 그러더니 뭐래?
1: 어 저 못 들었는데 너는 인마 미국 산지 두 개월 되냐 영어도 못해?
0: 아
1: 내가 진짜 그리고 호텔을 찾아갔어.
0: 갈대밭에서
1: 저 멀리 불빛이 힐트를 들이 보이는 거야. 아버지가 가자 그들이 힐트를 간 거야. 그들이 또 프론트에서 가서 주소를 적고 어?
0: 어떻게 가냐고
1: How?
0: 뭐,
1: 어? Driving how? 했더니 그 사람이 어 뭐 this 막 막
0: 이거
1: 아니야. 야 야 오케이 땡큐 뭐래 아 그래갖고요 진짜 3시간 됐어요
0: 세상에 옛날에 얼바인 거기가 갈대밭이었군요 그때
1: 지도를
0: 개발이 안되고
1: 지도를 볼 줄 모르니까 아. 우리가 토마스 맥가이드가
0: 제가 있었으면 좋았을걸 저는 지도 근데, 보는 게 취미
1: 여러분 뉴욕시가요 네. 진짜 기가 막히게 길을 하세요 그냥 차를 타고 가면 전 진짜 신기한 게 어디가 웨스트가 어디가 노리스인지 아시죠?
0: 네.
1: 난 너무 어떻게 아는 거예요, 이거를?
0: 그렇게 가다
1: 아, 동물이에요? 보면
0: 항상.
1: 아니 해 뜨는 네. 거 보고 아시는 거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0: 해도 알고 이렇게 어디 가나 이렇게 그게 따라다니는 것 같아 방향 감각이.
1: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산에 가실 때 산 네. 좋아하시니까 네. 딱 아 일로 가면 뭐가 이거 아세요 느낌상으로 이쪽으로 가면 뭐 서쪽이니까 뭐가 나오고 이런 거 아세요?
0: 그러니까 지도를 잘 들여다보는 편이에요.
1: 그거 어떻게
0: 알아요? 미리 여행 가서도 저는 일단 아니, 지도를 봐. 그
1: 아, 진짜요?
0: 도시에. 그래서 제가 여행한 도시의 그 전체적인 이렇게 대충 지도를 그릴 줄 알아요.
1: 아니 뭐 김종호나?
0: 예를 들어 파리를 갔다.
1: 뭐 대동여 지도 지금 어떻게 알아요, 그걸?
0: 파리를 가면 북쪽에는 몽마르트가 있고 밑에 그 어? 센느강이 있고 밑으로 가면 뭐
1: 어? 그게 머릿속에 나와요?
0: 지도를 보니까 항상
1: 와 대단하다
0: 대동여지도
1: 그러니까 이거 뭐 한번 그리세요 네, 대동여지도 한번 그리세요
0: 이불의 지도도 그리고
1: 아 열심히. 이불의 지도
0: 네 아 그래서 오, 여행 가시는 분들 진짜 안전하게 그래도 네. 너무 또 GPS만 믿지 마시고 전반적인 또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지
1: 저는 진짜 모르니까 네. 이런 분이 옆에 있어야 돼요 진짜
0: 아.
1: 제가 다행히도 와이프가 길을 잘 봐요
0: 아 천생 연분이군요
1: 근데 와이프 틀 때가 있잖아요. 네. 저는 절대 화내지 않습니다.
0: 아,
1: 왜? 나는 완전 바보니까.
0: 아,
1: 저는 아니면 돌면 된다는 그런 약간 주의라서 잘못 갔으면 돌면 되고
0: 그렇지.
1: 아니면 가다 보면 나오겠지 이런
0: 아니,
1: 거지.
0: 프리웨이 가다가요. 엑시스를 못 나갔다고 위험하게. 거기 막 이런 거 위험해.
1: 아, 그거는
0: 그냥 돌아오는데.
1: 다음에 돌세요. 진짜
0: 네.
1: 진짜 위험해 그거.
0: 진짜.
1: 막 꺾고 들으면
0: 사고나.
1: 근데 여성분들이 네. 아 죄송합니다. 여성분들을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0: 네.
1: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그렇더라고요. 네. 거기서 차를 세워.
0: 응.
1: 그런 거 본 적 있죠. 나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어, 그냥 세워. 야, 일단 가. 세우면 안 돼.
0: 아, 어떻게 해?
1: 어, 그런 분들 있더라고요.
0: 아, 조심해야 저는 그냥, 돼요.
1: 아, 근데 저 비비안 님.
0: 응.
1: 우리 비비안 저 제가 알던 그 비비안 우리 누님인 것 같은데.
0: 네.
1: 제가 산파 단어를 아는 거 놀라시네요.
0: 산파?
1: 산파라는 단어를 20대 같은데 아 20대 같다고
0: 아 산파
1: 20대 같은 어르신이 대단하다고
0: 어 아기 받는 산파
1: 제가 20대 같아 보이긴 하죠
0: 어,
1: 매몰은
0: 우리.
1: 아니 아무튼, 어저께 그 우리 김미경 팀장님 오셨을 때 그
0: 네.
1: 염색장 얘기했잖아요 우리 홍수평 올 때 제가 내추럴 머리할 때 두 분이 놀라셨잖아요
0: 그러니까 흰머리도 없고
1: 아 있죠 있는데 잘 안 보이는 건 있긴 있어요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죄송합니다 20대 같아 보여서
0: 아
1: 제가 얼마
0: 빨리
1: 전에
0: 노래 들어야 돼
1: 얼마 전에 저한테 그 서빙하시는 여성분이 막 하다가 아이디를 이렇게 막 옆 테이블을 보더라고 제가 봐도 어려 보이는 애들이니까
0: 네, 네.
1: 근데 저희가 아는 형님이
0: 아, 술 시키니까
1: 아, 술집에 네. 아니 그런 거 있잖아 어 저희는 아이디 안 봐 이런 거 있잖아 나 누가 봐도 이 형 뭐 오늘 내일 한 분인데 뭐 50대 이 형이 우리는 아이디 안 봐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서버분이 아유 저희도 이렇게 가려서 봐요 이렇게 농담을 했는데 저를 보면서 이분도 한 20대 지금 거의 28 되셨고.
0: 어. 아니 우리 훈이 씨는 진짜 동안이에요. 우리
1: 살쪄서
0: 둘 다.
1: 그래, 살짝. 근데 미옥 씨 진짜 동안이에요.
0: 나도 동안.
1: 아우 이번에 21살 생일 언제예요?
0: 아 빨리 불꽃놀이 한번 이펙트 시작.
1: 이 노래를 안 봤잖아요.

0: 로네즈스가 불렀습니다. Be My Baby.
1: 아, 너무 좋아요.
0: 아, 이런 옛날 노래들 baby. 너무 좋아.
1: 올 팝이 그쵸?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요새 팝은 들어도 잘 들리지가 않아요. 이게 감동이 없어요.
0: 얼굴은 20대인데 마음은.
1: 아, 왜냐면 저 어릴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올드팝 하도 많이 들었고 저는 진짜 올드팝 진짜 많이 들었어요.
0: 아, 이런 음악 참여, 너무 좋죠.
1: 너무 좋아.
0: 거, 70년대, 60년대. 아, 베이비 베이비. 성악가
1: 아, 성악가 아니라고요. 아, 근데 제가 어저께 저녁을 여러분 용궁 요새 가보셨습니까?
0: 어,
1: 갑자기 뭐 제가 특정 상호를 광고하는 거 아닌데 제가 어제 가서 우리 그때 이주일 대표님 오셨잖아요. 한번 인터뷰했잖아요.
0: 네.
1: 근데 어저께 용궁한데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갖고 음식이 저를 야 빼갈 마셔 빼갈 마셔 부르는 거예요.
0: 네. 아, 근데 음식이 진짜, 불러 빼갈 빼갈
1: 음식이 빼갈 빼갈 비맛 빼. 그 맛 먹었어요.
0: 아~
1: 그렇다고요. 맛있더라고요.
0: 아, 저도 오늘 생일 잔치를 중국집에서 하는데.
1: 어, 어디 갔습니까? 아, 뭐 상호 얘기 안 하죠. 중식 좋아하세요?
0: 얘기 좀 뭐 어때?
1: 저랑 됐을 때 안 맞았잖아요. 짜장면이 싶으셨죠.
0: 아, 오늘은 짬뽕.
1: 오늘은
0: 짬뽕. 그때 달라요.
1: 아, 그래요?
0: 네.
1: 저는 사실 울면.
0: 아, 울면도 맛있죠.
1: 근데
0: 기스면.
1: 기스면 기스면 한 대 별로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0: 그래요?
1: 미국에. 근데
0: 울면은 누룽지탕.
1: 울면을 좋아하는데 울면은 겨울에 못 먹어요.
0: 네.
1: 아세요?
0: 왜요?
1: 그 산타 할아버지가
0: 울면 안 돼.
1: 울면 안 돼갖고.
0: 아이 정말.
1: 울면 안 돼.
0: 어, 이러다가 진짜 크리스마스 금방 오겠어요.
1: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
0: 야,
1: 크리스마스 때 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우리 썸머 크리스마스 한번 얘기해 볼까?
0: 썸머 크리스마스?
1: 네,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지구 남반구 북반구 있잖아요. 남반구에서는 지금이 저 겨울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추울 텐데.
0: 눈 얘기? 아.
1: 아. 저는 크리스마스 좋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0: 왜요?
1: 항상 아버님이 오셨거든요. 한국에서.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여자친구하고 한 번도 크리스마스를 지낸 적이 없어요.
0: 아버님이 꼭 오셔갖고, 그때 오셔서 뭐냐?
1: 외출을 못해요. 야 뭐래? 뭐래? 뭐래? 야 뭐래?
0: 아버님이 굉장히 유쾌하실 것 같네요. 아, 이런 연휴 때는 부모님도 좀 찾아뵙고 온 가족이 함께 모인다는 게 그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1: 그렇죠?
0: 난 모일 식구가 없어.
1: 저도 뭐.
0: 그래도 아들도 있고.
1: 뭐 뭐요 집에 있는데.
0: 네. 외로운 분들도 우리 굿모닝 차차차와 함께 외로움을 달래시면 좋겠습니다.
1: 그럼요.
0: 2부 이 시간 도와주시는 분은요.
1: 네.
0: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1: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0: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1: 간장게장 갈비찜 음대고절임이 맛있는 소반식당.
0: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차차차 2부 함께하십니다.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부당침뜸의 명가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침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4: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3: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5: 10개 판매 10만개 돌파 온달 23주년 23% 할인 이벤트
6: 고객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온달 개업 23주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5: 7월 한 달간 매콤하고 푸짐한 아구찜 23% 할인
6: 모든 테이블에 고소한 평양식 녹두빈대떡 무료 서비스와 간장게장 꽃게탕 아구찜 영포 수제비도 사랑받는 메뉴
5: 예약은 23382-8844 23382-8844 팔가와 캔모 코너 온달 23주년 아구찜 23% 할인 이벤트
7: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8: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7: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8: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7: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9: 홈쇼핑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10: 홈쇼핑월드 들어가세요
0: 이 가사 외울 줄 아세요?
1: 어떤 거요?
0: 이거요.

0: 이 미국가를 배웁시다 이래서 캠페인을 했었어요.
1: 누가요?
0: 뉴욕의 라디오 스테이션.
1: 이걸 미국 분들 다 몰라요.
0: 그래서 요즘 미국 분들이 이 노래를
1: 네,
0: 가사를
1: 미국, 애국가. 네.
0: 잘 부른가 이래서 가라오케 챌린징을 요즘 많이 하고 있대요. 진짜. 근데 아니, 진짜
1: 이걸,
0: 우리 어디 가면 이 노래
1: 가라오케에서
0: 아니 가라오케에서
1: 너무 웃긴다. 아니 생각해봐요. 반대로 네. 우리가 애국가를 가라오케에서 노래방에서 부른다 생각해봐요. 동해 바로 끄지.
0: 그래서 이번에 월드컵 때요.
1: 재밌다.
0: 그 애국가를 네. 그 국가를 가장 아주 그냥 잘
1: 하는
0: 한 소리로
1: 나라?
0: 해서 부르는 나라가 애국가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 저는 네. 미국 저도 학교를 여기서 다녔으니까 네. Oh say can you see 그다음부터 립싱크
0: 립싱크 아니 어디 가면 진짜 립싱크 해야 돼 이게 안 외워져
1: 근데 제가 립싱크 기가 막히게 해요
0: 그래요?
1: 제 미국 친구 옛날에 대학 학교 다닐 때 네. 하루 제가 가슴에 딱 손 얹고 네. 립싱크를 하니까 야 너 이거 어떻게 다 알아 그러는 거예요
0: 네.
1: 나 몰라 근데 어떻게 그냥 입만 뽑고 근데 이게 기가 막히게 맞는 거야 우리 한국 사람들은 퍼포먼스가 되잖아 우리 아이돌 퍼포먼스가 미국이가 놀래더라니까요 내가 다 한다고
0: 아, 와. 립싱크 하지 말고 요즘 네.
1: 아 이거 어느 정도 아세요?
0: 전 다 외웠었어요
1: 진짜요?
0: 우리 그 캠페인을 했다니까요
1: 이거 다 외우세요?
0: 방송에서 근데 지금 까먹었어 아,
1: 야 이거 어떻게 외워? 전 못 외워요 한 번도 외운 적도 없고
0: Can you see by the dawn's early light? Was so proudly we hailed 뭐, at the twilight last gleaming.
1: 너무 옛날 올드팝 같잖아.
0: 아 이건
1: 좀 발음 좀 살려주세요.
0: 아니 미국의 상징은 뭘까요? 동물.
1: 독수리 아닌가요?
0: 독수리죠.
1: 네.
0: 근데 독수리가
1: 독수리 오형제
0: 대머리 더군다나 대머리 독수리를 그쵸. 생각하실 거예요.
1: 아니요?
0: 미국의 국장이죠. 그레이실.
1: 네.
0: 공식 마스코트니까.
1: 네.
0: 근데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하면 누구죠?
1: 조지 워싱턴.
0: 벤자민
1: 프랭클린.
0: 네. 이분이 네. 독수리를 아주 싫어했다고요.
1: 왜요?
0: 왜냐면 다른 새가 먹이를 이렇게 하면 그거를 훔쳐 먹는 비열한 야비꾼이다. 해서.
1: 그래서
0: 강력하게 밀었던 게 바로 칠면조 터키.
1: 아니, 잠깐만.
0: 아니 진짜.
1: 독수리가 그래서 싫다고 터키를 밀었다고요?
0: 터키를 밀었대요.
1: 벤자민 프랭클린 님께서? 와, 이거 처음 들은 얘기입니다. 터키는 그냥 먹는 거 아니에요?
0: 근데
1: 네.
0: 이 독수리가요.
1: 네네.
0: 너무 인간이 잡고 살충제 때문에 미 전역에 고작 411쌍만 남고 멸종 위기에 처해 네, 있었대요.
1: 맞아요.
0: 근데 눈물겨운 보존 노력 덕분에 지금은 30만 마리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1: 와, 진짜 많이 늘었네.
0: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미국을 대표하는 거 뭐 있을 것 같아요?
1: 미국 저게 그 큰 소 있잖아.
0: 바이슨. 바이슨 고기 드셔보셨어요?
1: 고기는 못 먹어봤어요.
0: 저 먹어봤어요.
1: 어때요? 질겨요? 누린내 나요?
0: 그냥 뭐.
1: 저 굳이 뭐 한우가. 그 뭐... 야, 이거 한우냐? 한우 먹어야지 바이슨까지는 뭐. 맛이 어때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0: 그냥 뭐.
1: 그냥
0: 고기구나.
1: 소고기 같아요?
0: 그냥 좀 뻑뻑하니.
1: 근데 미국 워낙 바이슨 유명하잖아요.
0: 네.
1: 그 친구들도
0: 이 바이슨도 아메리카 들쏘 온 거죠.
1: 그죠. 엄청
0: 그리고,
1: 커.
0: 무스.
1: 무스. 머리 바르는 무스 말고.
0: 무스.
1: 네.
0: 토머스 제퍼슨께서 신대륙의 생물은 너무 왜소하고 퇴화됐다라는 프랑스 학자의 고를 프랑스랑 미국이랑
1: 그때는
0: 그런 게 있어.
1: 이를 낮게 보는 거지
0: 네네.
1: 유럽 애들이 그렇죠.
0: 그래서
1: 분들이.
0: 뭐 우리 신대륙의 생물이 왜소하다고?
1: 그래서 무스를 보여준 거야.
0: 그래서 뉴햄프셔에서 잡은 7피트짜리 거대한 무스 사체를 프랑스로 보냈대요. 미국의 동물도 이렇게 크게 자란다.
1: 우리 다 크다. 야.
0: 다 보내줬어 그냥.
1: 이거 너무 웃긴다. 무스를.
0: 무스를.
1: 무스가 얼마나 큰데?
0: 그러니까.
1: 와.
0: 스케일이 있다. 그래가지고.
1: 프랑스에는 이렇게 큰 애가 없을걸요?
0: 없을 것 같죠?
1: 그렇죠. 와.
0: 그리고 세 번째 후보는 뭘 것 같아요?
1: 저는 그 못생긴 애 무서운 애 있잖아요. 네. 그
0: 가요?
1: 파썸.
0: 파썸. 진짜.
1: 너무 무서워.
0: 아니 새끼들 데리고 쭈루룩 나왔는데 너무 귀엽던걸요?
1: 진짜.
0: 저는 동물을 좋아하니까.
1: 아니 파썸이 귀엽다는 걸 처음 들어봐요. 전 처음 보고 너무 경악을 했어요.
0: 네.
1: 얘는 사람을 안 무서워해. 팝송은
0: 쥐 쥐처럼 생기면서
1: 쥐처럼 더무색이고 더무섭고
0: 섞어 놓은 것 같죠.
1: 얼굴도 붉은색이라고 무섭게. 팝송은 아니겠지. 뭐예요 그럼?
0: 그리고 아 저기 카요리.
1: 아 코요테.
0: 응. 하고 아. 라쿤.
1: 라쿤이 미국을 대표예요?
0: 아니 이런 것도 없나, 후보로 라쿤이? 후보로 오. 올랐던 거죠. 왜냐면 카요리가
1: 라쿤 귀엽지.
0: 미 전역에
1: 많죠.
0: 골목까지 다 점령을 해서
1: 그것도
0: 얘네들이
1: 많죠.
0: 그리고 가요리, 예. 라쿤 척박한 환경에서도 기회를 포착해서 번창하는 아메리칸 드림의 실천파.
1: 얘네들은 급하면 두 발로 쓰는 거 아시죠? 라쿤이 두 발
0: 너무
1: 탔어.
0: 귀여워, 귀여워. 너무 귀여워.
1: 근데 저 진짜 큰 거 봤어요.
0: 네.
1: 라쿤이 한 2m 되는 거 봤어. 진짜 크더라. 걔가 아파트 수영장을 수영장이 아파트에 그 물이 있어요. 그 아파트에 물이 있고 그 그냥 꾸며놓은 정원 같은 거예요.
0: 네.
1: 밤에 뭐가
0: 쏴
1: 소리가 나서 이번에 뭐를 봤더니 2m 되는 라쿤이 그 물에 들어가 수영을 하고 있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0: 라쿤이 그렇게 커요? 2m나?
1: 제가 본 건 그랬어요. 뭐 제 보진 않았지만
0: 저 어제 어떤 영상 봤는데 이렇게 저기 넛을 주니까 그 엄마 라쿤이요 새끼들 쪼르르 다 데리고 와가지고 먹고 있더라고요. 새끼들은 너무 귀여워. 근데
1: 새끼는 뭐든 귀여워요. 아기들은.
0: 제가 아는 그 미국 분 여자분 별명이 라쿤이에요.
1: 왜요?
0: 눈화장을 너무 이렇게
1: 똥을 크게 해요?
0: 남자분들이 다 그런 라쿤 라쿤 그런데 나는 뭔가 했더니 눈화장을 왜 아이라인을 너무 진하게 그러니까
1: 그래도 팬다보다 낫네. 팬다보다 라쿤이 낫지. 와 근데 라쿤 저는 그 얼반 이모 댁 갔을 때 이모가 뭐라고 제가 밤에 잠깐 그 당시에 흡연할 때라서 차문을 열고 담배를 피고 있어서 그 앞에서 근데 뭐가 끼끼끼 소리 나는 거예요. 모습을 봤더니 라쿤 패밀리가 제 차 앞에 서갖고 두 발로 딱 서갖고 먹을 거 달라고. 네 마리가
0: 걔네들은 진짜 쥐시통도 잘 뒤지고 넉살도 좋아.
1: 근데 귀엽더라고요.
0: 바로 이런 동물들이 아메리카를 대표하는 거라고 하는데 그래도
1: 1등은
0: 결국은
1: 뭐예요? 1등은?
0: 1등으로 꼽힌 게 최종 우승자는 벤자민 플랭클린의 픽 터키 7면조가 꼽혔어요. 왜냐면 미국 국기를 연상시키는 빨간색, 하얀색, 파란색이 다 들어있고
1: 터키에 파란색이 있어요?
0: 있대요 그 털에. 터키들이 참 얘기해요. 걔네들
1: 뭐요?
0: 울어요.
1: 꾸르르
0: 아니요. 막 희한하게 되게 크게 울어요. 저는 그
1: 왜 울렸어요? 왜? 왜 울려요 애들을?
0: 그 터키 애들이 있어가지고
1: 공원에 터키가 있다고요?
0: 저쪽에요. 그 팰리세이드.
1: 아,
0: 그
1: 좋은
0: 뉴욕에,
1: 동네.
0: 뉴욕에.
1: 아, 좋은 동네.
0: 그 허드슨 강 옆에.
1: 그러면
0: 숲이 있는데.
1: 땡스 밑에 걔들 잡나?
0: 그 야생 터키니까 그 잡았다가 감옥까지.
1: 백악관에서 항상 땡스 밑에 한 명 풀어주는 행사 있잖아요.
0: 너무 잔인해.
1: 누군가는 먹겠지.
0: 아니 걔는 안 잡아요.
1: 그거 어떻게 알아?
0: 걔는 풀어주고 걔는 그 어디서 생츄어리 이런 데서 자라죠.
1: 아 그걸
0: 그럼요 안 잡아요.
1: 아 그래요?
0: 걔는 살려주는 거죠 걔만.
1: 야.
0: 너무 잔인해. 걔만 살려주고 걔만 나머지 살렸죠. 다 잡고. 그 무슨 족이야?
1: 근데 솔직히 드세요 안 드세요?
0: 터키요? 먹죠. 먹죠.
1: 맛있잖아요.
0: 그래서 미국인들의 가장 따뜻한 축제인 추수감사절의 중심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 칠면조가 가장 미국적인 이유는 이새를 보고 웃어야 할지 경례를 해야 할지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다고 합니다.
1: 사실 터키라는 게 우리 미국의 그 어떻게 보면 미국도 이방인이잖아 사실은.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라고 하는 그 우리 표현 인디안이라 표현하지만 사실은 네이티브 아메리칸인 그분들의 그거를 이제 처음에 오시면서 그 추수부활절이 아니고
0: 추수감사절
1: 그때 그때 막 옥수수하면서 서로 이제 같이 교류하면서 했던 그게 시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역사적인 건 되게 있죠. 있는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터키 먹을래 치킨 먹으려면 전 치킨 먹어요.
0: 그래요? 터키 얼마나 맛있는데 크랜베리하고 해서.
1: 아 그러니까 그렇게 먹어야 맛있는 거지. 그냥 살만 먹으면 퍽퍽하지 않아요?
0: 아니 안 퍽���해. 너무 맛있는데.
1: 탱자님 다 좋아해.
0: 터키
1: 지금
0: 먹고
1: 봐 댓글도 봐 다정님. 라쿤 무서운데 탱자님 귀엽다고 하시네요. 이거 봐요.
0: 너무 귀여워요. 동물은 다 귀여워.
1: 근데 나는 안 귀엽지? 저는 귀엽다는 얘기 안 했어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0: 신영원의 노래 들어볼게요.
1: 네, 이 터가
0: 터
1: 왕이 될 상인가 터.

0: 신영원의 터 들으셨어요. 터를 잘 잡아야 되죠.
1: 그럼요.
0: 우리 조상님들은 참 지혜로우셨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배산임수.
1: 배산임수 하시고.
0: 응? 뒤에는 산, 양기.
1: 그렇죠.
0: 앞에는 물, 음기. 조화롭게.
1: 그다음에 네. 좌청룡 500호.
0: 그것도 터랑 상관이 있나? 좌청룡.
1: 그렇지 않아요? 왼쪽에는 용.
0: 그 영의정 우의정 얘긴데.
1: 그런가?
0: 응. 아니 터 하니까 생각나는 게 네. 캠핑 가시잖아요.
1: 가끔 뭐 저는 뉴욕시만큼은 못하지만
0: 텐트 막 치려고.
1: 아니 근데 응. 캠핑 가시면 응. 보통 정해져 있지 않나요? 그 캠핑하는 게 딱 정해져 있잖아.
0: 사이트가 정해져 네. 있지만 그 사이트 내에서도 여기다 저어야 되나 저기다 해야 되나 터를 잘 잡아야 돼요.
1: 그 뭐 차이가 응. 있나요?
0: 그럼요. 왜냐면
1: 여기서 질문.
0: 네, 평평한데.
1: 캠핑 가실 때, 아, 네. 그 텐트를 직접 치십니까? 아니면 구경하십니까?
0: 직접 치죠.
1: 칠 줄 아세요?
0: 그럼요.
1: 오.
0: 아니, 아, 저기
1: 텐트를 네, 칠 줄 아신다고?
0: 네, 영국에서 베테랑 캠퍼 커플이 단 1분 4.95초 만에 2인용 텐트를 설치해서 기네스.
1: 몇 초? 몇 초?
0: 1분 4.95초.
1: 1분 4.95초요?
0: 그러니까 1분하고 5초 1분 정도.
1: 1분 만에 어떻게 텐트를 쳐?
0: 그러니까 그래서 기네스 세계 기록. 아니 별게 있어 다.
1: 야.
0: 우리도 한번 도전해 볼까요? 텐트 빨리 치기.
1: 저는
0: 2인용 텐트.
1: 텐트는요. 네. 치면서 알콩달콩하는 재미가 있어요.
0: 어머. 야, 다시부터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
1: 더 기분 잘해요? 네. 살짝 무너뜨려야 돼 한번.
0: 왜?
1: 그럼 서로 껴안고. 어머 하면서 무너졌어 이렇게.
0: 아이고 그러고 싶겠다. 저리 가 이러면서 커플들은.
1: 그 재미로 보는 거죠.
0: 아이 그때야 서로 이렇게 그
1: 알콩달콩할 때.
0: 그럴 때지. 네.
1: 막 눈만 봐도 팍팍팍 할 때. 아 좋아.
0: 아 캠핑 해본 지가 오래됐네.
1: 나이 들면 캠핑한 거예요. 그냥 호텔 가지.
0: 아 진짜.
1: 최소한 글램핑 이상 가죠.
0: 아니 근데 그 재미가 또 있어.
1: 근데 여성분들은 싫어하지 않아요? 씻는 것도 힘들고 화장실도 불편해서?
0: 그게 이제 익숙해지면 그러려니 하고. 그래서 좋은 게 뭐냐면 집에 와서 샤워할 때가 너무 행복해.
1: 아 그렇구나.
0: 그래서 가는 거야.
1: 갔다가 왔을 때 그 행복.
0: 아. 그러면 이 한 방울의 이 샤워의 감사를 알게 되죠.
1: 그러네요. 또 소확행 행복한. 오.
0: 아 진짜.
1: 맞아요.
0: 그리고 그 힘들다는 마운틴 위트니.
1: 네.
0: 거기를 탁 갔다 와가지고 밑에서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먹을 때.
1: 아 좋다.
0: 아 그때 너무 행복해.
1: 시원한 콜라랑. 좋다.
0: 먹으면서 근데 또 올라가고 싶어. 한때 그 산에 중독이 돼서 또 올라가고 싶고 막 그랬어.
1: 저는 어릴 때 교회에서 제가 뭐 그 크리스찬까지는 아닌데 교회에서 그때 잠깐 할 때 그 전도사님이랑 애들 통솔하고 제가 그때 회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애들 데리고 그런 데를 갔어요. 캠핑 그라운드를 갔는데 그 사륜 바이크 있잖아요. 큰 거 산악 바이크 그걸 한 대를 렌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애들 통솔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그걸 처음에 탔거든요. 탔는데. 산에 올라가다가 잘못돼갖고
0: 이게 뒤집었어?
1: 삐걱하면서 제가 그거를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려고 다리를 딱 지탱하다가 오른쪽 다리가 그 바퀴 끌려 들어간 거예요.
0: 오마이갓.
1: 후수룩 하면서 진짜 뒷바퀴에 제 오른쪽 다리가 끼어 들어갔어요. 몰려서 우룩 하면서 끼어들어서 제가 차에 엉켜 붙어버린 거야. 근데
0: 그러니까 버팅기면 안 돼. 넘어질 때는 그냥 넘어지면서 그게, 잘 넘어져야지.
1: 그게 왜 그랬냐면 제가 쭉 가다 보니까 언덕이 너무 높아갖고 절벽이 나온 거예요. 근데 밑에서 애들이 저를 보고 막 환호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멋있어 보이고 싶잖아요. 그래서 딱 소리사라고 뒤로 딱 돌아오다 엉킨 거예요.
0: 아이고야.
1: 근데 사람이 죽으란 법이 없는 게 정말 초인적인 힘으로 제가 다리가 그 안에 끼어 들어갔는데도 살아야겠다 생각에 이 오른손으로 이거를 잡고 제가 들어버렸어요. 이거를. 그걸 들고 다리를 제가 뺐어요.
0: 어머.
1: 그리고 쩔뚝거리고 나왔어. 그리고 제가 아닌 척하고 나왔더니 애들이 알고 보니까 저보고 하지마 위험해 하지마 이거였는데 저는 오빠 멋있어 이걸 생각하고 거기서 오버하다 다리가 낀 거야.
0: 아니 수신호를 그렇게 잘 받아야 되는데 엉뚱하게 그렇게 잘못 받을 때
1: 그래가지고
0: 있어요.
1: 밤에 캠핑을 치고 이제 자는
0: 가라는 건데 오라는 건
1: 줄 알고.
0: 알고
1: 멋있는 척 하다가 다리 낀 거지. 정말. 그래서 밤에 이제 잘 시간 됐어요. 여자팀 따로 남자 캠핑을 했는데 제가 제일 나이가 많고 하니까 니들 자라 내가 밤에 보초를
0: 지키겠다.
1: 해줄게. 그래서 남자들 한두 명 불러서 야 우리 군대처럼 돌아가면서 불침만 쓰자. 근데 밤에 캠핑 가시면 그런 거 있잖아요.
0: 나 곰 봤어.
1: 곰을 봤다고요?
0: 네.
1: 어떻게 했어요?
0: 곰이 왔어요.
1: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0: 뭘 어떻게 해? 그냥 조용히 쥐지근 듯이 있으면
1: 너무 위험하잖아 곰은.
0: 여기가 아니고 이제 뉴욕에서 캐스킬이라는 데서. 그때는 동의 개념이었어요. 연휴 때인데 네. 그 친구가 그걸 안 해놓은 거예요.
1: 몰려.
0: 예약을.
1: 그래서.
0: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한국에서 오셨고 네. 그리고 저희 그 한미역 사단이라고 방송하는 네네네. 우리 동생들 해서 한 8명이 갔어요. 오. 근데 캠핑 사이트를 안 해놔가지고 헤매고 헤매고 헤매다가 거기 그 계신 분이 저기 가면 산 위에 그래도 캠핑 할 수 있는 데가 있대요.
1: 불법으로?
0: 아니 어. 할 수 있는 거야 법적으로. 아. 그렇지만 아무 시설이 없어. 화장실도 없고 아무것도 물도 없구나. 없고 아. 대신 그 위에 산정 호수가 호수만 있는 거.
1: 좋다.
0: 그 호수물로 이 닦고 세수하고 물 떠먹고 다 했죠.
1: 아니 그 정도면 자연인이잖아요.
0: 아니 근데 네. 그때 정말 최고의 많은 별을 받고.
1: 근데 화장실은 어떻게 해요 그럼?
0: 화장실은 뭐 저쪽 알아서 오, 자연 속에
1: 야.
0: 가장 아름다운 캠핑이었어요. 야. 그때 저희 아버님이 네. 제가 막 입이 이렇게 나오니까 야야야야 너무 좋다 여기 이러면서 긍정 마인드를 보여주신 게 잊혀지지가 않아서 저는 항상 일이 안 풀리거나 상황이 안 좋을 때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경우 네. 근데 꼭 아버님의 그 순간이 떠올라요. 야 여기 너무 좋다 하고 분위기 만드는 거야. 그러면 제가 마음이 풀려서 여기 진짜 좋은가 보다 이러면서 그날 맞아. 밤 너무 좋은 캠핑을 했어.
1: 아, 근데 낭만이네요. 낭만이다.
0: 여러분 그런 낭만 가족과 함께 하라면 어딘들 뭐 안 좋겠어요?
1: 저는 반대로 네. 하와이를 갔다가 가족들이랑 네. 그 친구분들 아버지 친구분들 해갖고 어디를 잡으신 거 별장을 네. 그래서 딴 데 호텔에 있다 호놀룰루 있다가 이제 북쪽으로 네. 올라가서 네. 거기를 잡았는데 그게 케네디 대통령 네. 케네디가 있던 그 패밀리가 있던 별장이래요. 네. 그래서 기대를 했잖아요. 네. 갔어요. 네. 이거는 폐가야. 흉가야 흉가. 귀신 나오는 집이야 진짜. 근데 아. 뷰는 기가 막혀요.
0: 아.
1: 바다 근데 막 나무에 그네 그 진짜 멋있는 집인데 네. 그냥 폐가 흉가예요.
0: 어떻게 해.
1: 귀신 나와도 아무도 못해. 아버지가 어른자 술 먹다가 네. 야, 나 여기서 못 잔다. 그래갖고 우리 따로 호텔 갔어요 그냥.
0: 그쪽 아버님은 좀 다르셨구나.
1: 저희 아버님 다르시죠.
0: 우리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얼른 올게요.
2: 네.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3: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2: 장례비는요?
3: 공원묘지랑 다른 장에서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에서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2: 그래서 다들 한국장이사 하는군요.
3: 한국장이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4: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5: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4: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모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5: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6: 99세까지 팔팔하게.
7: H마트 해피 인디펜던스 데이 세일.
8: 세일 중인 바베큐용 삼겹살, 케이타운 직화꼬치, 유기농 옥수수, 킹스포드 차콜까지 바베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7: 여름 보양식 한상 삼계탕과 백숙으로 다가오는 초복 든든하게 몸보신하세요.
8: 한국포도, 참외, 허니글로우 파인애플, 백천도 등 여름 제철 과일도 시원하게 즐기세요.
7: H마트 단독 판매 신상품 오뚜기 굴진짬뽕을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8: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9: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0: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11: 입학 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12: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장벽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13: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14: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13: 센터 메디컬 그룹.
0: 기린 좋아하세요?
1: 기린?
0: 예. 네.
1: 내가 그린 그림, 그림이 어, 기린 기림이고.
0: 그 기린이요? 네. 수학을 그렇게 한대요. 산수를 잘은
1: 어 진짜요?
0: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 연구진이 실험을 했는데 기린들이 네. 네. 산수를 잘한대.
1: 어떻게요?
0: 그 뭐 그렇다고 뉴스에서 봤어요.
1: 자기들이 구구단을 왜 잡는 거야? 어, 신기하네.
0: 구구단 좀 외우면서 네. 심심하면
1: 아니 연휴에. 근데 한 가지만 제가 네. 듣고 넘어가고 싶어요. 다정님께서 네. 아까 우리 미용실께서 그 캠핑 갔다가 네. 집에 들어와서 샤워할 때가 되게 행복하다 하셨잖아요. 어,
0: 네.
1: 맞아요. 흘린 땀 씻어낼 때의 기분 너무 시원하고 상쾌하다 하셨는데 아.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0: 네.
1: 여성분들이 캠핑할 때 흘릴 땀이 뭐가 있죠?
0: 산에 가면 일단은 그리고
1: 아이 캠핑
0: 불 때워야지 밥해야지
1: 남자가 다 하잖아요.
0: 네 여러분 주말에 좀 움직이시면서 땀도 흘리고 아, 네, 샤워도 하고 캠핑도 하시고 네. 많은 웃음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1: 그럼요. 이번 연휴 더욱더 네. 건강하고 즐겁고 네. 또 보람찬 네. 연휴를 보내주시겠습니다.
0: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뵐게요.
0: 네.
1: 안녕.

0: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1: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0: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1: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2: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2: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3: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2: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213-388-7979 213-388-7979
2: 유니굿 프렌드 보험.
4: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5: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4: 선택하세요 품질을,
5: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4: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5: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4: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5: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4: 타이어.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5: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4: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5: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6: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7: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8: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9: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8: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10: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11: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10: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12: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13: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14: 접촉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15: 우와, 싸다. 정말 싸다.
14: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15: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14: 진짜 감쪽 같네.
15: 역시 벤트웨이야.
14: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15: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 합니다.

0: 김병선 TV 생활 침뜸 따라하기. 이 시간 진행해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 침뜸병원의 강병선 원장입니다.
1: 요즘같이 이 캘리포니아 무더운 날씨, 이러한 여름, 만물이 왕성해지는 계절이지만 이러한 여름철 건강법, 저는 야외

0: 사람들은 쉽게 지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대개 건강하게 여름철에 살려면 규칙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우리 황제내기는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11시에 취침하고 6시에 기상이라는 목표를 세우면 사시사철 그것에 맞춰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러나 계절에 따라서 자연이 변하는 것처럼 사람 역시 변화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여름 낮은 길고 밤은 짧음으로 늦게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화조기, 즉 여름에는요 늦게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늦게 자라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데, 옛말을 현대에 따라서 적용하려면 배경을 잘 봐야 됩니다. 옛날에는요 해가 지고 깜깜해지면 할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등불을 켜고 일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잠자리 드는 시간이 지금보다 훨씬 빨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늦게 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요 이렇게 늦게 자라 하지 않아도 보통 11시 이후에 잡니다. 즉 여름철 섭생법 얘기할 때는 밤에 늦게 자라라는 말은 틀립니다. 이미 늦게 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가짐도 여름의 기운에 따라야 됩니다. 우리 한약에서 말하는 섭생의 범위는 몸가짐뿐만 아니라 마음가짐도 포함되기 마련입니다. 우리 황제내기경을 보면요 사계절에 따라서 마음가짐도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되는가 하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는데, 즉 각 계절의 기운에 따라 어울리는 마음 자세, 봄에는 뜻이 잘 생겨나도록 하고 가을에는 마음을 잘 가라앉히게 하고 또 겨울에는 생각을 섣불리 드러내지 말게 하고, 오히려 요즘 같은 여름은 노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여름의 이미지는 유쾌함과 화창감입니다. 그래서 덥고 땀이 많이 나고 습도가 높다 해서 성질을 내고 화를 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름의 기운은 마음껏 건강할 수 있는 원래 화창하지만 우리 몸은 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마음 수련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더운 날씨 성질을 내고 화를 내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더운 날씨 노하지 말라라는 처럼 마음가짐을 차분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1: 지금까지 유튜브 강병선TV 생활침등 따라하기 강병선 침등병원 강병선 원장이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213-385-7979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 침등병원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AM1000
2: AM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4: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12시 정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LA 수도전력국이 어제 오후 LA 한인타운 일부 지역에 내렸던 수돗물 끓여 마시기 권고를 공식 해제했습니다. 이틀 전 정기수질검사에서 대장균이 검출됐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비상이 걸렸지만 최종 조사 결과 수돗물 자체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A 수도전력국은 문제의 원인이 상수도 배관망 오염이 아니라 수질검사 장비 자체의 오염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해당 지역 8곳의 검사 지점을 대상으로 정밀 재조사를 실시했고 이틀 연속으로 주 및 연방 기준을 완벽하게 통과했다고 확인했습니다. LA 수도전력국은 대장균 검출 결과가 나온 직후 놀만디와 육가 교차로에서 주민들에게 생수를 나눠주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장 구역은 단 두 블록에 불과했지만 인근 지역까지 불안감이 퍼지며 혼란이 야기되었습니다. 특히 육가 일대 한식당 밀집 상가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 직원들이 업소를 돌며 안내문을 부착하고 사실상 영업 중단을 권고하면서 업주들이 영업 차질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결국 수돗물은 처음부터 안전했고 검사 장비의 오염이 이틀간의 소동을 불러일으킨 셈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회출환을 소동이 결국 관리 소홀로 발생했으나 과연 시정부나 수도국은 어떤 예방조치와 관계자 문책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책임지지 않는 LA 시정부의 모습이 다시 한번 노출된 씁쓸한 사건이었습니다.
5: 연방질병통제

0: 예방센터, 미질병통제예방센터가 크루즈선 루비 프린세스의 노로바이러스 집단 감염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지난달 12일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해 20일 일정으로 운항 중이던 이 선박에서 승객과 승무원 125명이 감염 증상을 보였습니다. 승객 3천여 명 가운데 102명이 설사와 구토 증상을 겪었고 승무원 23명도 같은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음식이나 물 또는 감염자와의 접촉을 통해 빠르게 퍼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 수천 명이 함께 생활하는 크루즈선은 집단 감염에 특히 취약한 환경입니다. 미질병통제예방센터는 크루즈선 내 감염 현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루비 프린세스는 프린세스 크루즈 소속 선박으로 캘리포니아를 모항으로 운항하고 있습니다. 크루즈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승선 전 선박의 위생 점검 이력을 미질병통제예방센터 공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A 카운티 쉐리프국이 횡단보도 주변 불법 주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교차로에서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이른바 데일라이팅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규정에 따르면 표시된 횡단보도는 물론 표시가 없는 횡단보도라도 진입방향 기준 20피트 이내에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보도 확장 시설이 설치된 횡단보도는 제한거리가 15피트로 줄어듭니다. 운전자들이 가장 혼동하기 쉬운 부분은 연석이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지 않아도 단속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적색 연석이 주차 금지 구역을 의미했지만 앞으로는 도색 여부와 관계없이 법에서 정한 거리만으로 위반 여부가 결정됩니다. 횡단보도 가까이에 차량이 주차돼 있으면 운전자가 보행자를 미리 발견하기 어렵고 보행자 역시 접근하는 차량을 확인하기 어려워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위반 시 63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차량이 견인될 경우 견인 및 보관 비용도 차량 소유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1: 북중미 월드컵을 마치고 귀국한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이 오늘 오전 귀국 이틀 만에 다시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홍명보 전 감독은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멕시코 현지에서 선수단 내부 문제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독일 출신 스트라이커 주전 엔스가 2차전에 출전하지 못한 것도 규율 위반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할 이야기는 있으며 언젠가 모두 나올 것이라고 짧게 덧붙였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 북중미 월드컵을 마치고 돌아온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이 귀국 이틀 만에 돌연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홍 전 감독은 다시 한번 선수단 내부는 없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언젠가 관련 이야기가 나올 거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3: 모자와 마스크를 쓴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이 다시 공항에 나타났습니다. 월드컵을 마치고 귀국한 지 이틀 만입니다. 멕시코 현지에서 선수단 내부 문제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4: 선수들 전체적으로 내부는 없었어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전체적인 내부는 없었어요.
3: 독일 분데스리가 주전인 옌스가 1, 2차전에 나오지 못한 게 내부 규율을 어겼기 때문이라는 추측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5: 사실 그 뭐 옌스 선수 관련해서도
4: 옌스는 어떤 거죠?
5: 뭐 규율을 어겼다 뭐 이런 또 얘기 아니,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그런 거는 없을까요?
4: 그런 거 없어요.
5: 뭐 선수 기운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은
4: 네, 그런 건 전혀 없어요.
3: 그러면서 할 이야기는 있지만 언젠가 이야기가 잘 나올 거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4: 제가 할 얘기는 있는데 언젠가는 이게 다 얘기가 잘 나올 거예요.
3: 앞서 다른 인터뷰에선 손흥민 벤치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전했습니다. 경기 결과가 그랬을 뿐 처음부터 선수 기용에 어떤 의도가 있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상대인 체코와의 경기에서 손흥민을 빼고 오영규를 넣어 결승골을 넣은 걸 한 예로 들었습니다. 전술 부재란 지적에 대해 감독으로서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홍 전 감독이 언제 돌아올지 불투명하지만 국회에서 추진 중인 청문회 자리에서 그가 밝힌 그 이야기가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됩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6: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7: 배달 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6: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7: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12시 정원뉴스는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센터 메디칼그룹, 하늘위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코리아타운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김 변호사,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0: 전미자동차협회 AAA가 올해 독립기념일 연휴 여행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집에서 50마일 이상 이동하는 여행객이 전국적으로 7,2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보다 약 30만 명 늘어난 수치로 또 한 번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약 85%인 6,100만 명은 자동차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항공편을 이용하는 여행객도 580만 명을 넘어 지난해보다 소폭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남가주에서만 약 550만 명이 연휴 기간 50마일 이상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LA국제공항은 오늘부터 8일까지 200만 명이 넘는 승객이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오늘 하루에만 약 22만 명이 도착하거나 출발할 것으로 전망돼 연휴 기간 가장 붐비는 날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항과 주요 도로 모두 극심한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충분한 여유 시간을 두고 이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캘리포니아주가 서류미 비자 메디케일 가입자의 전면 치과 혜택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케빈 뉴섬 주지사가 이번 주 초 2026대 2027 회계연도 예산안에 서명하면서 오늘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치과 혜택 축소가 유예됐습니다. 이에 따라 2027년 7월 1일까지 기존과 동일한 치과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혜택 유지 대상은 올해 1월 1일 전부터 메디케일에 가입한 성인 서류 미비자이며 영주권 취득 후 5년 대기기간이 적용되는 합법 영주권자도 포함됩니다. 전면 치과 혜택에는 정기 구강검진과 스케일링, 충치치료, 신경치료, 크라운틀니 등 폭넓은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메디케일 치과 프로그램 혜택을 받는 인원은 1,500만 명 이상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갱신 절차를 제때 완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일부 가입자가 행정 오류로 전면 혜택이 제한 혜택으로 잘못 변경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혜택이 중단되더라도 90일 이내에 절차를 완료하면 복원이 가능하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응급진료만 가능한 제한 메디케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갱신 안내문을 받으면 요구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고 주소와 연락처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건국 250주년 독립기념일을 맞아 내일 남가주 곳곳에서 불꽃놀이와 축제 행사가 펼쳐집니다. LA 다저스 구장에서는 내일 샌디에고 파드레이스와의 홈경기 종료 후 특별 불꽃놀이가 진행되며 입장 관람객에게는 기념주화와 피크닉 담요 등 기념품이 제공됩니다. 패사디나 로즈볼 스테디움에서는 오늘부터 4일간 250개 이상의 음식 밴더가 참여하는 푸디랜드 축제가 열리고 내일은 음악과 동기화된 대형 드론쇼도 선보입니다. 입장권은 12달러입니다. 플러튼 다운타운 플라자에서는 내일 오전부터 카쇼로 축제를 시작해 저녁 5시부터 라이브 공연이 이어지고 밤 9시에 불꽃놀이로 마무리됩니다. 라크라센타 크레센타밸리 하이스쿨에서는 내일 오후 4시부터 가족축제가 열리며 일몰 직후 불꽃놀이가 시작됩니다. 티켓은 사전 예매 시 9달러, 당일 현장 구매는 10달러입니다. 라구나 비치 하이슬러팍에서는 내일 밤 9시부터 태평양 바다를 배경으로 불꽃놀이가 펼쳐집니다. 컬버시티는 내일 모레타운 플라자에서 드론 라이트 쇼를 무료로 진행하며 세리토스시는 내일 시빅센터에서 제53회 자유의 종소리 축제를 엽니다. 센타클라리타와 월러시도 내일 각각 발렌시아 타운센터와 수잔팍에서 불꽃놀이와 연례 독립기념일 축제를 이어갑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숨진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의 장례식이 오늘 테헤란 대사원에서 시작됐습니다. 사망 나흘 만에 열린 이 장례식에는 하메네이와 함께 숨진 가족들의 관도 함께 안치됐습니다. 장례식 사전 행사에는 이란 신정체제 고위 관리들이 참석했으며 전쟁 이후 처음으로 초강경파 실세 바이디 총사령관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후계자로 거론되는 모즈타바는 부상회복과 이스라엘의 암살 위협 속에 장례식 참석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2: 미국과 이스라엘 공습으로 숨진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장례식이 사망 넉 달여 만에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은둔하던 초강경파 군부 실세가 처음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이제 관심은 이 후계자인 모즈타바가 장례식에 등장할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8: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 지도자의 시신이 담긴 관이 테헤란 대사원에 도착하는 순간 의장대 군인들이 관을 머리 위로 높이 맞들어 운구합니다. 장례식이 치러질 제단에는 하메네이와 함께 숨진 딸과 사위, 며느리 그리고 14개월 된 손녀의 작은 관도 함께 놓였습니다. 장례식 사전 행사에는 이란 신정체제의 고위 관리 등이 참석해 오열했고 하메네이 후계자인 모즈타바의 장인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상주 역할을 해야 할 모즈타바의 장례식 참석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아직 부상에서 회복 중인데다 이스라엘의 암살 위협도 최고조에 달해있기 때문인데 만약 불참할 경우 신변 이상설이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이란 내 초강경파를 대표하는 바히디 총사령관은 전쟁 이후 처음 출연했습니다. 은둔을 끝내고 장례식 관련 회의에 참석한 모습이 포착돼 막후 실세임을 입증했습니다. 장례식 시작일이 미국 독립기념일과 겹치면서 긴장감이 더해진 가운데 이란군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장례 기간을 틈타 공격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란 당국은 오는 9일까지 치러지는 장례식에 2천만 명의 조문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6: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9: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6: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9: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10: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11: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12: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13: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12: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14: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15: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117, 32369-2117번.

0: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1: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0: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주쿠 후코이단.
1: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코 후코이단.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4: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5: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4: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5: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4: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6: 홈쇼핑 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밀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 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7: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8: 안녕하십니까, 김재현입니다. 7월 6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매일 낮 12시 정오뉴스 끝까지 안 듣고 바로 채널 돌리면 손해보는 일이 벌어집니다. 뉴스 바로 뒤에 재현과 지수의 LA 한입토크가 이어지니까요. 한인경제 한입토크 안 들으시면 돈으름 놓치시고, AI 한입토크 놓치면 혼자서 끙끙 앓게 되시고, 건강음식 주말 레저정보 놓치시면 정오뉴스의 알짜를 놓치시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재현과 지수의 LA 한입 토크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께 정보 토크 한입을 만나게 준비하겠습니다. 저희랑 한입 같이 해주시겠습니까? 미국이 건국 250주년 독립기념일을 맞이합니다. 오늘은 동부 13개 주가 영국 식민지에서 독립을 선언한 지 꼭 250년이 되는 날입니다. 2776년 7월 4일 서명된 독립선언서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이틀 전 밤 워싱턴 DC의 상징인 워싱턴 모뉴먼트가 성조기 문양의 화려한 불빛으로 장식되며 기념 분위기를 먼저 알렸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건국 250주년 기념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워싱턴 DC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불꽃쇼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250년이라는 숫자는 미국 역사에서 단 한 번뿐인 이정표입니다. 독립 당시 13개 주로 출발한 나라가 50개 주의 연방으로 성장한 과정이 오늘 하루 다시 조명됩니다. 이번 주말 독립기념일 연휴를 앞두고 오늘과 내일 이틀간 주요 기관들의 운영에 변동이 생깁니다. 독립기념일인 내일 4일이 토요일과 겹치면서 오늘 금요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학교와 우체국, 도서관, 연방정부기관, 연방법원이 대부분 문을 닫습니다. 연방우정국은 오늘과 내일 이틀 모두 우편배달과 창고 업무를 중단합니다. 택배 서비스도 영향을 받습니다. UPS는 오늘 정상 운영하지만 내일은 집파와 배송을 하지 않으며, 페덱스는 오늘 단축 운영 후 내일 배송을 전면 중단합니다. 금융시장도 오늘 하루 휴장합니다. 뉴욕 증권 거래소와 나스닥 주식시장 그리고 채권시장 모두 오늘 문을 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은행 지점은 오늘 정상 영업하지만 평소 토요일에 문을 여는 지점들도 내일은 휴무합니다. 코스트코는 오늘 영업하고 내일 독립기념일 당일에는 쉽니다. 미국 내 대한민국 제외공관도 연방정부 일정에 맞춰 오늘 문을 열지 않습니다. 볼 일이 있으시다면 오늘 운영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한국어로 진료하는 소아과 전문의를 찾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구글 검색에서 한인타운 내 한국어 진료 가능 소아과로 안내된 7곳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결과 4곳은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고 한 곳은 신규 환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정상 진료가 가능한 곳은 2곳에 불과했습니다. 수십 년간 지역아동 의료를 담당했던 일 세대 소아과 전문의들이 잇따라 은퇴한 반면 후속 전문의 유입은 충분히 이어지지 않은 결과입니다. 장봉숙 원장과 이미정 원장이 각각 2024년과 2025년 은퇴하면서 진료 공백은 더욱 커진 상태입니다. 이 문제는 캘리포니아주 전체 소아 의료 인력 위기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보건당국 자료에 따르면 주 전역 소아과 전문의의 90%가 향후 5년 이내에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의대 졸업생들은 막대한 학자금 부채에 비해 소아과 수가가 성인 의학계열보다 현저히 낮고 메디케어 소아 진료 환급률도 메디케어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소아과 전공을 기피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이유케어 클리닉은 은퇴 전문의의 환자 기록을 이어받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한 의료진을 초빙하는 방식으로 공백을 메우고 있지만 한인타운 전체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 백악관 당국자가 오늘 쿠팡은 이재명 정부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불공정 무역 관행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백악관이 쿠팡 관련 입장을 낸 것은 사실상 처음으로 앞서 미 하원 법사위가 한국 정부의 차별적 조사를 지적한 보고서를 사실상 지지한 것입니다. 한국 외교부와 국가정보원은 보고서 내용이 명백한 허위라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스틸즈한 미국 대사 후보자도 쿠팡 사태를 문제 삼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7: 미국 의회에 이어서 백악관도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을 편을 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면서 경고를 했는데 이 쿠팡의 일방적인 로비에 백악관까지 휘둘리면서 한미 간 외교 마찰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9: 미국 백악관 당국자는 어떤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더라도 쿠팡은 이재명 정부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불공정 무역 관행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백악관이 쿠팡 관련 입장을 낸 건 사실상 이번이 처음으로 우리 정부가 쿠팡을 차별하고 있다는 미 하원 법사위의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지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공개된 35쪽 분량의 해당 보고서는 쿠팡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실어 편파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우리 외교부와 국가정보원은 명백한 허위라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10: 우리 정부가 쿠팡에 대해서 차별적인 조사와 부당한 규제를 지속하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9: 하지만 미국 의회는 물론 백악관과 행정부까지 쿠팡 편들기는 더욱 노골적입니다. 당장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 후보자도 쿠팡 사태를 문제 삼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11: American companies operating in Korea deserve the same market access that Korean companies enjoy in the United States.
9: 다만 쿠팡 논란이 한미 동맹에 부담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트럼프의 측근으로 꼽히는 프레드 플라이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비서실장은 사소한 통상 문제가 한미동맹에 부담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로비 자금 지출을 최대 규모로 늘린 쿠팡은 미 의회는 물론 백악관까지 전방위 로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5: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12: 연방 법무부가 계란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대형 계란 업체 5곳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와 17개 주 검찰총장은 지난달 30일 소송과 함께 합의안을 연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들 업체가 전국 식료품점과 식당 유통업체들이 창구하는 일일 계란 가격 지표를 함께 끌어올리기 위해 공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탠리 우드워드 법무부 차관은 계란만큼 생활물가를 상징하는 상품은 없다며 이번 조치가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노동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12개들이 계란 한 판 가격은 2022년 초 2달러 미만에서 2025년 3월 6달러 22센트까지 올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법무부는 업체들이 조사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같은 달이었으며 이후 몇 주 만에 가격이 12개들이 기준 1달러 이상 하락했다고 민드루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기준 전국 평균 가격은 12개들이 2달러 19센트로 내려왔지만 LA를 포함한 남가주 지역은 여전히 4달러에서 6달러 수준으로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0: 합의안이 연방법원 승인을 받으면 해당 업체들은 경쟁사와 공유할 수 있는 정보 범위를 제한받고 소송 비용 330만 달러를 부담하며 계란 5,300만 개를 기부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연방농무부 연방검찰과 함께 계란뿐 아니라 육류와 우유치즈 등 주요 식료품 전반의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달 법무부에 식료품 가격 담합 조사를 직접 지시한 바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글로벌 증시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였습니다. 3월의 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까지 치솟으면서 글로벌 시가총액이 단 한 달 만에 9조 달러 증발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도 함께 꺾이면서 시장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후 인공지능 열풍이 증시를 끌어올리며 상황은 반전됐습니다. 상반기를 마감한 결과 글로벌 시가총액은 작년 말보다 오히려 7조 달러 늘어났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MSCI 전세계 지수는 상반기에만 10% 상승했고 이 중 2분기에만 12% 넘게 올라 2020년 이후 최고 분기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격차가 뚜렷했는데 한국 코스피가 100% 급등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전쟁 충격을 인공지능 기대감이 덮어버린 반년이었습니다. 미시건대가 6월 소비 자신리지수 확정치를 발표했습니다. 수치는 49.5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보다는 소폭 올랐지만 역대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최근 유가가 안정되면서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가 다소 회복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향후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4.6%로 5월의 4.8%보다 낮아졌습니다. 5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3.4%로 5월의 3.9%에서 내려왔습니다. 소비자들이 물가 상승 압력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다만 심리지수 자체는 여전히 역대 최저권에 머물고 있어 소비 회복을 낙관하기는 이른 상황입니다. 유가 안정이 지속될지 여부가 앞으로 소비자 심리의 방향을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픈 AI가 미국 연방정부에 지분 5%를 넘기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샘 올트먼 오픈 AI 최고 경영자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을 만나 이 문제를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트먼은 AI로 창출된 이익을 국민과 나누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정부의 재정적 지분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오픈 AI의 3월 기준 기업 가치는 8,520억 달러로 5% 지분의 가치는 약 426억 달러에 달합니다. 제안의 핵심은 이 지분으로 공공자산 펀드를 만들고 그 수익을 국민에게 직접 배분하는 구조입니다. 알래스카 연구기금처럼 석유 대신 AI 수익을 주민 배당으로 돌리는 모델을 본뜬 것입니다. 엔트로픽과 구글, 그리고 메타 등 다른 AI 기업들도 유사한 지분을 제공하는 방안이 제안에 포함됐으나 이들의 동의 여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한편 오픈 AI는 올해 안에 기업 공개를 추진해왔으나 파이낸셜 타임스는 상장이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1: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2: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3: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2: 장례비는요?
3: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2: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3: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4: H마트 해피 인디펜던스 데이 세일.
5: 세일 중인 바베큐용 삼겹살, 케이타운 직화 꼬치, 유기농 옥수수, 킹스포드 차콜까지 바베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4: 여름 보양식 한상 삼계탕과 백숙으로 다가오는 초복 든든하게 몸보신하세요.
5: 한국 포도 차 참외, 허니글로우 파인애플, 백천도 등 여름 제철 과일도 시원하게 즐기세요.
4: H마트 단독 판매 신상품 오뚜기 굴진짬뽕을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5: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6: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7: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8: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7: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8: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7: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8: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9: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10: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9: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10: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11: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2: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3: 12시 정오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수도전력국 LADWP가 한인타운 식수 오염 사태와 관련해 공식 해명을 내놨지만 오히려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LADWP는 수도관 전체가 오염된 것이 아니라 특정 수질검사 지점에서 채취한 전기 샘플에서 대장균이 검출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 검사 결과 안전하다고 판단해 어제 오후 끓여 마시기 권고를 해제했습니다. 그런데 이 해명은 시민 입장에서 또 다른 문제를 드러낸 것입니다. 수돗물이 안전한지 감시하는 검사 시설 자체가 오염됐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대장균은 식수 안전에서 매우 민감한 지표입니다. 캘리포니아 식수 규정상 대장균 기준 초과가 발생하면 24시간 안에 최우선 공중통지를 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수돗물이 아니라 검사 시설 문제였다는 말은 면죄부가 아닙니다. 식수 안전을 감시하는 장치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또 다른 행정 실패입니다. LADWP는 해당 검사 지점이 왜 오염됐는지, 언제 마지막으로 점검됐는지, 그리고 다른 검사 지점에도 같은 문제가 없는지를 공개해야 합니다. LA 시민들을 뭘로 생각하는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0: 독립기념일인 4일이 토요일과 겹치면서 오늘 금요일이 연방대체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하루 학교와 우체국 도서관, 연방정부기관, 연방법원 등 주요 공공기관이 문을 닫습니다. 반면 은행 지점들은 대부분 정상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독립기념일 연휴가 사흘로 늘어난 셈이어서 주말 이동량도 평소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체국이 오늘 문을 닫는 만큼 택배나 우편 업무는 월요일 이후로 미뤄야 합니다. 연방법원과 정부기관 민원 업무도 오늘은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내일 4일 토요일 본래 독립기념일에는 전국 각지에서 불꽃놀이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주말 외출이나 이동 계획이 있다면 도로 혼잡과 주차 상황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의 월드컵 단체 응원전에서 시작된 두 축구 팬의 만남이 뜻밖의 미담으로 이어졌습니다. 서로 다른 세대의 두 사람이 응원전에서 우연히 인연을 맺었고 그 인연이 형편이 어려운 70대 독거 노인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됐습니다. 세대를 뛰어넘은 우정이 한 노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월드컵이라는 축제의 공간이 단순한 응원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잇는 자리가 됐습니다. 독거 노인은 칼을 갈아 생계를 이어가는 형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팬은 응원전 이후에도 연락을 이어가며 노인의 상황을 직접 살폈습니다. 작은 만남이 한 사람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낸 사례입니다. 자세한 사연은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남가주 글렌도라 인근 210번 프리웨이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용의자가 견인차 기사를 총으로 쏜 뒤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가 즉시 추격에 나섰습니다. 용의자는 인근 코비나의 한 주유소까지 도주했습니다. 그곳에서 CHP 대원들과 대치가 벌어졌고 순찰대의 총격을 받아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견인차 기사의 부상 여부와 정확한 경위는 현재 조사 중입니다. 사건 여파로 210번 프리웨이 일대에는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출근길 운전자들은 해당 구간 우회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당국은 사건 경위를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14: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0: LA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 오늘 새벽 로스앤젤레스 사우스 후버 스트리트의 한 스포츠바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새벽 2시 42분쯤 코지코너 스포츠바에서 총성이 울렸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신고에 따르면 한 명이 총에 맞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의자는 짙은 썬팅 처리가 된 검은색 4도어 픽업트럭을 타고 북쪽으로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PD 77번과 경찰서 소속 경관들이 현장에 출동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현재까지 체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차량 정보를 토대로 용의자 추적에 나서고 있습니다.
0: 오늘 새벽 컴프턴에서 주택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새벽 3시 40분쯤 이스트 129번가의 한 주택이 완전히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신고를 받은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안관 센츄리 서도 현장에 나와 주변 통제에 나섰습니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즉시 대응에 돌입했으며 화재 원인과 인명피해 여부는 현재 조사 중입니다. 추가 피해 상황도 확인 중으로 아직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파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당국은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1: 오늘 이른 새벽 로스앤젤레스 인근 토런스시에서 무장 용의자가 건물 안에 고립된 채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오전 5시 46분쯤 카슨 스트리트 일대에서 무기를 소지한 용의자가 건물 내부에서 나오지 않고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하버분서 소속 경찰관들이 즉각 현장에 출동했고 특수전술부대까지 추가로 투입됐습니다. 전술요원들은 별도의 전용통신 채널을 통해 작전을 조율하며 바리케이드 일대를 집중 수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용의자는 건물 안에 고립된 상태이며 경찰은 현장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해당 구역 접근을 삼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대치 상황이 마무리될 때까지 현장 통제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0: 오늘 아침 남가주 글렌도라 인근 210번 프리웨이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용의자가 견인차 기사를 총으로 쏜 뒤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가 즉시 추격에 나섰습니다. 용의자는 인근 코비나의 한 주유소까지 도주했습니다. 그곳에서 CHP 대원들과 대치가 벌어졌고 순찰대의 총격을 받아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견인차 기사의 부상 여부와 정확한 경위는 현재 조사 중입니다. 사건 여파로 210번 프리웨이 일대에는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출근길 운전자들은 해당 구간 우회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당국은 사건 경위를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2: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3: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2: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3: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2: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0: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 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1: 213-381-2424 213-381-2424
2: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3: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2: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4: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룹으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5: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틱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6: 뉴서울 호텔의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7: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8: 우와 싸다! 정말 싸다!
7: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8: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7: 진짜 감쪽 같네?
8: 역시 벤트웨이야!
7: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8: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383-7233입니다!
9: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0: 파키스탄 남서부에서 정원을 초과한 버스가 협곡으로 추락해 40명이 숨지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발루치스탄 주와 카이베르 파크툰크와 주 경계 인근 외딴 산악 지역 다나사르에서 어제 새벽 일어났습니다. 버스에는 원래 탑승객 외에 도중에 고장난 다른 버스의 승객들까지 함께 타고 있어 정원을 크게 넘긴 상태였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한 승객의 증언에 따르면 운전사가 추가 승객을 태우려 정차하자 일부 승객이 강하게 항의했고 한 승객이 운전사의 목을 잡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잠시 뒤 운전사가 통제력을 잃으면서 버스는 바위투성이 협곡 아래로 떨어졌고 8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열악한 도로 사정과 느슨한 교통 법규 집행으로 교통사고가 잦은 나라입니다. 특히 산악 지역에서는 과속과 정원 초과 운행이 반복되면서 대형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11: 청와대는 오늘 쿠팡의 한국 정부로부터 차별적 대우와 표적 조사를 받고 있다는 미국 의회와 백악관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국적에 따라 기업 활동을 차별 대우하지 않으며 쿠팡 조사는 국내법상 적법 절차에 따라 비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 실장은 이번 사건으로 3,300만 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쿠팡 전 직원인 중국인이 중국에서 정보를 빼돌렸다는 점을 지적하며 유사한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해 미국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됐다면 미국에서도 매우 심각한 사안이 됐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2: 청와대는 쿠팡이 이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미국 의회와 백악관에서 나온 데 대해서 사실과 크게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국적에 따른 차별 대우도 표적 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유사한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했다면 심각한 이슈가 됐을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강준원 기자입니다.
13: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몽골 국빈 방문 일정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청와대 안보사령탑의 브리핑. 유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쿠팡 관련 질문이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 청와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하원 법사위 보고서에는 쿠팡의 일방적 주장만 담겨 있다며 우리 정부는 국적에 따라 기업 활동을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 의회에 이어 백악관까지 옹호하고 나선 해당 보고서의 내용을 일축한 겁니다. 특히 쿠팡을 상대로 이뤄진 조사는 모두 국내법상 적법 절차에 따라 비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표적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우리의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재확인한 거로 풀이됩니다.
1: 법과 원칙에 따라서 상식적으로 대처하도록 할 겁니다. 대한민국 주권국가라고 하는 그 점도 고려해서 정당하게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13: 위 실장은 이번 사건의 엄중함을 거론하며 미국 의회와 정부의 대응 또한 지적했습니다. 우리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3,300만 건 이상의 인적 정보가 유출됐고 이는 쿠팡도 시인했다며 여기에는 한국에 사는 미국인의 정보도 포함됐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쿠팡의 전 직원인 중국인이 중국에서 정보를 유출했다는 점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유사한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해 미국 인구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인적 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됐다면 이는 미국에서 굉장히 심각한 이슈가 됐을 거라고 일침을 놨습니다. 위 실장은 다만 미국 의회와 행정부를 계속 접촉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겠다며 한미 당국 간 소통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11: 나아가 이번 사안이 과도하게 커져 한미 간 여러 다른 이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격리 또는 분리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14: 2020년부터 5년에 걸쳐 장애인 명의를 조직적으로 빌려 강남권 고급 아파트를 불법 분양받은 브로커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대브로커는 청각장애인들의 명의를 동원해 서울과 부산, 경기, 평택 등지에서 30여 채를 특별 공급받았으며 분양가 총액은 200억 원을 넘습니다. 브로커는 분양권에 웃돈 수천만 원을 붙여 대파는 방식으로 4억 7천만 원을 챙겼고 명의를 빌려준 장애인 한 명당 최대 2천만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주범 브로커를 구속하고 명예모집책과 명의를 빌려준 장애인 등 39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5: 청약 당첨 확률이 높은 장애인들의 명의를 조직적으로 빌려 강남권 고급 아파트를 불법으로 분양받은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이 가짜 장애인 특공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는 30여 채, 분양가로는 200억 원이 넘는 규모로 웃돈을 붙여 수억 원을 챙겼습니다. 보도에 정영수 기자입니다.
16: 검은색 승용차에 사람들이 우르르 올라탑니다. 불법 분양 브로커 일당이 명의를 빌릴 청각장애인들을 태우고 아파트 분양 계약서를 쓸어가는 겁니다. 50대 브로커 A씨 등은 이런 식으로 장애인 명의를 동원해 경쟁이 치열한 서울 강남권 고급 아파트를 특별 공급받았습니다. 장애인 특별 공급이 일반 청약보다 당첨 확률이 훨씬 높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17: 사실 로또 같은 거라 그런 브로커들이 낄 수밖에 없죠. 10억이 넘는 거니까, 그죠?
16: 특히 나이와 무주택 기간, 장애 정도까지 꼼꼼히 따져보고 당첨 가능성이 큰 장애인들을 모집했습니다. 이 강남권 아파트의 가격은 무려 40억 원에 달합니다. 브로커 일당은 이곳에서도 청각 장애인의 명의를 도용해 불법 분양을 받았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5년여 동안 일당이 불법 분양받은 아파트는 서울 서초와 부산, 경기 평택 등 전국에서 모두 30여 채, 분양가만 200억 원이 훌쩍 넘습니다. A씨는 가로챈 분양권에 웃돈 수천만 원을 붙여 되파는 방식으로 4억 7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청각장애인들에겐 대가로 한 명당 최대 2천만 원이 쥐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구속상태로 명의 모집책과 명의를 빌려준 장애인 등 39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18: 12시 정원 뉴스는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센터 메디컬그룹, 하늘위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김 변호사,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1: 인재를 모집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보험사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졌습니다.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한인 운영의 종합보험사, 한인사회에서 꾸준한 성장을 통해 가장 큰 규모의 한인 대표 보험사가 된 켈코보험에서 전 분야 직원 채용을 합니다. 보험 영업, 스텝, 경영지원실, IT, 홍보, 고객서비스팀, 마케팅 등 모든 부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 나아갈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의는 213-387-5000 혹은 hr@kelco.com입니다.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2: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1: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2: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3: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4: 최저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3: 선택하세요 품질을.
4: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3: 금호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4: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3: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4: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1250만 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600 한국인 직원이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0: $99짜리가 $998, 삼성 비스포크 포도어 대형 냉장고 $3,499짜리를 오픈 특가$1,877, 김채, 풀무원, 김치 냉장고를 오픈 기념 특가로 세일합니다.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 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하며 방문하시는 고객분들에게 푸짐한 경품잔치의 티켓을 드립니다.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1: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3100 윌셔 매장이 7월 25일 문을 닫습니다. 1985년 오픈한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윌셔 시대를 마감합니다.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에 드립니다.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반값 세일 한벌 799불.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00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7월 25일에 문을 닫는 3100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의 마지막 세일.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
0: 통증 없는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나음한의원의 고기현 원장님은 중국 북경중의학대학을 졸업하고 북경동진문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중의사입니다. 나음한의원은 침, 부항, 추나, 괄사, 골타요법 및 근육관절교정을 통해 구조적 이상을 제거하여 만성통증은 물론 내과 및 신경계 질환을 치료합니다. 주요 진료 과목으로는 만성통증,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오십견, 비염, 알러지, 갱년기 증후군, 생리통, 불안초조, 불면증, 담적병 등이 있으며 효과적인 한방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험을 환영하는 나음 한의원은 6281 비치 블러버드 부의 나팍이며 문의는 65735-4000번입니다.
2: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메뉴
3: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4: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5: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 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자유는 가만히 서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쟁취해야 하는 것이다. 네, 토마스 제퍼슨의 명언입니다. 와, 드디어 기다리던 독립기념일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어제부터 뭐 여행길에 오르신 분들도 꽤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토마스 제퍼슨은 자유가 매일매일 쟁취해야 하는 소중한 가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휴에는 화려한 불꽃놀이를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범하고도 위대한 자유의 의미를 잠시나마 되새겨보는 뜻깊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모두 행복하고 안전한 연휴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0: 마티나 맥브라이드가 불러준 인디펜던스 데이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어서오세요, 소피아님. 여러분들은 잘 쉬고 계시지요? 거리에 가득 찬 붉은색, 흰색, 또 푸른색의 물결이 마음을 설레게 하는 독립기념일 주말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네요. 독립기념일을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된 미국인으로서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날이다. 와, 진짜 멋진 말이죠.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말처럼 독립기념일은 우리 모두가 함께라는 가치를 확인하는 그런 날이 아닐까 싶네요. 진짜 축제 분위기입니다. 바쁜 일상 잠시 내려놓고요. 사랑하는 가족이라던가 지인분들과 함께 맛있는 바베큐도 나누고 담소도 나누면서 따뜻한 정을 채우는 활기찬 연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유가 없다면 삶 자체가 없는 거라 생각해요. 우리의 소중한 자유는 매일 지켜야만 주어지는 것 명심하겠습니다. 댓글이 항상 멋있어요. 고맙습니다. 코발트색, 아, 시원해 보이시죠? 오늘 날씨가 더워서 좀 시원하게 입었습니다. 네, 감사해요. 파란 코발트색이 너무 멋지다고 칭찬 댓글 주셨는데요. 정말 고맙습니다.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도움 주세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몬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거망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3: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4: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3: 장례비는요?
4: 공업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3: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4: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5: H마트 해피 인디펜던스 데이 세일.
6: 세일 중인 바베큐용 삼겹살, 케이타운 직화 꼬치, 유기농 옥수수, 킹스포드 차콜까지 바베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5: 여름 보양식 한상 삼계탕과 백숙으로 다가오는 초복 든든하게 몸보신하세요.
6: 한국포도, 참외, 허니글로우 파인애플, 백천도 등 여름 제철 과일도 시원하게 즐기세요.
5: H마트 단독 판매 신상품 오뚜기 굴진짬뽕을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6: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7: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8: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9: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8: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9: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8: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9: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무덥습니다. 자, 이 노래 들어볼까요? 보니엠이에요. Sunny.

네, 보니엠의 음악 써니였습니다. 이 써니라는 노래 오랜만에 들었네요. 햇살이 쨍쨍한 날 생각나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TKR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이 바로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뭐 어제부터 여행 떠나신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제 주변에는.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인 연휴인데 좋은 계획들 있으십니까? 오늘 아주 그냥 여기저기서 빵빵 터지면서 불꽃축제가 예, 밤새도 우리의 귀를 울릴 텐데요. 1776년 7월 4일 미 대륙회의에서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선언서에 공식 서명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자 우리 미국의 가장 큰 국경일입니다. 1776년 토마스 제퍼슨이 초안을 작성한 독립선언서가 채택된 해죠. 재미있는 사실은 실제 독립서명은 7월 2일에 상당 부분 완료됐지만 문서가 공식 채택된 7월 4일이 기념일로 공식 책정됐습니다.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건국의 아버지들 몇 명일까요? 56명이 총 인원이라고 하네요. 1870년 연방 공휴일로 처음 지정된 해입니다. 처음에는 무급 휴일이었다가 1938년에 유급 공휴일로 전환됐다고 합니다. 자, 올해 연휴를 맞아서 이 LA와 오렌지 카운티 곳곳에서 이제 독립기념일이라 대형 불꽃놀이가 펼쳐질 텐데요. 대표적인 축제 불꽃놀이 좀 살펴봤습니다. 헐리우드볼, 예, 매년 열리는 불꽃놀이 콘서트가 있고요. 해마다 유명 아티스트들의 라이브 연주와 함께 화려한 불꽃쇼가 진행됩니다. 4일까지 예, 매일 밤에 불꽃축제가 예, 열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일까지죠. 예, 독립기념일까지 있고요. 또 마리나 델레이 예, 해안가에서 펼쳐지는 불꽃놀이로 예, 바다에 비치는 불꽃이 장관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아, 정말 아름다운 풍경 중 하나입니다. 마리나 델레이 아마 너무나도 유명해서 또 일부러 그쪽에 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7월 4일 밤 9시에 약 20분 동안 진행됩니다. 그리고 로즈볼 스타디움 예, 파사디나의 오랜 전통인 그 아메리카 퍼스트 대신에 최근에는 LA 갤럭시의 축구 경기 종료 후 대형 불꽃쇼가 이어지는 예, 패턴인 이 패턴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 경기 종료 후에 밤 9시경에 예, 불꽃쇼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헌팅턴 비치에서도 있는데요. 오렌지 카운티 이 오렌지 카운티 최대 규모의 독립기념일 퍼레이드와 이 부두 앞 이 해상 불꽃놀이가 종일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퍼레이드는 오전 10시에 있고요. 그리고 불꽃놀이 축제는 밤 9시에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근처에 사시는 분들 가서 즐기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김광석이었습니다. 일어나였어요.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봄의 새싹들처럼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가사가 갑자기 가슴을 훅 치는 것 같아요. 예. 자,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십니다. 오랜만에 우리 영화 스케치 한번 해볼까요? 추억의 영화 스케치.

추억의 영화 스케치. 오늘은 뮤지컬 해밀턴을 좀 스케치를 해보겠습니다. 2020년에 개봉된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뭐 디즈니 플러스에서 상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건국 이 아버지 중 한 명이 알렉산더 해밀턴의 삶을 힙합 또 R&B 재즈 음악으로 풀어낸 브로드웨이 최고의 뮤지컬 실황 영화입니다. 이 건국 초기 미국의 역사를 가장 트렌디하고 역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명작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디즈니 플러스에서 감상할 수 있는 뮤지컬 영화 해밀턴은 이 브로드웨이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인기를 끌었던 오리지널 팀의 실제 무대 실황을 고스란히 담아낸 작품입니다. 미국의 이 10달러 지폐 속, 여러분들 10달러 있으시죠?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0달러 지폐 속 인물이자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인 알렉산더 해밀턴의 이 격동적인 삶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힙합 굉장히 독특하죠. R&B, 재즈 그리고 전통 뮤지컬 넘버로 풀어낸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킨 작품입니다.

힙합과 역사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딱딱하고 엄숙할 것 같은 미국 건국 역사를 빠르고 트렌드한 이 랩과 힙합 비트로 재해석했습니다. 대사 없이 노래와 랩으로만 극이 진행되는 소울프로 형태인데요. 쏟아지는 가사 속에 엄청난 역사적 정보와 감정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네, 살짝 이 예고편을 들어봤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뮤지컬 영화인 만큼 노래가 굉장히 많이 흘러나옵니다.

백인 중심이었던 미국 건국 지역들을 흑인, 라틴계, 아시아계 등 다양한 유색인종 배우들이 연기합니다. 과거의 미국 이야기를 현재의 미국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보여준다는 연출 의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브로드웨이 캐스팅의 판도를 완전히 바꿨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극본 작사 작곡을 맡은 천재 아티스트 린 마누엘 미란다가 주인공 알렉산더 해밀턴 역까지 직접 소화하면서 이 토니상 11관왕 또 퓰리처상까지 거머쥐었습니다.

뮤지컬 영화 해밀턴은 이 해밀턴의 절친이자 영원한 숙적이었던 에런 버의 내레이션과 시선으로 전개됩니다. 두 사람의 가치관 차이와 팽팽한 감정 대립을 따라가면 그게 몰입도가 배가

그리고 무대 바닥에 설치된 턴테이블의 이 회전 동선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시간의 그런 흐름이나 치열한 전쟁터의 역동성을 시각적으로 탁월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무도 그렇고 굉장히 이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영국 국왕 조지 3세가 등장해 부르는 이 브리티시 팝 스타일의 넘버죠. 지금 듣고 계십니다. You'll be back 이라는 노래 듣고 계세요. 무거운 정치적 상황 속에서 숨통을 틔워주는 최고의 코믹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자막과 함께 가사의 라임과 말맛을 음미하면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왜이 작품이 브로드웨이의 패러다임을 바꿨는가, 평가받는지, 그런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는지 아마 깊이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참 멋진 작품이에요. 디즈니 플러스에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독립기념일이라고 해서 추억의 영화 스케치 이 영화로 꼽아봤습니다. 네, 뮤지컬 해밀턴이었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2: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2: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3: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4: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 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5: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 갈땐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2: 213-381-2424. 213-381-2424.
6: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7: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6: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8: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룹으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0: 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도움 주세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쉬는 날인데도 여러분들 많이들 들어주고 계시네요. 자, 저희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을까요? 요즘에 저는 홈페이지 읽어보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예, 홈페이지에 보시면 확 세단장한 거를 느끼실 수 있어요. 정말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많은 정보들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예, 많이 많이들 들어가셔서 읽어보시고 또 클릭하셔서 여기저기 둘러보시고요. 그러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 지적 욕구를 채워드릴 겁니다. 섹션도 굉장히 다양해서 예, 골라 읽어보실 수 있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굉장히 무더운데요. 강산의 노래입니다. 할아버지와 수박. 더울 때, 땀 많이 흘릴 때는 수박이 최고잖아요.
9: 할아버지 그 하얀
0: 수분 보충 충분히 하시길 바랍니다.

참 노랫말이 재밌습니다. 저도 이 노래 들으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생각나네요. 저희 할아버지도 수염이 이렇게 길었었는데 저 어렸을 때 유치원 다닐 때나 초등학교 때까지도 할아버지 수염은 조금 길었던 것 같은데요. 시골에 가면 아, 참 그 정겨운 시골 풍경들이 눈에 선합니다.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계절마다 참 아름다워요. 그죠? 겨울에는 흰눈이 쌓이고 굴뚝에서는 연기가 모락모락 기차 타고 시골에 가다 보면 할머니 댁에 가다 보면 창밖으로 보이는 그런 풍경들 하얀 들판에 눈이 쌓이고 또 여기저기 굴뚝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났었던 그런 장면들이 떠오르네요. 예, 기차 타고 갔던 그런 시골길 참 정겹습니다. 지금도 기차 타면 그런 기분이 들려나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고속열차라고 해서 금방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기차를 타봤었던 타고 시골길을 갔었던 시골을 갔었던 그런 추억이 있다는 게 너무 저는 감사한 것 같아요.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그런 그리운 정 사랑 그걸 충분히 받았던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 노래 들으니까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가 생각나네요. 할아버지와 수박인데 제목도 그렇고 너무나도 정겨운 노래입니다. 자, 어떤 노래를 들어볼까요? 그 브라이언 존스하고 짐 모리슨이 우연히도 같은 날 세상을 떠나서 오늘이 기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래를 좀 한번 전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짐 모리스는 1971년, 그리고 브라이언 존스는 1969년에 오늘 세상을 떠났네요. 네, 짐 모리스의 노래 듣고 계십니다. Light My Fire라는 노래예요. 60년대 저항 문화의 아이콘이자 이 사이키델릭 록 밴드 도우즈의 강렬한 보컬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음악계의 기괴한 징크스인 27세 클럽의 멤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27세의 요절한 천재 뮤지션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아까운 나이에 눈을 감았네요.

브라이언 존슨은 전설적인 밴드 롤링스톤즈의 창립 멤버이자 초기 리더였습니다. 페인트 블랙이라는 노래 듣고 계십니다. 페인트 블랙. 롤링스톤즈 노래예요.

0: 이복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1: 뉴서울 호텔의 이복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2: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3: 우와 싸다! 정말 싸다!
2: 리스받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3: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2: 진짜 감쪽 같네?
3: 역시 벤트웨이야!
2: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3: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합니다!
4: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5: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4: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5: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6: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7: Air. 기아 글랜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8: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7: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8: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7: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8: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랜데일. 818-745-1400, 818-745-1400, glendalegia.com.
9: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TKR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예요. 타임이라는 노래 청해 주셨습니다. 글렌 캠벨이에요. 아주 멋진 노래 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덕분에 오랜만에 듣네요.

라디오 서울 1650 간추린 소식입니다. 독립기념일 대체 공휴일이 오늘 3일로 지정된 가운데 각 기관 운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방우정청에 따르면 우체국은 오늘 정상 운영되고요. 우편물도 배송됩니다. 연준에 따르면 은행도 대부분 정상 영업할 예정입니다. 반면 뉴욕 증권거래소와 나스닥 등 주식시장은 휴장에 오는 6일 월요일 재개장할 예정입니다. 상점과 식료품점 대부분은 오늘 정상 영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독립기념일 연휴 동안 중서부와 동부 지역에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당부됐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말까지 뉴욕과 보스턴, 워싱턴 DC, 필라델피아 등 중서부와 동부 20여 개 주에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지역에서는 높은 기온과 습도로 체감 온도가 화씨 100도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고요. 최저 기온이 80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부터 워싱턴 DC와 필라델피아 등 일부 동부 지역에는 폭풍과 홍수 위험이 예보됐습니다. 해당 지역 방문객들은 이 기간 동안 날씨 상황 미리 확인할 것이 권고됐습니다. 인공지능 AI 열풍과 관련 기업들의 대규모 채용 여파로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의 렌트비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어제 1일이죠. 부동산 데이터 플랫폼 점퍼의 렌트비 보고서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의 2베드룸 아파트 월 렌트비가 $5,700로 집계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로써 샌프란시스코는 뉴욕을 제치고 2베드룸 기준 전국에서 렌트비가 가장 비싼 도시가 됐네요. 자, 독립기념일 연휴에 불꽃놀이가 진행되는 가운데 남가주 일부 지역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예보됐습니다. 남가주 대기정화국에 따르면 내일 오후 5시부터 오는 5일 일요일 오후 3시 사이 LA와 오렌지 카운티 등에 대기질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당국은 불꽃놀이로 발생한 연기가 약한 바람으로 축적되면서 대기질이 악화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저녁에는 LA 다운타운과 LA 카운티 일부 지역, 북부 오렌지 카운티 샌가브리엘 밸리의 대기질 지수가 위험 수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일요일인 5일에는 리버사이드와 샌버나디노 대기질 지수가 위험 수준, LA와 오렌지 카운티, 또 인랜드 엠파이어는 건강에 해로운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지역 대기질은 바람이 강해지는 오후부터 점차 개선될 전망입니다.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미세먼지는 호흡기와 심혈관 질환, 폐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심장과 폐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서는 창문과 문이 닫힌 실내에 머무르면서 이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를 가동하는 게 좋겠습니다.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아 남가주 곳곳에서 불꽃놀이와 드론쇼, 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들이 열립니다. LA 카운티에서는 3일 오늘입니다. 볼드윈 파크, 샌가브리엘, 아람브라, 또 하와이언 가든스 등에서 이 음식 부스 등이 운영되고요. 게임과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샌가브리엘과 알케디아, 버뱅크에서는 저녁 9시쯤 드론쇼가 열립니다. 헐리우드 힐스에 위치한 야외 공연장 헐리우드볼에서는 내일까지 콘서트와 불꽃놀이 행사가 진행됩니다. 내일은 LA 다운타운에서는 무료 입장이 가능한 그랜드 파크 썸머 블락 파티가 열린다고 합니다. 오후 4시부터 예술, 댄스, 음악 행사가 진행되고요. 오후 5시에는 드론쇼를 관람할 수 있겠습니다. 내일 저녁 9시에는 롱비치와 레던도 비치, 마리나 델레이, 토렌스 등 해변 지역에서 불꽃놀이가 진행됩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같은 시간 이 애너하임과 미션 비에호, 또 라하브라, 또 터스틴 등에서 불꽃놀이가 진행됩니다. 예, 여러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 해피투게더 1부는 여기서 살짝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에 먼저 가서 기다리겠습니다.
1: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2: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후리아탄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1: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2: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1: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3: 홈쇼핑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4: 홈쇼핑월드 들어가세요.
2: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5: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2: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5: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독립기념일 연휴 잘 지내고 계시지요? 자유의 고향이 될 수 있는 곳은 오직 용기 있는 자들의 땅뿐이다. 누가 말을 했을까요? 예, 로버트 프로스트가 한 말인데요. 한여름의 밤하늘을 수놓을 불꽃 축제가 기다려지는 독립기념일 연휴입니다.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는 용기 있는 자들만이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말했네요.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평화 뒤에는 수많은 이들의 용기와 희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이번 연휴에 이 밤하늘의 불꽃을 바라보면서 내 안의 열정과 용기도 다시 한번 이렇게 지켜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해 봅니다. 몸도 마음도 편안하고요. 즐거운 연휴 되시길 바랍니다.

0: 땡큐 포 더 뮤직 아바 노래였습니다. 아바 노래는 다 신나고 좋은 것 같아요. 마음을 경쾌하게 해주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용기와 희생은 비례하는 것 같아요. 용기를 가진 자만이 기꺼이 희생할 수 있다라는 댓글 주셨는데요. 어떤 사소한 일에 있어서도 말입니다 라는 댓글 가슴에 확 와닿네요. 소피아님은 어쩜 이렇게 피드백을 멋지게 주시는지 항상 읽을 때마다 제가 소개해드릴 때마다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나기도 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노래도 굿송 이렇게 청해 주셨는데 적어주셨는데요. 정말 고맙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2부 이 시간은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3: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4: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3: 장례비는요?
4: 공업묘지랑 다른 장에서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에서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3: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4: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5: H마트 해피 인디펜던스 데이 세일.
6: 세일 중인 바베큐용 삼겹살, 케이타운 직화 꼬치, 유기농 옥수수, 킹스포드 차콜까지 바베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5: 여름 보양식 한상 삼계탕과 백숙으로 다가오는 초복 든든하게 몸보신하세요.
6: 한국 포도, 참외, 허니글로우 파인애플, 백천도 등 여름 제철 과일도 시원하게 즐기세요.
5: H마트 단독 판매 신상품 오뚜기 굴진 짬뽕을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6: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7: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8: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 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9: 213-381-2424 213-381-2424

0: 제이의 이슈 톡톡. 자, 제이의 이슈 톡톡 이슈 해결사 제이 초이님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제이 초이입니다.
0: 아, 반갑습니다.
1: 예, 반갑습니다.
0: 독립기념일 연휴인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1: 아유, 별 말씀입니다.
0: 오늘 굉장히 핫한 주제를 가지고 오셨다고요.
1: 네. 뭐 매주 제가 어떤 네. 이슈거리를 갖고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는데요. 네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경고방송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홍보방송이라고 할까요? 어떤 여러분들의 어떤 주변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고 있는 어떤 네네네. 보이스 피싱과 로맨스 스캠에 대해서 네. 한번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0: 아, 진짜 뜨거운 이슈죠.
1: 네, 예.
0: 아, 정말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네. 뉴스 보도도 참 많았습니다. 자, 보이스 피싱, 로맨스 스캠 정말 요즘 심각한 이슈인데 요즘은 인공지능 기술을 더해져서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까지 더해져서 정말 눈 뜨고 코 베이는 그런 네. 수준인 것 같아요.
1: 예.
0: 알면서도 당하는 그런 수준이라고는 할까요?
1: 예. 자, 여러분들이 어떤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여러분들의 어떤 평생 모은 재산을 음흠. 순식간에 뺏어갈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0: 아, 그러니까요.
1: 오늘은 아. 그 갈수록 진화되고 있는
0: 네.
1: 보이스 피싱과 보이스 스캠에 대해서
0: 네.
1: 그 실체를 함께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죠.
0: 아유, 진짜 아주 필요한 정보를 주실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어제 저희 라디오 서울 뉴스 탑10에 올라온 기사 내용인데요.
1: 예.
0: 이런 내용이 있어요. 벤츄라에서 직원을 사칭한 전화 사기로 70대 남성이 8만 4천 달러를 잃었다고 합니다.
1: 예.
0: 근데 다행히도 용의자가 체포됐어요.
1: 예.
0: 와, 8만 4천 달러면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1: 예. 보이스 피싱은 네. 어떤 특별한 사람만 노리는 범죄가 아니에요. 누구나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이
0: 네.
1: 어떤 순간적으로 흔들릴 수 있죠.
0: 맞습니다. 맞아요.
1: 예.
0: 아, 진짜 다급한 상황을 만들어서 심리를 흔드는 보이스 피싱.
1: 예.
0: 예. 그리고 외롭고 쓸쓸한 마음을 파고들어서 연인인 척 다가온 뒤에 모든 걸 빼앗아가는 로맨스 스캠.
1: 예.
0: 뭐 돈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상처를 남긴다고 하더라고요.
1: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어떤 그 사기 유형에 대해서
0: 네.
1: 여러분들한테 한번 자세하게
0: 네.
1: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0: 네.
1: 어떤 그 보이스 피싱의 어떤 전형적인 예인데요. 어떤 첫 번째 어떤 택배 문자 사기가 있어요.
0: 네.
1: 배송 주소를 확인해 달라고
0: 아~
1: 라는 문자와 함께 링크를 걸어서
0: 네.
1: 그 개인 정보를 빼내는 수법이고요. 또 은행 사칭으로 당신의 계좌에 어떤 이상 거래가 발생했다면서 어떤 비밀번호나 어떤
0: 네.
1: 인증번호를 요구하는 사기고요.
0: 아하.
1: 또 하나 또 온라인 중고 거래 사기가 있어요.
0: 그렇군요.
1: 그거는 입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거나
0: 그런 거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1: 가짜 결제 화면으로 유도해서 돈을 가로채는 그런 사기가 있고요.
0: 세상에. 실제 당하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1: 아유, 엄청 그죠? 많죠.
0: 예.
1: 저희도 어떤 물건이 싸게 나오고 이거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돈부터 보내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근데 그러고 기다렸는데 물건이 안 와서 나중에 알아보면 돈만 떼이는 경우 많죠.
0: 맞아요. 진짜 황당하죠.
1: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투자 리딩방 사기라고요.
0: 네.
1: 어떤 유명인을 사칭하거나 원금 보장을 내세워서 어떤 가상 자산이나 어떤 주식 투자를 유도하는 어떤 그런 또 사기가 있고요.
0: 네, 네, 네.
1: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로맨스 스캠 사기도 어떤 SS나 메신저를 통해서 친분을
0: 네.
1: 쌓은 뒤에 뭐 병원비나 사업 자금을 이유로 돈을 요구하는 그런 사기도 있고요.
0: 네.
1: 또 요즘 좀 또 새롭게 어떤 그런 게 나온 사기가 어떤 차고 송금 사기가 있어요.
0: 그건 무슨 뜻이에요?
1: 그거는 어느 날 제 통장에 모르는 돈이 들어와 있어요.
0: 오.
1: 그럼 이거 누가 보냈지? 난 이거 돈 받을 사람이 없는데?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연락이 오죠.
0: 오호.
1: 제가 잘못해서 그쪽으로 돈을 잘못 보냈다.
0: 와,
1: 그 돈을 진짜. 다시 보내달라고 하는
0: 네.
1: 그러면서 그 예를 들어서 저희는 돈을 받았으니까 그 돈을 쓰면 안 되잖아요, 법적으로.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러니까 그냥 저희를 제가 받았으니까
0: 네.
1: 돈을 또 송금을 하죠. 그런데 그렇죠. 알고 보면 그거 자체가 또 사기인 경우도 많고요.
0: 어머나.
1: 또 그 중간에 어떤 돈을 세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거쳐서 제 계좌를 거쳐서 사기에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0: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돈 세탁 그야말로 예, 예, 예. 남의 계좌를 이용해서 돈 세탁하는 거네요.
1: 예예.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정부를 사칭해서
0: 네.
1: IRS나 어떤 사회보장국 아니면 이민국을 사칭해서
0: 네.
1: 어떤 벌금이나 세금을 내야 된다고 안 그러면 페널티를 더 물게 된다고 돈을 네. 요구하는 사기도 있고요. 또 흔히 그 어떤 어르신들을 상대로 하는 손주나 자녀들을 사칭해서
0: 네.
1: 사고가 났다.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까 송금을 좀 해달라고.
0: 네.
1: 아까 말씀하셨던 AI 어떤 그런 걸로
0: 그쵸, 그쵸.
1: 손주의 목소리인 것처럼 또 어르신들은 귀가 또 좀 어두우신 분들도 있잖아요.
0: 네.
1: 또 그런 거를 이용해서 하시는 어떤 하는 그런 사기도 있고요.
0: 그렇죠.
1: 또 한 가지는 경찰이나 검찰을 사칭을 해서 계좌가 어떤 범죄의 연류가 됐다고
0: 네네네네.
1: 안전계좌로 돈을 이전을 해야 된다고
0: 네.
1: 요구하는 어떤 그런
0: 네.
1: 전형적인 어떤 그런 사기.
0: 아하.
1: 그리고 또 어떤 원격 제어 앱을 전화나 컴퓨터에 설치를 유도한 후에 금융정보를 또 빼가는 그런 사기도 있고요.
0: 네. 아 진짜 다양하네요. 수법이. 예. 최근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도 그렇고 로맨스 스캠 같은 것도 그렇고 범죄 조직들이 뭐 인공지능이다 보니까 요즘에는 예. 인공지능 딥페이스라든가 뭐 정교하게 가짜 문서를 만들어가지고 그럴듯하게
1: 예.
0: 속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1: 예, 예. 그렇죠.
0: 정교하게 꾸며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 같아요.
1: 또 한 가지는
0: 고단수입니다.
1: 예. 또 한 가지는
0: 예.
1: 어떤 요즘 많이 그게 유행이라고 그럴까요? 정부기관이나 뭐 어디서든
0: 네.
1: 결제를 기프트카드로 세금이나 벌금을 내야 된다고
0: 네네네.
1: 어떤 애플 기프트카드나 구글 기프트카드를 사서 그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그런 사기도 있어요.
0: 아이고야.
1: 그런데 그거는 100%예요. 어떤 정부기관이나 어디서든 벌금이나 어떤 예. 돈을 기프트카드로 받는 데는 없어요.
0: 그런 거 없죠.
1: 예, 근데 어르신들은 잘 모르고
0: 예, 예,
1: 또
0: 예.
1: 막상 또 그런 걸 한번 당해보시면 또 당황할 수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제가 어떤 하나의 사례라고 얘기를 할까요? 제가 잘 아는 그 장로님 이야기인데요.
0: 네.
1: 오전 중에 전화를 한 통 받았대요.
0: 오, 무슨 전화였어요?
1: 마이애미 공항 수사관이라고. 어느 사람이 공항에서 체포가 됐는데
0: 네네네.
1: 당신의 여권을 가지고 있다고.
0: 세상에.
1: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당신의 여권과 소셜카드를 6,000불에 샀다고 하면서
0: 네.
1: 이거 확인차 전화를 했다고.
0: 어머나.
1: 그래서 당신이 만약에 그런 사실이 없다면
0: 네.
1: 증명을 해야 된다고 겁을 주더래요.
0: 세상에.
1: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당황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었더니 난 지금 LA인데 난 마이애미 간 적도 없고 막
0: 네.
1: 해명을 했더니 그러면 자기네들이 가까운 LA 윌셔의 지점에 FBI 사무실을 해서 전화가 올 거다.
0: 네.
1: 그 전화를 받고 그 지시사항을 따르라고. 근데 정말 조금 있다가
0: 네.
1: 전화가 왔더래요.
0: 어머.
1: 그래서 너무 당황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소셜
0: 그렇죠,
1: 남반이
0: 당황하죠.
1: 여권 번호니 부르는데 본인께 맞대요.
0: 네.
1: 그러면서 그 FBI 지부에서
0: 네.
1: 자기네들이 하는 거.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0: 네.
1: 이 장로님이 주소를 좀 가르쳐달라고 그랬대요. 그럼 내가 출두를 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그래갖고 주소를 받았는데 속을 뻔했다고. 왜냐면 우편 번호가 윌셔 가면 900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0: 네.
1: 엉뚱한 우편 번호 그 집코드를 얘기를 하길래
0: 집코드가
1: 예 혹시나 싶으면서 그 전화를 끊지를 않고
0: 예.
1: 그 가까운 법률 사무실을 찾아갔대요.
0: 오 똑똑하시네요, 장님.
1: 네, 그랬더니 예. 그분이 그냥 끊으시라고 이거 보이스 피싱이라고.
0: 세상에.
1: 예, 네, 그래서 그 전화를 끊고 났더니 네. 더 이상 전화가 안 왔대요. 그러면서
0: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1: 그날 와. 겪었던 그 좀 황당했던
0: 네.
1: 그 어떤 겁먹었던 그런 어떤 스토리를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길래
0: 네네네.
1: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예방 차원에서 네. 제가 어떤 한 사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0: 아유, 잘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는 처음 듣네요.
1: 예, 예.
0: 와,
1: 그러니까 이게 날로 예. 어떤 진화돼서
0: 그러니까요.
1: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빈틈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당황시키게 하고
0: 네.
1: 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0: 그렇죠. 예전에는 뭐 이렇게 나이가 연세가 있으신 분들 고령층이 주 피해자였다면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도 많이 당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1: 예, 그렇죠.
0: 예.
1: 주로 젊은 사람들이 당하는 네. 건 로맨스 스캠인데요.
0: 로맨스 스캠도 그렇고 취업 예. 때문에 또 그런 케이스들도 있고
1: 예,
0: 그렇더라고요.
1: 예, 예, 예.
0: 네.
1: 그 사람들은
0: 네.
1: 그 사랑을 통해 행복을 느끼고
0: 네.
1: 누군가를 믿으며 살아갑니다. 근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소중한 마음을 이용해서
0: 네.
1: 돈을 빼가는 그런 사기인데요.
0: 그렇죠.
1: 여러분들이 SNS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킴 카스트로라고 들어보셨어요?
0: 뭐예요 그게?
1: 그게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0: 네.
1: 그 파병 군인이라고
0: 어머나
1: 그러면서 접근을 해서
0: 네.
1: 사랑한다. 당신이랑 저녁 후에 같이 살고 싶다.
0: 어머.
1: 그리고 내가 한국을 가려고 하는데
0: 네.
1: 항공편이 좀 필요하다.
0: 어머나,
1: 당신을
0: 어머나.
1: 만나고 싶다.
0: 오.
1: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젊은 분들이나 SNS를
0: 네, 네, 네, 네.
1: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익히 익숙한 이름일 거예요. 킴 카스트로라고.
0: 아, 킴
1: 그
0: 카스트로.
1: 한국 여성인데요. 또 웃긴
0: 네.
1: 게
0: 네, 네.
1: 여기에 이용된 그 미모의
0: 네.
1: 여군이
0: 네.
1: 진짜 한인 여성이에요.
0: 여군이에요?
1: 예. 그리고 사진도 그렇고
0: 예.
1: 그 어떤 그분도 신분 도용을 당해서
0: 네.
1: 그 사기 조직한테 어떤 이용을 당한 거죠.
0: 아,
1: 근데
0: 아.
1: 그 조직이
0: 네.
1: 정말 말을 걸어올 때 정말 외롭고 어떤 저가신 분들은 이거 웬떡이야 하고 또 응하시고
0: 네.
1: 또 정말 약한 부분을 건드리기 때문에 어떤 그런 사랑의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요.
0: 무섭네요.
1: 예.
0: 네.
1: 그거 그들의 수법은 뭐 해외 파병 군인이다. 그래서
0: 아하.
1: 뭐 수술비가 필요하다. 저녁 후에 당신이랑 같이 살고 싶으니까
0: 네.
1: 뭐 이렇게 해달라. 어떤 그렇게 돈을 요구를 하는데요.
0: 네.
1: 사랑은 신뢰를 쌓지만 사기는 서둘러서 그 송금을 요구를 하잖아요.
0: 그러네요.
1: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이끼리는 돈을 요구하지 않죠.
0: 맞죠. 맞습니다.
1: 예, 예.
0: 네네.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1: 특히 이 미주 한인 사회에서도
0: 네.
1: 이런 피해자가 꾸준하게 발생되고
0: 그러니까요.
1: 있어요.
0: 심심할만 하면 또 뉴스 기사가 나오고
1: 그렇죠.
0: 이런 사기에 대한 뉴스 기사 보도가 나옵니다.
1: 피해자들이 돈만 잃는 게 아니라
0: 네.
1: 어떤 큰 정신적인 충격까지
0: 네.
1: 겪는 경우가 많아서
0: 아하.
1: 여러분들이 이 방송 끝까지 들으시면서 어떤 예방법이나
0: 네.
1: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꼭 놓치지 말고
0: 네.
1: 들으셨으면 해요.
0: 맞습니다. 피해자가 이렇게 왜 바보같이 왜 속았냐라는 그런 식의 주변 비난 때문에
1: 예.
0: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보도되지 않은 그런 사건들이 그렇게 많대요.
1: 예.
0: 그러니까 이건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정교한 심리 범죄라는 거
1: 예, 예.
0: 이거 좀 기억하시면서
1: 예.
0: 야, 너 왜 바보같이 그걸 속았어? 왜 몰랐어? 이렇게 다그칠
1: 예.
0: 게 아니라
1: 예.
0: 좀 토닥토닥 여줄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1: 예.
0: 그리고 바로 신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아시는 어떤 어르신인데요.
0: 네네.
1: 요즘 EBT 경기가 많이 어려워서 EBT 혜택을 받으시는 어른분들이 많잖아요.
0: 네네.
1: 근데 그분들이 그 마켓 가서 물건을 살라고 EBT 카드를 냈다가 밸런스가 제로인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황당해 하시면서 또 묻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는 어르신분들한테
0: 예.
1: 그 밸런스 남기지 마시고요. 매달
0: 네.
1: 나오면 다 쓰시라고 저는 그렇게 권유드리고 싶어요.
0: 맞아요.
1: 왜 그러냐면 그것도 어떤 보이스 피싱이나 어떤 그런 거에 따라서 어느 날 갑자기 밸런스가 제로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제가 알아보니까 소셜 오피스에 그 피해 사실을
0: 네.
1: 밝혀도 그 전달치 한 달치만 물어주지요.
0: 네.
1: 그 어르신들은 아껴서
0: 그렇죠.
1: 꼭 저축하듯이 몇백 불씩 모아놓고 또 쌓아놓고 조금씩 사용을 하시잖아요.
0: 네네네.
1: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그 정말 제로가 된다면 얼마나 황당하시겠어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래서 저는 네. 받으시면 아. 다 쓰시라고 맛있는 네. 거 많이 사 드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0: 스니 여러분들 바로 바로 쓰십시오. 맛있는 것도 드시고 또 영양제도 좀 예, 예. 구입하시고 이러셔서 건강을 좀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참 로맨스 스캠도 너무나도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예. 황당하네요. 예. 예, SNS나 데이팅 앱을 통해 친분을 쌓은 뒤에 돈을 요구한다고 하는데 예. 이런 수법들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설마가 사람 잡네요, 진짜. 예.
1: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예. 뭐 설마 내가 당하겠어?
0: 그러니까요.
1: 근데요, 당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내가 당할지는 몰랐다고 한결같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0: 그러니까요.
1: 그리고요.
0: 그래서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예. 끙끙 앓더라고요.
1: 또 웃긴 게 의심 많으신 분들이 더 똑똑하신 분들이 네. 더 당해요.
0: 어, 그래요?
1: 왜 그러냐면 이 의심이 확신으로 돌아서는 순간 귀머거리와 장님이 되기 때문에 그냥 100% 믿어버리는 거죠.
0: 어, 그럴 수도 있겠네요.
1: 한 번 정도 의심을 해봐야 될 텐데 처음에 의심은 하죠. 똑똑하신 분들, 네, 의심이 네, 네. 많으신 분들. 하지만 사기꾼들은 그런 마음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당할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0: 맞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예. 이해가 가네요. 로맨스 스캠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전적인 거는 그래도 뭐 잃어버렸다고 치면 그럴 수 있지만 믿었던 사람에게 이렇게 배신당한 그런 정신적인 충격은 또 어떻게 해야 하나 예.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그런 트라우마라든가 이런 것도 피해자들의 심리적 고통이 무엇보다도 심각할 것 같습니다.
1: 예. 예. 그 로맨스 스캠의 또 어떤 전형적인 예인데요.
0: 네.
1: 정말 누가 봐도 미녀의 이런 미녀가 나한테 이런 프로포즈를 해? 또 이런 제안을 해?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질 않고요.
0: 아하.
1: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석 달이고 넉 달이고 계속 친분을 쌓은대요. 아침
0: 그러니까요.
1: 인사도 하고
0: 네.
1: 밥 먹었냐 물어보기도 하고 또 자기의 사진을 보내가면서 그렇게 친분을 쌓은 후에 하기 때문에
0: 네.
1: 그 사람들이 받는 정신적인 충격도 크고요.
0: 네.
1: 그리고 의심을 못하게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0: 남성분들도 많이 당하고
1: 예.
0: 여성분들도 물론 뭐 많이 당하겠죠.
1: 예, 예.
0: 아무튼 교묘합니다.
1: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0: 네.
1: 그건 진화가 되기 있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도 사기를 당하네 할 정도로 많이 사기 유형들이
0: 네.
1: 정말 나날이 진화되어 가고 있죠.
0: 네, 맞아요. 유튜브 댓글창에 이런 말씀 적어주셨네요. 사기당한 사람은 진짜 자기는 당할 줄 모르고 비웃고 하지만 진짜 심리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마음먹고 접근하면 당한다고.
1: 예, 그렇죠.
0: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혹시 TKR님, TKR님이 아니군요. SK님. 경험자이실까요? 아, 진짜 사람을 어떻게 믿어? 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1: 예.
0: 예. 근데 사실 사람을 못 믿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서글픈 일이에요.
1: 그렇죠.
0: 하지만 이런 사기 사건이 많으니까 진짜 이건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1: 예.
0: 예, 잘 모르는 사람은 함부로 만나서도 안 될 것 같고.
1: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0: 네네.
1: 일단 첫 번째 먼저 의심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0: 맞아요.
1: 뭐 처음 보는 사람이 갑자기 사랑한다. 뭐 당신이랑 살고 싶다. 뭐 당신이랑 어디 뭐 함께 하고 싶다. 그런 거는 아마 우리가 그냥 정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여성을 사칭한 사기범이지만 우리가 그냥 여자라고 생각했을 때 그게 정상적인 마인드일까요? 여자분이니까 더 잘 아시잖아요.
0: 아니요. 정상적이지 않죠.
1: 그렇죠.
0: 여자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을 잘 못 믿는다고
1: 예.
0: 그런 말을 워낙에 많이 듣기 때문에
1: 예.
0: 저의 기준으로 봐서는 안 될 것 같고
1: 예.
0: 일단은 여성들이 그렇게 자기가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런 말을 그렇게 쉽게 고백하나요?
1: 그렇죠.
0: 아닐 것
1: 우리가
0: 같아요.
1: 그냥 오프라인에서
0: 예.
1: 그냥 우리 평상시 때
0: 네.
1: 누구 이성을 만나서 교제를 해도
0: 네.
1: 사시사철을 한번 지나보고
0: 네, 네, 네.
1: 이거저거 다 겪어보고 충분히 어떤 시간을 갖고 사귀고 저걸 해도 헤어지고
0: 네.
1: 하다못해 뭐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도 이혼을 하는데요. 그걸 너무 믿어버린 데서 오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어떤 금전적인 손해도 손해지만 네. 그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0: 충격이 크죠.
1: 아무것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0: 네, 그럼요. 마음을 줬을 거 아니에요. 예. 그때는 여성들이 이제 이거는 진짜 계획하고 접근한 거니까 예. 그거를 좀 순진한 사람들은 모를 것 같아요.
1: 근데 로맨스 스캠에서 예. 왜 이게 온라인상에서 우리가 누구 이성을 만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사진으로만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네. 영상통화나 네.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만남을 한번 제의해 보시면 뭐 그 사람이 영상통화나 내가 지금 화장을 안 해서 뭐 자고 일어나서 어떤 이유로 뭐 내가 머리 뭐 얼굴에 뭐가 나서 뭐 어떤 이유로 잠깐만 영상통화를 피한다든가 네네네. 어떤 만남을 회피한다 그러면요. 일단 그건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0: 네네.
1: 또 제가 아시는 분은요. 그렇게 알게 된 분을 한 6개월 이상 계속 카톡으로 서로 주고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정말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가서 그분을 만났는데요.
0: 네.
1: 보이스 스캠은 아니지만 그분이 자기 미국에 오고 싶으니까 비행기랑 용돈이나 뭐 이런 돈을 요구를 하길래
0: 아이고야.
1: 예, 주변에서 다들 뜯어 말렸던 그런 경우도 있고요.
0: 그런 일도 예. 있었군요.
1: 예.
0: 그러니까 뭔가 불순한 목적이 있는 거. 예. 이게 좀 대화를 나눠보다 보면 몇 번 만나다 보면 그게 좀 느껴지지 않나요?
1: 글쎄요. 아닌가? 한쪽에서 사기치려고
0: 덤벼들면
1: 당할 수밖에 없을 그렇겠네요. 것 같아요.
0: 근데 여자가 먼저 대시하는 게 쉬운 거예요?
1: 저는 아니라고 봐요.
0: 저는 먼저 대시는 못하겠던데.
1: 아마 외롭고 네. 아마 굉장히 자기 관리를 잘해도 사람이기 네. 때문에 어떤 그것도 빈틈을 파고들면 무너지는 게 또 남자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0: 그쵸.
1: 좀 조심을 하시는 편이.
0: SK님이 이런 말씀 적으셨습니다. 돈을 요구하면 사기캠이라 하지만 돈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약간의 돈과 선물을 하겠죠? 이런 네. 댓글도 주셨고. 여성이 먼저 급하게 대시하는 거 제정신 아닌 것 같아요. 사기죠. 사기.
1: 네,
0: 남자라도 의심이 가는데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1: 예, 예.
0: 예,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서는 안 돼요.
1: 아, 그럼요.
0: 그럼요. 네, 확실한 사람과 교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에는 어떤 분들이 그렇더라고요. 혼자가 편해. 이런 말씀. 공공연하게 하시는 걸 이제 듣게 되거든요.
1: 근데 저는
0: 생각하세요?
1: 주변에 네. 어떤 사람들이랑 얘기해 보면 여기 한인타운에도 되게 싱글들이 많잖아요. 혼자 네. 사시는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 근데 요즘 들어서 밥 못 먹고 어떤 빈곤을 생각을 하는 어떤 그런 분들보다는요.
0: 네네.
1: 노년 고독. 내가 리타이어하면서 어떤 외롭지 않을까? 그런 어떤 약한 심리에 상대편이 파고들면 네. 사실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워요.
0: 그래서 참 이성 간에는 예. 사람, 이성들은 이렇게 참 만나는 거 조심스럽다. 그런
1: 최소한
0: 말씀 많이
1: 1년
0: 듣게 됩니다.
1: 이상 예. 장기간 그 사람을 겪어보고 또 느껴보고 그 사람의 주변 어떤 백그라운드나 어떤 뭔가를 겪어보지 않으면 그래도 사실 좀 힘든데
0: 네.
1: 온라인에서 만난 상대를 너무 믿어버리는 거 그거 네. 문제라고 생각을 했죠.
0: 그렇죠. 예. 온라인 이 앱, 데이팅 앱.
1: 예.
0: 네. 이거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1: 아마 요즘 MZ세대들은 사람들을 그 데이팅 앱에서 많이 만났는데
0: 어허.
1: 참 문제도 많고요. 사회적인
0: 문제도
1: 어떤
0: 많아요.
1: 이슈거리도 많이.
0: 맞아요. 그리고 신분 때문에
1: 예.
0: 미국에서 살고 싶어서 시민권자를 찾는
1: 예.
0: 예 그런 이성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1: 예, 요즘 들어서 뭐 잠깐 얘기가 좀 다른 데로 빗나가지만 네. 시민권자들 남성이나 여성들 아주 상한가잖아요. 부르는 네. 게 가격이라고.
0: 아, 그렇습니까?
1: 이 반이민 정책 때문에
0: 맞아요,
1: 힘든데요.
0: 맞아요.
1: 어떻게 됐든 진짜. 우리의 그 약한 심리를 파고들기 때문에 그 어떤 사기꾼들 그런 사기 집단은 조심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0: 맞아요. 아 정말 심각합니다.
1: 예. 예.
0: 그리고 뭐 요즘에 이렇게 보면 물론 로맨스 스캠은 뭐 이런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저런 사건들도 많고 또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것들도 많잖아요. 또 주변에 또 그런 일들을 당하신 분들도 많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 또 이성 간의 관계는 특별히 좀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리고 제가 또 이런 정보 하나 말씀드릴게요.
0: 네.
1: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그 차고 송금 사기라고 모르는 사람이 내 계좌에 돈이 들어왔을 때 확인을 하고 내가 돈 들어왔네 그러고 바로 보내시는 것보다는요 은행을 통해서 그 반환 절차를 밟아서 보내시는 게 그게 안전한 이유가 뭐냐면요 그게 만약에 보이스 피싱들의 어떤 자금 세탁으로서 내 계좌가 이용이 됐다면 보이스 피싱의 공범으로 내 계좌가 정지가 돼요. 그걸 풀려면 너무 오랜 시간과 노력과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돈이 내 계좌에 잘못 들어왔다. 그 돈을 보내달라고 한다면 은행을 통해서 정식적으로 반환 요청을 해서 그렇게 은행을 통해서 보내시는 게 그냥 전화 들어와서 내가 밸런스를 확인해보고 들어왔네? 그리고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은행에 알리지 않고 송금을 한다면 보이스 공범으로 또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
0: 이거 중요하네요.
1: 예, 여러분들 항상 은행을 통해서 반환하시고요.
0: 네네네.
1: 잘못하면 내 계좌가 지급정지돼서 내가 은행 거래를 못할 수 있어요. 그거를 증명하고 풀 때까지.
0: 진짜 중요한 말씀이셨습니다.
1: 예.
0: 자, 어카운트에 이상한 돈이 들어왔어. 이거 내 거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은행을 통해서 반환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보이스피싱 하면서 이렇게 돈 세탁을 목적으로 가끔 그런 사건들이 있으니까 요거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가상화폐 우리가 말하는 비트코인이나 어떤 무슨 그런 코인 종류 그리고 또 어떤 주식이나 어떤
0: 사이트.
1: 이런 거 권유를 많이 하잖아요. 이거 돈을 벌 수 있다. 이거 뭐 어떤 거에 투자를 하게 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근데 저는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제가 우리 고선미 씨한테 한번 질문을 할게요. 어떤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는데 그 거위가 있다면 고선미 씨는 다른 분한테 야, 이 거위가 이거 매일같이 황금을 낳는데 야, 이거 우리 잡아서 둘이 반반씩 나눠갖자라고 얘기를 하시겠어요?
0: 아니요.
1: 아니죠.
0: 네, 아니죠.
1: 그 황금 거위가 있다면 그 사실부터 숨길 거잖아요. 그렇죠?
0: 그럴 것 같네요.
1: 어떤 돈 버는 소스가 있다면 아마 형제들 간에 가족들 간에도 사실 공유를 잘 안 하는 법이에요.
0: 그렇네요.
1: 근데 이 돈에 여기다 투자만 하면 돈을 정말 엄청나게나 돈 벌었다고 바람을 잡고 또 돈을 보여주고 어떤 그러는 것도 저는 어떤 사기의 어떤 유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0: 그렇네요.
1: 그러니까 투자 권유를 받았을 때
0: 네네네.
1: 그거는 좀 한 번 정도 깊게 의심을 좀 해보시고 또 그렇게 만약에 어떤 그런 거로 해서 이렇게 돈을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그 은행이나 카드사에 바로 지급정지 하시고요. 그리고 또 거래가 취소 가능한지 꼭 문의를 하셔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를 좀 방지를 하시고요. 그리고 경찰에 꼭 신고 먼저 하시고요. 그리고 관련 문자나 통화 기록 어떤 비밀번호도 변경을 하고요. 대화 내용 어떤 그런 거 모두 보관을 하셔야 되고요. 그 증빙을 하셔야죠.
0: 그렇죠.
1: 예.
0: 오늘 아주 진짜 꼭 알아야 할 팁들 많이 주셨습니다.
1: 예, 그리고 그게 만약에 신용카드다 싶을 때는요. 신용카드 회사에서 신용카드를 바꿔야 돼요. 그리고 계좌도 예를 들어서 이용이 됐다면 계좌를 클로즈하고 다시 리오픈을 하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요.
0: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이미 돈을 송금했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처리 방법에 대해서 좋은 팁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거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라 이런 조치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하나하나 짚어주세요.
1: 상대가 뭐 지금 당장 이거 비밀로 해야 된다. 전화 끊지 말라. 이거는요 제가 볼 땐 거의 100%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가족이나 어떤 지인을 사칭을 하면요. 그 기존에 알고 있는 번호로 직접 다시 전화를 해서 확인하는 게 좋아요. 정말 이런 경우가 있느냐. 그리고요. 문자나 이메일에 있는 링크는요. 함부로 누르지 말기를 저는 권유드려요. 어떤 어르신들이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떤 무슨 이렇게 됐으니까 이 링크를 들어가서 어떻게 해라. 그거 누르는 순간에 어떤 내 개인 정보나 은행 정보가 싹 빠져나갈 수도 있고요.
0: 탈탈 털린다면서요.
1: 우리가 그 인터넷 뱅킹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암만 해도 좀 취약하기 때문에 개인 정보나 은행 정보가 빠졌을 때 그거 뒷수습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0: 그렇죠. 맞습니다.
1: 그리고 정부기관이나 어떤 검찰이나 은행에서는요, 송금이나 계좌 이체를 요구를 한다면 그럼 100%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프트, 예. 기프트 카드 번호 사서 알려달라고 하는 것도 100%고요.
0: 맞습니다.
1: 예.
0: 아, 참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나눴네요. 그리고 예. 꼭 필요한 정보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이초이 예. 씨가 항상 이제 금요일마다 특별한 예. 일이 없으면 오셔가지고 제이의 이슈 톡톡의 이슈 해결사로서 이렇게 예, 주제를 가지고 좋은 이야기들 참 필요한 이야기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한국 가신다면서요.
1: 아, 예, 예.
0: 예, 한국 다녀오시잖아요. 그것도 예. 좀 약간 길게 다녀오시는 것 같아요.
1: 예. 예. 제가 한국으로 장기 출장을 가게 돼서 제2의 이슈 톡톡을 계속하지 못하고
0: 네.
1: 제가 자리를 비우게 됐는데요.
0: 네.
1: 그동안 사랑과 응원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0: 네.
1: 기약 없지만 다음 기회에 좀 더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네네. 노력하겠습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이 주제를 가지고서 굉장히 많이 준비해 주시고 예. 또 데이터 분석해서 이렇게 항상 오셨잖아요.
1: 예.
0: 그래서 참 듣는 분들이 참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팬들도 많이 생기셨죠?
1: 예. 많이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0: 예, 그렇죠. 자, 오늘은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저도 더듬네요. 네. 가신다고 하니까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낀 건 단 하나인 것 같아요. 이 사기꾼들이 노리는 건 우리의 허점이 아니라 가족을 걱정하는 사랑과 누군가와 이 소통하고 싶어하는 외로움 같은 아주 인간적인 그런 감정들이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주변에 이런 피해를 입은 분이 계시다면 왜 그런 걸 속았냐는 핀잔 대신에 네 잘못이 아니다, 고생 많았다라는 따뜻한 위로를 먼저 건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범죄가 나쁜 거지
1: 예.
0: 사람을 믿는 믿음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1: 예, 제가
0: 네.
1: 지금 이 시간이 이제 마지막 방송이 되겠는데요.
0: 네네.
1: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그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변함없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그동안 함께여서 즐거웠습니다.
0: 저도 함께라서 정말 즐거웠고요.
1: 예.
0: 감사했고요. 행복했습니다.
1: 예. 여러분 사랑합니다.
0: 근데요, 한국에 예. 계실 때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한국 특파원으로 전화 연결로 해서 한국 소식도 좀 전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1: 뭐
0: 바쁘실까요?
1: 일단은 시차 예. 때문에 제가 네네. 그 안 그래도 그런 생각을 저희가 한번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그 시차가 그쪽 시간으로는 5시에서 7시 사이더라고요.
0: 그래요?
1: 방송이.
0: 6시, 근데 7시.
1: 예. 제가 좀 일찍 일어나서라도 네네. 목을 좀 풀고
0: 네.
1: 또 좀 잠을 깨고
0: 네.
1: 뭐 한 달에 한두 번씩이라도 네. 여러분들한테 어떤 한국 상황이나 소식이나 또
0: 네.
1: 이슈가 있다면
0: 네네.
1: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화를 통해서라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0: 아유,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자, 거북이의 비행기 띄워드릴게요. 잘 다녀오세요.
1: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접촉 사고가 나셨다고요? 렌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1: 우와 싸다, 정말 싸다.
0: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렌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1: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0: 진짜 감쪽 같네.
1: 역시 렌트웨이야.
0: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렌트웨이.
1: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합니다.
2: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3: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2: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3: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4: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5: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6: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5: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6: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5: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6: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5: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6: 213-427-5500, 427-5500.
7: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8: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7: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8: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7: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9: 홈쇼핑 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밀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9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10: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8: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11: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8: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11: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12: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3: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12: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13: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12: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13: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14: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5: 최저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4: 선택하세요 품질을.
15: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4: 금호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대 세일합니다.
15: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4: 리스리턴 중고타이어 전문샵.
15: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16: 323-732-1235 세븐디아스 타이어.
10: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16: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0: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16: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17: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해피투게더 도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독립기념일 연휴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연휴에 그리고 한 주간도 수고 엄청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고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주말 보내세요. 사랑합니다 라는 가슴 따뜻한 댓글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처음 들어와 주신 SK님 감사해요. 자주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이 올비스 노래 듣고 계십니다. 유가릿. 이 노래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아, 정말 고맙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독립기념일 연휴 되시길 바랍니다. 잠시 후에는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가 방송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 고선미였습니다. 사랑합니다.

0: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2: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1: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3: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룹으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4: 이복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5: 뉴서울 호텔 내 이복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0: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 최근 한인타운 일부 지역의 수돗물에서 대장균이 검사돼서 이 물을 끓여 먹으라는 경보가 발령되었다는 소식, 이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아, 글쎄요. 일단 유사 이래 인류와 함께 지내온 대장균입니다. 이미 사람의 대장에 완전히 적응된 상태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자신에게도 손해라는 것을 아는 대장균은 사람의 몸에 그렇게 큰 해를 일으키진 않습니다. 사람의 몸도 대장균과 함께 사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이익이 되는 상태로 적응되어 왔기 때문에요. 어쩌면 사람의 몸과 대장균은 공생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자, 공생이란 공존하는 것이 서로 도움이 되는 상태를 가리키죠. 마시는 물에서 대장균이 발견되면, 하지만 매스컴에서는 크게 다릅니다. 대장균 자체가 위험해서가 아니라요. 대장균이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이 대장균이 아닌 다른 병원성 세균이 감염됐을 가능성을 내포하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정상 균 무리로 존재하는 대장균은 병을 거의 일으키지 않는다고 하죠. 하지만 이 창자에 구멍이 뚫려 복강 내로 세균이 들어가기라도 한다면 기외 감염을 유발합니다. 즉 평소에 비병원성이었던 세균이 병을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대장균은 폐혈증 환자에게서 많이 발견되고 있고요. 요로 감염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대장균이 살고 있는 대장 큰 창자의 가장 중요한

0: 관리하고 계시죠? 또 야채나 과일 씻는 물도 조금 조심하실 필요 있고 입안에 들어오는 양치질할 때 물도 네 조금은 신경 쓰시는 것 정도로 예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 불안하시다면 수질 관련 문의나 가정 내 수질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LADWP 1800 다이얼 DWP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1: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네, 여러분 멋진 오후 아닙니까? 자, 여기는 로스앤젤레스 미국 1650 라디오 서울. 라디오는 내 친구입니다. 자, 음악이 항상 강물처럼 흐르는 우리 방송, 매일 오후 3시를 책임지는 이 시간이 또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자, 내일부터 시작되는 독립기념일 연휴,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또 특별한 음악들로 여러분의 오후를 채워보려고 합니다. 변함없이. 아, 지금 차창 밖에 제가 방송 준비하면서 오니까 정말 햇살처럼 밝고 그런 경쾌한 날씨인데요. 여러분들은 오늘 연휴를 어떻게 보내실 준비가 돼 있으십니까? 자, 일단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어떻게요?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하게 차 갑니다.

네, 오늘 금요일 라디오는 내 친구 첫 곡으로 육회 상쾌 토개 통쾌 여러분들 들으셨죠? 가슴 쫙 펴고 사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를 변함없이 찾아주신 모든 친구 여러분 또 그리고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늘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휴일을 벌써 시작해서 즐기고 계시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휴일인데도 답답하게 아무데도 못 가고 꼼짝도 못하고 혹시나 몸이 불편해서 아니면 뭐 상황이 안 좋아서 오히려 일을 더 해야 되는 그런 답답한 분들을 위로하기 위한 오늘 방송 또 죄송합니다. 내일이면 이제 여러분들 또 오늘 미리 여행 갈 준비를 하시는 분들에게 더 흥이 나게 하는 방송 바로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입니다. 자, 우리 카카오톡톡창에 벌써 우리 TK님 들어오셨고 우리 순철님 3시가 되니 익숙한 멜로디가 나오네요. 네, TK님 제가 오히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과 함께 우리 카카오톡 창으로 얘기 나누는 그런 좋은 시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께 미리 거의 매일 설명드리지만 저희 라디오서울1650.com이 새롭게 단장을 해서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라디오 서울만 치시고 들어와도 모든 정보들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습니다. 맨 위에 메디칼 정보서부터 그 다음에 여러분이 관심 가지시는 주가 8종목이 다 실시간으로 나와 있고 그 밑으로 보면 달러 환율도 있고 또 공항의 그 출도착 시간 특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의 관심사 복권에 대한 정보도 당첨번호가 항상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요사이 가스값 굉장히 좀 관심사인데요. 과연 주변에 어느 가스테이션이 저희가 기름을 좀 저렴하게 넣을 수 있는지 그런 정보서부터 자 맨 마지막 라디오 청취 코너에 들어가 보면 새벽 6시부터 프로마다 다 단락이 돼 있어서 쭉 들어가시면 오른쪽에 영곤의 라디오는 내 친구를 클릭하시면 저희 사이트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맨 밑으로 가시면 노란 창이 나오고 꾹 누르시기만 하면 이렇게 게시판 같이 카카오톡으로 사실 방송 끝나고 이 카카오톡이 좋은 게 뭐냐면 우리 로라님 또 우리 TK님 그 이외에 모든 분들께서 얼마든지 대화 나누시고 또 이 사랑방 같이 그렇게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카카오 창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뭐 어쨌든 간에 좀 들뜬 기분 아닌가요? 조금 시원하고 신나는 음악으로 좀 구성해 보았습니다. 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LA

네, 김예연의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LA까지 꽉 오는 그런 노래 함께 했습니다. 비비안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비비안님 즐거운 시간이 왔어요. 비비안님이시다. 네, 우리님들 너무 자주 만나는 것 같아 정이 마구마구 든다고 하시고 오늘부터 내 맘대로 매일 이러면 좋겠다고 낮잠도 자고 완전 좋으시다고 이거 서로 인사들 나누시고 반기시고 정말 좋은 날이기도 합니다. 자, 뭐 그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순철님 모두 찍고 찾아오셨다고. 우리가 이제 그 연휴가 되면 사실 연휴가 1년에 서너 번 있는데 그중에서 아마 땡스기빙 다음으로 지금 독립기념일 연휴가 가장 큰 연휴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물론 뭐 메모리얼 데이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이 독립기념일 어쨌든 우리가 제2의 고향 또는 제3의 고향으로 살고 있는 LA이긴 하지만 그래도 몇십 년 살다 보면 내가 자라왔던 그런 어린 시절의 고향보다는 훨씬 더 나에게 사연도 많이 남아있고 또 굉장히 추억에 남는 이곳이 바로 LA 로스앤젤레스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이민 오셨을 때 참 우리가 낯설고 황당무계한 이런 곳에 와서 몇십 년 자리 잡으면서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우리의 추억의 옛 이야기들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고 물론 지금도 많이 고생하고 있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아주 유명한 작가 김홍신 씨가 한 말씀 중에 인생은 한 번뿐이다. 내가 죽기 전까지 쓰는 돈이 내 돈이다. 그 다음에는 내 돈이 아니다. 우리가 생각만 조금 바꾸면 얼마든지 좀 그 힘들지 않게 어떤 즐거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노래방을 가면 즐겁게 놉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가수들이 돈을 받고 노래를 부르면 과연 그게 행복하고 즐거울까요? 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나이트클럽 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춤추고 흔들고 신나게 놉니다. 맥주 한잔 하면서 돈 내고 노니까 즐거운 거죠. 그만큼 우리네 인상을 좀 이렇게 각도를 바꿔서 보면은 좀 더 즐길 수 있는 우리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모두 대찬 인생 아닌가요?

네, 대찬 인생을 살고 계시는 모든 우리 라디오는 내 친구, 친구 여러분들 위로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통계님, 오늘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곳은 지금 연휴라서 대다수 모든 분들이 일 안 하시고 쉬시는 분도 계시고 또 여행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LA도 지금 햇살이 따가운데 한국도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다 보니까 꽤 덥지 않나 싶기도 한데 그곳 날씨는 어떤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같은 날 특히 조금 지치기 쉬운데 오늘 혹시 오래간만에 여쭙겠습니다. 점심 메뉴는 어떻게 드셨습니까? 아, 저요? 저는 아점으로 아주 미역국에 맛있게 밥 말아서 김치하고 뚝따다뚝딱 먹었습니다. 자, 오늘 같은 날은 뭐 국수 쪽이 많이 생각나겠죠. 시원한 냉면, 뭐 비빔국수 내지는 콩국수. 아, 이 콩국수 생각하니까 또 어출출해지네요. 식사들 잘 챙기셨죠?

0: 네, 한혜진의 너는 내 남자 함께 하셨습니다. 비비안님, 또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여성분들, 오늘 저녁에는 한번 오래간만에 꽉 낀 청바지 입고 나들이 가거나 식사 가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뭐 마켓 가시더라도 한번 간만에 꽉 낀 청바지 한번 입으시면 어떨까요? 사실 청바지라는 것이 제가 아주 어렸을 때서부터 입었던 미국에서 유래가 됐죠. 작업복으로 알려졌지만 그 당시 제가 어렸을 때는 청바지가 그 이렇게 좀 미제는 좀 귀해서 리라는 청바지가 있었고 웬글러라는 청바지가 있었고 아주 귀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정말 종류도 다양하고 그러면서 이제 좀 지나다가 조금 여성분들이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나오는 스키니진이라고 그러죠.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내 몸매를 드러낼 수 있게 그렇게 된 그런 그 청바지들이 있었고 지금도 사실 미국 LA에 있어서 저도 뭐 청바지를 거의 매일 입는 편이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청바지 입으니까 여성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한번 꽉 낀 청바지 한번 입어보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에서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2: Air.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3: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4: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3: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4: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3: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4: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5: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6: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7: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8: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7: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9: 213-383-3838 213-383-3838.
10: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리 많이 입었죠. 최고의 청바지. 당시에 청바지 얘기를 잠깐 돌아가면 청바지도 좀 진한 색깔이 있고 이제 그 탈색을 시키죠. 물이 빠져서 이쁜 색깔로 그랬던 거고 또 청카바라고 그러죠. 위에 자켓. 아 그것을 멋들어지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 맨발의 청춘이란 영화에서 트위스트 김이란 사람이 거기서 그 청자켓하고 청바지를 입고 트위스트를 추던 그 당시에 아주 굉장히 멋쟁이라고 제 어렸을 때 기억이 났던 것 같아요. 자 이제 7월에 접어들면 여기도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이제 7월서부터 바닷가를 찾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뭐 바닷가에 대한 추억은 누구나 다 여름에 피서 갔을 때 추억들이 많겠죠. 거기 꾸며놓은 포장마차에서 아주 맛있는 뭐 멍게, 해삼, 곰장어 이런 것들과 함께 항상 그 바닷가에 가면 이렇게 임시로 나이트클럽 같이 이렇게 천막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불 번쩍번쩍거리면서 막 디스코가 나오고 그랬던 추억도 나오고 또 한편으로는 또 배도 얻어타고 저 멀리 수평선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한동안 나갔다 들어오는 그런 추억도 있고 뭐 미국에서는 배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배를 타지만 일반 사람들은 사실 배 타는 기억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곳에도 그 롱비치라든가 산페드로 비치 쪽에 가면 이렇게 배들이 있어요. 한번 이렇게 삥 도는 거죠. 물론 지금 여기서는 우리 시니어 분들이 보니까 굉장히 크루즈를 많이 다니시는 것 같아요. 뭐 2박 3일 코스, 3박 4일 코스 그래서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 음식이 아주 푸짐하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연휴 때 한번 그런 데 가보시는 것도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네요. 지평선은 원래 말이 없죠. 박지현입니다.

네, 박지현 씨의 지평선은 말이 없다. 제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여러분 조미미 씨 기억하시죠? 바다가 육지라면 조미미 씨하고 굉장히 노래 부르는 창법이 비슷하다라는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았습니다. 자, 뭐 바닷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혹시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중에 바다 쪽이 고향이신 분들, 그래서 배를 타본 경험이 많으신 분들, 또 집안에서 혹시 어업 쪽에 일을 하셔서 고기잡이를 해보신 분들은 이 지평선이 없다란 노래가 좀 더 가슴에 와닿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바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노래가 문득 떠올랐어요.

네, 참 달달한 목소리. 원래 나훈아 씨가 불렀던 노래죠. 그런데 오늘은 신성 씨의 아주 달달한 목소리로, 좀 느끼한 목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철님, 총각대 노래시라고. 아, 알청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바다에 대한 노래들이 꽤 많은데 그중에서 지금 들으신 해변의 여인, 또 지평선은 말이 없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조미미 씨의 바다가 육지라면, 그러다 보니까 이 노래가 왜 빠졌지? 바닷가 모래밭에 손가락으로, 이 노래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0: 정확히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1: 꽃게 판매 10만 개 돌파, 온달 23주년 23% 할인 이벤트.
2: 고객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온달 개업 23주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1: 7월 한 달간 매콤하고 푸짐한 아구찜 23% 할인,
2: 모든 테이블에 고소한 평양식 녹두빈대떡 무료 서비스와 간장게장 꽃게탕 아구찜 영포 수제비도 사랑받는 메뉴.
1: 예약은 23382-8844, 23382-8844. 팔가와 캔모 코너 온달 23주년 아구찜 23% 할인 이벤트.
3: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4: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3: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4: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3: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5: 홈쇼핑 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밀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6: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7: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8: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0: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1: 입학 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혹시 저녁에 어디 뭐 그 밖에서 약속이 있거나 아니면 남자분들 특히 그 치맥이라고 그러죠. 치킨에다 맥주 먹는 거. 아주 그건 굉장한 찰떡궁합인데 어떤 형태로건 여기서도 그렇지만 한국에 있을 때도 동네마다 치킨집은 다 하나씩 있습니다. 근데 한국 치킨집은 이제 생맥주를 먹게 되죠. 500cc, 1000cc 이렇게 먹게 되고 치킨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골뱅이 무침이 항상 있고 그 다음에 노가리라고 그랬죠. 이렇게 작은 거 그거 구워서 이렇게 고추장에 먹는 그런 안주들이 있는데 치맥은 사실 여기서도 굉장히 인기 종목인데 오늘 혹시 아는 지인분들과 오래간만에 치맥 한잔 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치맥 한 잔씩 할 계획들 있으신 분들이 혹시 계신지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재미난 노래 요사이 뭐 여러 가지 패턴의 노래들이 나왔는데 이 치맥이라는 노래가 나왔어요. 아, 궁금하시죠? 어떤 노래인지 한번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거 들으시고 오늘 혹시 치맥 드시는 분들 계시지 않나 싶겠네요.

0: 없이 어떻게 살아.
1: 네, 참 여러분 어떠셨어요? 여러분들은 프라이드가 좋습니까? 양념이 좋습니까? 아니면 반반이십니까? 네, 아, 우리 SK 사장님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자,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2: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3: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4: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3: 센터 메디컬 그룹.
5: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6: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5: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6: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7: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8: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7: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8: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7: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8: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9: 타이어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0: 최저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9: 선택하세요 품질을.
10: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9: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0: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9: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0: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11: 타이어.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12: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1: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12: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13: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 네, 라디오는 내 친구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1부가 이제 마감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죠. 자, 1부 마지막 곡으로는요, 아, 좀 차분하게 조용필의 세월 함께 보내드리면서 2부에도 역시 여러분의 지루함, 특히나 오늘 같은 날은 지루할 수가 있죠. 그걸 풀어드리는 그런 좋은 시간 가지겠습니다. 네, 조용필 세월 보내드리면서 2부에 가서 먼저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좀 이따 뵐게요.

0: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2: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1: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3: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4: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3: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5: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룹으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0: 드립니다. 뉴서울 호텔 내 이북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1: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내시를 알려드립니다.
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4: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달려보죠. 우리 시원하게. 혹시 운전하시는 분 있으면 창문 좀 활짝 여시고, 집에 계시는 분들도 거실하고 방하고 왔다 갔다, 사무실에 있는 분들은 잠깐 일어나서 기지개를 좀 켜시죠. 출발합니다.

네, 이렇게 세 곡 정도 우리 추억에 아주 어림젖은 그런 세 곡들 한번 젖어 보았습니다. 자, 이 당시에 있던 추억들 한번 되새겨보고, YMCA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제 기억으로 제가 중학교 때에서 고등학교 때 갈 무렵에 종로 2가의 YMCA, 그 당시 그 YMCA 요사이 그 트레이더조 그 가방이 그렇게 유행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분들한테 그 당시에 저희한테는 그 YMCA의 길쭉한 가방이 유행이라서 그거 메고 다니는 게 굉장히 패션의 일각이었고, 건너편에는 그 고려당이라는 빵집이 있어서 도넛과 고로케를 마주 맛있게 먹었고, 광화문 쪽으로 가다 보면 종각이 나오죠. 종각 뒷골목에 보면 저 어렸을 당시에 참분식이라는 분식집이 있었어요. 근데 쫄면이 그렇게 맛있었는데, 그 당시에 거기 DJ박스에서 제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팝송 중에서 밥 딜런의 에피타프, 묘비명, 그런 노래를 막 템플 오브 더 킹 이런 노래를 듣던 그런 추억이 있는데, 아마 각 사시는 지역에도 YMCA 그 회관들이 다 있어서 그런 추억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세인트님 어서 오세요. 자, 이곳은 오늘서부터 이제 연휴가 시작이 됐어요. 독립기념일입니다. 자, 우리 세인트님 또 SK님께 말씀드리고 다 말씀드렸지만 저희 라디오솔1650.com이 새롭게 단장해서 조금 시스템이 바뀌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각 이 유튜브 채팅창에서 우리 카카오톡 창으로 옮겨서 편안하게 대화 나누는 그런 날을 지내고 있습니다. 자, 쉽습니다. 라디오솔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저희 라디오솔1650.com 사이트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정말 잘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들어오신 분들은 많이 계시겠지만 여러분이 정말 필요한 모든 정보들이 어쩜 이렇게 깔끔하고 이쁘게 잘 꾸며놨는지 정말 우리 대표님이야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카카오톡 창을 열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제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방송국이 이쪽이 인터넷이 그렇게 시원하게 잘 터지진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자, 라디오서울1650.com으로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맨 윗단에 메디케어라고 있고 메디케어에 대한 신청하는 방법서부터 각종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칸에는 주가라고 해서 뭐 애플, 구글,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신 8개 종목의 주가 변동이 실시간으로 나와 있고, 그 밑에 칸을 가시면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복권, 각종 복권의 실시간 당첨 번호가 나와 있고, 밑에는 요즘 가장 관심사인 주유라고 써 있고, 캘리포니아 지금 실시간의 주유 가격, 또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들이 저렴하게 가스를 넣을 수 있는 그런 고급 정보도 있고, 맨 밑에 칸에 보시면 LAX라고 해서 요즘 한국 많이 다녀오시니까 픽업 많이 하실 텐데 출도착 시간 안내 대한항공 아시아나가 나와 있고, 그 밑에 저희 라디오는 프로그램에 들어가시면 아침 6시부터 오후까지의 모든 프로그램이 일목요연하게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중간쯤 가시면 영곤의 라디오는 내 친구라고 하셔서 누르시기만 하면 그 저희 사이트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쭉 밀어서 맨 하단을 가시면 노란색으로 카카오톡 창이라고 있어요. 그냥 누르시기만 하면 여기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러면 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이고, 일단 들어오셨네요. 아, 우리 세인트님 신나는 노래 잘 들었습니다. 연휴 잘 보내세요. 아저씨도 연휴 잘 보내요. 그것은 토요일인 것 같은데. 자, 아까 바닷가 얘기를 잠깐 나누었었는데 이제 7월 되면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특히 서울 쪽에서는 북한강 쪽에 쉽게 얘기해서 강촌, 청평, 가평, 춘천까지 이르는 그 기차 라인 길이 아주 젊은이들의 어떤 추억거리로 있었던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좀 차분하게 준비한 노래 또 강변의 추억으로 한번 우리 가볼까요?

네, 강변연가 권진경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아이고, 로라님, 어서 들어오세요. 이 노래 제목이 강변연가입니다. 권진경이란 가수가 불렀습니다. 강변연가 권진경입니다. 자, 아이고, 우리 로라님, 어서 오세요. 올라, 무초 간사다. 예, 이럴 땐 착한 마님 추천곡과 비비안님, 그리고 토하하하. 웃음 섞인 수다가 최고라고 인사들 나누시고 강변연가 맞습니다. 자, 로라님은 오늘도 달라 버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이제 오늘 지나면 내일 모레는 연휴니까 좀푹 휴식을 취하시고 편안한 그런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오늘 금요일이라서 나름대로 선곡을 좀 다양하게 해보았고 이제 어제서부터죠. 여러분의 신청곡을 편안하게 제가 받지를 못해서 카톡 창으로 우리 대화창을 옮겼고 또제 나름대로 구성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고 있는데 오 로라님은 아직도 리 청바지 입으신다고 길이 좀 줄여서요. 아이 그럼요. 청바지 얼마든지 줄여서 또 통주 줄이고 늘이고 다 마음대로 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북한강 쪽 얘기 청평 가평 이쪽 얘기하다 보니까 이 노래를 빼놓으면 또 섭섭할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 또 추억이 아마 뭉클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0: 네, 정태춘의 북한인강에서 함께했습니다. 비비안님, 오천만에 편히 쉬시면서 낮잠도 주무시고, 아이고 식사를 안 하셨다고요? 빨리 아무거나 챙겨 드십시오. 우리 로라님께서는 일하는 게 좋다고, 일중독. 예, 자기가 만족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아주 맛있는 소반식당. 아이고 맛있겠다. 배고프다.
1: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2: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7: 꽃게 판매 10만 개 돌파, 온달 23주년 23% 할인 이벤트.
8: 고객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온달 개업 23주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7: 7월 한 달간 매콤하고 푸짐한 아구찜 23% 할인.
8: 모든 테이블에 고소한 평양식 녹두빈대떡 무료 서비스와 간장게장, 꽃게탕, 아구찜, 염포 수제비도 사랑받는 메뉴.
7: 예약은 23382-8844, 23382-8844. 팔가와 캔모 코너 온달 23주년 아구찜 23% 할인 이벤트.
9: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10: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후리아탄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9: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10: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9: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ba ba ba ba ba ba ba ba ba ba ba ba ba.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방송인 박미선 씨 아시죠? 이봉원 씨가 남편이고, 박미선 씨가 안타깝게도 유방암 진단 후에 지금 투병을 하면서 본인이 달라진 식습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건강하게 치료를 받고 있고 먹는 걸 좀 신경 써서 먹는다고.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일상 먹는 그런 음식들이 건강을 챙길 수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제일 중요한 것이 단백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단백질 공급원인 계란. 아, 이 계란은 어떤 형태로든 뭐 후라이도 먹고 쪄도 먹고 반숙도 먹고 어떤 형태든 굉장히 중요하고, 계란 노른자도 중요하고 흰자도 중요하고, 그런가 하면 의외로 도마도입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고 해요. 도마도라는 것이 생각보다 구하기도 쉽고, 이 오믈렛 같은 거 만들어 먹을 때도 도마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비타민C도 있고 또 콜라겐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고, 의외로 쉬운 음식이 있습니다. 브로콜리. 이거는 생으로 먹어도 되고, 샐러드 먹을 때 또 삶아 먹어도 되고, 뭐 기름에 중국 요리 같은 데도 꼭 비프 브로콜리 항상 있죠. 중국 음식에도.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자, 그런가 하면 저는 사실 햄 소세지 되게 좋아하거든요. 베이컨 같은 이런 것이 조금 첨가물이 들어가서 조금은 자제를 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계란, 브로콜리, 또 그 다음에 도마도, 이것은 오믈렛으로 만들어 먹으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먹지 않을까 이런 욕심도 나는데, 괜찮죠 여러분들? 어려운 식단이 아닙니다. 네, 브라운 아이즈 소울입니다. 정말 사랑했을까.

네, 브라운 아이즈 소울에 우리가 정말 사랑했나 봐 함께 하셨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본 R&B였었죠. 자, 제가 지금 이 음악을 듣는 동안 그 옛날 추억을 생각하다가 여러분 혹시 돼지저금통에 대한 추억들은 없으십니까? 저도 어렸을 때 그 빨간 돼지저금통 있죠? 큰 것도 있고 좀 작은 것도 있고 제 기억에 100원짜리 동전도 넣고 10원짜리는 넣지 않고 500원짜리 동전도 넣고 또 지폐 돈도 꾸겨서 넣었는데 제가 이제 고백할 것이 이제 제 동생하고 저하고 이제 돼지 저금통이 따로 있는데 제가 동생 그 돼지 저금통 배를 갈라서 반쯤 뺀 다음에 그거를 테이프로 멀리 이렇게 감춰놓고 그랬던 그런 아주 짓궂은 그런 추억들이 있었습니다. 그거 뭐 했냐고요? 그 당시에 제가 중학교 때인데 그 중학교를 올라가면 우리가 이제 펜을 쓰고 만년필이라는 걸 쓰지 않습니까? 그 잉크를 써야 되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파카라는 잉크가 색깔이 아주 이쁘고 파란색 거기다가 로텍스라는 그 만년필이 저희 때는 파일럿 있었죠. 만년필도 처음에는 뻑뻑하다가 길이 들어야 되죠. 로텍스라고 해서 보통 이렇게 그 보통 파일럿이나 파카는 이렇게 고무로 돼서 쫙 짜가지고 잉크를 집어넣는데 로텍스는 뒤에를 동그랗게 돌리면 잉크가 싹 빨려 들어옵니다. 그게 그렇게 갖고 싶어가지고 동생 돼지저금통을 털어가지고 그 로텍스를 몰래 사가지고 나중에 들통나서 막 툭탁거렸던 그런 추억이 있는데 그런가 하면은 이제 여름에 교복 입을 때 흰색을 주로 많이 입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년필을 꼽아놨는데 그 잉크가 새가지고 퍼렇게 물이 들어서 아주 교복을 베려서 집에서 혼이 나는 그런 광경도 있었는데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만년필이나 펜에 대한 추억들은 없으신지요? 그 생각이 갑자기 났습니다. 자, R&B 한 곡 더 듣겠습니다. Fly to the Sky, Missing You.

0: 네, 플라이트 더 스카이와 함께한 미싱 유 함께 하셨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홈쇼핑몰도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2: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3: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4: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5: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6: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장벽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7: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8: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7: 센터 메디컬 그룹.
9: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10: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9: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10: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네, 나의 심에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점이 요사의 창법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냥 깨끗하잖아요. 깔끔하게 뭐 구성도 없고 꺾임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불렀던 것이 그 당시의 창법이 아닌가 생각도 합니다. 창법들이 다 바뀌죠. 아, 50년대, 60년대, 지금 이 노래가 60년대 노래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제가 태어난 지 몇 해 안 됐을 텐데 아마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라디오로 귀를 기울이고 계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추억에 젖는 그런 노래가 아닌가 싶은데 그 당시에 우리 나의심 씨하고 같이 활동하면서 같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적셔 주었던 가수가 또 한 분 계시네요. 바로 이 가수입니다. 송민도 씨의 나 하나의 사랑.

0: 네, 이렇게 해서 나이심 씨 그리고 송민도 씨의 노래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지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케이장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이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1: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2: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1: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2: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1: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2: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3: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4: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3: 선택하세요 품질을.
4: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3: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4: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3: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4: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3: 타이어.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4: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3: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4: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5: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6: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 망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7: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1: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0: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H님 어서오세요. 내 친구들 원더풀리 주말 맞으세요. TK님 부디 건강히 내 친구들 곁으로 오세요. 우리들이 기도할게요. 그리고 인사들 나누셨네요. 자,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역시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이 고니는 너무 행복했고 라디오는 내 친구는 아주 풍성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자, 연휴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집에 계시거나 타운을 지키시더라도 건강하게 맛있는 식사들 많이 하시고 보람된 알찬 추억에 남는 주말 보내시고 월요일날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또 만나는 거 아시죠? 네,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또 만나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아시죠? 사랑합니다.

0: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1: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0: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2: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룹으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3: 이복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틱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4: 뉴서울 호텔 내 이복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5: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6: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7: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8: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